친구들 내가 다 데리고 천국 가겠다고. 그리고 이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방송가족 여러분, 미루고 미루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지금 전파 선교사로 참여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후회하지 않게 지금 용기를 내어 다음 세대를 위한 전파 선교사가 되어봅시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힘을 다하고 목숨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2026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아은입니다. 저는 9시부터 11시까지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 중에 보면요, 오작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까마귀들이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두 사랑하는 남녀는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다시금 사랑의 불꽃을 지핍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오작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전파 선교사분들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리 하나하나를 수놓는 까마귀들처럼 하나님과 또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에게 이 생명의 다리를 이어주는 그 이름이 바로 전파 선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작교 이야기는 허구의 소설이지만 전파 선교사는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수많은 이들이 간증했듯이 그 전파 선교사님의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이 기적으로 향하는 그 통로가 열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하죠. 이렇게 전파 선교사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잃어버린 영혼과 또 하나님을 이어주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요, 울산 극동방송이 개국한 24주년을 맞아 그리고 24시간 내내 절대 멈추지 않고 이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그 의미를 담아서 일시금 헌금 24만 원을 한 구자로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24만 원 한 구자를 보내주시면 다시금 이 극동방송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하루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네, 이 전파선교사로 가입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또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양산 선물을 전원 모든 분들께 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 어떤 분들이 이 기적의 통로를 또 열어주실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 전파선교사로 나도 섬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의 통로니까요. 기적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530번님,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전도하기 힘든 시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극동방송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극동방송 듣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9096번님,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가족구원의 마중물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동참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를 향한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릴 거고요. 우리 극동방송의 그 미래가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3927번으로 기적,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10시까지 저와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합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와, 목사님.
1: 네.
0: 작년에도 아마 저희 전파선교사 분들을 콜링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1: 네,
0: 저는
1: 그렇습니다.
0: 그때 바깥에서
1: 네.
0: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1: 네, 그랬군요. 네.
0: 예, 목사님과 함께 방송하는 날을 꿈꾸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1: 네.
0: 목사님께서는 극동방송과 함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 제가 2024년 5월 8일 정확하게 그날이 기억이 났는데요.
0: 네.
1: 극동방송 직원 아침 예배에 설교를 하러 왔었습니다.
0: 네,
1: 아마도 설교의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0: 네.
1: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그 이제 요즘에는 수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SOS 그 방송을
0: 네.
1: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0: 지금까지
1: 한 2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2년 4개월이면 사실 꽤 긴 시간이잖아요. 네, 함께 네. 해오시면서 좀 극동방송에 대해서 이미지가 좀 어떠신가요? 어떤 방송사라고 생각하세요?
1: 극동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출근? 네.
1: 아내가 의심합니다.
0: 뭐라고요?
1: 네, 월급 받느냐고.
0: 네,
1: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 받는 것이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주시는 거잖아요.
1: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지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정말 헌신적입니다.
0: 아멘.
1: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고요.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출근하고 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어쩐지 자주 뵌다 싶었는데 네. 출근하고 계셨군요.
1: 네.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송사이고
1: 네.
0: 또 이 그 역사의 손길에 우리 수많은 전파 선교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1: 네,
0: 오늘은 그래서 이 땅의 그 복음의 주파수를 이어갈 극동방송의 생명이 되어주실 전파 선교사분들을 저희가 또 함께 찾고 세우는 그런 날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님 저희 극동방송 사역이 어떻게 시작된지 혹시 알고 계세요?
1: 예, 제가 제주지사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0: 네.
1: 이제 그때 좀 그 히스토리를 조금 들었고요. 이 사역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때 다시 한번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사실 극동방송은 국내 성도님들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방송사는 아니었어요. 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만 말해도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사고 또 때로는 삶의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국가들에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사람은 갈 수 없지만 주파수는 갈 수 있으니까 닿을 수 있는 그 주파수에 예수님의 이름을 담아서 한번 보내보자 하면서 시작된 그런 라디오 방송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되는데 지금은 국내외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을 통해 정말 새로운 생명을 내가 얻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이 사역이 참 뜻깊은 이유는 전파 선교사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 네, 그렇죠.
0: 저희의 힘만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고요.
1: 네.
0: 이 1년 중에 하루가 가장 기쁜 천국 잔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1: 네.
0: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0: 네, 그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 바로 우리 전파 선교사 분들입니다. 목사님 오늘 이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키워드 뭐라고 보내면 될까요?
1: 기적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겠다 다짐하며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어디실까요?
1: 네, 샵 3927, 우물정 3927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문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0: 울산 극동방송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052-229-9000번,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분들께서, 저희 동료분들께서 아주 정말 반갑고도 네, 정말 생명수를 맞이한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응대해 주실 거예요. 우리 2949번이 문자 주셨어요.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1: 네, 기적이라고 보내주셨고요. 한 글자는 못해서 죄송해요. 5만 원 하려다 10만 원으로 다시 결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네.
1: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럼요. 감사합니다.
0: 네. 그럼요. 그럼요.
1: 네, 만 원이어도 괜찮고요. 네. 5만 원이어도 10만 원이어도 괜찮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아멘. 특별히 올해는 울산 극동방송이 개국한 지 24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 울산 극동방송을 위해서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께서 그 복음 사역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한 구좌 해주십사 일시금 헌금으로 24만 원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신 곳에서 24만 원까지 할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가능하신 만큼 해주셔도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건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0: 방송을 제가 애청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은데요. 저희 남편을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헌금을 매월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저희 남편이 그때부터 정말 이렇게 심령이 변화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가정과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정말 갑자기 이렇게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게 선교사로 신청한 딱 그때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힘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1: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전파 선교사가 되면서 남편은 술과 담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마시고 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숨에 끊게 하셨죠. 주님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항상 감사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2: 네, 앞서 두 분의 이 간증이 담긴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어요. 두 분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헌금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남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그리고 한 분은 술과 담배의 그 중독에 빠져서 이렇게 있었는데 헌금하면서 사실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님 적은 헌금이지만 이걸 통해서 좀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전파 선교사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기적을 바래서만은 아니겠죠.
3: 네,
2: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3: 네,
2: 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3: 그 제가 송 오브 송스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찬송이 있는데,
2: 예,
3: 그 The Love of God이라고요. 한글로 번역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 아멘.
3: 그 가사 중에 God gave his son to win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을 한글에서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만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빠진 부분이 있어요. To win.
2: To win.
3: 뒤에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원래는.
2: 네.
3: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생명을 통한 승리, 복음을 통한 승리, 예,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2: 아멘.
3: 그래서 저는 이 전파 선교사에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승리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0: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지 지금 간증해 주신 분들처럼 또 다른 우리의 삶의 간증이 이제 생겨나지 않을까.
1: 아멘.
0: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1: 아멘.
0: 여러분들 이 승리의 이 기적, 이 승리의 간증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승리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 이름입니다. 전파선교사. 오늘 특별히 울산극동방송이 24주년이 되는 이 해에 24시간 쉬지 않고 달려온 그 의미를 담아서 한 구좌에 24만 원 일시헌금으로 저희가 심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문자 키워드는 기적입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기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네, 저희 전파선교사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0192번님 문자 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기적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저의 조카 공신일 이름으로 심습니다. 중 2학년 때 뇌출혈로 쓰러졌고 소망의 기도에 기도 부탁을 했고 기적같이 살아나서 올해 신학대학을 들어갔고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24년 24시간을 계속 전도해 주시는 극동방송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동참합니다.
1: 아멘.
0: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귀한 간증입니다. 아, 뇌출혈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치유받고
1: 네.
0: 그리고 또 그 학생이 이제 올해 신학생이 되어서 와 이제 예비 목회자로 지내고 있다는 이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멘. 네. 제 사촌 동생입니다. 제
0: 아, 그래요?
1: 사촌 동생이에요.
0: 아 그래요. 와.
1: 몇 년 전에 길을 가다가 이 친구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이 친구의 아버지이자 네, 저의 외삼촌이 당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휴직을 하신 상황이긴 했는데 소방관이셨거든요. 마침 그때 이제 옆에 네, 소방관이셨던 네, 아빠가 있어서 외삼촌이 이제 저의 사촌동생을 들쳐업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모든 우리 또 식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다 이제 SOS를 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지금 그때 하던 일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정말 벽을 잡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에 골든타임이 좀 지나서 병원에 도착했거든요. 될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정말 의사의 그 한마디가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날 걸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온전히 살아날 걸 기대하지 마라. 살아나면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숨이 붙게 해주셨고
0: 네.
1: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는데 대신에 이 아이에게 뭘 주셨냐면 반신마비를 주셨습니다. 몸의 왼쪽에 있는 팔, 다리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 신세를 한 2년 넘게 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사촌동생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때 극동방송에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함께하는 직원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극동방송도 듣고 또 누워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이게 다였던 거죠. 근데 얘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르셨어요.
0: 아이고.
1: 나를 전하는 목사가 되어라라고 꿈을 주셨대요.
0: 그래서
1: 올해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0: 아이고야.
1: 네.
0: 할렐루야. 아이고.
1: 장애가 있는 아이가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0: 그렇죠.
1: 치료도 받아야 하고 계속해서 뭔가 남들보다는 좀 뒤처지는 느낌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숱한 절망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 아이를 다시 세워서 지금은 이 너무나 귀한 목사님으로 섬겨가는 그 과정에
0: 네.
1: 있습니다.
0: 네.
1: 그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저는 극동방송의 힘도 다시금 깨달았어요. 나를 괜히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아이가 지금은 저희에게 간증이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0: 삶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네. 네. 아, 오늘 귀한 간증이네요.
0: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전파 선교사분들을 콜링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섬겨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구좌 24만 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어떤 헌금을 내놓는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겠다.
1: 네.
0: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 내려놓는 그 심정으로
1: 네.
0: 내가 내 가진 것, 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극동방송의 하루가 될 수 있고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1: 아멘.
0: 기적이라고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기적의 씨앗을 꼭 삶 가운데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19번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1: 네, 기적. 도로 개설. 보상을 기다리는데 계획대로 하나님이 시행해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어렵지만 한 구좌 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아유, 귀한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보상을 기다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심고 믿음으로 심겠다라고 네.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기적이 있으시겠죠.
1: 아멘.
0: 그것을 믿고 함께 계속해서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랬을 때 주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오늘의 키워드는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우리 직원분들이 연락해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0: 네, 우리 7320번님 기적이라고도 보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다시금 세우는 시간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저는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10년을 넘게 안 가본 과가 없을 정도로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합병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갈등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그때 전주국과 함께 내 주의 보혈을 그걸 듣는데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24시간을 고등에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몇 달 동안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많던 병들이 다 나았습니다. 전에는 전도를 하러 오면 문도 안 열어줬었는데 교회 다닌다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가도 되냐고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불신자 가문에서 든든한 삼겹줄이 생겼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극동방송이,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신 거죠. 세상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불치병으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튼, 우연히 맞춰진 극동방송의 주파수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찬양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고침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습니다.

0: 혁명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전파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바로 전파 선교사 분들입니다. 목사님 간증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 간증 너무 귀하네요. 우리가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극동방송이 전도가 됩니다.
0: 아멘.

0: 그 영혼에게 다가가셨고 말씀하셨고 찬양을 들려주셨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정들도 자녀들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울산 땅에 이 지역 가운데 더
1: 아멘.
0: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4420번님, 24만 원 한구좌 일시연금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는 직원분들을 섬겼더라면, 오늘은 울산 지역을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한구좌 헌금했습니다.
0: 아, 너무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우리 8240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처음 참여하셨어요.
0: 네, 믿음의 대회를 잘 이어가는 후손들 되게 하옵소서 하고,
1: 아멘.
0: 이게 기도의 제목을 또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내주셨네요. 네,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그렇게 되실 겁니다. 믿음의 대가, 그 가문의 대가 정말 대대손손 천대까지 이어지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실 겁니다.
0: 아멘.
1: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피어나는 방송, 이 방송 여러분의 그 손길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샵 3927번으로 기적,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275번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0: 네, 우리 목사님, 하은자매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구자 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1: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1: 아유,
0: 네.
1: 감사합니다. 7320번님. 지금 형편에 고민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극동방송을 통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었고, 여전히 24시간 틀어놓고 지내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 커서 섬깁니다. 나는 가지 못하지만 극동방송을 통해 전도를, 선교를 꿈꿉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0: 너무
1: 한
0: 감사하네요.
1: 구절을 또 심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못 가지만 여러분 보내실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여러분들께서 보내시는 그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를 향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오아시스가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 땅에 지하에 틀어박혀서 지금도 숨죽여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될줄 믿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멘. 우리 7203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목사님.
0: 40년 미국 생활을 하다 2년 전에 울산 옥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엄데이빗입니다.
1: 오.
0: 운전할 때마다 극동방송을 프리라이더로 듣고 있어서 마음의 짐이었는데 참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거창한 방송 선교사가 아닌 청취자 한 명으로 동참하려 합니다. 네.
1: 아멘.
0: 어떤 분인지 제가 알것 같은데요.
1: 그래요?
0: 네.
1: 엄 데이빗.
0: 네.
1: 네.
0: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미국 생활 오래 하시다가
1: 예.
0: 음식점을 여신 분이 한 분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1: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되면 저희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인사드리고 싶어요. 네, 4420번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 연골 80%가 없으시고 20%밖에 안 남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무릎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희 정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항상 오전에 체프를 드리거든요.
0: 네.
1: 지역교계 목사님들을 모시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끼리 성경 낭독을 하기도 하고, 다채롭게 드리는데요.
0: 네.
1: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전파 선교사 딱한 분의, 이 매일 달라지겠죠? 딱한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가 정말 합심 기도를 이 방송사가 떠나가라 소리를 치며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동참해주시는 분들의 마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답할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의 작은 어떠한 보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그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귀하네요. 네, 감사하네요.
1: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작정해주신 분들, 마음에 결단해주신 분들, 저희가 함께 기도해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함께 보내주세요.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우물정 3927번으로 딱그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문자를 좀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0: 네. 네.

0: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한테 직접 전화 주시면 됩니다.
1: 네.
0: 네, 052-229-9000번, 052-220-9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목사님,
1: 네.
0: 전파 선교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아유, 너무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0: 네. 네. 울산 땅에 희망이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0: 아멘.
1: 그럼요. 아, 울산에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이 아침에 기분이 좋습니다.
0: 아멘. 네,
1: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도 간증의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함께 동참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저도 이 땅에서 섬기는 목사로서 정말 울산이 희망이 있다, 울산에 가능성이 있다,
0: 아멘.
1: 울산이 복음화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시겠지만 울산 분이 없어요. 고향이 울산이신 분들이 없어요. 다 타지에서 모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저희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아 울산 땅을 성시화하기 위해서 모인 적지만 강한 공동체다.
1: 아멘.
0: 저희는 극동방송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 네.
0: 그런데 저희가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요.
1: 아멘.
0: 둘째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전파 선교사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0: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이유, 여러분께서 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1: 네.
0: 동일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24년 동안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응원과 또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한 구좌 꼭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만 원입니다. 일시금 헌금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샵 3927번으로 기적 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우리 2284번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1: 네, 기적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작년부터 선교헌금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제서야 동참합니다.
0: 할렐루야.
1: 네, 작년 연말 두 가지 소망을 품게 하셨는데 7년째 불면증과 싸우고 있으면서 합병증까지 나타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은데 올해 회복해 주실 것과 32살 아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품게 하셨어요.
0: 아멘.
1: 작지만 반구좌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7년째 불면증이시래요. 세상에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리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해주셨는데 올해는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네, 그러실 겁니다.
0: 아멘.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더불어서 32살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품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32살의 눈길이 갑니다. 저랑 동갑이네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저랑 동갑인데 우리 부모님이 저희 엄마가 쓴 기도 제목 같아서 뭔가 마음이 울컥하게 됩니다.
1: 그러네요. 네.
0: 네. 오늘 저희가 기적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꼭 우리 2284님의 가정 가운데 이루셨으면 좋겠다.
1: 아멘.
0: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불면증,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 그렇죠.
0: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쵸, 목사님?
1: 네, 우리 불면증과 더불어서 합병증까지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네.
0: 우리 0387번님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팔수 극동방송 24주년을 축하합니다. 제가 전도한 4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잘 정착되면 그 가정 또한 구원받는 일이 속히 오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구좌에 동참합니다. 라고.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0: 하셨습니다. 아멘. 이야. 단 한 영혼만 돌아와도 하나님이 천하를 얻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4명의 아이들.
1: 네.
0: 네 배의 기쁨을 지금 하나님께 안겨드린 너무 귀한 자녀시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멘.
1: 저도 사실은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이게 사실 얼마 전에 받은 이제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0: 오.
1: 그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끄럽게도 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입회비 지원하는 그 문제로 이제 한번 그 헌금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0: 네.
1: 우리가 한 아이식을 좀 담당해 보자 이렇게 이제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0: 이제 함께 동참해 주신 또 귀한 성도님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새 가족분이세요. 네, 이분이 한번 이제 그 헌금을 가져오시면서 편지를 주셨는데, 너무 귀한 편지여가지고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극동방송의 합창단 입회비를 말씀하셨을 때꼭한 명의 입회비를 제가 책임져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고 하면 이것이 오버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의 자동차 속에서 최재호 목사님의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같았고, 다시 결심하였지만 아직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된 집사도 아닌 제가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른 분을 통해서 영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에서 50명의 우리 꾀꼬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어린이 합창단이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들의 찬양으로 더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며 행복합니다. 찬양에도 말씀의 힘이 있음을 믿으며, 그한 명의 입회비,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분에게는
1: 그럼요.
0: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 방송에 내보내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았는데, 너무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분과 같은 마음으로 그 헌금을, 귀한 헌금을 심어 주시면, 한 구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그 24만 원의 그 금액, 그보다 훨씬 더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생명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함께
1: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너무나 귀한 손길, 우리 전파 선교사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딱한 단어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기적.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방금 최재용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그 편지의 주인공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그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적이라고 지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445번님, 울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동참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첫 방송의 한 구좌와 지금 한 구좌 추가로 완료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3609번님은 말씀과 함께도 보내주셨어요,
0: 네.
1: 목사님.
0: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보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죄인의 이름 석자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는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육으로 수많은 복을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늘 영적인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울산극동방송에 감사드리면서 1년 전파선교사 헌금 1구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유, 너무
1: 아멘.
0: 감사합니다. 네, 아유.
1: 아멘.
0: 어떻게 이렇게 사연도 이렇게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적어주시는지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1: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영적인 업데이트라고 해주셨는데.
0: 센스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요.
0: 야.
1: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그 말씀을 잘 몰랐거든요. 재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란 뜻인 거지? 뭔가? 뭔 뜻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헌금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정말 저희 울산지사뿐만 아니라 여러 지사에 지금 전파선교사로 가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전파선교사예요. 근데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거기에 헌금을 하니까 한번더그 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지금 또다시 이 영적인 업데이트, 회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0: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진짜.
1: 그래서
0: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도 헌금을 하잖아요.
1: 맞아요.
0: 자녀를 위해서도 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하고 가족을 대신

0: 내서 그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그렇잖아요.
1: 네.
0: 근데 헌금할 때 지금 우리 하원 PD님 얘기한 것처럼 그 이름으로 하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네. 이
1: 아멘.
0: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1: 아멘. 여러분, 전파 선교사는 내 이름 석자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나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들,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마음 담아서 전파 선교사 한 구좌 꼭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하네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네. 그래서 이 시간 함께하는 거고요. 목사님 문자 몇 번으로 보낼 수 있죠?
0: 네,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 문자 키워드는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우리 직원분들이 안내를 잘 해주실 겁니다.
1: 네. 그리고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울산 극동방송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방송 듣고 전화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저희 직원분들이 그 마음 다 아니까요. 네. 가장 상세하게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선교사, 계속해서 저희는 여러분을 콜링하며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도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이야기를 뭐 설교나 성경 읽으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이제 가슴으로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진짜 마음에 예수님 와닿는다든지 잘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도 극동방송 사순절 기간이었었는데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코너가 있었었거든요. 지금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실 말씀도 잘 모르고 하라니까 한번 해볼까? 뭐 이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이러면서 제가 초심자고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한 10번 정도 암송을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머릿속에 왜라는 의문이 들면서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왜 우리 때문에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끝이 막 찡해지면서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 눈에서. 그래서 제가 왜 울지? 너무 막 이게 너무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일까 이러면서 생각하다가 아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약간 그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던 게 가슴으로 좀 떨어지면서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사실은 저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알게 된 거라고 전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극동방송이 이 주파수를 쏘아 올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몰랐던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왜 나를 사랑하지? 하며 그 마음의 신앙의 그 씨앗이 심기는 그런 순간들을 저희는 참 많이 보고 듣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에 정말 가장 큰 기둥이 되어 주시는 우리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도 극동방송의 하루를 만들고 그 쏘아올린 주파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음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547번님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0: 네, 얼마 전 독립한 딸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딸의 이름으로 한 구좌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1: 아멘.
0: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1: 따님,
0: 저도
1: 네.
0: 사실은 저희

0: 딸 이름으로
1: 네.
0: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여서
1: 아 정말요?
0: 네, 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딸이 이제 저희 딸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1: 미국에 계시잖아요.
0: 네, 미국에서 이제 그 군인 또 생활을 하고 있어서
1: 그러니까요.
0: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늘 요즘에도 또 그런 어려운 소식들이 들리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딸의 이름으로 이 귀한 사역에 이제 이렇게 헌금함으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1: 아멘. 네,
0: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1: 아멘.
0: 우리 5547 이번 우리 귀한 믿음의 헌금을 해 주신 우리 귀한 분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9519번님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또 문자 함께 보내주셨거든요.
0: 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며 살겠습니다. 제 허리를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불순물을 버리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허리를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신 거 보니까요.
1: 네.
0: 믿음으로 아마 적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믿음의 선포와 같은 그런 문자를 받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사실 저희가 방송사잖아요.
0: 네.
1: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 좀 첫인상이 좀 어떠시던가요? 네.
0: 제가 사무실로 잘못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
1: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죠?
0: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의 예. 어떤 그 기대했던 네. 시설과 시스템과 어떤 장비들이 사실은 극동방송이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 한 번도 그 헤드폰을 끼어본 적이 없습니다.
1: 맞아요. 일부러 안 끼시는 거였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일부러 제가 이제 한번 껴봤는데
1: 네.
0: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1: 사운드가
0: 귀로 들려오는 예. 그 소리가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의외로 제가 좀 이렇게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제 한 번도 제가 사실은 농담이고요. 그래서
1: 예.
0: 이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더불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직원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1: 네.
0: 우리 교회 청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가 안 그래도 너무 고생을 하는데 네, 그래서
1: 아니에요.
0: 사실은 제가 네. 극동방송에서 SOS를 치면 제가 제 진행 프로그램이 SOS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1: 그러니까요. 극동방송만의 네. 소방관처럼 달려와 주시는데 사실 저희가 참 시설 자체도 열악하고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뭐 이미 뭐 노후 장비 교체하는 것도 20년이 지나서야
0: 네.
1: 다른 방송사는 뭐 5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저희는 20년 지나야 간신히 바꾸거든요.
0: 네.
1: 울며 불며 바꾸는
0: 네, 네.
1: 그런 시스템인데 근데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아시나 해서요.
0: 네.
1: 사실은 극동방송이 이렇게 전파 선교사를 세우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극동방송은 북한처럼
0: 네.
1: 네,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저희가 복음을 쏘아올리기 위해서
0: 네.
1: 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사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북한 땅이 열리는 그날에 저희가 가장 먼저 그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믿음의 깃발을 꽂으려고 합니다. 그 북한에 극동방송을 건립하는 게 저희 극동방송의 비전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정말 척박한 땅,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는 전혀 못 들어봤던 그 땅 가운데 여호와께서 왕되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단히 전파선교사분들을 모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0: 네.
1: 그 땅 가운데 지금도 지하에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께서 숨죽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0: 네.
1: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사실 몰라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명을 놓고 예배하는 그들을 위해서. 근데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극동방송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전파선교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그 헌금을 아껴가며 사용하고 있는 이 극동방송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생명의 주파수를 쏘아올릴 거고요.
0: 네.
1: 언젠가 먼 미래에 그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다.

0: 이렇게 비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1: 헤드셋 가지고 불평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0: 그러면 한 구좌 오늘 더 하시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리고 정말 숨죽여서 예배해야만 하는 우리처럼 그냥 흥얼거릴 수조차 없는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파수를 계속해서 쏘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불모지였던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땅에 저희가 복음을 계속해서 네, 쏘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네, 기적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우리 6695번님께서는 새싹 달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기적.
1: 유성민 목사님이 앞길에 펼쳐질 사역을 위해 한 구자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이렇게 보냈네요.
0: 아멘. 네. 유성민 목사님은 저희 예 부목사님이신데 아마 사모님 아니실까 싶습니다.
1: 그러게요. 번호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 네. 네. 울산에도 복음화와 성취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최재호 목사님 그리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류성민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하나님께서 그 앞길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정말 가득하게 그렇게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 네.
0: 9471번님 기적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우리 0387번님 입금했다고 네.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런 그 전파 선교사님들의 어떤 응원과 이런 축복과 어떤 이 중보의 기도가 담긴 이 귀한 헌금이 이 지역에서 섬기는 목사님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0: 아멘.
1: 네. 저는 이제 극동 방송과 관련해서 아주 귀한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올해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처음 하는 날이었는데 처음 시장 예배하기 전에 목사로서 좀 다 두렵죠. 또 긴장이 됩니다. 아무리 이제 올해 설교하고 사역을 했어도 그 예배가 들어가기 전에는 긴장된 마음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처음 이제 하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수련회 집회였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저희가 들어갔을 때 이제 나오는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 교회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른 교회시죠. 전혀 다른 교회 몇몇 분들이
0: 네.
1: 처음 보는 분들이었는데 저기 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표를 보고 아마 저를 알아보신 것 같아요. 저를 보고 팬이시라고.
0: 세상에.
1: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극동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셨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사진도 찍고 갑자기 연예인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긴장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꼭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0: 아멘.
1: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이러한 역사들이 또 목사님들이 힘을 얻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0: 아멘.
1: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조금 부담되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심으시면
0: 아멘.
1: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 어디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그 역사, 기적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고요. 먼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좋았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전파 선교사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제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지 않겠어요?
1: 아, 그렇죠.
0: 잘했다. 내 딸아 너무너무 잘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며 분명히 우리 모두를 반겨주실 줄 믿습니다.
1: 네.
0: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이 하루에 정말 일어나는 그 기적 하루밖에 진행하지 않는 이 방송에 여러분 많은 분들 동참하셔서 이 시간을 후회 없이 네 그렇게 좀 네,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목사님 문자

0: 계속해서 저희가 받고 있죠. 네, 어떤 키워드죠?
1: 네, 키워드는 기적이고요. 샵 3927번으로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0460번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극동방송을 계기로 아직은 미숙하지만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의 갈등이 있었지만 한 구좌 입금했습니다. 송금하고 나니까 뿌듯하네요.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신앙의 벗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분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1: 기도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네, 기도하신 대로 될 거예요.
0: 아멘.
1: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0: 아멘.
1: 그 1층에서 극동방송 여기 오려면 4층으로 올라가려면
0: 네.
1: 어떤 버튼 눌러야 되나요? 올라가는 버튼이 있고 내려가는 버튼이 있잖아요. 어떤
0: 그죠?
1: 버튼 눌러야 되죠?
0: 올라가려면
1: 올라가려면
0: 올라가는 거.
1: 올라가는 버튼 눌러야 되죠?
0: 네.
1: 근데 어떤 분들은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0: 왜 그러시죠?
1: 그의 의미는 뭐냐면, 엘리베이터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시는데요.
0: 네.
1: 잘못된 겁니다. 올라가는 버튼 누르시면 돼요. 주를 의뢰하면 됩니다. 주님을
0: 아멘.
1: 바라보면 됩니다.
0: 아멘.
1: 이 기적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적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네,
0: 아멘.
1: 기적의 시작, 그 기적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역사, 그 기적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바로 그 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갈등 있으신 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이 선한 사역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자신에게 자신의 품에 있는 그 오병이어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 명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사역에 여러분 반드시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이제 목사님을 또 보내드려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1: 벌써 그렇게 됐네요.
0: 네, 벌써 10시가 다 되었는데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귀한 시간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요. 기적을 시작할 수 있는 버튼, 기적의 버튼, 기적이라고 하는 그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함께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참여만 해도 됩니다. 참여만 하실 수 있어도 기적이 시작되실 겁니다. 함께해
0: 아멘.
1: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0: 2026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네,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교우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걸 어떻게 교우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너무너무 강하게 책망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전 교인들에게 헌금해달라고 구걸하지 말라고 구걸하지. 너는 나를 거지처럼 만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만 헌금하라.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만. 그런 사람만 헌금하고 기쁨이 안 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래라. 아, 전 교인들에게 다 헌금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판인데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만 헌금하고 기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니.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워낙 강하니 결국은 주일 저녁에 기도회를 모이기로 광고하고

하는 게 기쁜 사람만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한 300명 정도 올려나 1000명이 왔습니다.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서로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는 사람도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 올 때 작정한 액수보다 실제로 쓴 액수가 훨씬 많아졌어요. 교육자들 중에도 1년 생활비 다 헌금한 분들도 계셨어요. 무언가 정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고도 기뻤어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얘는 잘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3배 가까이가

우리 8300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방송 들었습니다. 중보기도 가던 중이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기적이라고 보냅니다. 내용 보내주시면 힘든 상황이지만 형편에 맞춰서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극동방송은 이곳 울산 땅에서도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힘과 능력을 받으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8300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일 매순간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있는 그런 방송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어떻게 방송의 힘 자체만으로만 그렇게 하겠어요. 이 방송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이 방송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그 모든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는 기존의 방송을 잠시 내리고 저희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실 전파 선교사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전파 선교사로 동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울산 극동방송 24주년 그리고 24시간 내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극동방송의 그 사역을 기념하며 오늘 이 방송에서는 한 구좌 24만 원의 이 일시금 헌금을 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금액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기적 심어보겠다. 기적의 씨앗을 한번 담아보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26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아, 이제 11시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오작교 이야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사랑하는 두 남녀를 위해서 다리 하나하나를 수놓는 까마귀들처럼 예, 하나님과 동떨어져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영혼에게 하늘의 다리를 이어주는 바로 그 이름 전파선교사입니다. 그 전파 선교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찔림을 주시는 것 같다.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당신입니다. 지금 바로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이 시간 많은 분들 세워주시고

0: 쓰시기를 소망하며 이어지는 시간에 함께하시는 우리 오센 워십팀을 소개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수혜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1: 반갑습니다.
0: 교수님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잘못 켜졌나 봐요.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강동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께서도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강동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입니다.
0: 오늘은 약간 오센워십 유닛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은 처음이시죠?
1: 네.
0: 네. 네. 좀 평소에 방송과는 좀 달라서 긴장도 되실 것 같고 하신데 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2: 저는 6시부터 방송을 계속 들었거든요.
0: 정말요?
2: 네. 그래서 네.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간절함이 더 커지고 이제 비장함까지 생겨서
0: 네.
2: 반드시 이 전파 선교사 모집에
0: 네.
2: 일조를 해야 되겠다.
0: 아멘. 네. 네,
2: 그런 마음으로 아멘. 오늘 이 방송국에 왔습니다.
0: 그럼 일단 좀 스튜디오 문을 잠글까 봐요. 네. 농담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우리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1: 저는 사실 작년부터 우리 아이와 제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0: 네.
1: 오늘 이 방송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어떤 권고의 말씀 이런 것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다른 방송으로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실 은혜가 또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아멘.
0: 두 분이 극동방송과 함께하신 그 시작점이 좀 다르시죠?
1: 네.
0: 우리 목사님께서는 언제부터 함께하셨을까요?
2: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직원 예배, 네. 채플 설교 담당으로 처음 이 울산 극동방송에 발을 딛게 됐는데
0: 네.
2: 그 이후에 또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우리 14주년 기념 예배 때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설교를 맡아서
0: 그쵸.
2: 그때 설교를 통해서 또 24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또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개국감사 예배 때
2: 네네네.
0: 맞아요.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었군요.
2: 네네.
0: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야 그러면 올해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2: 네네네.
0: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좀 더 오래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저는 24년부터 네. 함께했고요. 24라는 숫자가 동일하네요.
0: 그러네요. 네, 네.
1: 지금 3년차 극동방송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은 사실 저는 조금 낙하산 비슷하게 검증되지 않은 채로 와서 밖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네. 우리 극동방송 내에서는 자체 검열이 없던 상태로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권사님의 오랜 추천과 함께 와서 한 달만 함께 해보자라고 하셨던 PD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0: 네.
1: 지금 3년차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데
0: 네.
1: 그 가운데 전파 선교사라는 그런 제도가 저에게도 네. 있었다라는 걸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서서 이제 네. 따님의도 성함으로 그리고
1: 네네.
0: 이제 교수님 본인의 성함으로
1: 네.
0: 지금 전파 선교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1: 네.
0: 해주셨는데
1: 네.
0: 헌신하게 되신 그 시작점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1: 일단 극동방송이라는 방송국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생소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저는 개척교회에서 자랐습니다.
0: 네.
1: 엄마가 반주를 하셨었고요. 그 교회 앞마당을 뛰놀던 그런 아이로 자라나서 멋모르고 엄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방송을 다른 곳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0: 네.
1: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장 특이했던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는 어떤 작가분들이 클래식 작가분들이 잘 안 계십니다.
0: 네.
1: 그래서 원고를 제가 직접 써야 하는데 그런 모든 오랜 경험들을 결국 극동방송에서 쓰시려고 그렇게 단련을 시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극동방송에 와서 전파선교사는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몰라서 못하시는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교회에서 부목사님께도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0: 네.
1: 실질적인 어떤 후원금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하면 좋을까요? 물론 우리는 공개적으로 유니세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저의 욕심으로는 나의 눈과 나의 손이 닿는 곳에 정말 내가 닿는 곳에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것이 전파 선교사입니다. 오늘 방송이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이라

0: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를 한다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방송사 직원도 아니고
1: 그렇죠.
0: 목사님도 아니고 정말 청취자로서 한 사람이 겪은 그 어떤 하나님의 실존하심에 대한 그런 걸 전해드리러 왔기 때문에 전파 선교사를 만났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파를 통해서 나가는 그 모든 방송들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닿고 또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제가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그 어떤 미미한 감정이요? 하나님한테 저 이런 거 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단계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몰라서 못하는 분이 없으시도록.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4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 저희가 몰라서 못하시지 않도록 네, 이 하루를 통으로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한번 권유해 보시기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적의 바로 그 번호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수 있는 네, 그 통로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사실 저희 개국 기념 예배도 섬겨주셨죠. 또 매번 생방송도 와주시죠. 오셔가지고 사실 저희 부탁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극동방송에 왜 이렇게 헌신을 해주시는 건가요?
2: 저는 울산 극동방송이 제 개인적으로는 급속 충전소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아멘.
2: 사실은 매번 방송에 이렇게 올 때마다 사실은 늘 좋은 컨디션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잠깐 그 피디님의 그 멘트 한마디에 제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1: 와.
2: 그리고 영이 깨어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 때마다 늘 이렇게 오는 상황들이 원활한 건 아니거든요.
1: 그쵸.
2: 때로는 주차를 하지 못해서 공간을
1: 야.
2: 찾기도 하고,
1: 네.
2: 그래서 솔직히 이 불순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1: 야.
2: 올라올 때, 앞에 입구에서 직원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1: 네.
2: 회개하고, 또 다시 재충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급속 충전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1: 네.
2: 우리 전파 선교사님 분들도 이 많이 모집이 돼가지고
1: 네.
2: 이 방송 한마디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같이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꼭
1: 아멘.
2: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사실 입술 없는 제 권세, 제 어떤 이 능력에 정말 한없는 그런 파워를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이 하나님의 주파수가 더먼 곳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쏘아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극동방송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전파 선교사 분들이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샵 3927번으로 기적.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 기적의 통로를 함께 열어가는 그런 동역자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번으로 문자 보내시는 게 혹시 좀 어려우시다면 저희 울산 극동방송으로 그냥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고 싶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저희 직원분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전화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꼭 전화 주시고 또는 문자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84번님께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아들과 딸이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 아멘.
1: 우리 5815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교수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개인적으로 저하고 굉장히 친밀한 분이시네요. 우리 어머니시고요. 손녀 예유리 위해 기도드리며 함께하겠습니다. 예유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만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0: 딸 이름이 나오니까 제가 울컥하네요. 사실 전파 선교사에 처음 들어간 것도 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시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사춘기 딸들이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 작년 한 해를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극동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없지 않을까.
1: 우리 교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이.

0: 애쓰시고 마음으로 많이 또 기도하시고 또 그 딸을 위하는 마음으로 극동방송에도 함께 해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지금 모르시고 처음 들으셨을 텐데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교수님께 정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도가 아닐까 싶어서 중보기도로 또 함께 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셔서 교수님께서 지금 눈시울이 좀 붉어지셨네요.
1: 제가 오면서 아 절대로 울지 말아야지 방송에서 내용이 전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붙잡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다라는 한마디. 근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그렇죠.
1: 시도해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서 지금 우리 딸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극동방송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 저는 무슨 정신으로 방송을 했는지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이의 상담소를 따라다니면서 아이가 응급실에 입원을 했을 때 그 병원 복도에서 울면서 원고를 썼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저한테도 상담을 권했던 상담 선생님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 원고가 숙제 같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 숙제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밖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도 안 괜찮았었는데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때였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하루 종일 극동방송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통로를 열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못할 때는 그냥 듣기만 하라고.
0: 아니요.
1: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집에서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방송은 저는 클래식하는 사람이라서 클래식 채널을 주로 맞춰놓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에서도 왠지 나하고는 안 맞는 설교 같다라는 게 나오면 클래식 채널로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24시간을 틀어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려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수도 없이 얘기했고 아니면 차라리 데려가세요도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려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났더니 아이가 제 옆으로 왔어요.
0: 아멘. 아멘.
1: 언제 다시금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지 알 수 없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을 주셨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요즘에 저한테 극동방송에서 일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오늘도 새벽 기도를 간다, 방송을 간다,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여라도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어떤 금전적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0: 그럼요.
1: 제가 살려고 여러분께 방송을 함께 나눠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세요. 교수님의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제 간증들이 사실 저는 제 삶에 이런 간증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으니 제 딸만은 어쩌면 너무나 좀 건방지게 건드리지 마세요를 많이 시전했던 것 같은데 가장 약한 부분으로 가장 무섭게 하나님이 치시는 걸 봤을 때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라고 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옆에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파트가 극동방송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내미는 손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이라도 제가 품을 수 있고 또 사람을 살리는 곳에 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정말 이렇게 제가 너무 울컥하면서 말씀드려가지고 저 내용 전달이 안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0: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그 마음이 와닿고 있고 그 어떤 정갈한 말보다 교수님께서 그 흔들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너무나 와닿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세상 만사가 정말 내 뜻대로 안 된다지만 또 자녀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뭐 자녀는 없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서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소망의 기도건 아니면 저희 방송사로 전화 걸려오는 걸 받을 때건 항상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였죠. 네. 지금도 3233번님께서 기적하면서 딸 돌아와라.

0: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참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인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우리 그 시기를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시고 또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던 우리 교수님처럼 우리 많은 분들께서 오늘 자녀로 인해서 마음가운데 돌덩이가 얹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샵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신청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 이름으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딸과 내 아들에게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고 내 딸아들이 어떠한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살아가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가 그때 헌신했더니 하나님 내 딸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왜냐면 성경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써 있어요. 그 한 명의 사랑이 뒤에 이어지는 천대를 살려냅니다. 그 똑같은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파 선교사를 부르짖어서 외치는 거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정말 잠시 방황할지라도 저 결국에는 생명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들들 6번님께서 기억하시죠? 저희 오감 찬송가 할 때마다 너무너무 매번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이신데 네. 괜찮은 아침과 쉬운 클래식의 이름으로 전파선교사 10만 원을 심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매일의 아침을 괜찮은 아침과 또 토요일에는 쉬운 클래식으로 영혼의 양식을 채우며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죄송하지만 14만 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생긴 돈을 쓰고 싶은데 그런 쓰고 싶은 데는 많지만 생명을 살리는 이곳에 전파선교사에 바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잘한 일이라 생각하기에 기적의 절반밖에 안 되는 14만 원일지라도 오롯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랩돈이 수천 수만 명의 그 생명을 살립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극동방송이 믿음의 파트너였다. 네. 네, 신앙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교수님의 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솔직하게 그래도 고백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네, 네.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앞서서도 이제 급속 충전기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떠시던가요? 함께 동역해 보시니.
1: 사실 제가 극동방송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을 때가 아까에 말씀드렸듯이 직원 채플 때 설교를 전하러 이렇게 왔던 것이었는데 저는 뭐 목사니까 설교를 전하는 것이 제 일이니까 뭐 여느 때와 같이 준비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찬 구석에서 웬 소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근데 그 소녀가 알고 보니까 우리 김하은 PD님이셨더라고요. 물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공감이 돼서 또 뭐 눈시울이 붉어질 수 있지만 근래에 봤던 눈물 중에 최고 닭똥 같은 눈물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저분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참 저런 것을 통해서 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렇게 반응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눈물이 결국은 저에게 생명으로 힘으로 또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도 깨닫고 또 이전에도 계속해서 느끼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2: 아멘.
1: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네. 지금 그때 생각하면서 또 지금 살짝 저도 울컥했는데 오늘 눈물의 파티가 되겠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하던 생각 중에 하나가 모내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에 방송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울산 극동방송에는 울산 분이 한 분도 네, 안 계세요. 네. 다 다른 곳에서 발령받아서 오셨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때 멀리 떨어져서 너무 바쁘니까 집도 잘 못 가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좀 속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가족이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저 이렇게 교수님처럼 눈물 흘리시는 저

0: 다 감당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이 땅을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극동방송에게 여러분께서 꼭 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금으로 24만 원, 네, 24년, 24시간 쉬지 않고 달려온 그 마음과 응원을 담아서 보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곳에 쓰고 싶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 가운데 작은 그 손길을 올려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늘의 그 복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인생이 작은 우리 오들돌 6번님께서 말씀하신 두랩돈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칭찬해 주실 그날을 기다려요.
1: 아멘.
0: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교수님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1: 기적입니다.
0: 기적.
1: 네. 여러분 꼭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오늘 정말 간절합니다. 받은 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극동방송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가성비를 생각합니다. 사실 24만원 너무나 큰 금액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기를 간청드려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되는 지점에 서기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0: 아, 네.
1: 사실 저는 기복적인 신앙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십일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언가를 주셔야 한다. 드리는 만큼 받고 싶은 마음은 늘 간절하지만 답이 없 정답이 없는 것에 무언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아까 한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0: 아, 네.
1: 한번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는 그 순서를 바꿔보시기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히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기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0: 아, 네.
1: 내가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내가 무언가를 드렸을 때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고 싶은 그 포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저와 함께 경험해 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그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 통의 전화 기다립니다. 지역번호 02-229-9000번 우리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셔서 제가 전파선교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나머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도도 하고요. 생명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 여러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번입니다.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우리 6912번님 새싹 달고 보내주셨는데 강동 꿈의 교회도 기적에 동참하겠습니다.
2: 아멘. 할렐루야.
0: 라고 목사님, 목사님 네. 교회에서 동참을 해주셨어요.
2: 네.
0: 네.
2: 당연히 미리 심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또 메꿔가는 이 손길들이 극동방송의 하루하루가 되고요. 극동방송 넘어서 이 땅에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이 될 겁니다.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저하고 똑같이 무속세계에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정말 주님을 믿어보려고 지금 모든 법당도 다 치우고 예, 새롭게 다시 이제 예수님 품으로 장례입니다.
1: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2: 네.
1: 사랑의 하나님.
2: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당할 죽음과 저주를

0: 물리치시고
1: 죽음과 저주로 물리치시고
0: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너무 살았다는 거. 너무 살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부터 경험할 거라는 거. 정말 놀랍게 경험할 거라는 거. 정말 세상의 평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잘 왔어요.
3: 네, 앞서 들으신 내용은요, 원래 무당이었던 분이세요. 네, 정말 그냥, 왜, 신점 본다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는 참 많은 부분 동떨어져서 살아가시는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네,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네,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또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그 주체가 어쩌면 네, 우리 전파 선교사 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을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콜링하고 있습니다. 기적!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생명의 통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5817번님 기적이라고 보내주셨고요. 7815번님 기적 이렇게 네.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니까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많이 보내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지 그 모습을 함께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두 분께 좀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그 저희 방송사에 아마 처음 방문하실 때 네. 목사님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특히나 그 저희 네, 교수님께서는 다른 방송사에도 네네. 이미 네, 출연을 하고 계신 상황이셨잖아요. 네네. 저희 극동방송 처음에 보시고 약간 어떠셨어요, 느낌이?
4: 일단 밖에 건물은 방송사 같지가 않다. 연예 빌딩에 방송사가 있었나? 네. 였고요. 들어왔을 때는 글쎄 저는 한 3년 머물면서 피디님들이 우리 방송사가 조금 환경이 열악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공감보다는 네. 인력에 대한 공감이 훨씬 컸습니다. 왜냐하면 타 방송사에 가면 작가님도 계시고 밖에서 이제 PD님 따로 계시고 네. 안에서 진행하는 아나운서 계시고 이렇게 보다가 여기는 너무 1인 다역이더라고요.
3: 그렇죠.
4: 아나운서라고 했는데 PD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기계를 다 조작을 하시는 것 같고 너무 1인 3역 이상은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걸 보면서 아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금액을 보존하고자 함이 있을 테고
3: 역시
4: 그 금액을 어딘가에 흘려보내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에 네. 나도 여기서는 작가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1인 다역을 해야 하는구나를 먼저 깨달았습니다.
3: 그래서 병원에서 그렇게 원고를 쓰시고 네. 정말 진짜 너무너무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아마 목사님도 좀 비슷하셨겠죠?
5: 네. 일단 저는 방송국에 먼저 오면 화장실을 꼭 들르거든요.
3: 아. 네.
5: 화장실 변기가 깨져 있어요.
3: 아.
5: 그 금간 거를 이 본드 예. 같은 걸로 붙여놨어요.
3: 아. 맞아요. 저희가 보수해서 쓰거든요.
5: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휴지 한 장 뽑는데 손이 덜덜 떨려요. 이걸 뽑아도 될까?
3: 아.
5: 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3: 네.
5: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허리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3: 네.
5: 어쨌든 PD님들은 네. 그리고 또 방문하시는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0: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1: 맞아요.
0: 다들 조만간 병원에 방문하실 것 같아요.
1: 허리를 부여잡고,
0: 네네.
2: 아, 의자가.
0: 굉장히 앉아 있는 것이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가? 그럼 그 자세를 지지해주는 그 역할이 의자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바꿔야 돼요. 네,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문득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언젠가 그 뉴스를 보는데 그119 소방대원들의 처우가 좋지 않다. 그러면서 불을 끄는 현장 옆에서 컵라면을 드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그 처우가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기
1: 그렇죠.
0: 때문이죠. 그래서 극동방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근데 사실 저희도 사실 너무 불편한 부분들도 많고, 돈을 더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교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대로 그 금액을 보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헌금이라서요. 아무리 낡은 방송사고, 아무리 오래되고 노후된 장비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헌금으로 저희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극동방송의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이 시작된 그 이유라고 할까요? 계기라고 할까요?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북한에 방송을 송출하기 위함이 저희의 원래 이유입니다.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굶주림과 그 기근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연히 이런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봐,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까봐 주여 한번 목놓아 외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극동방송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비전은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는 그걸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북한 땅이 열리는 날, 그 우상숭배로 만연했던 그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깃발을 꽂을 거기 때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곳에 북한에 우리가 극동방송을 세우고 사람을 숭배하고 정말 우상숭배로 만연했던 그땅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액을 아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 분들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생명 사역에 많은 분들께서 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늘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0: 기적입니다.
1: 기적,
0: 네.
1: 네, 기적입니다.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우리는 갈수 없고 사람은 갈수 없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실 수 있기에
0: 아멘.
1: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낸다는 마음으로,
2: 네.
1: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흘러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제가 방금 잠시 멍하게 있었는데 어떤 상상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한 PD님과 제가 함께 진행하는 오감 찬송가가 북한에 들어간다면, 우리 쉬운 클래식이 북한에서 방송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조금 북한 사투리도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순식간에 살짝 기대를 하는 마음과 함께, 아, 정말 너무나 떨리는 경험이 되어질 것 같은 그 경험 속에 반드시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파 선교사로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방금 살짝 교수님을
2: 네네.
1: 바라봤는데,
2: 시선을
1: 교수님께서
2: 놓쳤어요, 제가.
1: 별다른 말씀이
2: 네.
1: 없으시길래 했는데, 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2: 네.
1: 우리가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네. 여전히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꼭 열릴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2: 아멘.
1: 3927번이고요.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5817번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하나님을 사랑하고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그중 울산 극동방송을 최고로 애정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 대표로 앞장서서 하나님께 믿음의 투자를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제 앞길과 저희 가정의 채우심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투자를 올려드렸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멘.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으로 채우실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바라고 있는 기적은 어떤 건가요? 자녀의 회복인가요?

0: 아니면 재정의 충만함인가요? 아니면 그 다른 무언가인가요? 여러분들이 그 품에 안고 있는 그 기적에 바라는 기적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단 우리의 손길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오병이어 우리의 작은 물고기와 떡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은 너무나 작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나의 작은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능하신 그 손 가운데 기적과 같이 돌아오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샵 3927번입니다.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 울산 극동방송으로 또 전화해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52-229-9000번입니다. 052-220-9000. 여러분, 그 한 통의 전화가 저희한테는 기적 같습니다.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두 분이 바라는 기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는데 어떤 분께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우리 네. 목사님? 예.
1: 제가 바라는 기적은 오늘 이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 울산 극동방송이 제일 복음의 앞장서는 지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0: 아멘. 아멘.
1: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0: 아멘.
1: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꾀꼬리 같은 김하은 PD님의 목소리로 이 잠깐만 들어도 완충되는 생명이
0: 세상에.
1: 회복되는
0: 아멘.
1: 영혼이 살아나는
0: 아멘.
1: 그런 은혜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더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그게 제가 바라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2: 우리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거국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0: 네.
2: 저는 충분한 사심을 담아서 저의 기적을 제가 바라는 기적을 여러분께 전해봅니다. 저는 우리 딸아이가 모르는 일이에요. 본인은 모르는데 저만 계속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0: 네.
2: 아이가 보컬을 전공하고 있는데 아이가 찬양을 사역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저 혼자서 우리 아이는 모르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을 뻗어주시면 우리 아이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포진하게 되어지리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심어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유학생활하면서 유행어처럼 돌았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먹고 죽을 인류로도 없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시는 그런 설교들, 11조들.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저에게는 거부감이 없었지만 기독교 생활을 이제 막 유학에 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들어오셨던 분들 가운데 그 주에 한 번 내는 일료로 그 당시로 환산하면 1,400원 정도 네.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죽을 일료로도 없다라는 그 얘기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유학생들이니까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0: 맞아요.
2: 우리가 버는 돈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않냐는 자들의 결론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세월을 맞이했던 건 이미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 20년 전의 얘기가 뇌리에 박혀 있을 만큼 그때는 정말 저희도 절박했었거든요.
0: 네.
2: 그런데 돌아와서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그만큼 더 정성을 쏟고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그 노력이 남달랐으며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독일어를 주 주세요라고 무턱대고 기도만 했던 이들 말고요.
0: 예.
2: 방언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5시간씩 언어 공부를 했던 그 누군가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금액이 내지는 나의 경제가 풍부해서 전파 선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라는 그런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상세하게는 저는 고등학교까지 400만 원 이상의 바이올린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악기하는 이들은 정말 부유함 속에서 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놓여있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감히 전파할 수 있는 24년의 하루의 기적 속에 제가 있습니다.
0: 아멘.
2: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보이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읍소해봅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0: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고 또 전파 선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7234번님 오늘 새싹 달고 처음 또 보내주셨는데 교수님 얘기에 감동해서 적지만 조금이라도 보태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136번님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저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받기 위한 기적보다 베푸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0: 아멘. 이미 기적과 함께 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베푸는 기적,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우리 전파 선교사로 오늘 결심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하나님께 작은 힘이나마 올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네, 저희 전파선교사로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함께 갈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파선교사 헌금은요 본인의 성함만으로 하지 않아요. 네,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자녀 이름으로 하시고 네.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이제 문자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문자와 전화를 네. 다 우리 손주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내 딸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네. 네. 혼자 지낼 때는 그 중심이 오직 저밖에 없었는데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모든 중심이 그 아이에게로 돌아갑니다. 아이의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울컥하고요. 그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울컥합니다. 네. 여러분 도저히 답을 모를 때가 지금 이맘때 있으실 줄 압니다. 제가 겪어보니 그제서야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내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내 머리털까지 셋 신바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0: 아멘.
2: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고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려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극동방송이 있어야 하고 이 극동방송이 존립할 수 있는 데에는 전파 선교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 함께 해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네.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저는 복음은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0: 네.
1: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한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녀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1: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한나의 서원입니다.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서원은 사무엘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0: 아멘.
1: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또한 자녀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파 선교사의 이름을 넣고 서원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서원하는 그 한 아이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심는 한 전파 선교사 거기에 내 아이의 이름을 얹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0: 그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함께하는 시간 울산극동방송 2026년에 함께하는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저희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2: 네.
0: 그리고 정말 때로는 묵묵부답일 것 같은 문자 게시판을 바라보며 기적이란 문자가 언제 도착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하루를 네. 보내겠죠. 그 낙담함이 아니라 반가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네.
0: 그 일은 오직 우리 방송 가족분들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세우는 전파 선교사로 헌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울산극동방송 24주년 그리고 24시간 끊임없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네요. 24년 동안 네 그렇게 달려온 울산극동방송을 응원하고 힘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시금 헌금 24만 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804번님

0: 네, 멈춰있던 문자 게시판을 움직여주셨어요. 기적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여러분, 제 마음이 초조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방송을 켜셨는데 그냥 24만원 헌금하라는 얘긴가?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금 빠르게 정리하여서 한번 설명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파 선교사로 여러분이 함께 섬기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바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산인지 바다인지 하늘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구름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보시기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권고드려 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도 응답이고 응답하지 않으셔도 응답이라 함은 내가 받아들여야 할 몫인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 들어오면요, 그 결과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든 저렇든 그것이 내게 주시는 답이라는 생각을 그 어느 순간에 반드시 하게 되실 그 은혜를 저와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샵 3927 우물정 3927입니다. 오늘 일시금 후원으로 한 구좌에 24만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 동참하실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샵 3927번으로 기적 보내실 수 있고요.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우리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2: 오늘도 영적으로 완충되어서 돌아가는 느낌이 동일하게 받아졌습니다.
0: 아멘.
2: 네, 그래서 전파 선교사 여러분들의 헌신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1: 아멘.
2: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처음 불러봅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로
0: 예.
2: 꼭 전파 선교사 이름으로 기적 이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면서 이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는 일이 과연 어떤 것과 같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국가에 피가 많이 모질한대요. 그래서 헌혈원에서 헌혈을 모집하는 문자나 그런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0: 네.
2: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0: 그렇죠.
2: 네, 피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죠. 우리 극동방송, 울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하는 이 일도 저는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2: 이것을 통해서 그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전까지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생명이 흘러가왔고,
0: 아, 네.
2: 앞으로도 오늘 24주년 맞아서, 그리고 또 24만원 일시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 헌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을 반드시 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0: 아멘.
2: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오늘 이 방송은 이 저녁 8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을 기다리면서 오늘 네, 2026년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임소희 교수님과 곽충민 목사님 이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0: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안녕하세요. 오늘 11시 원래대로라면 소망의 기도 시간이지요. 또 소망의 기도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김정호입니다.
1: 네, 서진교 목사입니다.
0: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에너지가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니까 예. 넘치는 것 같아요.
0: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아침 6시부터 차곡차곡 쌓아주신
1: 네.
0: 그 성령의 에너지.
1: 그렇습니다.
0: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저희 직원들이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기도해온
1: 네.
0: 그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쌓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들어오자마자 제가 느껴지는 이
0: 아멘.
1: 열기와 열정이
0: 아멘.
1: 제 마음을 예. 두드리고 있습니다.
0: 아, 그 한 시간 전에 거기 앉으셨던 분 교수님이신데
1: 네.
0: 펑펑 우셨거든요.
1: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이 시간 혹시 이 시간에 소망의 기도를 위해서 라디오를 울산 극동방송을 처음 지금 켜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휴대폰 앱을 지금부터 지금 듣기 시작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오전 6시부터 그리고 저녁 8시까지
1: 네.
0: 14시간 동안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1: 14시간입니다. 그렇죠?
0: 맞습니다.
1: 네.
0: 14시간 동안 무엇을 하냐? 저희가 목사님, 저희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릴게요.
1: 네.
0: 울산 극동방송이
1: 네.
0: 지금 몇 살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1: 네, 저는 잘 알죠.
0: 아.
1: 제 나이와 비슷하니까.
0: 아우, 할렐루야.
1: 24살 청년입니다.
0: 24살. 맞습니다. 목사님
1: 네.
0: 나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1: 네, 곱하기 2를 하고 또 예, 그 정도 하죠.
0: 아, 그럼요.
1: 네.
0: 그냥 그 정도입니다. 자, 저희가 2002년에 개국을 했으니까요. 벌써 24살이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24살 동안 저희가 오직 복음.
1: 네.
0: 오직 예수.
1: 순수 복음 오직 아, 예수.
0: 그렇습니다. 예. 순수 복음 방송을 전해온 지 24년이 됐습니다.
1: 네.
0: 24시간 동안 복음만을 전해온 지 24년이 됐습니다.
1: 아, 24, 24.
0: 예.
1: 네.
0: 그래서 거기다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만
1: 네.
0: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하받을 만한 그런 귀한 일이기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남은 또 24시간, 24년뿐만 아니라 훨씬 더 주님이 오실 때까지
1: 네.
0: 계속해서 복음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멈추지 않고.
0: 아멘.
1: 예. 끊임없이.
0: 끊임없이.
1: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 극동방송 사실 특별히 울산 극동방송 일체 상업 광고 없이
1: 네.
0: 하루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전파 선교사가 있기 때문인 거죠.
1: 전파 선교사.
0: 예.
1: 전파를 먼 곳까지 송출할 수 있는
0: 예.
1: 원동력이 되고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들 예. 아니겠습니까?
0: 참 제가 목사님께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 다 알고 계십니다.
1: 네. 이곳에 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0: 아멘입니다.
1: 네.
0: 자, 이 시간에 저희 울산 극동방송의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네.
0: 뭐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1: 제가 전파 선교사입니다.
0: 할렐루야. 목사님 아멘. 전파 선교사십니다.
1: 네.
0: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또 잠시 후에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24년 동안 지금까지 하루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이 울산 극동방송이 이제 새롭게 전파 선교사를 더 모집을 해서
1: 네.
0: 이 방송 선교의 지경을 넓히려고 합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그래 하루 24시간 24년 동안 전해왔으니
1: 네.
0: 이번에는 저희가 후원을 일시연금이에요.
1: 일시연금.
0: 예, 매월 하는 것은 아니고
1: 네.
0: 일시연금으로 한 구좌에 24만 원을
1: 24만 원
0: 하도록 하자.
1: 계산하니까
0: 예.
1: 하루에 커피 한 잔 8천 원
0: 예.
1: 30일이면 38이 24. 이게 수학적 계산이 돈으로 하면 또 잘 돼요.
0: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1: 네.
0: 그 이렇게 전망이 좋은 카페에 갔는데
1: 네.
0: 그때 커피가 8천 원이었어요.
1: 그렇습니다. 전망 좋고
0: 예, 예.
1: 또 서비스가 좋은 데가 8천 원.
0: 저희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니까 그 서비스와 전망에는 비할 바가 아니네요.
1: 아이고, 비교할 바가 안 되죠.
0: 맞습니다.
1: 네. 신령한 것,
0: 아멘.
1: 하늘에서 주시는 것,
0: 할렐루야.
1: 생명이 살아나는 것,
0: 아멘.
1: 그리고 정말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0: 아멘.
1: 통로라고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울산 극동 방송과 기적이 무엇이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겪으신 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만나신 분들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0: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흘러갈 차례가 됐죠.
1: 그렇습니다.
0: 예. 자, 이 시간에 그래 내가 받은 은혜 흘려보내겠다. 내가 이 시간에 전파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기쁨을 치료를 회복을 다른 사람들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앞에 문자 번호 한번 안내해 주시죠.
1: 네네네. 문자 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이죠. 우물정 3927 우물정 3927로 기적이라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아멘.
1: 기적을 제가 이행시로 만들어봤습니다.
0: 제가 그럼 운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1: 네,
0: 목사님.
1: 띄워주세요.
0: 자, 기.
1: 기도와 헌신으로 이어온 극동방송 70년 울산 극동방송 24년의 은혜 위에
0: 적.
1: 적극적인 24만 원의 사랑과 동참으로 24시간 멈추지 않는 복음의 새 역사를 세워갑니다.
0: 할렐루야.
1: 아멘.
0: 이거는 지금 제가 확신하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박수치고 계십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들립니다. 들립니다.
0: 지금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박수와 함께 그리고 지금 휴대폰을 들어서 문자를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기적.
0: 아멘.
1: 예, 기적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있습니다.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구자 24만원. 그럼 목사님 뭐 나는 이번에 용돈 받은 거 있는데
1: 네.
0: 나 두 구자 하면 안 될까?
1: 충분합니다.
0: 충분하지요.
1: 네. 세 구자도 말리지는 않습니다.
0: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1: 또 본인의 이름으로 또 구자를 하셔도 되고요.
0: 예.
1: 또 함께하는 가족이나 또 멀리 계신 분들,
0: 아멘.
1: 또 목회자,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는 분들의 이름을
0: 아멘.
1: 또 함께 담아서 이 기적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제가 비밀리에 입수한 정보로 목사님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1: 네.
0: 뭔가 액션을 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뭐 큰 액션은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좀 던졌을 뿐입니다.
0: 예.
1: 네.
0: 그렇습니다.
1: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0: 아멘.
1: 이것이 제 목회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큰 얼음장을 던지면서
0: 할렐루야.
1: 동참하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우리 화요 중부 기도 모임에 병영교회 중부

0: 기도 모임에
1: 아멘.
0: 제가 기도 제목을 던지고 왔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네.
1: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문자 보내실 분들은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놀라운 예, 울산 극동방송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회복되신 여러분께서 이 시간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통로가 되기 원하신다면은 지금 문자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여기 이제 앉으시기 전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0: 네.
1: 제 마음에 또 한 번의 결단이 서더라고요.
0: 네.
1: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가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먼저 가입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0: 그렇습니다.
1: 예.
0: 저는 오늘 아침 6시 방송
1: 예.
0: 듣고 우리 지사장님께서 또 우리 게스트 목사님과 함께 예. 진행을 하시고 또 시청자 위원장님 장모님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1: 그렇죠.
0: 들으면서 제 마음이 내가 오늘 안 하면 정말 후회하겠다.
1: 아, 할렐루야.
0: 이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자 순종이다.
1: 아멘.
0: 그래서 즉각 순종했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순종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손가락 버튼 몇 번이면
1: 아, 그렇죠.
0: 그냥 한 5초 만에 이게 또 순종이 또 열매로 맺혀지더라고요.
1: 아멘.
0: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결정된다면은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1: 아멘.
0: 그저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기적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자, 저도 한구자로 가입을 했습니다.
0: 아, 축복합니다.
1: 예,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은
0: 네.
1: 바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0: 네, 네.
1: 이런 말은 또 이제 그냥 저희가 그냥 할 수 없잖아요.
0: 네.
1: 예.
0: 이미 뭐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저는 입금을 확인할 또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1: 제가 목사님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이 시간에 1136번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24살입니다.
0: 네.
1: 아, 그래서 한구자 정윤성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0: 기가 막힙니다. 24살 24만 원.
1: 할렐루야.
0: 하.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자, 아드님이 48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뭐 48세 아니라도 72세도 예? 있죠.
1: 그래요. 자, 이 시간에 우리 0533번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0: 네, 극동방송을 자주 듣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매월 월드비전을 후원하고 있어 전파 선교사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 들으니 솔직한 마음은 후원을 안 하면 계속 들으면서 후회할 것 같아서입니다.
1: 그래요.
0: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 후원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방송국 열악한 환경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울산 극동방송 늘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1: 아멘.
0: 저희 딸 이름으로 입금했습니다. 저희 딸이 올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은 못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하러 갈 때면 집에 있는 딸이 너무 안쓰럽고 또 안 돼 보입니다. 저희 딸 취업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아멘.
0: 아,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1: 그래요.
0: 귀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1: 아멘. 아멘.
0: 따님을 두고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1: 그래요.
0: 또 응답으로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제가 우리 0533번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찡한 것이 이 울산 극동방송의 이 상황을 먼저 보시면서
0: 네.
1: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내가 이제 후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후회 때문에 하면서 그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한다는 것이 미안하다 오히려
0: 예,
1: 말씀하시면서
0: 그 표현을 지금 하셨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러면서 속에 있는 그 마음 우리 딸을 향한 마음 그 딸을 위한 마음을 살짝 꺼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0: 네.
1: 이 우선순위가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소중하다,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습니다. 먼저 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1: 아멘.
0: 구하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우리 0533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 네.
1: 8532번님, 병영교회 우리 서진교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1: 예.
0: 가족 같아요.
1: 아멘.
0: 우리
1: 아침에
0: 네.
1: 변재원
0: 네.
1: 변정원 이름으로 동참했습니다.
0: 아이고, 우리 교회 아이들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재정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 네, 우리 아멘. 집사님 가족인데 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신 것 같아요.
1: 할렐루야.
0: 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우리 재원이 정원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요. 아멘. 우리 부장님 예. 기적의 아이들입니다.
1: 그렇습니까?
0: 예, 우리 여기 집사님께서 예. 이 언주 집사님께서 극동방송 들으시고요.
1: 예.
0: 그 신앙의 방학을 끝내셨어요.
1: 아멘.
0: 그리고는 본인이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 집 근처에서 5분도 안 걸려요.
1: 예.
0: 걸어서 찾아오신 거죠.
1: 오.
0: 그래서 본인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본인의 방학을 끝내고
1: 예.
0: 이제 아들과 딸을 차례차례
1: 할렐루야.
0: 전도를 하셔서 지금 온 가족이 저희 병영교회 신앙의 가족들이 되셨습니다.
1: 아멘. 정말 축하드리고 기쁜 일입니다.
0: 네, 네.
1: 자, 이 시간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그런 기쁨을 아마 지금 체험하셨고
0: 네.
1: 특별히 울산 극동 방송을 통해서
0: 네.
1: 아마 누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0: 네, 그래서 이 감사가 너무나 너무나 좋아가지고
1: 예.
0: 이런 또 전파 선교사로 헌신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아,
0: 저는 이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정말 목사님께서 울산 극동 방송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 뒷모습 보시면서
0: 네.
1: 이분들도 따라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제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훨씬 보기가 좋죠.
1: 아이고.
0: 그래서 그래요. 저를 예. 아마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0: 네, 부장님, 저를 보십시오.
1: 할렐루야.
0: 뒷모습을 보십시오.
1: 앞모습 뒷모습 다 예쁘십니다.
0: 괜찮습니까?
1: 예, 그럼요.
0: 저는 부장님의 그 장점이 늘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게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아멘입니다.
0: 예, 부장님도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까지 보기 좋습니다.
1: 아, 영안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지금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기 위한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엔 내가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시는 분,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망설일 수는 있어요.
0: 네.
1: 그리고 결정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하지만 이제는 오늘이에요.
0: 예, 오늘 안 하시면
1: 예.
0: 후회라는 단어가 따라붙을 수 있어요.
1: 그렇죠. 아까 그 네. 말씀을 하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0533번님처럼
0: 네.
1: 이제 후회할까봐.
0: 네.
1: 정말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는데
0: 그렇습니다.
1: 내가 24시간, 24시간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내가 하루를 24시간을 책임지고 싶다.
0: 네.
1: 그래, 내가 하루는 책임져야지. 그러면 내가 항구자 24만 원 후원하겠다라는 그 마음에 거룩한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0: 네.
1: 이 시간에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분명히
1: 예.
0: 결정하셔서 또 순종으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1: 아멘. 다시 한번 문자번호 알려드립니다. 자, 우물정 3927번입니다. 샵 3927번으로 지금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는 보내실 수 있는 그 링크를 계좌번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우리 3495번님 한구자 이렇게 기적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강렬한 어떤 표현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짧으면서 강렬한 어떤 도전을 주십니다.
1: 한구자의 기적이 우리 3495번님을 통해서
0: 네.
1: 8532번님을 통해서 그리고 0533번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자, 이 시간에 내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분들, 내가 기적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목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네, 함께 참여해서
1: 예.
0: 이 헌신의 길에 동행할 수 있겠죠.
1: 아멘, 아멘.
0: 네.
1: 제가 그 아주 짧은 기도응답을 그 이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때 겪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0: 네, 말씀해 주세요.
1: 제가 이제 서울에서 방송을 진행할 때였어요. 이렇게
0: 네.
1: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방송을 앞두고 그 기도하는데 정말 그 마음의 감동이 바로 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번처럼 방송을 딱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 컴퓨터를 이제 서로 바꿀 때가 돼가지고
0: 네.
1: 그 준비한 이제 그 용돈을 모아서 준비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 돈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0: 네.
1: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 방송이 끝날 때 제가 이제 그때 두 시간을 했으니까요.
0: 네, 네.
1: 방송을 끝났는데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입금을 했죠.
0: 네.
1: 그 입금을 했는데 저한테 그 다른 새 컴퓨터가 생겼어요.
0: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1: 예,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제 기도 응답은 대략 입금하고는 5분.
0: 네.
1: 그리고 제가 선포하고는 2시간 만에 아, 제가 그렇게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0: 할렐루야.
1: 아멘, 아멘.
0: 네, 부럽습니다.
1: 정말 저는 제가 그때 누구도 남부럽지 않은
0: 네. 네,
1: 그런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사실 기도 응답은 그 어떻게 보면 일평생이 걸리는 기도의 응답도 있고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말하자마자 오는 기도의 응답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즉각적인 응답이라 그렇죠.
1: 그렇죠.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0: 네.
1: 자, 오늘 여러분,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겪는 기적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0: 네.
1: 지금 여러분을 만큼이나 또 다른 주님께

0: 그래서 사랑하시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1: 그렇습니다.
0: 그 잔치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또 누군가, 그 사람들을 위한 기적의 통로가 여러분이 바로 되실 수 있습니다.
1: 네. 저는요,
0: 예.
1: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우리 제 부장님과 이 시간을 함께 또 같이 진행을 맡아 또 하기로 하고
0: 예.
1: 오늘 새벽에 제가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0: 아.
1: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새벽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0: 예.
1: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잔치를 청할 때 내가 청하면 다음에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고
0: 예.
1: 영어로는 give and take죠.
0: 그렇죠.
1: 우리나라 말로는 품앗이죠.
0: 예.
1: 그것을 늘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뒤집으셨어요.
0: 예.
1: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0: 아멘.
1: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교회에서 새벽기도 말씀으로 나누면서
0: 예.
1: 저에게 강렬한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역시도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에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심는 것을 늘 생각했었어요.
0: 예.
1: 근데 오늘 주님은요, 하늘이 갚아주는 게 있대요.
0: 할렐루야.
1: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있대요.
0: 아멘.
1: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인데요. 세상의 계산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 동참할 경우
0: 예.
1: 누구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알아주지 않고 갚아주지 않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 시에 언제 부활할지 모르겠지만
0: 예.
1: 그때까지 하나님 유효기간을 두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0: 아멘.
1: 저는 이
0: 아멘.
1: 믿음을 오늘 그 받고 나서는요, 그렇다. 꼭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 또 갚아주신다면, 내 생이 아니라도, 내 생이 끝나더라도,
0: 예.
1: 또 나의 후손들이나
0: 그렇죠.
1: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그것이 갚아진다면, 그것으로
0: 아멘.
1: 충분하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0: 그야말로 통로네요.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또 주인공도 될수 있는.
1: 네, 하늘과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0: 아멘, 아멘.
1: 네.
0: 자, 우리가 하늘과 이어지는 통로에서는 주인공과 통로가 따로 없습니다. 바로 그냥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응답받고요, 통로가 되고요, 쓰임받고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1: 아멘,
0: 자,
1: 아멘.
0: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그런 통로이자 주인공이자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배달을 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문자 번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목사님 한번 알려주시지요.
1: 네, 제가 한번 더,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물정입니다. 3927. 우물정 3927. 번호로 기적이라는 단어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3927.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멘, 아멘. 목사님, 지금 아까 한 구자 기적 이렇게 딱 보내주신 3495번님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0: 이분이 그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한번
1: 네.
0: 읽어주시지요.
1: 제가 읽어드릴게요.
0: 예.
1: 아침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어제 저녁 봤던 말씀이 생각나서 후원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 잔고는 비어 있었고, 남편에게 갑자기 24만 원의 후원을 하자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미 전파 선교사로 후원하고 있으니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후원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용돈이라고 50만 원 정도 입금해 준다면 헌금할 텐데 하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나서 친정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50만 원을 보냈으니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0: 할렐루야.
1: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니 감동이 되어 바로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구자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0: 아우,
1: 드립니다.
0: 할렐루야.
1: 예.
0: 아멘.
1: 제 심장이 막 뛰어요.
0: 너무 감동이 되네요. 지금 막,
1: 정말 살아계신
0: 네.
1: 하나님을 라이브하게 옆에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0: 그러네요.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옆자리가 빈자리가 있는데 주님이 네.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게스트가 보통 두 분이신데 오늘.

0: 제가 예. 있고 옆자리가 비었는데 주님의 아, 자리가 맞습니다.
1: 예. 너무 찡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네. 일입니다.
0: 네.
1: 사실 그 제가 기도할 이 소망의 기도를 진행할 때 네. 목사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0: 아멘. 아멘.
1: 그러면서도 이렇게까지 이제 응답하시는 거를 제가 보면은
0: 네.
1: 또 다시 그 하나님의 그 그 신실하심,
0: 네.
1: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잠을 자죠. 예. 졸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셨거든요.
1: 아멘.
0: 그럼 하나님 과연 뭐 하실까? 우리가 시시각각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고
1: 아멘, 아멘.
0: 그분의 때에 늘 이렇게 우리를 감동시켜 주세요.
1: 그렇습니다.
0: 예, 오늘 정말 라이브하게 하나님 예. 나타나셨습니다. 아,
1: 정말 주님이 함께하시는 라이브 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입니다.
0: 네.
1: 우리 6882번님도 지금 기적 이렇게 딱 단어를 보내주셨고요.
0: 네.
1: 이분 그 울산 극동 방송에 처음 문자 보내신 분이세요.
0: 아, 그러시구나.
1: 정말로 감사합니다.
0: 예, 축하드리고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1: 아멘, 축하드립니다.
0: 네.
1: 자, 이렇게. 그 참여를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주인공인데 응답의 네. 주인공인데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뭐 돈만 보내고 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망설임으로
0: 네.
1: 어떤 내가 받을 은혜에 대한 또 이 사람의 셈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 망설임도
0: 현실적인
1: 있고.
0: 셈법
1: 예. 그렇죠.
0: 또 세상적인 계산법이 예. 앞설 때가 있죠.
1: 그럴 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크나큰 위로와 권면과 도전이 되지 않을까
0: 그렇습니다.
1: 싶습니다.
0: 사람이 갚아주지 않는 것
1: 알렐루야 아멘
0: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1: 아멘입니다.
0: 특별히 돌아올 수 없는 것들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냥 일방적으로 가버리는 것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거든요.
1: 다 기억하시죠.
0: 네, 네. 놀랍게도 이런 간증들의 문자들을 보면
1: 예.
0: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심,
1: 아멘.
0: 정직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이
1: 아멘.
0: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1: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누구, 어떤 목사님의 표현 말씀 따라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1: 예.
0: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아멘. 그 성실하심이 깊이 느껴지는 이 시간입니다.
1: 아멘. 우리 아까 6882번님도 첫 참여하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0732번님도 울산 극동방송에 이 전파 선교사 문자로 첫 참여하셨습니다.
0: 네.
1: 아, 그래요.
0: 축복하고 축하하고 아멘. 환영합니다.
1: 자, 지금 제가 그 기적의 통로라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0: 네.
1: 다들 기적의 주인공 같으세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여기 기적의 주인공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1: 아멘 아멘.
0: 하트.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보내셨어요.
1: 자,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그 기적의 통로가 되고 흘려보내고 또 내가 직접 기적의 주인공도 되고 싶으신 분들 아,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 의지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0: 네.
1: 그 통로가 되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울산 극동방송에 지난 24년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온 우리 울산 극동방송을 위해서 내가 오늘 24만 원의 일시헌금으로
0: 네.
1: 전파 선교사가 되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내가 후원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일시헌금으로 내가 다시 한번 전파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0: 네.
1: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0: 네.
1: 번호만 알려주십시오.
0: 문자 번호 우물정 3927 샵 3927 기적이라는 문자를
1: 예.
0: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전파 선교사 신청하신 분들 제가 문자를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0: 네.
1: 제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네.
1: 사업 부도로 남편은 법정 구속되고 모든 것이 압류됐습니다.
0: 네.
1: 하루하루 버텨내기 버거워하는 저를 보고 지인이 극동방송 들어보라고 소개를 네. 해줬습니다. 방송을 들으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어렵기 때문에 선교 후원은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타협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을 통해 제가 교회로 인도받았고
0: 아멘.
1: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고 있기에
0: 아멘.
1: 저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극동방송 후원에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0: 아멘.
1: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0: 참 그 사정이 딱한데.
1: 예.
0: 근데 그 마음에서 오는 헌신은
1: 아멘.
0: 너무 간절하고.
1: 예.
0: 또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하실 것 같아요.
1: 아멘. 아멘입니다. 예.

0: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환경과 상황, 처지를 극복해서 저런 순수한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사실 바쁘게 일할 때예요. 바쁘게 일하는 시간이라서 아마 우리 울산극동 방송을 이렇게 스쳐듣듯이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0: 네, 네.
1: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울산극동 방송이 개국 24주년을

0: 주파수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주파수
0: 저희가 헌금. 주파수가 네. 107.3MHz입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7만 3천 원 하신 분도 있고,
1: 네네.
0: 뭐 10만 7천 원 하시는 분도 네, 계시겠고, 네네. 뭐 얼마든지 괜찮아요.
1: 네.
0: 그래서 많이 하셔도 좋고,
1: 네.
0: 나는 이번에 그래, 네 아까 친정 어머니가 50만 원 보낸 분도 계신데, 네. 나는 이번에 친정 어머니가 240만 원 보냈기 때문에, 네. 내가 열 구좌 하겠다 네. 할 수도 있고,
1: 네.
0: 아니면 아 내가 이번에는 뭐 14만 원만 하겠다. 이러셔도 괜찮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반드시 24만 원 아니라도
0: 예. 더 많아도 것은, 더 적어도
1: 예, 예.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마음의 또 헌신이죠.
0: 아멘.
1: 예, 마음이 함께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0: 아멘. 자, 네. 다시 한번 문자 알려 드립니다. 이 시간에 바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문자 우물정 3927. 우물정 3927로 기적이라는 문자 발송해 주시면 또 저희가 잘 받아서 축복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자, 목사님 지금 이제 올려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위에서 지금 한번 축복의 기도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찾으시는 한 영혼의 구원을 꿈꾸며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귀한 가정, 자녀 또 사업장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주여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0: 아멘.
1: 마음을 받으시는 주여 이들이 드린 조목조목의 이 헌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정말 마중물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0: 아멘, 아멘.
1: 그거 생각하면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숨쉬는 것이 감사하며 주님 은혜 안에 정말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여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주님이면 충분한데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여 이 큰 은혜를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주님 헌신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0: 아멘, 아멘.
1: 순종함을 통해 생명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이 날을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전파 선교사 문자가 또 왔습니다. 0314번님이세요. 이분도 첫 번째로 지금 전파 선교사 가입 문자를 울산 극동방송에 보내주셨는데요.
1: 할렐루야.
0: 안녕하세요. 병영교회 섬기는 전파 선교사 부부입니다.
1: 아멘.
0: 지금은 대구에 와 있어서 방송을 들을 수는 없지만 이 딸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폐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저와 남편이 각각 절반씩 내어서 한 구자 24만 원 동참합니다.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제가 박수 드립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정말로.
1: 예, 박수 드립니다.
0: 아, 정말 귀하네요. 이렇게
1: 예, 부부가 또 이렇게 한 마음이 되셔서
0: 그렇죠.
1: 또 이런 한 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부부가 한 마음으로
1: 네.
0: 또 같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좋은데
1: 네.
0: 주 안에서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1: 네.
0: 것.
1: 네. 한 방향을 같이 보고
0: 그렇죠.
1: 함께 보폭을 맞추며
0: 아멘.
1: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웨딩 마치처럼
0: 그렇죠.
1: 한 걸음 한 걸음.
0: 그리고 그때 들리는 또 음악은 또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말씀이 아닐까
1: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0: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의 권면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정말 복된 시간이 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이 복된 시간을 누리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나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계속해서 나는 주인공으로 남고 그리고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군가 또 될 수 있도록
1: 네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0: 그렇죠.
1: 흘러갈 수 있도록
0: 아멘.
1: 우리 부장님 그거 아세요?
0: 예?
1: 저희 이스라엘 그 지리를 보면 제일 북쪽에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죠.
0: 그렇죠.
1: 그리고 그 강줄기를 따라 내려오면은 그 강이 있어요.
0: 예.
1: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0: 예예.
1: 예, 요단강인데 그런데 이 강줄기가 쭉 끝까지 내려오면은
0: 예.
1: 사이가 있습니다.
0: 아.
1: 근데 그 중간에요.
0: 예.
1: 요단강 따라 쭉

0: 위에 헐몬산과 흐르는 그 물을 모아둔 그래서 또다시 흘려보내는 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생명체들, 물고기, 뭐 베드로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예, 예. 많은 어부들이 어업을 하면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있지만
1: 예.
0: 제일 밑에 이 사해 바다,
1: 예.
0: 사해 바다는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받기만 받죠.
1: 예.
0: 그래서 그 바다 이름이 뭐겠습니까?
1: 아, 죽음의 호수.
0: 네. 예. 죽음의 바다.
1: 예,
0: 죽음의
1: 예.
0: 호수. 사해라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주어진 이 감당하지 못할
1: 예.
0: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냥 가만히 쥐고 있으면 정말 사해밖에 더 되겠습니까?
1: 그러네요.
0: 그런데 이것을 갈릴리 바다처럼 갈릴리 호수처럼 요단강을 통해 흘려보낼 때 그 주위가 푸른색으로 생명의 색깔로 정말 이 생명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살림의 역사가
1: 아멘.
0: 일어난다는 거죠.
1: 아멘, 아멘.
0: 저는 오늘 정말 그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움켜쥐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고 떼부자가 되겠습니까?
1: 아, 그렇죠.
0: 재벌이 될까요?
1: 예.
0: 아닙니다.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1: 아멘.
0: 흘려보내는 그 통로를 통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생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1: 아멘. 목사님 제가 어느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울산 극동방송에서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데
0: 네.
1: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다가 아, 이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때 천국 잔치가 이제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0: 네네네네.
1: 근데 아 내가 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깊이 아니까
0: 부장님이
1: 예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더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더라는 거죠.
0: 초대도 할 수 있고요.
1: 그렇죠.
0: 초청장도 보낼 수 있고.
1: 맞습니다.
0: 주인공이니까.
1: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니까.
0: 네.
1: 그런데 이 제가 내가 주인공이구나라는 것을 이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0: 네.
1: 조금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0: 할렐루야.
1: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0: 네.
1: 찬양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0: 아멘.
1: 그리고 낭망한 마음을 일으켜주셨고
0: 네.
1: 그리고 방송을 들으면서 설교 가운데 아 내가 궁금했던 게 이거였구나.
0: 해소가 되고.
1: 그렇죠.
0: 네, 네.
1: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잘못 빠지면 이단이 되는구나.
0: 네.
1: 이렇게
0: 경계도
1: 주의하고.
0: 하게 되고 그렇죠?
1: 맞습니다.
0: 네.
1: 이런 모든 은혜와 누림의 과정들이 사실은 네. 울산극동방송이 24년 동안 하루 24시간 쉼 없이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0: 네, 네.
1: 저희는 담아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흘려보내고 있고요. 여러분은 받으셔서 또 흘려보내실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교우 한 분이
1: 예.
0: 제가 가서 병상 세례를 이렇게 베푼 형제님입니다.
1: 예.
0: 그 형제님이 공사장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25살에 부상을 입어서
1: 아이고.
0: 지금 나이가 54입니다.
1: 어우.
0: 그러니까는 예. 절반의 그 이후의 시간들을
1: 예.
0: 계속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보면서 보낸 그 형제였어요.
1: 상상을 못하겠네요.
0: 네, 저희 집사님이 이제 장애인을 돌보는 그 일을 하시거든요.
1: 예.
0: 근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는지 그 형제님 가정에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1: 예.
0: 그러면 저에게 요청을 하셨거든요. 이 형제님을 위해 그 병상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1: 예.
0: 그래서 저랑 우리 구역장 장로님이랑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정말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또 복음을 깊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1: 예.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죠.
1: 예.
0: 그리고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부터 라디오로 들리는 극동방송을
1: 예.
0: 24시간 누워 계시니까
1: 그렇죠.
0: 끊임없이 들으면서 이분이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1: 아, 네.
0: 이분이 움직일 수 없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뭐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귀로 그리고 입술로 눈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통로가요.
1: 할렐루야.
0: 우리 극동방송이고
1: 아멘, 아멘.
0: 쉬지 않는 24시간 이 형제님이 깨어 있을 때 또 잘 때도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 아멘.
0: 저는 이런 것 보면요.

0: 우리 목회자는 또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런 전파 선교사의 귀한 사명과 사역이 영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닫힌 공간에 있는 분들.
1: 그렇죠.
0: 예. 또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이 전파가 예. 그들을 살리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1: 아멘. 자,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움직이기 어려운 그 시점에서도 귀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찬송을 들으면서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적의 주인공이신 여러분,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의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자는요, 우물정, 샵이죠. 우물정 3927, 3927, 기적이라는 단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자,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기적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시연금입니다. 한번 네. 헌금하시면 되고요.
0: 네.
1: 한 구좌 24만원입니다. 입금하실 계좌번호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계좌번호를 네. 보내드립니다.
1: 그럼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네. 기적이란 이행시가 또 있습니다.
1: 또 있습니까, 목사님?
0: 네. 갑자기 또 떠올랐어. 저는 가끔씩 이런 예. 또 이런 하나님께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저에게 또 은사로 주신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네. 지금.
0: 한번 자, 운을 띄워주십시오.
1: 띄겠습니다. 기.
0: 기쁨의 복음이 하루 24시간 온누리에 울려 퍼질 때
1: 적.
0: 적막했던 영혼마다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임합니다.
1: 할렐루야. 적막했던 아멘. 영혼마다
0: 예, 적막했던 이 영혼에 기쁨의 복음이 24시간 아멘. 울려 퍼질 때
1: 아멘.
0: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된다.
1: 할렐루야.
0: 예, 아, 설교 한 편 같지 않습니까?
1: 지금 제가 한 편 들었습니다.
0: 그렇죠.
1: 사실 긴 설교도 있고 예. 짧은 설교도 있고요.
0: 짧지만 임팩트 있게.
1: 그렇습니다.
0: 기적입니다.
1: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설교를 몇 편째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네. 오늘 아멘. 수지 맞으신 겁니다.
1: 아멘. 자, 지금 3122번님 지금 방송 듣고 있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0: 네. 이런 분들은요. 우물정 3927 기적 이라고 전화를 보내주시면
1: 저희 뭐 직원들이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0: 네, 보내드렸습니까?
1: 예, 보내드렸습니다.
0: 네, 네, 네.
1: 자, 그리고 8984번님도
0: 기적,
1: 기적이라고. 아, 이분도 울산 극동 방송에 처음 참여하셨어요.
0: 할렐루야.
1: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0: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 지금 3122번님도 첫 참여셨어요.
0: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0323번님 한번 읽어주시죠, 목사님.
0: 네, 기존에 전파 선교사에 가입되어 있어서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니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한 구좌 더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1: 아멘, 아멘.
0: 네, 네. 아마 주님 예. 건강 주시리라 믿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일할 기회 계속 주시리라 믿어요.
1: 아멘.
0: 예, 우리 하나님 살고자 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1: 할렐루야.
0: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네.
1: 감사합니다. 자, 8984번님.
0: 네.
1: 지금 8984번님도 극동방송 오늘 울산 극동방송에
0: 처음이시죠?
1: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세요.
0: 기적.
1: 기적.
0: 네.
1: 정말 이분의 문자가 저한테는 기적 같습니다.
0: 네.
1: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0: 할렐루야.
1: 아멘.
0: 환영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2741번님도 첫 참여시네요. 놀랍습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새로운 분들이
1: 그렇죠.
0: 동참해 주셔서
1: 예.
0: 이건 지경이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1: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예. 것.
1: 방송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고
0: 네.
1: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고
0: 할렐루야.
1: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그 비율이 떨어지는 울산의 복음화율도 여러분의 기도와
0: 올라가고
1: 헌신으로
0: 있습니다.
1: 올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주님 아멘. 기뻐 받으십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1: 자, 정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니 한 구자 더 하고 싶다. 이 정말 아까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
0: 네.
1: 이분이 바로 받으신 줄 압니다.
0: 아멘.
1: 아멘. 지금 한 분 한 분 기적이라고 보내주실 때마다 목사님께서 지금 다 축복하고 계세요.
0: 네. 네.
1: 놀랍습니다.
0: 제가 이 번호 그 휴대폰 번호 끝자리 네 자리만 보게 되겠지만
1: 예.
0: 주님은 아시죠?
1: 아, 그럼요.
0: 주님은
1: 그럼요.
0: 다 보십니다.
1: 예, 맞습니다.
0: 그리고 주님은 그 중심, 속사정, 말 못할 그 애환까지도 들으십니다.
1: 할렐루야.
0: 예. 제가 한번 기도 드려도 될까요?
1: 지금 기도해 주시죠.
0: 네. 하나님, 용기 내어 기적이란 문자를
1: 주여.
0: 보내며 정말 몸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결단한 것을 순종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0: 심령심령마다 우리는 내 자리 번호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이들의 마음과 상태와 형편과 얼굴도 아시고
1: 아멘.
0: 그리고 속사정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1: 아멘, 아멘.
0: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 이들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보고마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 울산 도시를 다시금 부흥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몸짓, 마음, 주님 정성을 기쁘게 받으셔서 축복하시옵소서.
1: 아멘.
0: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자양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에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여, 전파 선교사라는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1: 주여,
0: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감당할 만한 일거리들, 감당할 만한 건강, 또 감당할 만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1: 아멘.
0: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의 축복, 주의 은혜, 정말 살아서 우리가 숨쉬는 이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 경험케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0: 아멘. 아멘.
1: 우리 이어서 전파 선교사님의 고백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함께
0: 네.
1: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세탁소 할 때 우연찮게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은 지 지금이니까 한 18년? 딱 들어오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묻는 손님들이 주로 있어요.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계속 이렇게 방송에 흘러나오니까 듣다가 보면 자기네들도 위로가 되는 분들도 많고 아 나도 가서 집에 가서 틀어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3: 제가 가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먼저 내 가족부터 나 자신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판 모르는 그야말로 남을 전도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로 와서 하소연한 거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자녀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왜 낳았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를 하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랑장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으며 견디며 바라보자 아버지를. 얼마 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두 아이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 복음 전하면서 내가 천국 가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지금 가게에서 복음의 장소로 삼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어요.
4: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그런데 성도님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탁소에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극동방송의 힘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닿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0: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동역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 해주세요.
1: 예, 방송가족 여러분께서 지금 울산극동방송 개국 24주년을 맞아서 또 2026년 저희 전파선교사를 모집하는 특별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저와 함께하시는 분 우리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행복합니다.
1: 아멘, 아멘.
2: 네.
1: 아, 목사님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2: 네.
1: 우리 보내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
2: 네.
1: 그리고 보낸다고 해서 내가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더 많은 초대를 할 수 있고요.
1: 그렇죠.
2: 더 많은 복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아멘입니다.
2: 네.
1: 나눌수록 우리는 기쁨이 늘어나는.
2: 네.
1: 아이, 참 놀라운 이것이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셈법.
2: 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죠.
1: 계산법이 아닐 수 네. 없습니다. 네. 자, 이 계산법에 따르면 여러분은 나누면 나눌수록 내 것이 내 몫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저는요 예. 그 마태복음 13장으로 기억하는데요. 거기 비유가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1: 그렇죠. 예.
2: 겨자씨 비유가 저는
1: 예.
2: 너무 늘 생각합니다. 어떤 이런 후원이나 또 도움을 청할 때
1: 예.
2: 내가 이거 뭐 해봤자 이게 겨자씨 하나만 할까라는 미미한 것
1: 예.
2: 싫어 생각하고 그냥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었죠.
1: 예.
2: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자라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이게 큰 숲을 이룰 때
1: 예.
2: 성경 이야기에는 그 속에 많은 새들이 깃든다 했습니다.
1: 아, 저 그 다음 문장 참 좋아합니다.
2: 네.
1: 새들이 깃들이더라고요.
2: 네, 네. 참새도 있고 제비도 예. 있고 예, 모든 새들이 쉬어갈 공간,
1: 아멘.
2: 쉼터가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맺히는 또 열매들을 생각해 보세요.
1: 예.
2: 많은 또 유익이 있을 것이고.
1: 그렇죠.
2: 그리고 그 그늘 아래에 인생의 고단함을 가진 분들이 쉬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2: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는 우리 상상 이상의 놀라운 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1: 아멘.
2: 것.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겨자씨 하나 같은 어쩌면 이곳으로 뭐 나라가 바뀌기 위해서 세계가 바뀌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심자고요.
1: 그렇습니다.
2: 우리는 해보자고요.
1: 우리는 심고.
2: 그렇죠.
1: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2: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1: 아멘, 아멘.
2: 아멘.
1: 아멘. 자, 오늘 이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여러분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적의 통로로 다시 한번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살이 된
2: 네.
1: 울산 극동방송 그리고 하루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 이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은 일시 헌금으로
2: 네.
1: 한 구좌 24만 원입니다.
2: 네.
1: 내가 울산 극동방송의 하루를 책임지고 싶다. 내가
2: 아멘.
1: 24시간을 책임지고 싶다. 그러면은 한 구좌 24만 원
2: 네.
1: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우물정 3927. 우물정 3927로
1: 예.
2: 기적 이라는 단어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멘.
2: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1: 기적이 일어납니다.
2: 네.
1: 아까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뭐 나라가 바뀔까 뭐가 바뀔까 그게 네. 아니더라고요.
2: 네. 하나님의 역사.
1: 아멘. 네. 아멘. 자, 우리가 심는 것만 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요.
2: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죠.
2: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면 우리가 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기대할 뿐입니다.
2: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기적이었습니다.
1: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한 구좌 24만 원의 방송 전파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2: 그렇습니다.
1: 생각해 보니까 지금 24만 원이
2: 네.
1: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금액이네요.
2: 그렇습니다.
1: 참 감사합니다.
2: 세계와 우주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1: 아멘.
2: 역사, 기적의 마중물이다.
1: 아멘.
2: 통로다.
1: 그렇습니다.
2: 네, 이것이
1: 아우,
2: 오늘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게
1: 예.
2: 또 너무너무 기쁩니다.
1: 기쁜 일입니다.
2: 자. 네, 만일 제가요.
1: 예.
2: 어제 아니면 오늘 새벽
1: 예.
2: 5시 50분에 천국에 갔더라면 이 놀라운 일에 동참 못했겠죠.
1: 아, 그렇죠.
2: 근데 하나님이 동참하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 아멘. 목사님 생명 연장의 이유 중에 하나네요.
2: 네.
1: 아멘.
2: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하고 싶어요. 그럼 내년까지 연장이 되지 않을까요?
1: 연장시켜 드리겠습니다.
2: 부장님 꼭 기억하셨다가
1: 목사님의 생명을
2: 네.
1: 주님께.

0: 아, 저한테는 아니고 주님께.
1: 네, 요게 녹음이 되겠죠?
0: 아, 그럼요.
1: 네. 예. 네. 저는 내년까지 이제는 확실합니다.
0: 저 내년도에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타이틀 제가 정했습니다.
1: 뭐라고 정하셨습니까?
0: 우주를 바꾸는
1: 기적.
0: 기적.
1: 아,
0: 이게 우주를 바꾸는 기적이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지구 정도에서 놀지 않습니다.
0: 우주입니다.
1: 예,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아멘. 지금도 다스리시죠.
0: 자, 지금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이 우주를 바꾸는 헌금을 하시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한 구자 24만 원, 때로는 두 구자 48만 원, 더 적어도 괜찮아요.
1: 네.
0: 여러분의 헌금을, 여러분의 전파선교사 후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1: 할렐루야.
0: 아멘. 네. 아, 목사님, 여기 또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이 계세요.
1: 아, 오늘은 어떻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예. 저희와 만날 때 너무 설렙니다.
0: 할렐루야.
1: 네.
0: 제가 막 두근두근 합니다. 합이 4근인데. 자, 오늘 목사님, 그 3719번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밤새 고민이 되더라고요. 후원 동참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서. 그래도 24만 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고자 보냅니다.
0: 아멘, 아멘.
1: 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정말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하나님 기억하실 네. 겁니다.
0: 목사님, 제가 네. 그 아까 생각하고 있다가 차마 말은 못했는데.
1: 네, 차마 이제 하십시오.
0: 네, 이 3719번님의 문자를 보다 보니까 제가 떠오른 것이.
1: 네.
0: 그, 이것 한 10년 더 된 일인데, 그 목사님 한 분께서.
1: 네.
0: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금을 그러면 이제 얼마를 하면 좋은 것인가?
1: 아, 이 금액 기준을 기준
0: 예, 금액을 말씀하셨어요.
1: 어떤 기준이다.
0: 그렇다고 그렇죠? 뭐 이제 축의금으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정하신 건 아니고
1: 네.
0: 이분이 그 헌금은
1: 네.
0: 약간은
1: 네.
0: 힘에 지나도록 해라.
1: 아.
0: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유 안에서 해도 되지만
1: 네.
0: 그렇다고 과부의 두랩돈을 강조하신 건 아닌데요.
1: 네.
0: 약간 힘에 벅찰 듯
1: 네.
0: 힘에 조금 지날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1: 아, 이 정도 하면 아, 조금 과한데.
0: 아, 조금 좀 그런데.
1: 조금 그런데 요런 마음이 예. 들 만큼
0: 제가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이것이 정의다라고는 안 하는데
1: 네.
0: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아. 우리 김정호 부장님께서 덜 충만하시고 또 이렇게 잘 되어 가시는 모습들을 뵈면요.
0: 예.
1: 하나님이 과하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0: 아유, 할렐루야.
1: 전 부럽습니다.
0: 사모할 뿐입니다.
1: 네. 하나님이, 예. 아, 이 정도면 아니라, 그 이 정도로 넘어서는 그 과한 축복을.
0: 아멘.
1: 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멘, 아멘.
1: 예. 그 덕에 저까지 과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0: 아유, 주여.
1: 이 시간 여기 있는 것이 웬 말입니까?
0: 할렐루야.
1: 제가요.
0: 감사합니다.
1: 네. 저희 어머니 저를 생각하면 놀라실 겁니다.
0: 그렇습니까?
1: 제가 지금 방송 타고 있다는 걸 예. 어머니께서 아신다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것도 우리 김종호 부장님과 같이
0: 예.
1: 이렇게 있을 때 네. 과한 은혜입니다.
0: 아멘. 네. 아멘. 제가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1: 아멘.
0: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4770번님. 제가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1: 아, 새로 오신
0: 네,
1: 분이
0: 놀랍지도 않아요. 또 새로 하셨습니다. 4770번님, 기적.
1: 네.
0: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우리 2791번님도 이번에 처음 참여하셨네요.
1: 네, 2791분님. 예.
0: 기적.
1: 또 기적입니다.
0: 아멘, 아멘.
1: 네.
0: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 저하고 목사님 지금 그 번호 부르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1: 네.
0: 7665번님도 첫 참여세요. 이게
1: 네.
0: 웬일이에요.
1: 계속 기적입니다.
0: 아멘, 아멘.
1: 네. 네.
0: 자, 오늘 또 처음 참여하신 021번님.
1: 아, 또 기적입니다.
0: 아멘.
1: 네.
0: 아멘.
1: 아,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예. 싶습니다.
0: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하나님 이렇게 기적의 통로에
0: 주여
1: 전파 선교사로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사실 우리가 우리 것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받은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셨기에 주님 것으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0: 아멘.
1: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0: 할렐루야. 아멘.
1: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의 통로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전파 선교사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매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0: 아멘.
1: 주님 이 마음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마음 담아 주님 앞에 헌신한 귀한 가정, 손길, 자녀, 일터 그리고 남은 생애까지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0: 없어서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젠 더 나누고 베풀며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오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1: 아멘.
0: 주여 할렐루야.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속사정을 누구보다 우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기적이 되며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2026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1: 전파 선교사.
0: 자, 12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1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1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0: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간에 처음으로 울산 극동방송을 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네, 아마 지금 예. 그 오늘 누르고 이 목소리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0: 그렇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정호 PD고요. 그리고 제 안에 앞에 앉아 계신 분은
1: 바로 네, 저는 병영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진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병영교회 네. 서진교 목사님이십니다.
1: 네.
0: 자, 목사님, 저희가 오늘 오전 6시부터
1: 네.
0: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될
1: 저녁 8시까지죠?
0: 아, 그렇습니다.
1: 14시간.
0: 맞습니다.
1: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고요.
0: 예.
1: 24시간에 비하면 10시간이 빠지는
0: 맞습니다.
1: 좀 아쉬운 시간이죠.
0: 그래서 저희가 뭐 차마 길다고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자, 요 시간 동안 저희가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0: 아, 저희가 올해로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1: 24주년.
0: 예, 24살 됐습니다.
1: 청년입니다.
0: 아멘.
1: 네.
0: 24년 동안 하루 24시간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1년에 한 번이에요. 뭐 계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1: 네, 단 오늘, 하루.
0: 단 하루.
1: 네.
0: 오늘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는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전파 선교사는 우리 울산 극동방송의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해서
1: 네.
0: 기도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이 영혼의 이 구원을 통해서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데 아, 내가 그 잔치의 주인공인 만큼 또 다른 잔치의 주인공을 찾는 이 사역에 내가 선교사로 동참하겠다.
1: 전파 선교사죠.
0: 할렐루야.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데요.
1: 네.
0: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국 24주년이지 않습니까?
1: 네.
0: 24살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24시간, 하루 24시간 동안 쉼 없이 오직 복음,
1: 네.
0: 오직 예수만
1: 그렇습니다.
0: 전해온 이 울산 극동방송을 위해서 이번에는 일시현금으로.
1: 일시현금 한 번에 그냥 드리는 거죠?
0: 맞습니다. 한 번 드리면 네. 끝입니다. 일시현금 한 구좌에 24만 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1: 네.
0: 24주년을 맞은 24살 울산 극동방송의 24시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24만 원을
1: 일시헌금으로
0: 할렐루야
1: 참여하실 수 있다.
0: 그렇습니다.
1: 예, 함께 하시는 거죠.
0: 그렇죠. 이 시간 처음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은 이 기적의 통로.
1: 네.
0: 그 이전에 사실은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시고 치유를 경험하시고 은혜를 누리셨고
1: 네.
0: 그리고 우리 서진교 목사님을 포함해서 목사님들의 기도와 설교를 들으시면서
1: 네.
0: 아, 이게 이거였구나.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됐네.
1: 네.
0: 아, 이건 내가 이제 조심해야지. 내가 이거는 이단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
1: 그렇습니다. 신앙이 자라죠.
0: 신앙이 자라죠.
1: 성숙해집니다.
0: 성화합니다.
1: 분별할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이 얻는 우리의 성도의 길을 걷도록 저희가 사실은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이 울산 극동방송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1: 그렇습니다. 전파라는 것은요. 우리 몸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지리적인 제약,
0: 예.
1: 예, 정치적인 제약까지 뭐 북한 땅 같은
0: 그렇죠.
1: 것은요. 그렇지만 전파는 들어갑니다.

0: 맞습니다.
1: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전파는 성령의 주파수다.
0: 오, 할렐루야.
1: 성령께서는 사실 무소부재하십니다.
0: 그렇죠.
1: 네, 여기도 있다가 미국도 있다가 뭐 제 아들이 사는 영국도 있다가 예. 왔다 갔다.
0: 맞습니다. 예,
1: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전파도 예. 정말 채널만 세워져 있으면 예. 가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우리는 제약적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자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우리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예. 24시간 쉬지 않고 전파는 갑니다.
0: 울산극동 방송은 그렇게 갑니다.
1: 네.
0: 예. 자,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루 24시간 쉬지 않는 24살이 된 울산극동 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시면서 이제는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자 참여. 우물정 3927, 샵 3927, 기적이라는 단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구자 그리고 일시연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두 구자를 하고 싶다.
1: 그러면 48만 원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적게 하셔도 괜찮고요.
1: 네.
0: 더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오늘 남편이 나한테 240만 원을 보내줬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데 오늘 방송을 들으셨어요.
1: 네, 그럼 고민할 필요가
0: 없습니다.
1: 없습니다.
0: 없습니다. 없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 네.
0: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분 문자는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495번님
1: 네.
0: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은 왜 제가 24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만약에 그렇죠. 10구자인데 그러면 240만 원.
1: 네.
0: 세상에 그럼 240만 원 후원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 계십니다.
1: 네.
0: 3495번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어제 저녁에 받던 말씀이 생각나서 후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 잔고는 비어있었고 남편에게 갑자기 24만 원의 후원을 하자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미 전파선교사로 후원하고 있으니 이분은 어쩔 수 없이 후원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생각만 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용돈이라고 50만 원 정도 입금해 준다면 헌금할 텐데 하고 잠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나서 친정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50만 원 보냈으니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니
0: 아멘, 아멘.
1: 감동이 되어 바로 순종해야겠다 고 생각하고 한 구자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와, 참 이게 참 꿈 같은 이야기인데
0: 그러니까
1: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0: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1: 네.
0: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꿈 같네요.
1: 네.
0: 예,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은데 현실이에요.
1: 네.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니까요.
0: 예.
1: 하나님 되도록 다 붙여주십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을 때 저희가 뭐 말씀드리는 게 이거 너무 당연해서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헌금할 때
1: 네.
0: 전파선교사로 후원할 때 여러분의 묶인 것, 메인 것들이 풀립니다.
1: 할렐루야.
0: 아멘. 저희는 그것을 수많은 간증을 전해가 들었어요.
1: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0: 아멘.
1: 성실하십니다.
0: 아멘입니다.
1: 하나님은 늘 다 보고 계시죠.
0: 아멘.
1: 네. 지금 이 우주를 움직이듯.
0: 그렇죠.
1: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0: 아멘. 아까 저희가 11시, 12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한 구자 24만 원의 헌금은 뭐 이거 적은 금액인데 뭐 하나 변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이 또 거하시는 주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1: 할렐루야.
0: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죠.
1: 아멘. 아멘.
0: 여러분의 헌금은 우주를 변화시키는 헌금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저희가 스케일이 정말 주님이 크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우리는 크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시간에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울산 극동 방송에 하루 24시간을 내가 책임지고 싶다. 내가 일시 헌금으로 이거 월 24만 원 아닙니다. 일시 헌금으로 24만 원을 후원하고 싶다. 한 구자예요.
1: 네, 네.
0: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우물정 3927,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0: 아멘.
1: 네.

0: 함께할 때 일하십니다.
1: 네.
0: 아, 목사님 또 5854번님.
1: 네.
0: 그 울산극동방송에 처음 참여하셨습니다.
1: 네.
0: 아,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적! 엄마가 얼마 전 하늘나라 입성하셨는데 그곳에서 이 땅을 볼 때 복음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애타하실 것 같다.
0: 아, 그래요.
1: 목사님, 부장님, 우렁찬 기도와 함께 작은 복음의 홀씨가 되기를 저도 함께 합니다.
0: 아우, 아멘.
1: 축복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1: 네,
0: 정말로 감사합니다.
1: 네, 너무너무 귀하세요.
0: 그리고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1: 네, 환영합니다. 저는 이 번호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0: 그러신가요?
1: 네, 네.
0: 예. 아, 정말 그러네요. 그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제가 떠오르는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1: 네.
0: 그리고 부자가 올라갔을 때
1: 네.
0: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거지 나사로가 그 모양 그 꼴로 살았는데
1: 어떻게
0: 아브라함의
1: 저렇게
0: 품에 네. 누워 있고 그리고 그럼 내 아들들은 도대체 이 복음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천사가 이야기하죠. 자, 복음이 이미 전해지고 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1: 그렇습니다.
0: 지금 울산 극동 방송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직 듣지 못한 분들 또 형편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에게 전파는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1: 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있죠.
0: 아멘.
1: 그것도 24시간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하루 24시간 오직 복음을 전해온 울산 극동 방송. 나이가 24살이 됐습니다. 24살 된 울산 극동 방송이 하루 24시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24만 원의 일시현금으로 한 구좌예요.
1: 네.
0: 뭐 두 구좌 하면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요.
1: 네.
0: 여러분께서 마음을 먹을 때 주님은 이미 일하십니다.
1: 네. 주님은요, 때로는 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그 감동을 예. 그냥 덮어두시면 안 돼요.
0: 아, 그렇지요.
1: 네.
0: 맞습니다.
1: 감동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순종까지 가야
0: 아멘.
1: 열매가 있습니다.
0: 아멘.
1: 네.
0: 오늘 저희가 한번 하는 거예요, 하루.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마음에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과 부담이 있는데
1: 네.
0: 아, 이거 내가 지금 여유롭지 못한데 내가 조금 더 고민 좀 해봐야겠다.
1: 저는 우리 예.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0: 예.
1: 우리 부장님께서 아까 하신 그 간증이요. 너무 와닿습니다.
0: 아, 그럴까요?
1: 새로운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0: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네.
0: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할 때 제가 진행을 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두 시간 진행을 앞두고 제가 이제 주님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은 사실은 너는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와야 되는데 다른 감동이 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께 후원하라고 하는데 제가 먼저 감동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1: 네.
0: 제가 먼저 후원하겠습니다.
1: 네.
0: 하고 그때 제가 그 한 구좌 24만 원보다 커요.
1: 네.
0: 제가 이제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용돈을 받아서
1: 네.
0: 모은 게 있습니다.
1: 그 차곡차곡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0: 그 피눈물 나는 돈이에요.
1: 그렇죠. 저도, 예, 그렇죠. 저도 그 느낌을 압니다.
0: 아, 그렇죠. 네. 제가 그 돈을 모아서
1: 네.
0: 컴퓨터를 사려고 모아놨습니다.
1: 네.
0: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돈을 건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건드셨는데.
1: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0: 그래서 일단 제가 선포를 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입금을 했습니다.
1: 네.
0: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을 했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1: 네.
0: 저에게 새 컴퓨터가 생겼어요.
1: 할렐루야. 예.
0: 참 놀라운 일들은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네.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1: 우리 부장님 저는 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
0: 예.
1: 부장님 다음에는 용돈을 모아 차를
0: 그 생각을 못했네요.
1: 차.
0: 예.
1: 예, 옆차 뭐 이런 홍차 말고.
0: 아, 말고 말고.
1: 그 네 바퀴
0: 달린. 네 바퀴 달린 차.
1: 네. 그 차를 했을 예. 때 내년쯤이나 후내년쯤에
0: 예.
1: 또 이런 날이 오면은
0: 예.
1: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털어내는 거죠.
0: 지금 목사님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1: 네.
0: 여러분께서
1: 네.
0: 아, 내가 그러면은 그래 지금 뭐 일시연금 만 원 할까? 그래 안 하는 건 좀 그렇고. 마음에 부담은 되는데
1: 네.
0: 주님이 계속 누르시고 찌르시고 건드시는데
1: 네 지금 계속 자극을 주시죠.
0: 일단 만 원? 그래요. 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차 얘기하신 것처럼
1: 네.
0: 여러분께서 그래 한 구좌 24만 원 얘기하는구나. 내가 한 구좌는 해야겠다. 아니면은 조금 더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순종하는 그 과정을 보시고 주님은 이미 앞서 가셔서 일하십니다.
1: 준비하신 거예요.
0: 그렇죠.
1: 차를 준비하신 거예요.
0: 할렐루야.
1: 컴퓨터 준비하셨던.
0: 맞습니다.
1: 예, 차 바꾸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단 문자번호 알려주시죠.
1: 네, 문자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물정 3927. 샵3927

0: 기적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저희가 이 시간에 전파 선교사 가입하신 분 한 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3: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불교 신자도 극동방송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0: 예.
1: 이게 저한테는 남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0: 이게 전파라는 게 이게 뭐 종교를 가리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이게 비 내리듯 예. 하늘에서 비 내리듯 예.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1: 이런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은데
0: 네.
1: 또 실제로 그 극동방송으로 네. 그 스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0: 네.
1: 나 예수 믿고 싶다고 그 방송을 들었다고 그렇게 아마,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0: 아마 산속 사찰에서 아마 라디오를 들으신 예. 것 같아요. 그죠?
1: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 전파는 그냥 담을 넘어가니까요.
0: 네, 네.
1: 이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사실은 저도
0: 네.
1: 저는 뭐 여러분께서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니시고 이제 그 방학마다 그러실 때
0: 네.
1: 근데 방학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저는 불교 캠프를 다녔습니다.
0: 불교에 계셨습니까?
1: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불교 캠프.
0: 열심히 하셨네요.
1: 저는 제가 웬만한 스님들보다는 목탁을 더 잘 칩니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0: 이제 드럼 치시면 되겠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 불교 학교 다녔고.
0: 네.
1: 그 불교 절에 다녔고.
0: 그러면 졸업 선물은 뭐 졸업상을 뭘 받으셨습니까?
1: 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108배, 1008배 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저는 그 불교 학생회 거기 동아리에서 리더를 했어요.
0: 회장님을 하셨습니까?
1: 네,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많은데
0: 네.
1: 정말 좋은 믿음의 자매가 나와서
0: 네.
1: 제가 교회를 이제 처음에는 끌려다녔죠. 처음에는 교회를 끌려다녔는데
0: 뭐 본인이 원하기보다는
1: 끌려다녔죠.
0: 수동적으로.
1: 수동적으로.
0: 네.
1: 저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0: 네.
1: 이제 결혼만 하면 내가 이제 절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연애할 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0: 딱 만나게 되셨어요.
1: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0: 할렐루야.
1: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죠.
0: 네.
1: 그 전에 이제 결혼 안 해줬으니까요. 이제 결혼을 네.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아까 이 그 불교 신자였던 분의 고백처럼 제가 네. 뭘 알겠어요.
0: 네.
1: 좋은 목사님도 만나고 스님, 그 스승도 만났는데,
0: 네.
1: 정말 좋은 거는 극동방송을 제가 만난 거예요.
0: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1: 그러니까요.
0: 사역자가 되셨다고
1: 저희 장인어른

0: 그래서 극동방송을 들어봐라.
1: 네.
0: 좋다. 제가 그날 들으면서 극동방송을 항상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의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1: 네.
0: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하, 아, 이게 성경 내용이 이거였구나.
1: 네.
0: 제가 은혜 받고 그리고 찬송 제가 따라 부르고 그렇게 불교 신자였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직원을 모집한다기에
1: 네.
0: 제가 이제 지원해서
1: 산 증인이십니다.
0: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와.
0: 그러면 제가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에 지금 전파 선교사를 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 당연하죠. 산
0: 예.
1: 증인이십니다.
0: 제가 지금 여러분께 24만 원 환구제 할수 있다 하셔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1: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0: 있겠습니다.
1: 예, 당연히
0: 정말
1: 있죠.
0: 제가 그 많은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아마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 친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네. 아, 우리 부장님의 이 간증 들으니까 저는 사실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0: 예.
1: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고,
0: 아멘.
1: 크시고,
0: 아멘.
1: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0: 예.
1: 제가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0: 아멘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울산 극동방송의 방송 선교사역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누려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는 내가 지금 받은 이가 너무 좋은데 통로가 되고 싶어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울산 극동방송 그걸 다 하고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이 새 생명 얻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시고 또 극동방송을 듣다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1: 그렇습니다.
0: 하는 그 복음 방송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예, 저는요, 우리가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까?
0: 예.
1: 어떤 물건에 대한 그 value, 가치가 있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경에도 나오듯이 정말 모든 것을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이것이
0: 아,
1: 되겠느냐.
0: 그렇지요.
1: 생명의 이 가치. 저는 이 24시간이라는 이 복음 전파가요.
0: 예.
1: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심심함을 이렇게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0: 아멘.
1: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0: 그렇습니다.
1: 가치는요, 우리가 구좌에 24만 원, 또 24년, 또 24시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생명의 가치로 따져보세요. 이건 우리가 금전으로 이렇게 매길 수 없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24만 원이 바꾸는 것은
1: 네.
0: 단순한 한 구좌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고
1: 그렇습니다.
0: 우주를 바꾸는
1: 그렇습니다.
0: 금액입니다. 아니, 왜
1: 네.
0: 한 구좌가 우주를 바꾸고 정말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인간 김정호라는
0: 예.
1: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0: 아멘, 아멘.
1: 그리고 이 부장님을 통해서 지금 이 전파가, 생명의 전파가 흘러가서 많은 이들이 또 생명의 열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역사는 큽니다.
0: 큽니다.
1: 네.
0: 그런데 보면요. 저도 통로고요. 그리고 동시에 주인공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은 그야말로 통로고요.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주인공이자 통로이십니다.
1: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지금 전파 사역에 동역하는 것이 영광스럽고요.
0: 아멘.
1: 근데 이 자리에 굳이 다 나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파 선교사로 그 자리를 지켜내시면
0: 그렇습니다.
1: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0: 아멘. 이 시간에 울산 극동방송 올해로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주년 맞은 극동방송이 하루 24시간, 24시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울산 극동방송을 위해서 그래 내가 하루를 책임지겠다. 한 구좌 일시연금이에요. 한 구좌 24만 원의 방송 선교하기 원하시는 분은
1: 네.
0: 지금 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희가요,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좀 분위기 좋은 곳,
0: 예.
1: 그러면 한 8, 9천 원
0: 아니,
1: 합니다.
0: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 네.
0: 제가 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가서,
1: 네.
0: 그이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카페를 갔어요. 커피 한 잔에 정말 8,000원이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30일,
0: 예.
1: 30일, 한 달을 따지면 38이 24. 딱그
0: 딱
1: 금액입니다.
0: 24만 원입니다.
1: 네. 사실 커피를 통해
0: 예.
1: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내가 마시는 게 하나님께 드린다 했을 때
0: 예.
1: 하나님 일하시죠.
0: 아니 커피값으로 그 활력은 살

0: 수 있는데 네. 카페인이 있으니까요. 네. 커피 값으로 우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 하, 그렇습니다.
0: 이 놀라운 그렇습니다. 일이 지금
1: 이것을
0: 있어요.
1: 투자로 기적이라.
0: 기적이라고 합니다.
1: 예,
0: 아,
1: 예.
0: 그러네요. 정말 기적.
1: 그렇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0: 자,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시고요. 이제는 기적의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번호 한번 알려주시죠, 목사님.
1: 네. 우물정 3927, 샵 3927, 기적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좌에 대한 모든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요.
1: 네.
0: 일단 9963번님도 기적.
1: 기적.
0: 올려주셨습니다.
1: 네.
0: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아유, 우리 귀한 진상철 형제님이 계세요.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신데요.
1: 네,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0: 저희 지난주에 저희한테 커피 쏘셨어요.
1: 할렐루야.
0: 그리고 오늘 오전에
1: 네.
0: 전파 선교사로 또 한 구자 하셨습니다.
1: 할렐루야.
0: 아멘, 아멘.
1: 하시는 모든 사업장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축복합니다.
1: 네.
0: 자, 우리 3875번님. 아, 전파 선교사 한 구자 신청합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4276번님도
1: 네.
0: 기적 한 구자 동참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축복합니다.
0: 아, 목사님 이분 또 오늘 첫 참여세요.
1: 아,
0: 오늘이 아니라 울산극동 방송에 처음 참여하셨습니다.
1: 처음 참여.
0: 예. 5200번님.
1: 기적. 기적입니다.
0: 아멘.
1: 기적입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1: 네.
0: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3908번님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기적. 피디님과 목사님 목소리가 귀에 익네요.
0: 예.
1: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적으로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 기적으로 응답받는다 하셨습니다만
1: 네.
0: 정말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계산법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이 우리의 이게 있어요.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서 이렇게 돼서 오겠구나.
1: 네.
0: 근데 주님은 상상을 못하는 방법으로.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누가 아니 제가 헌금한다고 했는데 그 방송이 끝날 때 바로 그 컴퓨터가 바로 저한테 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1: 그러니까요. 그 계산된 예. 게 아니지 않습니까?
0: 계산 못하죠.
1: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0: 못하죠. 못합니다.
1: 네, 하나님.
0: 주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네. 하십니다.
1: 아멘, 아멘.
0: 자, 우리 4420번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저희 아버지도 불교 집안에서 자라오시다가 불교에서 나온 지는 오래되셔서 지금은 무교이셨는데
1: 네.
0: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 교회에서 진행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초청했는데 놀랍게도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 출석하셨습니다.
1: 할렐루야.
0: 아멘, 아멘. 아, 지금 천국잔치입니다.
1: 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예수 믿고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천국 잔치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 주인공이세요.
1: 그렇습니다. 예수님 기뻐 지금 춤을 추고 계십니다.
0: 그렇죠. 여러분이 네. 그렇게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게 느껴질수록 누군가 그 자리에 한 명도 초대되는 것이
1: 네.
0: 얼마나 기쁜 일인지.
1: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0: 아멘.
1: 예수님 기뻐 춤을 추리
0: 아멘.
1: 라는 찬양처럼요.
0: 할렐루야.
1: 주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십니다. 전파는 종교를 초월합니다.
0: 아멘.
1: 모든
0: 아멘.
1: 것을 넘어가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분들,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적의 주인공이신 여러분들, 이제는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다 남김없이 흘려보내고 싶으신 기적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분,
1: 네.
0: 이 시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키워드 기적.
0: 아멘.
1: 키워드 기적.
0: 그렇죠. 예. 기적이라고 써서
1: 네.
0: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제가 이행시 또 하나 떠오르는데 어떡하죠?
0: 제가 운을 바로 띄워드려야 되겠네요.
1: 네. 네.
0: 자, 띄우겠습니다. 기.
1: 기억합니다. 70년과 24년 동안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0: 적.
1: 적은 정성 모아드리는 24만 원의 미라리. 24시간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1: 네.
0: 아, 목사님은 그... 이행시의 은사가 있으시네요.
1: 네. 삼행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행시까지는
0: 예.
1: 됩니다.
0: 아, 은사자이십니다.
1: 네.
0: 이제 은사사역 추천드리면서.
1: 아멘.
0: 아멘.
1: 우리 부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0: 아, 제가 인정합니다.
1: 제가 은사를 계속 키워나가서.
0: 할렐루야.
1: 다음에는 삼행시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0: 자, 계속해서 우리 지금 기적의 주인공이신 여러분. 이제는 기적의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로 저희가 개국 24주년을 맞았고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복음만을 전합니다. 쉬지 않고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울산 극동방송이 이제는 전파 선교사를 모집해서 이 방송 선교의 지경,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래, 24시간, 24년을 했으니 내가 24시간 하루 24시간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일시 헌금이죠.
1: 일시 헌금입니다. 예, 오늘 헌금이다. 하루입니다.
0: 오늘 하루 일시 헌금으로 한 구좌 24.

0: 우리 7300번님 목사님 읽어주시죠.
1: 네. 10여 년 전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 늘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머니를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요. 오늘 천국에 계신 어머니 정혜숙의 이름으로 극동방송의 한 구좌를 심습니다.
0: 할렐루야.
1: 우리 양용만 목사님이십니다.
0: 양용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예, 목사님 축복합니다.
0: 아, 축복합니다.
1: 네.
0: 아, 정말
1: 이렇게
0: 감사하네요.
1: 함께 해주시니까 예. 정말 옆에 계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주님이 옆에 계시네요.
1: 네.
0: 아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8228번님 역시 울산 극동방송의 첫 번째 문자를 기적으로
1: 할렐루야
0: 보내주셨습니다.
1: 기적입니다.
0: 아멘. 기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또 나도 놓칠세라. 우리 4848번님
1: 네.
0: 번호도 좋네요. 4848번님도
1: 네.
0: 울산 극동방송과의 첫 문자 기적으로
1: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1: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0: 아멘.
1: 네.
0: 그리고 4531번님은 그래요. 그 월 2만 원 하면 또 이제 24만 원이지 않습니까?
1: 네.
0: 자녀의 취업과 믿음의 정착을 위해서 월 2만 원 작정합니다.
1: 아멘.
0: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아멘.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0: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1: 네.
0: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하여
0: 주님.
1: 우리 성도님들 주님 감동 주셔서
0: 주님 감사합니다.
1: 외면하지 아니하고
0: 아멘, 아멘, 아멘.
1: 마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물질로 헌신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0: 아멘.
1: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0: 주여.
1: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 형편과 처지는 우리건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다 아시지요.
0: 아멘.
1: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연약한 자를 새 힘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0: 아멘.
1: 무엇보다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여 자녀를 놓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를 놓고 정말 기억하면서 지금 이런 전파 선교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0: 주여.
1: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시옵소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귀한 헌신자로 아낌없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 아멘.
0: 제가 또 문자 보내주신 분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저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1: 네.
0: 생사를 걸고 탈북하여 정착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막내 아들아.
1: 아이고.
0: 북한에 남아있는 막내 아들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후원을 한 구좌 더 추가합니다. 이미 전파 선교사로서
1: 네.
0: 북한 선교에 동참하고 있지만 오늘은 북에 남겨진 아들 몫으로 선교 후원을 추가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1: 참 어떻게 예. 보면은 참 본인으로서는 그죠?
0: 예.
1: 크지 붙들어야 할 그 아들인데 그죠?
0: 그렇죠.
1: 이 전파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아들의 상황까지
0: 예.
1: 익히 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예.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마음이 큰 울림이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네.
0: 사실 저희 그 극동 방송은
1: 네.
0: 이 북한에 또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복음을 네. 전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요.
1: 네.
0: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이 복음 방송이 필요하다라고
1: 네.
0: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이 울산 이 지역에 계신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1: 네.
0: 정말 그 한 마음으로 그 정부에도 찾아가시고 탄원서도 올리시고
1: 네.
0: 그렇게 하셔서 2002년에 울산 극동 방송이 설립이 됐습니다.
1: 24년 전이죠, 그죠?
0: 맞습니다. 24년 네. 전에 정말 여러분의 먼저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24년 동안 또 뭐 어제부터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1: 네.
0: 하지만 들으시는 그 순간 받으시고 누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또 다른 주인공을 만드는 기적의 통로가
1: 그렇습니다.
0: 되실 수 있습니다.
1: 네, 우리가요. 이 복은
0: 예.
1: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베풀어야 돼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전해야 돼요.
0: 아멘.
1: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0: 그 사회처럼 썩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예, 정말 죽게 되죠.
0: 예.
1: 그러나 이걸 흘러가게 했을 때는
0: 아멘.
1: 생명이 있습니다.
0: 아멘.
1: 살아납니다.

0: 함께 행복해지죠.
1: 그렇죠.
0: 네.
1: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의 생명수라는 것은 흘러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네.
1: 아멘.
0: 저는요,
1: 예.
0: 얼마 전에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에스겔
1: 예.
0: 그 후반부에 보면요, 아마 45, 46, 47장 같은데 거기 성전 그 바닥에서
1: 예.
0: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가거든요.
1: 예.
0: 근데 이 물이 사람들 볼 때는 저게 뭔가 뭐였었겠나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물이요 무릎까지 차게 하시고
1: 예.
0: 허리까지 차게 하시고
1: 그렇죠.
0: 나중에 온몸을 다 뒤덮을 만큼 아주 막강하게 흘렀습니다. 강하게 흘러서 나중에 온 흘러가는 강과 바다를 살리는 역사를
1: 아멘.
0: 보면서요.
1: 그렇죠.
0: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헌신이
1: 아멘.
0: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졸졸졸 흐르는 물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1: 그렇죠. 아멘.
0: 우리 부장님 아멘. 고백대로 우주를 바꾸신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1: 아멘. 저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께서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자, 아까 월 2만 원 작정한다 하셨던 4531번님 벌써 입금 24만 원 하셨다고 그 NH 콕뱅크
0: 네.
1: 송진영님께서
0: 네.
1: 입금하셨다고 저희한테 확인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0: 할렐루야.
1: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힘내세요 하셨는데 정말 4531번 덕분 4531번님 덕분에 저희가 힘이 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귀한 동참에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이고요.
1: 아멘.
0: 또 동역자들이 격려가 되어 힘이 납니다.
1: 아멘. 정말 네. 아멘입니다.
0: 네, 제가 막 너무 힘이 나요.
1: 그렇죠, 목사님.
0: 네.
1: 자, 이 시간에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오늘 울산 극동 방송이 생일 파티 겸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하고 있구나 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년 동안 24살 된 울산 극동 방송이 하루 24시간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0: 네.
1: 저희가 더 해야죠.
0: 그렇습니다.
1: 중단하면 안 되죠.
0: 그렇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아멘.
0: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의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1: 아멘.
0: 멈춤이 없어요.
1: 아멘.
0: 네, 아멘. 이 일을 우리 울산 극동 방송에서 감당하고 있고요. 이 일의 마중물이 바로 전파 선교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이번엔 특별히 일시연금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 하시는 겁니다. 자, 한 구자 24만 원입니다. 이 두 구자 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적어도 괜찮고요.
0: 네.
1: 아, 오늘 왜 이렇게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나한테 용돈을 좀 많이 줬을까 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0: 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의 감동과 거룩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기적이라고
0: 네.
1: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 기적이라는 키워드를 보내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또 안내 문자로 답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문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교회 권사였는데 남편이 늦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사모가 됐습니다.
0: 아, 네.
1: 남편이 퇴사 후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당시에 이제 극동 방송에 이제 사업 건축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면서 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전파 선교 헌금할 돈이 마르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 왔는데
0: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1: 예, 약속대로 주님이 선교비를 20년 넘게 채워 주셨고
0: 네.
1: 그리고 5년 전에 믿지 않는 남동생 이름으로 전파 선교 후원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말기암으로 치료 중인 남동생이
0: 네.
1: 예수님을 영접하고
0: 할렐루야!
1: 3년 6개월째 항암 치료를 하면서
0: 네.
1: 지금까지 씩씩하게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0: 네.
1: 동생은 차 안에 극동방송 라디오 주파수 맞춰놓고
0: 네.
1: 매일 방송으로 은혜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동생이 치유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새 인생 살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올려주셨습니다.
0: 네, 너무너무 귀한 또 기도 제목이며 또
1: 예.
0: 긴 헌신이며
1: 아멘.
0: 또 아낌없는 또 섬김이라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리라 믿고
1: 예.
0: 또 지금 병약한 그 동생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 아까 우리 목사님과 제 목소리가 귀에 익다고 말씀하신 3908번님
0: 네.
1: 뭐 바로 24만 원 입금했습니다.
0: 아,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1: 네. 좋은 방송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0: 할렐루야.
1: 아멘. 아멘. 아멘. 그래야지요.

0: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광고도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 네.
0: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네.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1: 전파 선교사로 우리가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0: 아멘.
1: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생명의 복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0: 아멘. 제가 어떤 분하고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1: 네.
0: 이제 전파 선교사님이라서
1: 네.
0: 제가 이제 그냥 인터뷰 한번 하시죠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이랑 이제 전파 선교사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울었는데
1: 네.
0: 이제 한번 그 제가 파일을 못 찾아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1: 네.
0: 그래도 전파 선교사 헌금을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전파 선교사 후원을 하고 지내는 과정 가운데
1: 네네.
0: 가게가 너무 안 되니까 폐업을 한 거예요.
1: 아, 문을 아예 그냥 닫아버렸다 그랬죠.
0: 네.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은 그 남이 버린 그 이제 무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그러면 그걸 주워 가지고 이제 국을 끓여 먹고
1: 네.
0: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 도대체 전파 선교사 헌금을 하는데 제가 이건 참 조심스러운데 아니 폐업이라니요. 먹고 살기도 한 끼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주님 이러면서
1: 네.
0: 극동방송 헌금은 이제 계좌에 돈이 없으니까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네.
0: 그런데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그 군대에서 받은 월급을
1: 네.
0: 입금을 해온 거예요.
1: 네.
0: 엄마 쓰라고. 근데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1: 네.
0: 못 쓰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못 쓰고 있다가 그 이제 쌀 사야지 이러고 있는데 띵동 소리가 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휴대폰을 보니까 전파 선교 헌금이 이제 출금됐습니다.
1: 네. 그 전파 아마 선교사 자동이체로 설정이 네. 되었으니까 그죠?
0: 그 계좌로 들어 있는데 오랫동안 이제 헌금이 안 되고 있다가 그 아들이 준 용돈에서 그게 헌금이 된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올까?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죄송했다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 네.
0: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1: 네.
0: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헌금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 이제 정말로 전파 선교 헌금을 할 수 있는 그 돈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셨고.
1: 네.
0: 지금은 또 작은 가게를 열어서
1: 네.
0: 계속 후원을 하고 계세요.
1: 저는
0: 제가 인터뷰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1: 네. 예. 참. 저는
0: 예.
1: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라요. 사르밧 과부라고 들어보셨죠?
0: 아유,
1: 예.
0: 그래요.
1: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극심한 가뭄의 때에
0: 예.
1: 한 집을 방문했는데 이제 과부와 아들이 사는 집이었는데요.
0: 예.
1: 보니까 이제 마지막 떡 그리고 기름.
0: 그렇죠.
1: 예, 그것만 남은 거예요.
0: 예.
1: 이제 엄마와 아들이 이건 먹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음식을 못 구하니, 이제 예. 죽는 것만 남았다.
0: 먹고 죽을란다네요.
1: 네. 이제는.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마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0: 그렇죠.
1: 그랬을 거예요. 나를 위해 그것으로 기름 붓고 떡을 구워라.
0: 예.
1: 그건 나한테 가져오라 그랬어요. 사실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아, 너무 잔인한 건 아닌가. 근데 돌아보면 더 방법도 없어요.
0: 예.
1: 근데 이 과부가요, 그것을 엘리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죠.
0: 아멘.
1: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0: 아멘.
1: 정말 순수하게 지금 순종해 버렸습니다.
0: 아멘. 아멘.
1: 그 다음 이야기가요.
0: 예.
1: 그 집에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0: 그렇죠. 아멘.
1: 뿐만 아닙니다. 기름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0: 아멘.
1: 그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0: 예.
1: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0: 아멘.
1: 만일에 아우 이건 할 수 없다 하면서 안 해버렸더라면 아마 지금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들은 아마 모자가 너무 불쌍하게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0: 예.
1: 근데 성경에 영영 기록되는 이 성경 말씀이 된 것 보면
0: 그렇죠.
1: 작은 순종이 지금은 이성적으로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0: 예.
1: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0: 아멘.
1: 살아계십니다.
0: 아멘.
1: 그리고 갚아주시죠.
0: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미 기적을 체험하셨고 기적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1: 네. 아멘.
0: 그리고 그 기적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누고 흘려보내

0: 내고 싶은 기적의 네.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1: 할렐루야.
0: 바로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울산 극동 방송이 전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 지난 24년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전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래, 이 울산 극동 방송의 하루를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일시연금입니다. 한 구좌 24만 원을 이 시간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우물정 3927, 우물정 3927, 샵 3927, 키워드, 기적이라는 키워드로 보내주시면요. 예. 저희가 계좌번호를 친절하게 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0: 우리 4276번님 문자로 계좌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아마 저희가 뭐 보내드렸습니다.
1: 보내드렸겠죠?
0: 예, 보내드렸습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일시 헌금이죠.
0: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1: 오늘 한 번입니다.
0: 그렇죠.
1: 야,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일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0: 정말 그렇습니다.
1: 네. 오늘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0: 아멘.
1: 예, 헬라어로 그 시간이라는 이 의미가 때로는 기회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0: 예.
1: 예. 그래서 오늘 내 시간은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0: 아멘.
1: 이 기회를 그냥 넘기시면
0: 아멘, 주여.
1: 아까 어떤 분이 후회할 것 같다.
0: 그렇죠. 했죠? 정말 그렇죠.
1: 예, 근데 여기에 동참하고 결정한 대로 순종해 버리면 이게 축복이 되고요.
0: 아멘.
1: 또 더 나아가 기적이 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다는 게 예.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0: 아우, 그거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목사님. 정말 그러네요.
1: 저는 김정호 부장님께서 예. 정말 불교에 계속 머물러 계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0: 아유, 생각만 해도 뭐 아유,
1: 끔찍하시죠.
0: 예, 그렇습니다.
1: 근데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0: 예.
1: 하나님의 쓰임에 지금 너무너무 존귀하게
0: 아멘.
1: 쓰임 받고 계셔서
0: 아멘.
1: 이게 또 하나의 기적이다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네, 네. 산 증인이세요.
0: 아우, 저는 산 증인이고요.
1: 네.
0: 사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다 산 증인이실 줄 믿습니다.
1: 예, 주인공이십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주인공이신 여러분, 또 다른 주인공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 될 분들, 주님이 예비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울산 극동 방송이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지난 24년,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울산 극동 방송의 하루를 내가 책임져야지.
1: 아멘.
0: 하시는 분들은 한 구좌, 일시연금입니다. 한 구좌 24만원으로 지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자 참여.
0: 옙.
1: 우물정 3927, 샵 3927, 키워드 기적,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계좌번호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멘. 제가 문자 또 왔는데요.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출퇴근 시 또 근무 시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6년 전에 아이들 아빠하고 사별한 뒤에
1: 네.
0: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지껏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간에 중간에 전파 선교사를 했지만
1: 네.
0: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못 내고 있다가
1: 네.
0: 오늘 다시 아이들과 저 김상희, 김규목, 김가민 이렇게 세 구좌.
1: 네, 한 가족이
0: 예,
1: 세 구좌를.
0: 아, 그래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생활비를 줄이고 선교비를 내고자 합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1: 예.
0: 아, 주여.
1: 네, 네. 하나님 그 마음
0: 예.
1: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1: 네. 네.
0: 아, 지금 방금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도 지금 극동방송, 울산 극동방송에 문자 처음 보내주신 분이세요.
1: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0: 1794번님.
1: 네.
0: 기적 보내주시면서.
1: 기적입니다.
0: 네,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0: 예.
1: 하루 14시간 이상 극동방송과 함께 합니다. 안전 운전을 기도합니다.
0: 아우,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아멘. 기도해 드릴게요.
0: 하루 14시간.
1: 예.
0: 아, 오늘 저희 6시부터 8시까지 14시간인데.
1: 네. 이분은 늘 예. 운수업을 하면서.
0: 그렇죠.
1: 극동방송과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네요.
0: 그거 아세요? 저희 PD들이.
1: 예.
0: 방송사 또 직원들이.
1: 네.
0: 이제 가끔 이제 택시를 탈 일이 있어요.
1: 네.
0: 그러면 택시를 타면은 극동방송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1: 와,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0: 그러면 뭐, 너무 은혜가 되지요.
1: 그죠?
0: 예. 가끔씩 자기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답니다. 그러면은 너무 은혜가 되니까.
1: 네.
0: 막 진짜 뭐.
1: 그럼 기사님이 알아보세요.
0: 있죠. 그 이제 뭐 이제 숨죠.

0: 이제 저희는 이제 목소리로 나가니까
1: 네네.
0: 모릅니다.
1: 아,
0: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은혜는 주님은 아시죠.
1: 정말 전율이 예. 막 이렇게 오르겠다, 그죠?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 택시 기사, 버스 기사이신 분들이 네. 기사님들께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0: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송을 틀고 있으면
1: 네.
0: 뒤에 손님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 좋으면 좋겠지만
1: 네.
0: 어떤 분들은 어이 당장 끄세요.
1: 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0: 그럼 이분들이 지혜롭게
1: 네.
0: 줄입니다.
1: 아, 끄지 않고
0: 끄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 아슬아슬한 밀당을 하면서 여전히 이분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인데 택시기사 한 분이
1: 네.
0: 뒤에서 끄라고
1: 네.
0: 그런데 이분께서 이건 내 차니까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더니 이 뒷사람이 이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1: 네.
0: 나중에 울더랍니다.
1: 승객께서 들으시고요.
0: 네. 이분이 탕자였던 거예요.
1: 아, 네. 그러면 돌아온 탕자 뭐 이 일을 통해
0: 그렇죠.
1: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아멘. 된다. 그렇죠?
0: 아멘. 그런 일들이 참.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1: 이게 24시간 전파가 전달되니까
0: 예.
1: 이 극동방송의 이 사역이 울산극동방송의 사역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0: 아멘.
1: 이런 영혼이 돌아오고 또 돌아온 이 탕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0: 아멘.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버스기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네.
0: 이 버스기사님도 극동방송을 트는데요.
1: 네.
0: 그 똑같은 얘기예요. 이 여학생 하나가 그 버스를 탔는데 방송 좀 꺼달라고.
1: 네.
0: 아, 그런데 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이 여학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종점까지 가더랍니다.
1: 그 복음방송을 듣기 위해서
0: 그렇죠.
1: 내리지 않고
0: 내리면서
1: 아,
0: 기사님한테
1: 네. 네.
0: 아저씨 제가 원래 오늘은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1: 네.
0: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더랍니다.
1: 생명을 살렸네요.
0: 극동방송이 그 환자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1: 네.
0: 영혼의 생명을 살립니다.
1: 할렐루야.
0: 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만일에
0: 예.
1: 그 버스 기사님이 끄라 그런다고 그냥 꺼버렸으면
0: 그러니까요.
1: 그 학생의 생명도 꺼져버렸다. 그죠?
0: 아, 참. 그래서 저희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1: 네.
0: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것 그리고 지금 후원해 주시는 것은
1: 네.
0: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가치로 따질 때는
0: 예.
1: 생명만한 게 없습니다.
0: 아멘.
1: 돈으로
0: 아멘.
1: 바꾸겠습니까?
0: 그렇죠?
1: 재산으로 바꿀까요? 이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0: 지금 저희 시간이 1시까지라서 마음이 급하네요. 이
1: 네.
0: 시간에
1: 네.
0: 우리 지금 목사님과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요.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계속 이어지지만
1: 네.
0: 서진규 목사님은 지금 이제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 아, 제가 지금 7분 남았나요?
0: 그러네요.
1: 네.
0: 시간이 금방인데 그래도 문자번호 한 번 더 고지해 주시죠.
1: 네. 제가 꼭 고지해 드릴게요. 우물정 3927 네, 샵 3927 이 번호로 문자 기적 키워드 기적을 보내주시면
0: 예.
1: 저희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네.
0: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입니다. 제가 이분까지는 아마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지금 아까 7300번님이 문자를 보내주신 적이 있으세요.
1: 네.
0: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양용만 목사님이세요. 그 천국 가신 그 어머니.
1: 네네네. 예,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정예숙 어머니의 이름으로 한 구자 심으셨죠.
1: 그렇습니다.
0: 이분 또 문자 보내셨습니다.
1: 네.
0: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천국에 계신 어머니 이름으로 헌금하고 나니 장모님이 눈에 밟히네요.
0: 할렐루야.
1: 90세이신 우리 장모님 정명선 여사를 위해 한 구자 더 하겠습니다.
0: 아멘.
1: 장모님 천국 소망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우 양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목사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1: 이 넉넉한 이 마음 사실 우리 어머니 생각만 해도
0: 예.
1: 귀한데 또 장모님이 눈에 또 밟히신 거예요.
0: 옆에서 아마 사모님께서
1: 네.
0: 뭐라 말씀은 안 하셨겠지요.
1: 제가 볼 때는 사모님과 예. 너무나 또 관계가 좋으시고
0: 그렇죠.
1: 사모님 그 아마 옆에 계셨을 것 같아요.
0: 사모님 근데 얼굴을 보는 순간
1: 네.
0: 바로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1: 눈에 장모님 떠오르는 거죠.
0: 먼저 밟히는 거죠 눈에.
1: 네, 네. 참 이 넉넉함. 예.
0: 아멘.
1: 사랑 없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0: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울산 극동방송을 계속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

0: 받은 은혜에
1: 네.
0: 제가 받은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1: 예, 생명이죠.
0: 생명입니다.
1: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0: 아멘. 네. 생명을 받으신 분이 계시고요.
1: 네.
0: 그리고 울산극동방송을 통해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받고 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 할렐루야.
0: 아멘. 자, 그 누림, 생명을 얻음의 주인공이 되셨던 여러분이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아멘.
1: 네. 전파 선교사.
0: 아멘.
1: 네.
0: 아멘.
1: 우리가 이렇게 후원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사가 된다는 것.
0: 할렐루야.
1: 참, 이게 꼭 신학교 안 나와도.
0: 예.
1: 네. 이 작은 마음에 순종할 때.
0: 아멘.
1: 하나님은 존귀한 사역자로 쓰시는 것이요.
0: 아멘. 네.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1: 네.
0: 기도와 권면의 말씀, 아니 권면과 기도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예, 오늘 저희가 이 시간 귀한 일에 또 동참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이 일은 그냥 행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0: 아멘.
1: 이 사명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값으로 한 명 한 명을 구해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먼저 믿어 또 그 행복을 누리고 이젠 그 행복이 나뿐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오늘 기적의 통로로 전파 선교사의 귀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지금까지 헌신한 손길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지금 또 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 결심과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나아가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남은 모든 시간들 오늘 밤 8시까지 이 하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신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자, 2026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지금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신 분이시죠. 병영교회 서진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파선교사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통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적의 통로이십니다.

2026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극동방송과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극동방송의 복음전파 사역에 함께할 이 십자가의 전달자를 찾는 복된 날, 축제의 날, 오늘 특별 생방송 1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남현용입니다.

24년 전 당시 복음화율이 5%대로 추정되던 이 땅에 1년 12달 하루 24시간을 쉬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사가 세워졌습니다. 개국하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가 심겨졌던 이 방송사는요, 마침내 개국의 기쁨을 맞은 이후에 울산과 경남 지역 성도님들의 넘치는 사랑과 기도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전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구원을 위한 눈물, 또 질병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 깊은 절망 가운데 회복을 기대하는 소망. 울산 극동방송은요, 사람이 다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많은 삶의 모양들 속으로 전파를 타고 직접 찾아가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전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단 1초의 상업 광고도 없이 세상이 주는 수익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믿음의 일꾼들의 그 귀한 헌신으로만 아주 미련하게 하지만 우직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살 청년이 된 울산 극동방송의 24시간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할 믿음의 일꾼들을 찾는 축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들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고요, 그 기적의 통로가 되실 분, 도구가 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그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극동방송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 귀한 물질을 심는 것으로 그 통로로 쓰임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울산 극동방송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로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살 울산 극동방송이요,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을 전할 때 24만원의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실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제가 그 기적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기적 신청합니다. 동참합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이 24만원의 헌금을 여러분이 직접 입금하실 수 있는 극동방송의 선교 헌금 계좌, 이게 일시 헌금입니다. 여러분 매월 24만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결단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전화로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02-229-9000번 울산 전화 229-9000번입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화되는 그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 극동방송과 함께 주님 나라 확장을 꿈꾸며 올해로 24살 청년이 된 이것도 사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이 울산 극동방송에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 사역에 여러분이 24만원의 선교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면 우리 울산 극동방송이 통로가 되어서 쉬지 않는 복음을 지금도 이 생명의 소리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3927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답장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계좌를 보내드리고요,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에 이렇게 동참하시게 된 계기도 보내주시고 또 응원도 보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극동방송 이렇게 사역해주세요, 예, 당부에 문자도 보내주시고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연약한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연약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뭐 여러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문자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또 참여하시게 된 계기들 사연들 보내주시고요. 뭐 문자 사용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울산 전화 052-229-9000번입니다. 052-220-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전파 선교사 24살이 된 울산 극동방송에 24시간을 함께 합니다. 24만 원의 선교 헌금, 일시 헌금으로 심어주실 분들,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그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샵 3927번, 전화 052-229-9000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국정방송에서 전하는 그 무기력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0세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제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주셨어요.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시력에 장애가 와가지고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때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아나운서의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인생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전에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전혀 저에게 들려오지 않았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죽기로 결심했던 제가 이제 살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약 한 15리 떨어진 그 시골교회로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제가 꼭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방송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자살하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믿게 됐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또 성도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극동방송만큼은 아직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극동방송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복음 선교의 대안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걸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자.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여 사명을 불태우자. 아멘.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방금 들으셨던 것 같은 이 목사님이 경험한 전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은 저절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 전파가 전해질 수 있도록 통로로 쓰임받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무명의 수많은 동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오늘 전파선교사모집 특별생방송의 주제,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전파선교사 여러분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통로가 되셔서 지금도 그 복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간구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이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특별히 올해는 개국 24주년을 기념하는 청년 울산 극동방송의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함께 지켜줄 24만 원의 선교 일시 헌금을 심어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뭐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이 위대한 선교의 발걸음, 기적의 통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문자번호 샵 3927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신청합니다. 동참합니다. 하나님, 제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의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저희가 답장으로 계좌번호를 보내드립니다. 계좌번호를 받으시면 입금하시는 것까지 오늘 결단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인데요. 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딱 결단을 했는데 문자가 좀 이렇게 늦게 왔어요. 문자가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딱 도착한 문자를 보고 계좌번호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이 복음 전해지는 사역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마음을 쥐고 흔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문턱까지 넘으실 때 오늘 결단이 완성이 되는 거죠. 기적의 통로가 되시는 겁니다. 문자 샵 3927번으로 여러분 동참 문자, 신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52-229-9000번, 052-220-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FM107MHz 울산극동방송 2026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오후 1시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우리 목사님의 간증은 수년 전에 우리 어느 목사님께서 해주신 간증의 일부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아, 요즘 뭐 라디오 전파 잘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오래전에나 있었던 일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열매를 제가 더 갖고 왔습니다. 바로 올해 초에 우리 이 울산 극동방송에 찾아오신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울주에 사시는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가족 중에는 딸하고 단 둘이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 일이 더 커질까봐 혼자 수습을 하려다가 오히려 일이 더 커진 겁니다. 결국 이 사실을 남편분이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남편분의 책망과 비난과 원망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함께 사는 배우자가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면 버틸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 낙심이 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서 삶의 소망을 다 잃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 속에서 많이 우시다가 끝내는 그 울주의 어느 산자락 등산로 초입에 차를 주차를 하고 그 차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 안에 연기가 가득 차서 정신이 아득해질 때쯤에 그때까지 꺼놓지 않고 틀어놨던 이 집사님이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 극동방송을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왔던 찬양의 가사가 너무 뚜렷하게 귀에 들려오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다시 살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결심을 하고 이 삶을 다시 돌이킬 수 있었노라고 많이 우시면서 우리 극동방송에 찾아오셔서 간증을 하셨고요. 그게 바로 올 초에 이 울산 극동방송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개국 24주년을 맞는 청년 울산 극동방송,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전파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전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바로 기적의 통로 우리 전파 선교사 분들입니다. 그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끝까지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죠. 바로 여러분의 귀한 물질의 헌신이 이 사역을 이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개국 24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선교를 위해서 24만 원의 선교 헌금, 일시 헌금을 심는 날입니다. 들으시면서 그래, 이제는 내가 좀 결심을 해야 되겠다 동참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입니다. 휴대폰 문자 번호 우물정 3927번,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고, 또 극동방송에 받으신 은혜들이 있다면 그 간증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이 은혜의 간증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제 삶이 너무 보잘것이 없고 알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너무 제가 그 마음도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이야기는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또 다른 누군가가 아, 저런 삶도 있구나, 저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고 그분도 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극동방송에서 받으신 은혜들, 또 오늘 기적의 통로로 결단하시게 된 그런 계기들, 마음들 많이 많이 좀 나눠주십시오. 문자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02-5927-3927번 문자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52-229-9000번 052-220-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2144님께서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24만원의 선교헌금 방금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올해 시작한 게 여러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9월도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요. 이제 결실, 열매,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좀 떠올리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시는 여러분 삶의 열매는 또 어떤 열매인지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결실의 계절에 가을을 맞아서 내가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계절에 각 교회들마다 그 한 영혼을 초청하는 새 생명 축제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그 열매들, 결실들을 기대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열매 맺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도록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이죠. 예,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심고 물 주는 사역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개국 24주년을 기념하는 24살 청년 울산 극동 방송의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24만 원의 선교 일시 헌금을 심는 날로 오늘 제가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있고요. 또 야,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통해서 일해주세요. 이 기적의 통로분들께서 심고 물주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한시를 맞으신 여러분들께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려면,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열매를 기대하려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고 물 주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를 기대하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복음의 열매, 그 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 사역을 여러분의 24만 원의 선교 헌금으로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가을에 결실, 열매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계좌, 입금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전화로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어요. 052-220-9000번 052-229-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거예요. 매월 24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간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는 날이니까요. 샵 3927번 기적 동참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전화 052-229-9000번 052-220-900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저희가 또 힘을 내야 되는 오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또 함께 이렇게 이 축제의 시간을 함께 보낼 귀한 자매님을 한 분 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요즘 울산극동방송 이렇게 많이 들으시다 보면 뉴 보이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기소개 직접 한번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장혜윤입니다.
0: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 혜윤 자매는, 미래에. 네. 울산 극동방송, 극동방송.
1: 아멘.
0: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로 열심히 지금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또 그냥 개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극동방송 사역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면서 지금 방송 진행부터 제작까지 함께 동참하고 있는 아주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에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시간에 이렇게 24시간, 24년 네. 이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에 이 뭔가 전파 선교사 생방송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0: 어서 오세요. 네. 반갑고 일단 시작할 때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안내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의 통로가 되고 네. 싶다 하는 분들은 그쵸.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나요?
1: 네, 참여 방법은요. 바로 24시간이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한 24만 원의 선교 헌금을 일시 헌금으로 심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문자와 전화 로 둘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 방법은요. 샵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문자 말고 전화로도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 번호 052-229-9000번 052-220-9000 번으로 전화 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 벌써 아나운서 같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최고의 칭찬이십니다.
0: 사실은 이미 네. 우리 혜윤 자매는 방송 진행 경력도 많이 있고 네. 나오신 김에 본인 방송 홍보도 좀 한번 해주세요.
1: 가능할까요?
0: 네네.
1: 네. 네, 제가 토요일 오후 5시에 찬양 예보라고 우리 인생의 날씨에 맞춰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드리는 그런 찬양을 예보해드리는 방송을 하고
0: 찬양
1: 있거든요.
0: 예보.
1: 네, 와. 맞습니다. 예. 또 더불어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네. 우리 생방송 소망의 기도로
0: 그렇죠.
1: 또 청취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들어주시고 함께 들어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소망의 네. 기도는 네. 정말 우리 극동방송의 사역 중에 네.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우리가 네. 뭐 전지사 동시 이렇게 방송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지만
1: 네.
0: 100%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매년 전국에 동시에 같이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동시는 아니지만 네, 같은 네. 프로그램,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1: 맞습니다.
0: 이 소망의 기도입니다.
1: 네, 정말 그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기도의 어떤 역사를 만나고 목사님께서 바로 기도해 주셨을 때 치유됐다는 그런 네. 문자도 오고 하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0: 이, 네.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가 네. 사실 뭐 모든 성도님들이 네. 본인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1: 그쵸.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1: 네.
0: 개 중에는 교회를 잠시 쉬고 계시거나
1: 네네.
0: 목사님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우시거나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1: 네.
0: 그런 분들이 익명으로 또 우리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서 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보내고 목사님은 또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1: 맞습니다.
0: 이 극동방송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요.
1: 네.
0: 그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을 지금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시고
1: 아멘.
0: 이 사역이 가능한 이유 자체가 이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을 심어주시기 때문이죠.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또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이 전파, 복음 전파를 위한 이 방송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기적의 통로라는 오늘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파 선교사이셨던 분들이 오늘은 오히려 더 많이
0: 네.
1: 또 새롭게 동참을 하고 계신데 개국 24주년을 맞아서 24살 청년 울산 극동이에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 24만 원의 선교헌금을 일시헌금으로 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는 날 샵 3927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52-220-9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혜원자매는 아직 네. 20대죠?
0: 맞습니다. 저는 올해로 27살이 됐습니다.
1: 와,
0: 네.
1: 20대 청년이
0: 네.
1: 이렇게 라디오 방송사에
0: 네, 네.
1: 이렇게 애정을 갖기가 쉽진 않은데
0: 아.
1: 어떻게 극동방송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셨어요?
0: 사실 저희 가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극동방송이 늘 흘러나왔어요.
1: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실
0: 네,
1: 겁니다.
0: 되게 예.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카페나 이런 데 가면 흘러나오잖아요.
1: 네네.
0: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극동방송이 흘러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루틴이 극동방송에 맞춰서 흘러갔고
1: 어린 시절부터
0: 네. 그래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세주간을 맞으며가 끝나기 전에 우리 나가야 교회에 지각하지 않고
1: 와 프로그램 이름으로 네. 기억을 할 정도면
0: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거 방송 끝나기 전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1: 예.
0: 클로징 방송 전까지 우리는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방송이 저에게 계속 들려지면서 제가 자라왔기에
1: 네.
0: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안에서 보내려고 애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1: 극동 방송의 네. 아주 중요한 또 사역
0: 네.
1: 역할 가운데 하나를 지금 우리 혜윤자 자매가 지금 산 증인으로
0: 맞습니다.
1: 증언을 해주셨는데
0: 네.
1: 특히 이제 사춘기 자녀들하고 소통 어려우신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면서
0: 네.
1: 또 어디 데리고 오면서 차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극동방송만 이렇게 틀어놓고 계신 분들이
0: 네.
1: 많이 계세요.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0: 네.
1: 이 아이가 지금은 저와 대화하기를 원치 않고
0: 네.
1: 우리가 소통이 좀 막혀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줄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아이의 아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가 되고 아이가
0: 네.
1: 믿음이 자라고 소통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0: 네.
1: 간증들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0: 맞습니다.
1: 저희에게 도착을 하고 있어요. 이
0: 네.
1: 사역들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질 심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0: 아멘.
1: 오늘 그 쉬지 않는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하실 24만 원의 일시헌금, 선교헌금 동역자를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0: 네.
1: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 한 번 더 안내해 주시죠.
0: 네,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고요.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1: 오늘도 많은 분들이
0: 네.
1: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심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0: 네.
1: 네, 그렇게 문자 주시고 이왕이면 그런 분들은
0: 네.
1: 자녀의 이름도 같이
0: 너무 좋죠.
1: 보내주시면 우리가 같이 선포하면서
0: 맞습니다.
1: 하나님 혜윤이를 붙들어주시고
0: 아멘.
1: 혜윤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0: 주여.
1: 우리 같이 같이 기도하면서
0: 네 기도해드립니다.
1: 네 행복하게 네.
0: 꼭 이름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또 문자 어려우신 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전화로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는데요. 번호는 지역번호 052-220-9000
1: 네.
0: 네 지역번호 052-229-9000번으로 전화드리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자녀에게
0: 네.
1: 자손들에게 복음이
0: 네.
1: 흘러가는 또 하나의 제가 간증을 드린 게 있었는데 어느
0: 네.
1: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5살배기
0: 네.
1: 어린 손녀를 데리고 이렇게 어린이집에 항상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0: 네.
1: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0: 네.
1: 뭐 아이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지만 극동방송을
0: 네.
1: 항상 틀어놨고 이 아이를 데려다 줄 때마다 꼭 설교가 나오는 시간이었대요.
0: 네.
1: 데리고 올 때였겠죠. 데리고
0: 네네.
1: 올 때마다 설교를 항상 이 친구가 들은 거예요. 꼬맹이가.
0: 네.
1: 그리고 이제 권사님은 자기가 들으려고 틀어놓은 거잖아요.
0: 그쵸.
1: 이 설교를 아이가 뭐 듣고 얼마나 깨닫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강에
0: 네.
1: 윤슬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손녀한테 예를 들면 혜윤이다.

0: 아, 그러면
1: 네.
0: 혜윤아, 저 강이 너무 예쁘지? 반짝반짝거리는 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할머니, 저 강도 저 반짝거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1: 그랬구나. 네.
0: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들으려고 극동방송을 틀어놨는데 하나님이 이 어린 것한테도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하셔서 이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1: 아멘.
0: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참제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
1: 그러셨군요.
0: 권사님의 눈빛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전파가 하는 일이 여러분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1: 맞습니다.
0: 생각과 예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파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1: 아멘.
0: 사역이 이제 우리 울산 땅에서 진행된 지가 24주년이 됐습니다. 단 한순간도 상업 광고, 세상의 수익에 기대지 않고 네,
1: 맞습니다.
0: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동역자들의 귀한 기도와 물질로만 저희가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24주년을 맞아서 24살 극동방송이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하실 24만 원의 선교 헌금, 일시 헌금 결단하실 동역자분들을 여러분 초청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1: 기적.
0: 저도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네, 저도 함께합니다. 동참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52-229-9000번, 052-220-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조금 이따가 할까?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1: 지금
0: 됩니다.
1: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하나님 감동 주셨을 때 즉시 순종. 제가 아침 방송도 이제 진행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강물에 발을 담거라. 발을 담그기 전까지는 이 강물이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1: 주여.
0: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저만 봐도요. 하나님, 조금,
1: 그렇죠.
0: 뭔가 좀 우리가 건너갈 기미가 좀 보여주시면,
1: 조금은
0: 하여튼
1: 열리면.
0: 제가 그럼 막 주저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1: 그렇죠.
0: 약간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나를 믿기를 원해.
1: 주님.
0: 아무 변화가 없는 그 강물에 발을 내디뎌.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갈라줄게. 이게 참, 때로는 저는 야속해요.
1: 그렇죠, 주님.
0: 하지만 그만큼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린 신뢰합니다. 같은
1: 아멘.
0: 마음으로 이 전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보는 분들은 지금
1: 지금 바로.
0: 결단하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샵
1: 아멘.
0: 3927번 문자번호 우물정 3927또 052-220-9000번 052-229-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지사장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또 저의 이야기가 또 같이 더불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 너무 오고 싶은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작년, 재작년 정도쯤에 결단을 했었거든요.
0: 어떤 결단을 하셨어요?
1: 극동방송에 오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 내려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를 가지게 된 순간에 사실 제가 고향이 사실은 경기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산에 내려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0: 그렇죠.
1: 저는 연고지가 없다 보니까,
0: 아예.
1: 아예 아무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모르고 갔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렇게 역사를 이뤄가시게 해주셨잖아요. 저도 그때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갔거든요.
0: 아멘.
1: 그래서 그러한 저의 이런 순적하게 이루어진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의 이 뭔가 간증을 들려드리면서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해야 함을.
0: 지금입니다. 네.
1: 바로 지금.
0: 감동을 주실 때.
1: 네.
0: 자, 우리의 사연을 들으시고 지금 뭐 또 함께 귀한 네. 물질 심어주신 동참해 주신

0: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계세요.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죠. 5455님
1: 네, 기적
0: 두 글자 딱 보내주셨습니다.
1: 그렇죠. 아 근데 저 기적이라는 딱 뭐 타이틀을 보는데요.
0: 네.
1: 와 지난날의 저의 삶이 보여지면서 이 5455님께도 그 기적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0: 네,
1: 생각이 듭니다.
0: 이거면 됩니다.
1: 그렇죠.
0: 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죠.
1: 아멘.
0: 2144님.
1: 네, 2144님께서는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하고 계시다고.
0: 할렐루야.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1: 아멘.
0: 지금 2144님의 기도를 통해서
1: 네.
0: 하나님께서 이 극동방송을 위해 예비하신 그 일꾼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2144님
0: 아, 네. 너무 감사해요.
1: 든든한 동역자십니다.
0: 예. 8150님.
1: 네, 8150님께서는요. 아, 어제 고모가 난소암으로 수술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셨다고 하고요.
0: 네.
1: 또 암이 전이도 많이 안 돼서 정말 감사하셨다고
0: 네.
1: 또 하시는데요. 아, 이어서 항상 극동방송을 24시간 듣는데 자면서까지 극동방송을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0: 예.
1: 어젯밤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극동방송 들으면서 꿈속에서 춤을 추셨다고 합니다. 아, 다윗처럼
0: 보고 저도, 싶네요.
1: 저도 춤을 추게 됐는데요. 네. 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 여전히 흘러나오는 그 극동방송 덕분에
0: 네.
1: 행복한 아침이었다고 하십니다.
0: 아.
1: 지도사님 마지막에 네. 극동방송은 저의 24시간 친구라고까지 해주셨어요.
0: 박수가 아. 절로 터져나오는
1: 너무,
0: 그런
1: 너무
0: 사연입니다.
1: 너무 귀한 사연을 또
0: 아니 근데 고모님을 향한
1: 네.
0: 그 사랑의 마음도
1: 네.
0: 너무 애틋하시고
1: 네.
0: 무엇보다 이 극동방송을 24시간 이제 들으시고 주무시면서도 듣는다는 건
1: 네.
0: 사실 뭐 극동방송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1: 네.
0: 하나님하고 그만큼 동행하길 원하시는
1: 맞죠.
0: 거예요.
1: 맞죠. 간절히 찾는 그 마음.
0: 잘 때까지도.
1: 네.
0: 심지어는 주무시면서 춤을.
1: 그러니까요.
0: 보고 싶어요. 어떤 춤이실지. 아, 정말
1: 네.
0: 행복하게. 사실 뭐 우리가 네. 가진 것이 많아서
1: 네.
0: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게 막 이루어져서 그런 행복보다도
1: 네.
0: 그죠 오늘
1: 하루.
0: 지금
1: 그쵸.
0: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1: 네.
0: 잘 때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서 춤을 추는 이상
1: 맞습니다.
0: 이분보다 아마 더 행복한 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1: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0: 네.
1: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을 막 찾아서 감사해지는 게 아니라
0: 네.
1: 사실 감사는 그대로 존재했고 항상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0: 그렇습니다. 우리 네. 8150님의 이 행복이
1: 네.
0: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는 그 행복이
1: 네.
0: 우리 이 시간 방송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께도 잘 전해지기를 바라고
1: 아멘.
0: 극동방송은 저의 24시간 친구입니다.
1: 친구.
0: 오늘은 이 24시간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우리가 24만 원의 일시 헌금으로
1: 네.
0: 또 동역하기로 결단하는 날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 맞습니다.
0: 외면하지 마시고 네, 우리 아까 혜윤 자매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입니다.
1: 함께
0: 네,
1: 축하해
0: 지금.
1: 주시고
0: 네.
1: 네, 동역해 주세요.
0: 어떻게 동참할 수 있다고요?
1: 문자는 샵 392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전화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052-229-9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리고요.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아, 우리 네. 8150님 진짜 부럽네요.
1: 그러니까요.
0: 자면서도
1: 추는...
0: 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춤을 추는 마음이
1: 네.
0: 참... 5455님께서
1: 네 서동욱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라고 또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남편분이 지금 50년 동안 신앙의 방학이라고 또 하셨네요.
0: 방학이 굉장히 기시네요.
1: 너무 길어요.
0: 50년이면
1: 이제는 돌아오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0: 그 때와 시를
1: 네.
0: 하나님께서
1: 네.
0: 분명히
1: 주님.
0: 분명히 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5455님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
1: 주님.
0: 반드시 그날 주실 줄로 믿어요.
1: 저는 그래서,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아멘. 그래서
1: 네.
0: 우리 5455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서동욱 집사님 이름으로
1: 네.
0: 또 24만 원의 선교 헌금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1: 주님.
0: 너무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남편분 하나님 그때가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1: 주여.
0: 이 시간이 하나님 살아계심 간증하고 자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1: 아멘.
0: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50년을 네. 기도

0: 하시는 분도 계세요.
1: 네.
0: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 1년 기도했는데 아, 5년 섬겼는데
1: 네.
0: 우리 그런 불평은 좀 하지 말기로 해요.
1: 우리는 심습니다. 네, 그 결실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0: 네, 네. 우리 네. 여러분 최소 50년입니다. 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1: 아, 맞습니다.
0: 응답하실 때까지.
1: 편입니다.
0: 아멘.
1: 네.
0: 5109님.
1: 네, 5109님께서는, 아, 울산극동방송 2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저도 함께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0: 네.
1: 저도 극동방송의 빚진 자입니다.
0: 할렐루야.
1: 아,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0: 네. 뭐, 저희에게 빚을 지셨겠어요.
1: 그쵸?
0: 극동방송을 통해
1: 네.
0: 받으신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건데,
1: 그쵸.
0: 좋습니다. 이런 마음
1: 네.
0: 너무 아름답잖아요.
1: 너무 아름답습니다.
0: 빚진 마음으로 또 이 극동방송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1: 아멘.
0: 또 물질을 또 심어주시면
1: 네.
0: 또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1: 그쵸.
0: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1: 네.
0: 마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 원합니다.
1: 여기 지금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셔서 또 제가
0: 네.
1: 생각이 났는데 지쌤 제가 어렸을 시절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마음고생을 엄청 하셨고요.
0: 네.
1: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반팔을 못 입었어요. 너무 상처가 심해서 뭔가 친구들에게 보이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게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닌데 어린 마음에 가리고 싶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전파 선교사로 이제 당시에 네, 소망의 기도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동역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치료가 많이 됐고요.
0: 네.
1: 또 이제 그저 기도만 해주신 게 아니라 또 굉장히 이렇게 좋은 보습 크림이나 아토피 크림을 같이 보내주셔서 너무 또 도움이 많이
0: 방송사에서
1: 됐던, 네, 보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극동방송에 빚진 자입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0: 네.
1: 빚진 자거든요.
0: 아, 그게 어떤 마음이신지를 너무,
1: 너무
0: 공감을
1: 공감이 되더라고요.
0: 하시겠네요.
1: 네.
0: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들은 면서
1: 네.
0: 아, 너무 나는 극동방송이 있어서 좋아하고
1: 네.
0: 끝날 수도 있는데 이걸 빚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시 내가 이 방송사에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그런 마음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1: 네.
0: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1: 네.
0: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이 전파를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복음을 꼭 들어야 되는
1: 주님.
0: 그 한 영혼에게 전파를 통해서
1: 맞습니다.
0: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1: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0: 바로 여러분이 그 기적의 통로가 되고 계시고
1: 네.
0: 오늘 또 되실 수
1: 있습니다.
0: 있습니다. 24살 청년 울산 극동방송에
1: 네.
0: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을 24만 원의 헌금으로 함께 전하시는 귀한 사역 문자와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네, 샵 392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 있고요. 기적, 정말 이 기적을 함께 나눴으면
0: 네.
1: 좋겠어요.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 모르겠다 하시면 전화를 바로 주시면 됩니다. 네, 번호는 052-229-9000번.
0: 네.
1: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따뜻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약간 연기 욕심이.
1: 아, 저요? 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0: 저희 극동방송에는
1: 네.
0: 또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견인하신
1: 네.
0: 어르신 세대분들이 또 많이 들으세요.
1: 아, 정말요?
0: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 권사님들
1: 네.
0: 그런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우물정 3927번 이렇게 안내를 제가 계속해드렸더니
1: 네.
0: 예전에 어느 청취자께서 아, 그 어디 우물 가가지고 그거 보내는 우리 너무
1: 네.
0: 귀여우신 우리 권사님이
1: 네.
0: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1: 아, 네. 우물정, 네.
0: 우물정 하니까.
1: 네.
0: 그래서 여러분, 이 우물정 3927은 여러분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
1: 네.
0: 받는 사람 번호란에다가 샵 누르고
1: 네.
0: 3927 이렇게만 딱 눌러서 뭐 기적 동참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1: 네.
0: 너무 귀여우시죠?
1: 네, 우물정을 네. 우물로 기억하시는데. 샵.
0: 예, 네. 0445님.
1: 네, 0445님께서는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애청자분들, 전파 선교사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0: 할렐루야.
1: 따뜻한 마음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0: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 분은요,
1: 네.
0: 경험을 하신 거예요.
1: 맞습니다. 간증이죠.
0: 네, 네. 내가 이미 전파 선교사로 해보니까,
1: 네.
0: 아, 너무 이렇게 고민할 게 없었더라.
1: 맞습니다.
0: 주저할 필요가 없었더라.
1: 네.
0: 하나님께서 그 내가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1: 네,
0: 다 채워주시더라. 이런 간증들.
1: 알고 계시죠.
0: 그럼요, 그럼요.
1: 네.
0: 그리고 제가 아침 방송에도 여러분께 도전했습니다. 전파 선교사 가입하실 때 네. 삶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 혜윤자매 아버님도 네. 우리 딸의 그 아토피 나음을 위해서 간절히 네. 기도하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것처럼.

0: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가입을 하세요.
1: 네.
0: 응답의 사연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1: 네.
0: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또는 네.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응답이 안 된 기도 제목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바라는 정말 한 가지 소망, 정말 바라는 기도 응답의 소망은
1: 네.
0: 언젠가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1: 주님.
0: 그 천국에 갔을 때
1: 네.
0: 내가 정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땅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누군가가
1: 네.
0: 나에게 딱 찾아와서
1: 주님.
0: 2026년 9월 15일 울산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 기적의 통로를 찾던 그날에 당신이 헌신해 주신 덕분에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노라고 이런 고백을
1: 네.
0: 듣는 천국의 소망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너무나요.
0: 네. 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날을 주실 거예요.
1: 아멘.
0: 헌신하신 분들이 기대할 네. 수 있는 열매이자 결실이죠.
1: 네.
0: 여러분 도전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24만 원의 일시 헌금으로 오늘 선교 헌금 심는 결단하시는 네. 날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문자 번호고요.
1: 네.
0: 전화번호는?
1: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52-292국에 9000번
0: 229개
1: 229개 9000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0: 그 밑에도 있어요. 네.
1: 아, 네네. 그래서 229개 9000번으로 네.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산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저도 여러분 전파 선교사를 함께 하면서 또 지내고 있습니다.
0: 사실 오늘 방송
1: 네.
0: 시작하기 전에
1: 네.
0: 우리 혜윤 자매가 지금 사실 이제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1: 네.
0: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 네.
0: 믿는 마음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마음으로
1: 아, 그쵸.
0: 이 귀한 적지 않은 액수를 또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심어주셨고
1: 저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떠한 믿음의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돈을 송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0: 네.
1: 하고 하나님께 그 이뤄가실 그 뭔가 기대함을 가지고
0: 그럼요.
1: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일 점심을 거의 뭐 우리나라 최고 호텔에서 먹는
1: 맞습니다.
0: 맛있는 뷔페급 그 이상으로
1: 네.
0: 점심을 해주시는 극동방송 사역자를 위해서
1: 네.
0: 권사님이 계세요.
1: 네.
0: 우리 정정숙 권사님.
1: 네.
0: 권사님도
1: 맞아요. 아까
0: 그냥 하셨다고. 이렇게
1: 네.
0: 점심만 챙겨주시는 것도 저희는 너무 감사한데
1: 맞습니다.
0: 또 이 적지 않은 선교 헌금을 심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운영위원부터 여성 합창단
1: 네.
0: 어린이 합창단 우리 혜윤 자매 같이 방송사역에 동역하시는 분
1: 네.
0: 식사로 식사봉사로 도와주시는 이런 분들이 이미 다 앞서서
1: 네.
0: 이 사역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세상은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0: 네.
1: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정말 이 전파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고
0: 아멘.
1: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를 우리는 알죠.
0: 그럼요.
1: 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안 믿는 친구들도 극동방송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다고. 그러니까 정말 전 신기한 게 그렇게 방송이 흘러감으로 그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0: 그럼요.
1: 네.
0: 그럼요. 네.
1: 그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보내실 수 있어요. 샵 3927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이렇게 전파 선교 헌금 계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0: 너무 중요한 네. 얘기 해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1: 네.
0: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1: 주야.
0: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음이 없으면
1: 네.
0: 믿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1: 네.
0: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 네.
0: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도요.
1: 아멘.
0: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고
1: 아멘.
0: 그 감동에 순종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이 아름다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날 오늘 극동방송 울산지사 24주년 개국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을 24만 원의 일시 헌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 문자로 저도 동참 기적 함께합니다. 신청합니다. 입금했습니다. 송금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1: 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0: 저희가 답장으로 계좌번호를 보내드리고요.
1: 네.
0: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해 주세요.
1: 네, 제가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지역

0: 문자번호 052-229-9000번. 다시 한 번 더 052-220-9000입니다. 네.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보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당장 저부터가 네. 제 물질을 어딘가에 흘려보낸다는 게 네. 사실 작지 않은 도전입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물질이 또 사람의 마음을 가장 또 약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근데 제가 언제에게 아이를 낳고 아 흘려보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은 네. 순간이 있어요.
0: 언제?
1: 제 둘째가 말도 못할 때 네. 걸음마만 할 때였습니다.
0: 네.
1: 양손에 지 손보다 더 큰 오렌지 두 개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
0: 귀여워.
1: 오렌지 두 개를 들고 네. 저한테 오는 겁니다.
0: 네.
1: 근데 막 울어요.
0: 왜 울지?
1: 말을 못하니까 얘가 왜 우는지 모르다가
0: 네.
1: 계속 눈치를 보니까 네. 제가 먹고 있던
0: 오.
1: 그걸 달라는 거예요.
0: 아.
1: 지 손에 이미 두 개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네. 그때 저도 모르게
0: 네, 네.
1: 손이 있어야 주지 이 녀석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0: 네.
1: 그 말을 하자마자
0: 네.
1: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빈손에 베푸시는구나. 내 손에 가득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기도해봤자
0: 그쵸.
1: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뭐예요? 받을 손이 없는데
0: 그쵸.
1: 오늘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손에 가득 갖고 있어서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만
0: 네.
1: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그 물질들의 일부를
0: 네.
1: 한번 주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비워보시는 결단을 해보시는 맞습니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정말 뭔가 꽉 차 있어서 그거에 남아 흘러서 드리는 게 아니라 비우고 그래서 주님께 더 드릴 수 있는
1: 그럼요.
0: 게 더 귀하더라고요.
1: 네.
0: 하나님 채워주시는 걸 또 느낄 수 있고요.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바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1: 그럼요.
0: 네, 그걸 경험했을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간증하게 되어지는 게 정말 귀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걸 저도 정말 겪고 있거든요. 실제로 뭔가 가정에서 제가 홀로 떨어져 나와서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아요. 뭐 뭔가 떨어져 있으니까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1: 네.
0: 뭔가 더 뭔가 부모님께 괜찮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고민이 될 때 하나님 정말 신기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마음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한 구절 했거든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이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지금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전파 선교사에 함께 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 뭐 세상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비우는 것도 참 좋지만
0: 네.
1: 이왕이면 더 거룩한 그 꿈을 향해서
0: 맞습니다.
1: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비운다면
0: 네.
1: 여러분 아마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0: 네.
1: 자식이 그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한다고 하면요. 작은 거라도
0: 네.
1: 야, 이리 와. 내가 다 채워줄게.
0: 그쵸?
1: 내가 더 채워줄게.
0: 네.
1: 이게 육신의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에요?
0: 그렇죠.
1: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0: 맞습니다.
1: 그 정말 열심히 일해서 또 수고해서 벌어들인 그 수익 가운데 물질 가운데
0: 네.
1: 일부를 제가 아버지 생명 구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쓸게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남은 걸로 써 이러시겠어요?
0: 더 저는 많이 부어주시죠.
1: 그 아버지의 네.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혜윤 씨 말대로 그런 걸 네. 기대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만
0: 네.
1: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24살 24주년을 맞는 울산 극동방송의 24시간을 또 여러분의 물질 가운데
0: 네.
1: 24만 원의 헌금으로 또 함께 동역해 주시기로 결단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또 채워주심을 기대했으면
0: 아멘.
1: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청취자분들
0: 네,
1: 여러분
0: 네.
1: 한번 동참해보세요 이렇게 권하신 분 계시잖아요.
0: 그렇죠. 0445님께서
1: 네. 마침 지금 문자를 보내고 계셨나봐요.
0: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머 저 지금 문자 보내려고 글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1: 통했네요.
0: 네, 네. 딱 통했습니다. 아 그런데 제 사연이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셨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1: 아멘.
0: 아, 오전에 두구자 입금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1: 와.
0: 와,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이어지는 걸 보면요. 한 구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한 구자는요. 7년 만에 아들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대요.
1: 와.
0: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네.
0: 주님께 감사하며 심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사는 아니더라도 동역자가 계신

0: 사역지고 또 복음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아유, 맞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기적의 통로로 많은 분들 동참을 위해서 마칠 때까지 기도합니다.
1: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예. 힘이 또 이렇게 되네요. 네.
1: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큰 기쁨.
0: 네.
1: 7년 만에 너무 주신
0: 귀하죠.
1: 아이.
0: 네.
1: 도대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길래
0: 저 그 아이를 통해서
1: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허락하셨을까.
0: 맞습니다.
1: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멘.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가정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0: 아멘.
1: 장차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바른 진리를 힘있게 전하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자,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오늘 개국 24주년 기념해서 우리 극동방송의 24시간 복음 전파 사역을 24만 원의 일시 헌금으로 함께 하는 날입니다.
0: 네.
1: 문자 번호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저도 동참합니다. 기적 신청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입금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 안내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전화 052-220-9000번 052-220-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교회 생활을 좀 띄엄띄엄 하는 사람이었어요. 청소하거나 뭐 설거지하거나 이럴 때도 제가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말씀이 들어오고 찬양도 들어오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한테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좀 교회 생활에 더 착을 많이 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1: 우연히 2005년도에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그 말씀을 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찬송도 따라 부르고 또 기도도 또 못하지만 하고
2: 그 속에 사랑을 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비행도 같은 그런 목소리로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극동 방송이 우리나라, 북한, 세계에 언제나 다 들릴 수 있을까. 오래전에 사업에 실패해서 굉장히 그래서 힘든 상황에 있어서 그걸 다 갖고 나면 내가 큰 하나님 일을 하겠다 늘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 한 달에 만 원이면 작은 액수인데 이걸로 전파 선교사가 된다면

0: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겠구나, 여기 동참하고 싶다 이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른 분들이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이 극동방송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저처럼 이렇게 전파 선교사가 될 수 있다면 제가 느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밤낮 기뻐해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순종함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2026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올해는 특별히 개국 24주년을 기념하며 24살 울산극동방송에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전파를 24만원의 선교헌금, 일시헌금으로 동역하는 날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전화, 울산전화 052-220-9000번, 052-229-9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혜윤자매와 함께 네. 하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혜윤자매 선물 좋아요?
2: 아우, 너무 좋아합니다.
1: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죠?
2: 그쵸, 그쵸.
1: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2: 네.
1: 그게 어떤 선물일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2: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
1: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
2: 뭘까요?
1: 네. 뭐 비싸고
2: 네.
1: 귀한 것도 참 좋은 선물이지만
2: 네.
1: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그 선물을 받게 될 사람이
2: 네.
1: 평소에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것.
2: 아, 맞는
1: 그걸
2: 것 같아요.
1: 주는 게
2: 네.
1: 가장 좋은 선물이래요.
2: 아.
1: 오늘 우리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하루 종일 진행되고 있는데
2: 네.
1: 우리 이렇게 멋지고 또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2: 네, 네.
1: 이렇게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받고 싶어 하셨던 선물.
2: 네.
1: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다시 품에 안으시는 것이겠죠.
2: 네.
1: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을 먼저 믿은 우리가 가능하면 많은 이들에게 쉬지 않고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 아, 네.
1: 그런데 좀 부끄럽게도 이렇게 좀 돌아보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고 드린 것들 중에
2: 네.
1: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많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2: 네.
1: 참 부끄럽게도 내가 원하는 거,
2: 네.
1: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2: 네.
1: 물론 그 마음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 기쁘고 흐뭇하게 받아주셨지만
2: 네.
1: 이왕이면 이제 좀 우리가 장성해서 철이 들게 되면
2: 네.
1: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죠.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건 뭘까?
2: 네.
1: 주님이 원하시는 것 더 많이 드렸다면 얼마나 더 큰 기쁨이었을까
2: 네.
1: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드리기 좋은 것보다 우리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선물,
2: 네.
1: 그 사역에 더 많은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2: 아멘.
1: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이 방송을 들을 때든 듣지 않을 때든 상관없이
2: 네.
1: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24시간 쉬지 않고 전하는 우리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시는 거죠.
2: 맞습니다.
1: 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선물, 복음 전파.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24시간 전해지는 복음 전파를 여러분의 24만 원의 헌금, 오늘 일시 헌금으로 또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2: 네.
1: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2: 문자 네. 샵 3927, 3927번으로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문자 보내신 분들께 전파선교 헌금 계좌를 네. 답장으로 바로 전송해 드립니다. 또 이어서 전화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지역번호 052-220-9000 지역번호 052-229-9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2: 지사장님 제가 이제 보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0: 전파 선교사예요, 정말.
1: 그렇죠.
0: 그렇죠. 네.
1: 네.
0: 그 의미가 너무 이렇게 지나 보면서 그냥 이렇게 읽어왔는데 지금 딱 보는데 아, 우리가 전파로 전하는 정말 선교사구나.
1: 네.
0: 선교하는 이 귀한 사역이라는 게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0: 그래서 이 전파 선교사로서 또
1: 네.
0: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문자 보내주시고 또잘 모르겠으면 전화로 또 해주시면
1: 네.
0: 저희가 잘 소개해드리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늘 그 평소에 마음에 오래 품고 기도한 전도
0: 네.
1: 대상자들의 이름으로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헌금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0: 아,
1: 계시거든요.
0: 네.
1: 저희 아버지도
0: 정말요.
1: 아직 신앙생활 안 하시지만
0: 아, 네.
1: 선교사입니다.
0: 그렇죠.
1: 전파 선교사.
0: 선교사, 네.
1: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0: 아멘.
1: 천국 가시면
0: 네.
1: 저는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요. 본인이 예수님 믿지도 않았을 때
0: 네.
1: 자기 이름으로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천국에
0: 네.
1: 오신 분들하고 만나서 얼마나 많이 우시면서
0: 네.
1: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0: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1: 그럼요.
0: 네.
1: 우리 그런 소망, 우리 다그 천국의 소망 갖고 사는
0: 네, 맞습니다.
1: 사람들이잖아요.
0: 네.
1: 오늘 그 꿈을 함께 꾸며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 도전하고 또 초청합니다.
0: 네.
1: 24만 원의 일시 선교 헌금으로 심으면서 우리 24시간 쉬지 않는 우리 지역의 순수 복음 방송을 여러분의 손으로 지켜주십시오.
0: 네.
1: 휴대폰 문자번호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신청, 기적 함께합니다. 또 동참 사연 보내주시고 전화도 열려 있어요. 02-229-9000번, 052-220-9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또 간편하게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저희가 극동방송 아, 이게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 중에는,
0: 네.
1: 물론 뭐 기독교 방송이고,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0: 네.
1: 광고가 없어서,
0: 맞죠.
1: 광고가 없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0: 네.
1: 개중에는 상당수가,
0: 네.
1: 그거 기독교 방송이라서 광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막 선교 방송이니까 왠지 광고를 못할 것
0: 못할 것
1: 같은
0: 같은 느낌이 좀들수
1: 그런
0: 있죠.
1: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0: 네.
1: 아니면 너무 당연하게
0: 네.
1: 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0: 오,
1: 계시고
0: 네.
1: 저희는 상업 광고를 할수 있고 또 재정만 보면
0: 네.
1: 경영 상황만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사입니다. 여러분
0: 맞죠.
1: 그 아주 쉬운 예로 차 안에서 주파수를 쫙 돌려보십시오. 상업 광고가 안 나오는 라디오 채널은
0: 거의 없습니다.
1: 거의가 아니라 극동방송밖에 없어요.
0: 그쵸.
1: 상업 광고를 안 한다는 건 방송사를 운영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0: 네.
1: 그런데 우리 극동방송이 우직하게 1분 1초 세상 방송 그 상업 광고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미련하게 이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 앞에 미련합니다.
1: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0: 네.
1: 물질의 동역자들과만 이
0: 네.
1: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듣든지
0: 네.
1: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0: 아멘.
1: 그 고집을 가지고 세상이 볼 때는 아유 저렇게 고생하면서 미련하게 라고 할
0: 그쵸.
1: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0: 맞습니다.
1: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0: 여러분, 지금입니다.
1: 한 번도 이
0: 네.
1: 방송이 재정 때문에
0: 네.
1: 멈춘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0: 네.
1: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0: 아멘. 분명합니다.
1: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울산 땅에 얼마나 귀하고 신실한 믿음의 물질의 일꾼들을 붙여주시는지요. 우리
0: 네.
1: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극동방송 사랑해 주시고, 또
0: 맞습니다.
1: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또 일부를 이 방송 선교를 위해서 심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0: 네.
1: 멈추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0: 네.
1: 방송 오늘도 이렇게 굳건히 서서 오직 복음만
0: 흘러갑니다.
1: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여러분, 울산 그 번영로 사거리
0: 네.
1: 오시면 저희 극동방송 건물이 있는데 그 머릿돌이 크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오직 복음
0: 복음,
1: 네
0: 네.
1: 글자가 딱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0: 맞습니다.
1: 울산의 그 제일 번화한 거리 사거리에 오직 복음 머릿돌 세워져 있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0: 여러분.
1: 그게 우리
0: 네.
1: 울산 지역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헌신이 세워주신 겁니다.
0: 아멘.
1: 그래서 오늘 개국 24주년이 이르기까지 멈추지

0: 쉬지 않고 네. 이 방송을 전해온 우리 울산극동방송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도전하고 초청합니다. 네. 24시간 복음 전파, 24만 원의 선교 헌금으로 일시 헌금 맞습니다. 오늘 하루 예, 결단하면서 드려주시면 저희가 통로가 되어서 잘 이 사명 지금까지 그래 온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1: 네.
0: 네, 무슨 소주 광고, 맥주 광고 이런 거 안 나가고 예, 복음만 네. 전하는 방송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말씀 끝나는 순간 1201님께서 오, 또 네.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딱 보내주셨어요.
1: 네, 또 이 전파
0: 기적이죠.
1: 맞습니다.
0: 네.
1: 보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0: 맞습니다.
1: 이뤄가시는 거거든요.
0: 7563님도
1: 네.
0: 한 구자. 오늘은
1: 보내셨다.
0: 한 구자가 24만 원이거든요.
1: 네.
0: 한 구자 입금했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참, 이 짧은
1: 귀여워요.
0: 문자.
1: 네.
0: 짧은 문장이 그냥 왔는데.
1: 그 마음에 너무
0: 이 안에 얼마나 네.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
1: 그리고 또 어떠한 그런 과정 가운데 저렇게 보내셨을지 물론 저희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0: 모르죠.
1: 네, 근데 딱 저 24만 원 보냈어요 라는 그 말씀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0: 중요한 건
1: 네.
0: 하나님은 결심한 그 순간부터
1: 네.
0: 그 물질을 송금한 그 과정까지
1: 다 알고
0: 이미 계시죠. 다 보고 계셨다는 거
1: 맞습니다.
0: 옆에 앉아서 흐뭇한 미소로
1: 네.
0: 바라보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 맞습니다. 네. 그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꽃을 선물 받았을 때
0: 네.
1: 더 기분이 좋은 건 정말 단순히 꽃을 받아서도 물론 좋지만 그 꽃을 사러 그곳에 들어가서
0: 아,
1: 고민을 하고 무슨 꽃을 줄까 꽃을 좀 고르고 이렇게 고민 끝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그걸 누군가에게 주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담겨있기에 어떻게 보면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저는 저 24만 원 보냈어요. 라는
0: 감동입니다.
1: 네, 그 말 네. 한마디에 이 꽃과 같은 그 선물이지 않을까.
0: 그럼요.
1: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8963님도.
1: 네, 8963님. 극동방송과 늘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 담아서 송금하셨다고.
0: 할렐루야.
1: 저희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0: 저희가 감사한데
1: 네.
0: 오히려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1: 네.
0: 함께 송금을 해주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1: 아멘.
0: 0932번으로 주셨습니다.
1: 네, 0932번님께서는요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고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품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중에 계시다고
0: 와.
1: 합니다. 너무 귀한 또 동역자시고 또 기도 중보자신 것 같은데요.
0: 네.
1: 울산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주실 우리 극동방송국을 응원한다고.
0: 할렐루야.
1: 아멘입니다. 극동방송 들으며 믿음으로 양육한 제 아들을 비롯해서 제가 가르치는 수많은 아이들이 사춘기를 또 맞고 있다고 하십니다.
0: 네.
1: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의 고난을 겪고 또 사역자가 되기까지 함께해준 극동방송 너무 감사하다고.
0: 사역자시군요.
1: 그러셨군요. 근데 또 불신 가정에서 자라셨나 봐요.
0: 그러게요.
1: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씨앗을 심으셨네요. 이렇게 또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 또 함께해 주셨던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믿음으로 양육한 제 아들을 비롯해서 많은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극동방송이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통로가 돼주는 거거든요.
0: 예.
1: 네, 그
0: 우리 예, 네. 지역에 정말 이제 이제는 너무 들어서
1: 네.
0: 식상해지기까지 한 다음 세대 위기라는 그 단어.
1: 네.
0: 하지만 이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1: 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한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1: 네.
0: 주님의 군사로 자랄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0932님 같은 사역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1: 너무 축복합니다.
0: 이 나라는
1: 네.
0: 희망이 있습니다.
1: 아멘.
0: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 소망으로 붙잡고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1: 네.
0: 기도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 0932님의 마음이자
1: 네.
0: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 네.
0: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적을 바라며 귀한 방송 선교 사역에 왜냐하면 본인 자녀들도 이 방송을 듣게
1: 네.
0: 하면서 믿음으로 양육을 하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시거든요.
1: 그렇죠.
0: 저희 집에도 있어요. 사춘기가
1: 네.
0: 하나
1: 아이고. 아이고.
0: 있는데
1: 네.
0: 야, 이게 육신의 부모가
1: 네.
0: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1: 아마 저희 엄마도
0: 예.
1: 제가 사춘기 때 그런 마음이셨겠죠.
0: 아무리 육신의 부모가 애를

0: 쓰고 노력을 하고
1: 네.
0: 최선을 다해도요,
1: 네.
0: 결국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1: 주여.
0: 이 아이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1: 아멘.
0: 귀한 사역에
1: 네.
0: 심고 물주는 사역 하시는 우리 공구삼이님 축복하고요.
1: 네.
0: 또 들으시면서 유난히 이 다음 세대 단어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1: 네.
0: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감동 주신다면 극동방송이 이
1: 네.
0: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 맞습니다.
0: 지금 결단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세요.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결단의 문자, 신청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 열려 있죠?
1: 네, 전화번호는 052-229-9000번입니다. 052-220-900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아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가 아까 그 우리 극동방송
1: 네.
0: 가족들, 뭐 합창단, 운영위원, 여성합창단, 또
1: 네.
0: 시청자위원회, 우리 해운자매, 우리
1: 맞습니다.
0: 점심에 또 우리 직원들 식사 챙겨주시는 권사님
1: 권사님까지.
0: 말씀드렸는데,
1: 네.
0: 우리 극동방송에는 이 건물,
1: 네.
0: 또 미화를 정말
1: 그쵸.
0: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1: 네.
0: 미화 또 담당해 주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거든요.
1: 맞습니다.
0: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와요.
1: 네.
0: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청소하시는 시간하고 좀 겹칩니다.
1: 그렇군요. 네.
0: 이 권사님들이요, 여러분 이 건물을 청소하시는데
1: 네.
0: 찬송가를 틀어놓고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그
1: 네.
0: 새벽 6시에
1: 네.
0: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로 심으며 이 건물 미화를 하십니다. 근데 이 권사님께서
1: 네.
0: 또 극동방송의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방금 24만 원의 선교 헌금을 또 심으셨다는
1: 정말요.
0: 소식이
1: 네.
0: 도착을 했고요. 또 지하에
1: 네.
0: 우리 건물에 또 주차 타워가 있습니다.
1: 네.
0: 또뭐 주차뿐만 아니라 건물 안전까지
1: 네.
0: 지키시는 경비로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 다 집사님, 저희는 다 성도님들이세요.
1: 그쵸. 네.
0: 우리 집사님께서도 이 방송을 위해서 또 귀한 물질을, 적지 않은 물질을
1: 너무
0: 또 한
1: 감사합니다.
0: 구자를 심어 주셨습니다.
1: 우리가 정말 넘쳐나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0: 맞아요.
1: 네.
0: 제가 방송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1: 네.
0: 그 폐지 이렇게 주워서
1: 네.
0: 남는 돈 모아가지고 헌금하신 어느 할머니의 사연을 보면서
1: 네.
0: 철이 없을 때 하나님을 좀 이렇게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물질까지 필요하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데
1: 네.
0: 하필 이분들을 방송 듣게 하셔가지고 그 없는 중에 그런 헌금을 드리게 하시는지 제가 좀 그때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적이
1: 그런 마음 들
0: 있습니다.
1: 수 있어요.
0: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1: 네.
0: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분들이 받을 복을 네가 뭐라고 나서서
1: 네.
0: 방해하냐? 넌 가만히 있어. 그분들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 헌금이야. 내가
1: 네.
0: 사용할 거야.
1: 아멘.
0: 너는 네 일이나 잘해.
1: 아멘.
0: 제가 그 감동을 듣고 나서
1: 네.
0: 아,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아,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1: 네.
0: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1: 네.
0: 아무리 어려운 중에 드리는 물질도요,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사용하실 것을
1: 아멘.
0: 저는 믿어요.
1: 그 기쁨이 있어요.
0: 네.
1: 그 뭐랄까요?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을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방송 가족분들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저도 그 증인이고요.
0: 네.
1: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보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0: 그렇습니다.
1: 시간 꼭 함께 하셨으면
0: 이왕이면
1: 좋겠습니다.
0: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주세요.
1: 네, 제가
0: 네.
1: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샵 3927, 샵 3927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기적이라고 이렇게 함께 기적의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전화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0: 네.
1: 052-229-9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기적위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고
1: 아, 네.
0: 기적입니다.
1: 기적입니다.
0: 네, 우리 혜윤 씨가 그렇게 발음했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1: 기적입니다.
0: 예, 방송을 여러분? 들으시다 보면 네, 그러실 수 있거든요.
1: 아, 제가
0: 오늘의 주제가 기적이기 때문에
1: 여러분 기적입니다.
0: 혜윤 씨 그렇게 발음한 거 아니에요. 네, 당황하지 마세요.

0: 괜찮습니다.
1: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기적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0: 아, 우리 혜윤 씨의 그 동참 멘트가 끝나자마자 3233님께서
1: 네. 손자들 사랑해 하고 보내주시면서 기적하고 보내주셨어요.
0: 야, 이게 엄마 아빠 사랑보다 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이왕이면 우리 3233님 그 손자분

0: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1: 그쵸.
0: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들.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0: 예의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부모님께 .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0: 저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0624님께서
1: 네, 0624님께서도 기적 이렇게 보내주시면서요. 네. 늘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한 극동방송. 아, 포항 산불 났을 때 노후 장비 교체 때 또 오늘 전파 선교사도 작지만 함께 한다고 또 보내주셨어요. 아, 제가 사실 작년에 포항 극동방송에서
0: 그렇죠.
1: 함께 했었거든요.
0: 그렇죠.
1: 와, 근데 그때 또 보내주셨던 분이신가 봐요.
0: 와.
1: 뒤에 보니까 혼자 아이를 기르고 재정은 늘 부족하지만 극동방송 듣고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받으신다고. 극동방송이 저에겐 생명의 방송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기적에 함께 할 수 있는 기적의 통로로 보내주셨습니다.
0: 우리 0624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0624님 힘내시라고 성경에
1: 네.
0: 이미 자식을 홀로 키우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큰 복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1: 네.
0: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1: 네.
0: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0624님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삶의 스토리를 갖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1: 네.
0: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0624님의 태초부터 삶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미 완전한 계획을 갖고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아이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유, 좀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1: 정말요.
0: 싶어요. 0624님.
1: 네. 아. 그 요게벳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0: 네.
1: 그때 0624번님 글을 읽으면서 참 그 물 위에 아이를 떠올려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0: 그럼요.
1: 너무너무 네. 그 걱정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함으로 뛰어 보내잖아요. 아, 그 가운데 지금 극동방송의 말을 듣고 또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0: 네.
1: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 정말 기적의 통로가 되는 그 통로에 어떠한 후원을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0: 네, 하나님께서 네. 이 방송 사역을 위해서
1: 네.
0: 이렇게 힘있게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귀하게 사용을 하시고요.
1: 아멘.
0: 또 적지 않은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1: 네.
0: 구분해서 이거는 복음 전하는 데 쓸 거야
1: 네.
0: 이렇게 그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꼭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구분해서 네. 물질을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 믿음이거든요.
0: 하나님은요
1: 네.
0: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1: 아멘, 아멘.
0: 그래서 우리가 액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 아멘.
0: 9279님.
1: 네, 9279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닿을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파해 주시는 우리 울산 극동방송을 늘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0: 감사합니다.
1: 너무 힘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또 이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자 성금 완료했다고.
0: 아이고.
1: 아, 명절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0: 그렇죠.
1: 조금 있으면 추석이지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0: 다 동참하시고 하시라고.
1: 네, 동참하시라고
0: 이렇게 권면의 문자까지
1: 네 보내주셨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곧 추석이에요.
1: 네.
0: 명절에 우리가 돈 쓸 일도 많고
1: 네,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지금 지출 항목들이
1: 네.
0: 늘어납니다.
1: 부담이 되죠.
0: 네. 그래서 더 귀합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의 이 헌신이
1: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0: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1: 네.
0: 안 믿는 분들도 감사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 뭐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네. 아닌데
1: 네.
0: 도저히 뭐 헌금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드리는 그 네. 자체가 비밀이죠.
1: 맞습니다.
0: 믿지 않는 분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지만
1: 이해 못해요.
0: 우리는 네. 알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알죠.
0: 하나님의 공식을
1: 아멘.
0: 드리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헌금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1: 네.
0: 시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 아멘.
0: 9279님 본인도 헌신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뭐 믿음의 결단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1: 네.
0: 계속 오고 있습니다. 9730님.
1: 네. 9730님께서도 또 보내주셨는데요. 극동방송 초창기 어린이 합창단이셨다고 해요.
0: 와.
1: 김장한 목사님과 미

0: 미국 소내 공연도 다니셨다고.
1: 와.
0: 그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하시는데요. 예. 아, 아주 오랜 기간 또 함께 하셨던.
1: 크, 이분은 찐 네. 극동 패밀리네요.
0: 맞네요. 네네네. 저와 함께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24년이 지난 지금은 출퇴근길을 함께하고 계시다고.
1: 그러니까 정말, 네. 24년이 지났으면 네. 이분은 개국 때부터
0: 그러네요.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으로 개국 멤버, 창단 멤버로 함께 하신 거고
0: 이야.
1: 24년이면 저희가 네.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할 수 있으니까
0: 네네.
1: 지금 이제 30대가
0: 맞네요.
1: 되신 거죠.
0: 저보다 와. 선배님이시네요.
1: 그러네요.
0: 네.
1: 저보단 후배님이시지만
0: 네. 저보다 앞서 걸으셨던 분이신데
1: 얼마나 감회가 새로우실까요.
0: 네.
1: 내가 그 어린 시절에 열심히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며 또
0: 네.
1: 전 세계를 다니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0: 이제는
1: 그 방송사가
0: 네.
1: 이제 어른이 되어서
0: 우와.
1: 어엿한 성인이 돼서
0: 네.
1: 이제 참 일터에
0: 네.
1: 또 출퇴근을 하는 길에 그 방송과 함께하고 계신 24년을 오롯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0: 이제는 진짜 전파 선교사를 함께하시는.
1: 감사합니다.
0: 네.
1: 우리 9730님 축복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창단 멤버가
0: 네,
1: 24년 어린이 합창단이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0: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1: 네, 우리 네. 출신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0: 네.
1: 십자가의 전달자들입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0: 아멘.
1: 3537님.
0: 네, 3537님께서도 기적! 이렇게 힘있게 보내주시면서요.
1: 네.
0: 20년 넘게 교회는 안 나가고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버벅거리면서 방학기셨던 때가 있으셨대요.
1: 이런 분들이 계세요.
0: 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종종 듣던 극동방송 하면서 저도 빚진 자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또 교회에 잘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교회 나가니 얼마나 좋은지요 라고 하시면서 어서 남편과 딸이 예수님 만나서 다 같이 교회 나가고 싶으시다고. 아, 또 남편과 따님은 아직 영혼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계신 것
1: 그러네요.
0: 같아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또 같이 구하게 되는데요.
1: 네.
0: 아, 참 또 귀하게 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1: 감사합니다.
0: 것 같습니다. 네.
1: 교회 그 잠시 쉬시는 중에도
0: 네.
1: 그 마음에
0: 네.
1: 아예 하나님을 떠날 순 없어서
0: 그렇죠.
1: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0: 네네.
1: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0: 그렇죠. 또 방학이라는 그 워딩 자체도요. 저는 사실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학이라는 건 언젠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거라는 믿음이 담겨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굉장히 그게 중요하신 말씀인 게
0: 네.
1: 대부분
0: 네.
1: 교회를 안 다니면서 극동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0: 네.
1: 결국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0: 아멘.
1: 왜냐하면 우리 극동방송에서 나가는 설교 말씀들
0: 네.
1: 목사님 설교 말씀들마다
0: 네.
1: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 꼭 함께
0: 그쵸.
1: 교제하며 신앙생활 하시라고 한결같이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0: 맞습니다.
1: 여러분 어려우면 그냥 교회 안 다니셔도 혼자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0: 없죠.
1: 안 계세요.
0: 네.
1: 우리 극동방송이 그런 사역을 우리 지역
0: 네.
1: 교회와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0: 아, 네.
1: 3537님이
0: 네.
1: 산 증인이세요.
0: 맞습니다.
1: 자, 이런 사역에 여러분 함께 동역하실 수 있는 방법 오늘
0: 네.
1: 울산 극동방송의 24주년 기념하는
0: 네.
1: 특별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오늘은 24시간을 제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1분에 10,000원을 제가 한번 책임져서
0: 네.
1: 하루를 한번 제가 오롯이 책임져 보겠습니다.
0: 야, 최고죠.
1: 하시는 분들
0: 네.
1: 24만원의 일시헌금을 오늘 믿음으로
0: 네.
1: 심어주시는 날입니다.
0: 네.
1: 참여하시는 방법이요?
0: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먼저 문자로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로 좀 하고 싶다라고
1: 네.
0: 쓰신 분들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입니다. 052-220-9000으로 전화 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따뜻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FM 107.3MHz 2026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하루하루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오직 은혜의 힘입니다.
1: 아멘.
0: 오늘 그 넘쳐나는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이왕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누린 이 기적,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그 기적을 또 누군가가 체험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바로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24만 원의 선교헌금, 일시헌금을 심어주시는 날이에요. 문자와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네, 문자는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기적, 기적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내드립니다.
0: 우리 혜윤자매가 참여 네. 방법을 안내하기만 하면
1: 네.
0: 꼭 한 분씩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문자가
1: 정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0: 도착을 해요. 방금도
1: 네.
0: 8296님께서
1: 네.
0: 참여합니다.
1: 이야.
0: 아마 이 오후 시간에
1: 네.
0: 좀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 중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그래도 주님 선교하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1: 네.
0: 아마 급하게 문자를 보내주신 느낌이
1: 네.
0: 납니다.
1: 저 짧은 한 문장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0: 맞아요.
1: 네.
0: 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결심부터
1: 모든
0: 성금하시고
1: 네.
0: 이 문자를 보내시는 그 순간까지
1: 네.
0: 다 보고 계신다.
1: 아멘.
0: 다 보고 계신다.
1: 네.
0: 2529님도요.
1: 네, 2529님도요. 아, 저도 작은 딸 사춘기에 극동방송 중보기도로 마나님을 얻으셨다고. 아, 이렇게 또 부모님의 기도 제목인데
0: 네.
1: 지금은 안정돼서 복학도 잘하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것도 간증이 되겠네요.
0: 그럼요.
1: 그래서 뒤에 극동방송 늘 감사합니다. 기적하고 보내주셨어요.
0: 아, 지금 이게... 사연 자체가 기적이고.
1: 네.
0: 아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1: 네.
0: 정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1: 네.
0: 이 험악한 세상에서
1: 네.
0: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녀의 마음 잡는다는 게
1: 어렵죠.
0: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더라고요.
1: 아, 불가능. 네.
0: 노력은 할 수 있지만
1: 네.
0: 그래서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1: 아멘.
0: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1: 네.
0: 십자가가 심겨지고
1: 네.
0: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1: 네.
0: 변화가 생기고
1: 아멘.
0: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1: 맞습니다.
0: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2529님 또 살아있는 간증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1: 감사합니다.
0: 또 이 간증의 극동방송이
1: 네. 네.
0: 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1: 맞습니다.
0: 또 2529님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1: 네.
0: 이 방송사 더 힘을 얻어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1: 네.
0: 귀한 물질 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0: 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오늘 24시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동역하는 24만 원의 선교헌금, 일시헌금입니다.
1: 네.
0: 오늘 한번 심으시는 날 문자와 전화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문자번호
1: 네.
0: 이쪽으로 신청, 기적 이렇게 보내주시고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1: 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52-229-9000번입니다. 지역번호 052-220-9000으로 전화주시면 저희

0: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제가 말했죠.
0: 네.
1: 회원자매가
0: 네.
1: 참여 방법을 안내하면
0: 또 네.
1: 그때마다 지금 동참 문자가 하나씩
0: 주님
1: 지금
0: 역사하시고
1: 그래서 제
0: 계시군요.
1: 생각에는
0: 네.
1: 회원자매는
0: 네.
1: 8시까지
0: 아, 여기 앉아
1: 그 자리에
0: 있을까요?
1: 앉아서 계속 그 문자 번호와 전화번호를 고지를
0: 아,
1: 해주셔야
0: 네. 제가 고지를
1: 이제
0: 계속하는
1: 지금
0: 담당으로.
1: 제
0: 네.
1: 느낌에는 성령님이
0: 아,
1: 이제 회원자매 성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0: 주님, 제가
1: 자, 방금 안내됐을 때 도착한 너무
0: 네.
1: 또 반갑고 놀라운
0: 네.
1: 9705님의 사연입니다.
0: 네, 9705님 기적하고 이제 또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을 통해 극동방송 합창단에 가입하게 된 신입단원인 김소율의 엄마라고요.
1: 소율아, 반가워! 소율이 축복해.
0: 네, 소율이 너무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하고요.
1: 네.
0: 출퇴근길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말씀과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감사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1: 네.
0: 이어서 아이와 함께 합창단에 참여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후원에 동참하며 이 사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하고 은혜와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라고
1: 아멘,
0: 하셨습니다.
1: 아멘.
0: 또 아직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지 않은 남편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보내주셨어요.
1: 아멘입니다.
0: 네.
1: 우리 소율이 어머니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0: 아, 네.
1: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정말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게
0: 네.
1: 느껴지는데
0: 네.
1: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0: 주여.
1: 네. 제가 아침에도 간증을 했는데
0: 네.
1: 오늘 이 특별 생방송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0: 네.
1: 여기저기 이제 많이 기도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0: 네.
1: 이 소식을 듣고
0: 네.
1: 제일 먼저 24만 원 선교헌금
0: 오.
1: 심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0: 어디예요?
1: 우리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한게 아니고
0: 네.
1: 어린이 합창단의 이름으로.
0: 너무
1: 이
0: 축복하네요,
1: 아이들
0: 진짜.
1: 또 자모님들이
0: 네.
1: 사실은 이미
0: 네.
1: 시간, 물질,
0: 그쵸.
1: 기도 넘치도록
0: 네.
1: 하면서 이 어린이 합창단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0: 네.
1: 그런데 우리가 이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0: 네.
1: 팔을 걷어붙이고 제일 먼저 결단을 해주셨는데 더 감동인 것은 오늘 아침부터
0: 네.
1: 단원들의 가입이, 이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요.
0: 이어지고
1: 그러니까
0: 있군요.
1: 단원들이
0: 네.
1: 저도 동참할게요.
0: 아이고.
1: 저도 헌신할게요.
0: 그
1: 이렇게
0: 아이들이.
1: 우리
0: 네.
1: 단원들의 이름으로
0: 네.
1: 심어지는 이 헌신들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 오늘 또 우리 소율이 어머님도 이렇게
0: 네.
1: 같이 동참을 하시잖아요.
0: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1: 이 아이들이 저희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0: 네.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0: 네.
1: 이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0: 네.
1: 자신의 가진 것들, 재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0: 네.
1: 우리 이 아이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린이 합창단의 사역이 삶의 귀한 영적인 자산이
0: 주여.
1: 되게 해주시고
0: 아멘.
1: 우리 아이들 가는 곳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0: 아멘.
1: 기도합니다.
0: 아멘.
1: 그리고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0: 또 보니까
1: 네.
0: 작은 정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느 것보다 큰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1: 그럼요.
0: 듭니다.
1: 그럼요.
0: 네,
1: 네.
0: 그래서 참 너무 귀하고요. 정말 온맘 가득 다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제가 또
1: 맞습니다.
0: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 네. 이렇게 지금 들으시면서 그래요. 저도 듣다 보니까
0: 네.
1: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24시간에
0: 네.
1: 24만 원이면 매일이 아니고
0: 그죠?
1: 매월도 아니고
0: 딱 오늘
1: 오늘
0: 하루죠.
1: 하루 이제 씹는
0: 네.
1: 날인데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0: 네.
1: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문자로 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샵 3927, 샵 3927번으로 기적,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또, 나 문자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0: 들은 전화로 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1: 네.
0: 전화는요, 052-229-9000번, 052-220-9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에도 역시 우리 혜윤 자매의 그 네. 참여 안내 고지가 나가자마자
0: 네.
1: 9057님께서
0: 와 9057번님 또 기적 동참 이렇게 딱 두 단어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이 문자는요.
0: 네.
1: 정말 지금 분주한 가운데
0: 그쵸.
1: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쁘면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0: 네,
1: 상황이실 수도 있는데 이 두 단어를 보내신 거예요. 와. 띄어쓰기까지 야무지게 하셔가지고.
0: 네, 그렇네요. 딱 이렇게 기적 동참 이렇게 딱 구분해서
1: 얼마나 감사한지요.
0: 네, 동참하셔서 너무
1: 너무너무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이제 와 저희 1시에 시작했는데
0: 이렇게 시간이
1: 사실 혜윤 자매가 오늘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0: 네.
1: 저 2시간 다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한 네. 30분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0: 네, 뭐 이렇게 정신 차려 보니까
1: 시간이 확 지나갔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지금 9674님의 기적 문자가 또 도착을 했어요.
0: 아, 주여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혜윤 자매는 일어날 생각하지 말고
0: 아, 여기 그대로
1: 여기 끝까지 앉아서 계속 지금 참여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0: 또 저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께
1: 할렐루야.
0: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네. 뭐 예전에 포항에서
0: 네.
1: 이런 전파 선교사 생방송 또 네. 함께 하신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아.
1: 오늘 오랜만에
0: 네.
1: 또 모집 생방송 함께 했잖아요.
0: 네.
1: 어떠셨어요?
0: 아, 참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일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감사함이 컸던 것 같고요.
1: 네.
0: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요. 더 감사하고요.
1: 네.
0: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의 전파가 흘러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서
1: 네.
0: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발을 내딛었을 때 친구들이 너무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뭐 가족들도
1: 주변에서
0: 좀 아니지 않냐.
1: 뭐
0: 아무것도 없는데 너가. 저도 사실 두려웠죠. 너무 걱정되고.
1: 근데 네.
0: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투자예요. 어디서 아직 솔직히 마음에는 걱정되고 두렵지만 제 입술에선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1: 네.
0: 이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 믿음의 투자입니다. 막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1: 잘 자랐네.
0: 네.
1: 들을수록
0: 네 아, 극동방송의 네. 이 전파를 듣고 자라온 이 저의 모습을
1: 너무
0: 네,
1: 훌륭합니다.
0: 여러분 이 시간 꼭 그 함께 믿음의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기적이라는 단어 보내주시고 그 기적의 통로로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어떻게요?
0: 어떻게요? 문자로 보내실 수 있는데요. 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샵 3927,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더불어서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1: 9674님께서
0: 네. 네.
1: 또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0: 네,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또 이렇게 바로 이 집사님께서
1: 극동방송을 듣고 믿음을 키운 20대 청년의 이 너무도 네. 귀한 고백을 들으시면서 다들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제가 네. 20대 때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은 예. 아무튼 네.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우리 혜윤 자매의 앞길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2026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개국 24주년을 맞은 24살 청년 울산 극동방송이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24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하지만 충분히 심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귀한 헌금을 심는 복된 축제의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의 방송을 또 이렇게 행복하게 마쳐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린 그 귀한 헌신들 다 마중물이 되어서 오늘 밤 8시까지 진행되는 이 방송에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많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이 방송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열심히 울산극동방송의 주파수 107.3MHz 알려주시면 그분들에게도 이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남현웅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도 기적의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뭐 돈도 띄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좀 도와준다고 아빠 모르게 이제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좀 화근이 돼서 지금 이제 가정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 라디오를 그 옆에다 끼고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시면서. 네,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하느님 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차마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울고 있는데 이제 아들 전화가 오고 그것도 거래처 갔다가 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 좀 해놓고. 그러다가 차를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원래 그 라디오 방송 자체를 안 들어요. 그냥 음악 나오면 틀고 그냥 이러는데 뭘 잘못 건드렸는데 극동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극동방송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송 아예 안 듣고 그냥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습관이 하나가 생긴 게 그 이후로 차를 타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시죠. 그래서 그냥 새 생명 같아요.

2026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김아은입니다. 지금부터 오후 5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전해드린 내용 잘 들으셨죠? 그 내용처럼 지난 24년 동안 울산 극동방송은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 울산 땅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24만 원, 이 하루의 기적에 동참해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시금 한 구좌에 24만 원. 여러분께서 이 한 구좌를 심어주시면 울산 극동방송의 하루가 이어집니다. 내가 이어간 그 하루 동안에 누군가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후원금은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이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이어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되는 겁니다. 참여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전파 선교사로 가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극동방송에서 제작한 양산 선물을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24년 동안 이어져 온 복음의 전파. 사실 숫자로만 보면 24년이구나 하지만 24년, 24시간 끊이지 않고 이어왔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이제는 여러분의 그 하루가, 여러분께서 보태주시는 그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극동방송이 24년, 70년, 아니 100년, 영원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송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비전을 꿈꾸시는 여러분을 이 시간 초청합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저희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번으로 전화 주셔서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극동방송의 하루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희 극동방송 직원들이 아마 정말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뻐 뛰면서 여러분들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혹은 울산극동방송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복음 전파 사역에 이 동역자를 초청하는 천국 잔치와 같은 이날에 선물이 빈약하면 좀 아쉽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선물을 저희 극동방송 창고를 털어서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잠시 스쳐가는 이벤트입니다. 자, 이 지치기 딱 좋은 3시에 한번 으쌰으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가지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벤트의 제목은 누가 오래 들었나? 자, 오늘 기적이라고 심으신 분들, 그리고 기존의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 즉 통칭해서 우리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동역자분들 중에서요, 자, 내가 울산 극동방송 제일 오래 들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준비된 기존의 선물 말고 다른 창고에서 제가 털어온 그 선물을 여러분께 빠방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들었다, 5년 들었다, 10년 들었다, 나는 20년 들었다, 다 좋아요. 일단 뭐 최고령이

몇 년이 나올 줄 알고 그럼 일단 던져보는 거죠. 자, 나는 극동방송 몇 년째 듣고 있는지 지금 바로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적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 그리고 전파선교사로 기존에도 섬겨주셨던 분들까지 저희 전파선교사 분들 중에 나는 극동방송 이만큼 들었습니다. 몇 년 들었습니다. 이렇게 샵 3927번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오래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다들 조금 주눅 드셨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던져보세요, 여러분. 일단 지금 던지면 최고령입니다. 아무도 도전자가 없습니다, 지금. 자, 샵 3927번으로 내가 제일 오래 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네,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대신에 뭐 30년 들었다 이러시면 안 되시겠죠? 네, 저희 울산극동방송 24주년입니다. 자, 24주년이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고 울산극동방송을 향해서 내가 얼만큼 애정 갖고 있는지 문자로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0: 하늘의 축복을.
1: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방송이죠. 2026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 네,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울산 극동방송 내가 제일 오래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네, 최장기간 들어주신 분을 지금 전화로 모셨습니다. 자, 우리 6582번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2: 아, 저 울산 무동에 살고 있는 박서현입니다.
1: 박서현 성도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극동방송 몇 년 들어주셨죠?
2: 아, 이제 7년 차 되고.
1: 7년 차, 세상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앞서서 살짝 통화를 했는데 급한

0: 일이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얼른 여쭙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극동방송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1: 극동방송을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듣고 이렇게 나오면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극동방송은 지인으로부터 이제 듣게 되었어요. 지인으로부터 이제 그 들으라는 얘기를 듣고 듣다가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지금은 24시간 거의 듣고 있어요. 잠자는 시간 빼고.
0: 와, 감사합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다 들으시는 거군요. 선생님, 그러시면 극동방송의 장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1: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이 한 번씩 나오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뭐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 제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랄까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좀 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 신청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어떤 마음에서 이 전파 선교사로 또 가입까지 결심하게 되셨어요?
1: 제가 24시간 계속 이렇게 듣고 7년차 듣다가 보니까 이게 듣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꼭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하기 위해서 또제 동생도 믿지 않고 있어서 그래 이름을 적어서 올렸습니다.
0: 아멘. 그러면,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향해서 전파 선교사 하시라고 권면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네, 통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극동방송, 우리가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전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라디오를 몇개 진짜 구입해서 선물도 이래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0: 네.
1: 극동방송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놓고, 이렇게 가서 틀어주고 이
0: 우와.
1: 방송을 들으라고 진짜 이 절실하게 진짜 라디오를 여러 개 사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씩 선물해가지고 듣게끔 하고 싶어요. 듣다가 보면 진짜 그게 깨달음이 오고 하니까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0: 아멘.
1: 그렇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7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저희 극동방송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번에도 24주년을 맞아서 일시금 헌금까지 후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물 챙겨드릴게요.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1: 감사합니다.
0: 보내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또 성도님과 함께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7년 이상. 아주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의 증언이라면 증언이라 할수 있는 그런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 복음만을 전파하는 이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그런 채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또 애정해 주시고 오늘 마침 우리 극동방송에 또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그래서 극동방송의 미래를 이어가는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함께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와 내 부모님을 위해서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또 얼굴 보면 너 교회 다니니? 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는 거니? 그만 다녀라. 핍박하고 늘 힘들게 하는 우리 가족들.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요. 네, 당신들이 그만하세요.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 믿읍시다. 할때 됐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24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일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셔라. 그리고 분납도 가능합니다. 나눠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금액만큼은 정확하게 드리겠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책임지시리라 믿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04번님, 우리 가족 다 같이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한 구좌 신청합니다. 아멘! 우리 0764번님, 오늘 새싹 달고 문자 처음 보내주셨는데, 기적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 미래를 위해서, 극동방송의 미래와 이 땅의 미래와 우리 가족과 그 모두의 미래, 복음이 함께하는 그 미래를 위해

에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꼭 이 시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반나절이 지나갔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지금 보내주셔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또 결단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24년 그리고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이어온 우리 울산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 나도 해보겠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었더라도 한 번 더 심겠다. 이렇게 믿음에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537번님 샬롬, 20년은 넘었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안 나고 종종 들었어. 매일은 못 들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 3537번님 기적이라고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문자를 좀 늦게 봤어요. 네, 그래서 전화 연결은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0732번님 10년 이상 애청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면 들려오는 극동방송, 이 하루의 시작, 기도의 시작에 감사합니다. 입금했어요. 극동방송 화이팅! 이라고 하셨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0732번님의 이 헌신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도 세워지고 이 땅의 복음화가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6598번님, 울산의 극동방송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들었어요.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극동방송과 함께 살아 곧 마흔이 됩니다. 청소년, 청년기를 함께 해준 울산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해온 극동방송 주니어들이 이제는 기둥이 되어서 이 방송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께서 그 역사의 손길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적이라고 샵 3927번으로 문자 보내시고 함께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언젠간 열매를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받을게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보내주시거나 혹은 저희 극동방송을 통해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주파수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헌신하실 다음 세대 전파 선교사분들을 지금 모집합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제가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신자였는데요. 2015년 7월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제가 항상 듣고 있던 클래식 채널에서 나오는 음악이 너무 듣기가 싫어서 채널 찾기 버튼을 눌렀는데요. 어느 채널에서 멈췄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 1, 2초 만에 온통 그 음악에 사로잡혔는데 제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환한 밝은 빛만 보이더라고요. 잠깐 동안이었어요. 몇 초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울었었더라고요. 그 채널에서 나오는 음악이 너무나 계속 좋았기 때문에 고정시키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극동방송인 줄 알게 된 거죠. 계속 가슴속에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찬양을 하고 싶은 불이었어요. 그 전에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일 텐데도 모든 곡을 제가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만 따라 불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0: 그래서 이제는 아무 음악도 나오지 않는 공간에서 저 혼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걸 제가 혼자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극동방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24시간 잠잘 때도 계속 틀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영혼이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거듭났죠. 24년 24시간, 이 숫자는요, 그냥 우리가 지나온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이 전파 선교사 분들과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맺어왔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이 시간 여러분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만큼은 결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손길을 들여서 생명을 피워내는 것에 그 사역에 동참해야겠다라고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안내사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24시간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담아 한 구좌 24만 원의 일시금 헌금으로 저희가 지금 심고 있는데요. 이 헌금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 번에 안 헌금하셔도 됩니다. 나누어서 내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결단하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기적이라는 문자를 보내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길에 축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이 시간 네 함께 하시는 너무나 멋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입니다.
1: 와, 네, 반갑습니다.
2: 혼자 박수 쳐주셨는데 아마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제 목소리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래도 아는 사람 나와서
1: 그럼요.
2: 좋아하시고 반가워해 주시는 거 맞죠? 네.
1: 지금 되게 자신감 없이 살짝 네. 의문문으로 틀으셨어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반가워하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
2: 네, 네.
1: 네. 목사님, 열린문교회 서유한 목사님이시잖아요.
2: 네, 네.
1: 제가 오늘 목사님과 그 교회 명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파 선교사 분들 기적의 통로라고 저희가 칭을 하거든요.
2: 네, 그럼요.
1: 네. 이 통로가 활짝 열려서 이 땅과 이 울산 땅과 더 넘어서 대한민국과 더 넘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2: 아멘. 네, 저희 교회 이름이 정말 좋아요. 그죠?
1: 그러니까요. 네. 잘 지으셨어요.
2: 성경에서 나온 이름인데 네.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적의 그 손길에 동참하겠다 하시는 분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이 생방송이 네네. 모집 생방송이 처음은 아니시죠?
2: 네.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참여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참여할 때마다 되게 네. 부담스러운 방송이긴 해요. 왜냐하면 네. 이 방송이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극동방송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요.
1: 네.
2: 또 우리 이제 전파선교사 분들에게는 이사에게 동역하는 귀한 또 통로가 되기 때문에
1: 아멘.
2: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사역에 또 같이 이렇게 동역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영광스럽지만
1: 네.
2: 또 굉장히 사실은 많이 부담되고 사도 바울이 왜 그랬잖아요. 자기 유대인 민족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짓눌림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1: 네.
2: 어,

0: 저도 사실 이 방송 참여하는 것이 정해지면은 준비하면서 마음이 계속 이렇게 무거워요. 막 이렇게 방송사 평소 올 때처럼 막 즐겁고 기쁘고 이런 마음만은 아니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영혼들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좀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오는데 이제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이제 해마다 참여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1: 아멘.
0: 그래서 참 우리 오히려 제가 말하자면 이제 섬기러 왔다가 우리 전파 선교사분들 간증이나 또 사연이나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들 주시잖아요.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아, 정말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다시 한번
1: 아멘.
0: 그런 것들을 해마다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수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 그래서 피디님, 저는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예수님 해주시잖아요. 진짜 약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캔다, 보화를 발견한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하실 분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파 선교사로 작정하신 분들은 서로가 우리 좀 격려하고 축복하고 약간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1: 아멘.
0: 그것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혹시라도 좀 망설이고 있구나, 아니면은 오전에 좀 바쁘셔가지고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정말 또 같이 이렇게 선한 영향이 끼쳐서 작정하게 되는, 네, 정말 밭에서 보화를 캐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왔어요. 네.
1: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오전부터 방송을 쭉 이어서 이렇게 하고
0: 네,
1: 있는데,
0: 그렇죠.
1: 이제 중간에 또 파트를 맡아서 들어오고 했는데, 오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0: 어떤 점 느끼셨을까요?
1: 방송을 하는데요. 아, 참, 동역자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0: 네.
1: 일이구나라는
0: 아,
1: 생각을
0: 그렇죠.
1: 들었어요. 그러니까,
0: 그렇지만 너무 귀하죠.
1: 귀하죠.
0: 동역자분들 한분한 분, 그죠?
1: 네. 근데 귀한데, 아, 이게 저희 정말 부르짖어서 저희 두 시간
0: 네.
1: 내내 막 거의 찬양도 안 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0: 맞습니다.
1: 이렇게 문자가 오면 너무 반가운데 그거 한통한
0: 네.
1: 통이 너무 귀하니까 한
0: 아,
1: 편으로는
0: 정말
1: 막,
0: 그래요. 네.
1: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0: 네.
1: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꾼들을 찾으실 때 이런 마음이실까?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귀한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0: 네.
1: 사역자로 누군가를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뭐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빗댄다면 요나 같은 그런 선지자도 있었을 거고,
0: 네.
1: 뭐 여러 선지자가 있었을 테지만, 그들이 바로바로 순종하면 좋았겠지만, 그들도 삶의 어떠한 환경과 그 문제들 앞에서 일단은 도망치는 걸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0: 그렇죠.
1: 근데 그때 하나님 마음이 이러셨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
0: 네.
1: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뭔가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이 어디 있을까라고 탄식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0: 네.
1: 들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0: 네.
1: 하나님, 정말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0: 아멘.
1: 했던 또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0: 네.
1: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0: 아,
1: 좋겠습니다.
0: 정말 우리 피디님께서 이 방송을 오늘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는 게, 참, 너무 저도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와닿는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 이제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평소에 그저 우리 한 사람의 삶에 매몰되어서 급급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전파 선교사에 참여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한분한 분들 가운데 그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아마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들, 감동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시간에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적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핸드폰을 다루는 게 좀 어려우시다거나 하시는
0: 운전
1: 분들은
0: 중이거나,
1: 네. 네. 그러면 저희 울산 극동방송으로 바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0: 네, 그렇죠.
1: 예, 지역번호 02

0: 맞아요. 한 부임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부터
1: 네.
0: 울산극동 방송과 동역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네.
1: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께서 곁에서 가장 또 오랫동안 봐와주셨으니까, 극동방송은 좀 어떤 방송사다? 극동방송의 좀 이미지는 어떻던가요?
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인들에게 늘 그런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울산에 있는 지역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지역을 향한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뭐
1: 네.
0: 우리 교회가 사실 뭐 울산에 이 100만 넘는 이 시민들을
1: 네.
0: 품고 이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지역에 뭐 복음화를 이루고 너무 좋은 비전이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일들이 미미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힘을 합치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모으면 즉 극동방송이 그 일을 대신해 준다. 제 그런
1: 아멘.
0: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이나 뭐 개교회가 할수 있는 일들이 사실 뭐 대단한 일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어떤 큰 일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우리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 그런 복음의 기지가 울산극동방송이 아닌가 싶고요.
1: 아멘.
0: 또 근데 또 신비한 것은 또 울산극동 방송이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울산의 성도들,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한분한 분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가지고 울산극동 방송을 통해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너무
1: 아멘.
0: 신비이고 놀랍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뭔가 전도를 하고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저희 울산 극동방송은 여러분께서 보내는 선교를 하실 수 있는 기관입니다. 내가 가지 못하지만 주파수는 닿을 수 있는,
0: 맞습니다.
1: 전파는 갈수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의 보혈이 흘러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렇기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네, 정말 곧 누군가를,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주파수가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2019번님께서 새싹 달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0: 네,
1: 목사님.
0: 기적 보내주셨고요. 참여
1: 네.
0: 희망합니다. 계좌번호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네.
1: 감사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기적을 본 듯이 눈이 번쩍대는 그런 문자였어요.
0: 이 키워드가 너무 좋아요,
1: 아,
0: PD님.
1: 그래요? 네.
0: 기적이라는 키워드. 왜냐하면 이렇게 참여가 모여져서 기적도 일어나고 또 우리
1: 아멘.
0: 전파 선교사분들 한분한 분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1: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5593번님 새싹 달고 기적 또한 통의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0: 우리
1: 너무너무
0: 새싹
1: 감사드려요.
0: 문자 많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게또 너무
1: 아,
0: 감격스럽네요.
1: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0: 네.
1: 그렇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하기 힘든 그런 전도를 저희가 대신 해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0: 맞습니다.
1: 여러분들은 작은 그 순종의 손길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목사님, 저희 극동방송이 원래 지어진 그 목적을 혹시 알고 계세요?
0: 네,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저 북녘 땅,
1: 네.
0: 또저그 이북에 있는 그 지역들, 그곳을 위해 전파를 보내는 사역으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 맞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갈수 없는 곳, 특히나 정말 기독교가 아직까지도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말하면 생명이 사그라질, 네, 생명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0: 얼어붙은 땅들이죠. 복음의
1: 맞습니다.
0: 동토.
1: 네. 정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땅인데,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속속들이 도착을 하거든요. 제가 이 시간 그 중에 한 분, 사실 이분의 간증은 참,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고, 아마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신 그런 간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김정현 사모님의 간증 것을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들어보시고, 극동방송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네, 그 감동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감동되시는 분들, 네,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0: 기적,
1: 네,
0: 네.
1: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저는 중국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를 수밖에 없는

0: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감사하게도 외할머니께서 일제 강점기 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중국으로 넘어가신 것입니다. 제가 10대 초반 때 외할머니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도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중에 한 분이 우연히 새벽 시간에 극동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공백기가 길어지자 말씀에 목마름이 심하던 차에 그 말씀이 얼마나 달았던지, 그 후부터 새벽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들 극동방송에 채널을 맞추고 귀를 라디오에 딱 붙이고 기다리니 새벽 4시에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는데 정말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았습니다. 반쪽 복음으로만 살고 있던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이 들리니 어찌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16명이라는 적은 수의 성도였지만 모두들 힘을 다해 드렸고 집에 있는 폐물 등 자기에게 소중한 물건들도 다 기꺼이 바쳐 드렸습니다. 몇십 년이란 세월 동안 들여진 액수가 점점 불어나니 부피가 많아져서 보관이 어려워졌습니다. 어서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어디로 보낼지는 바로 정해졌습니다. 모두들 극동방송을 통해 너무 은혜받고 있던 터라 만장일치로 극동방송으로 정해졌습니다. 보낼 사람이 저로 확정되고 나니 처음엔 가면 되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날이 갈수록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인지라 근심 걱정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게 하는데 급기야 출발하기 전 3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저를 위해 출국할 때 해관에 발각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출발 전에 성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그 이튿날 새벽 말씀 시간에 보내주신 것을 잘 받았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일이 잘 된 것으로 알겠다고 약속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기차를 두 번 갈아타고 배로 갈아타가지고 오는 3일 길을 무사히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내내 정말 아버지께서 저희 옆에서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항에 입국해서 세관 검사 때 극동방송에 바칠 헌금을 가져왔다고 미리 자진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가져온 액수만 신고하고 가라고 해서 저희 큰이모님 댁으로 갔다가 이튿날 이모님이랑 같이 방송국으로 가서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서 안전하게 헌금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목이 빠지게 소식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잘 받았다는 한마디 방송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더니 김장한 목사님께서 그날로 일부러 직접 제주도로 날아가셔서 새벽 방송으로 내보내셨다고 합니다. 초조하게 같이 모여 소식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김장한 목사님이 짧은 감사의 멘트가 나가자 모두들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나중에 이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시골 사람 같은 제가 어쩌다 떠밀려 하게 된 일이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한국에 와서 정말 너무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몸둘 바를 몰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돌아보면 삶의 계획조차 할 수 없었던 저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안고 업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러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네,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목사님, 앞서 들으신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네. 싶은데요. 기독교가 핍박받는 국가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2: 그럼요.
1: 요즘도 요즘인데 예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2: 그렇죠.
1: 그런데 그 국가에서 지하에 모두가 함께 숨죽여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헌금을 굉장히 오래 모으셨던 모양이에요.
2: 네.
1: 그리고 그곳에서 극동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시면서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헌금이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2: 네.
1: 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합니다. 한국으로 건너와서 이 헌금을 극동방송에 해야겠다.
2: 아, 우리가 은혜 받은 곳에

0: 우리도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셨겠죠,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분이 네, 한국으로 그 비밀리에 건너오신 거예요.
0: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하시고
1: 그럼요.
0: 위험한 행동으로 옮기신 거네요. 그렇죠?
1: 그럼요.
0: 네. 네.
1: 정말 목숨을 걸고 네, 이분들이 네. 이 헌금 항아리를 가지고 건너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헌금 잘 전달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0: 그렇죠.
1: 네. 뭐 어쩌지 해서 한국으로 잘 흘러오셨나 봐요. 오셔가지고 극동방송에 그 헌금을 전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대요. 당시 김장암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성도들이 그 땅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방송을 들으면서
1: 네, 방송을 들으며 이 헌금이 잘 전달됐는지 아닌지 정말 그 하나를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애태우고 계시겠죠,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새벽 몇 시에 잘 받았다는 그 말씀 한번 해달라라고 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받으신 김장암 목사님께서 그 새벽 방송에
0: 네.
1: 당신이 직접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셨고요. 이후에 건너들은 이야기로는 그 교회, 그 지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0: 예, 상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1: 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울컥하죠.
0: 네네.
1: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또 감사하게도 거기 계신 성도님들의 또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건너오셔서
0: 네.
1: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소천하셨다고 해요.
0: 그런데
1: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준비한 게요.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키워드가 기적이잖아요, 목사님.
0: 네, 기적.
1: 네. 뭐가 기적일까라는
0: 네.
1: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드릴 수 있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0: 아멘.
1: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 그래서 극동방송을 듣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을 듣고 마음껏 헌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어렵게 생명을 걸고 헌금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헌금할 수 있는 거 기적이다. 이 기적을 내 삶에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꼭 한번 참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도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0: 아, 맞습니다. 피디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이 지금의 이 편함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1: 네.
0: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1: 맞아요.
0: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까지는 수많은 피 흘림들이 있었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또 순종하신 분들의 그런 눈물겨운 사연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1: 네.
0: 그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그 눈물의 사연에 좀 부끄러운 게 아닐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이불을 뒤집어쓰고 지하에서 그 지직거리는 라디오 소리에 전파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어딘가에 계시잖아요.
1: 네.
0: 우리가 그분들보다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기적과도 같은 은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작은 기적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목사님 오늘 문자 몇 번으로 보내실 수 있을까요?
0: 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샵 3927번으로 기적 혹은 052-229-9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 그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도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1230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기적 참여해 주셨고요.
1: 네.
0: 내년 3월에 결혼하는 작은 딸 사위 상민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네. 아마 우리 부모님께서 따님이
1: 예.
0: 이제 결혼 날짜를 잡으셨는데 예비 상위가 지금

0: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인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1: 그러네요.
0: 그런 기도의 심정으로 심으신 것 같습니다.
1: 이런 기적이 사실은 저희가 참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0: 네네.
1: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사위,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됐다는 간증이 지금까지 이어왔던 극동방송의 그 모든 시간 속에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1230번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0: 아멘.
1: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1230번님께 그 사위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실 줄 믿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때 그 순간을 위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사위분에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내년 3월 되기 전에 우리
1: 네.
0: 1230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승전보를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아멘.
0: 기대합니다. 네.
1: 그렇습니다. 네, 좋은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우리 5672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기적 전파 선교사 참여하고 싶습니다. 문자
0: 네.
1: 보내시자마자 그 다음 문자가요.
0: 후원 참여했습니다라고,
1: 아멘.
0: 네.
1: 네.
0: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셨어요, 그죠? 네.
1: 그렇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 손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7545번님 기적. 5593번님,
0: 네.
1: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손길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오늘 참더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게 걱정과 염려 혹은 어떤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진짜 기대하고 고대하는 어떤 순간인 것 같아요,
0: 네. 아,
1: 목사님.
0: 정말 믿음으로 기대하는, 네.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셨다는 얘기죠.
1: 네, 맞습니다. 우리 2305번님 지금 새싹달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기적 참여해 주셨고요. 부족한 저를 먼저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아멘.
0: 단목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네, 저에게. 네, 여성 합창 단원이신 것 같아요.
1: 아멘. 여성 합창 단원이시군요. 우리 단목으로도 섬겨주고 계시니까.
0: 네. 아, 정말
1: 감사합니다.
0: 2305님의 이 고백이요. 뭐, PD님이나 저나 동일한 고백이죠. 정말 낮고 부족하고 뭐 하나 잘난 것이 없는 저희인데, 뭐 우리
1: 맞아요.
0: PD님은 조금 저보단
1: 아니요,
0: 잘나셨긴
1: 전혀
0: 하지만,
1: 아니에요. 네.
0: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를 뭘 보시고
1: 네.
0: 먼저 택해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정말 너무
1: 맞습니다.
0: 감사하고, 우리 2305님처럼 또 저희처럼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그 마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지역번호 052-229-9000번, 220-90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도 직원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섬기실 수 있는 그 방법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울산 극동방송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장성한 청년이에요, 목사님.
0: 네, 그렇죠.
1: 네.
0: 한창 혈기왕성한 20대.
1: 맞아요.
0: 네.
1: 네. 그래서 달려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0: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사실 이번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헌금이 앞으로 이 장성한 청년이 복음을 전해 나갈 그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멈추지 않고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아직 잡히지 않은 그 푯대를 향해서
0: 네.
1: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그 기적을, 이 땅에 그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많이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요, 피디님,
1: 네.
0: 아까 피디님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못 가도 전파는 갈수 있다.
1: 네.
0: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요.
1: 그런가요? 네.
0: 전도가 중요하다는 건 아마 우리 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
1: 그렇죠.
0: 보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 일이 영혼 구원이고 전도이고 복음 전하는 일인데, 사실 뭐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용기가 없기도 하고, 또 요즘 시대가 이렇게 예전처럼 막 예수님을 이렇게 막 증거할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 보니까
1: 맞아요.
0: 많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지기도 했어요.
1: 네.
0: 근데 극동방송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우리가 만날 수

0: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1: 아멘.
0: 우리가 뭐 전도지 들고 이 세계 사람 어떻게 다 만나겠습니까?
1: 맞아요.
0: 근데 극동 방송이 전파 선교사를 참여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1: 아멘.
0: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들이 행해지니까요.
1: 맞습니다.
0: 여러분도 이 일에 함께 꼭 참여하는 쓰임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점점 빛을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점점 사람들의 어떤 악함으로 인해서 가려지고 있는 시대, 그의 섭리와 또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 듯한 그런 시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도 또 다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0: 아멘.
1: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극동방송이고요. 그리고 전파선교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족한 나의 삶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우리 전파선교사님들의 그 결단이 이 세대를 비추는 등불이 될 거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기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런 의미를 담아서 네, 이어지는 네, 한 가지 간증을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간증은요. 자녀를 위해 심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요. 어머니의 음성이 아니에요.
0: 네. 자녀의 음성인가요?
1: 자녀의 음성입니다.
0: 와.
1: 믿지 않았던 자녀가 돌아온
0: 네.
1: 그 기적의 간증입니다. 이 시간 간증 함께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2: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방금 듣고 오신 스폿은요, 어느 따님의 간증입니다.
1: 네.
0: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오히려 부정했던 따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셨다고 해요.
1: 네.
0: 하나님을 모르고 사셨던 분이셨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의 전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가게 되고 또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신앙을 키워오시다 보니까 아, 우리 딸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으셨는데 그 헌신의 손길이 무색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 손길에 응답하신 것처럼 이 따님이, 따님을 포함해서 모든 자녀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1: 아, 그래서 그 따님의 목소리로 지금 음성으로
0: 그쵸?
1: 간증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0: 맞아요. 네. 이게 바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기적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아마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0: 네.
1: 자식 잘 되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나는 못 먹고, 뭐 못 입고, 안 써도, 못 써도, 내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0: 맞아요.
1: 뭐 사실 시대가 바뀌어도
0: 네.
1: 지금의 부모님들도 크게 그 마음은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자녀가 잘 되는 제일 첫 번째가 뭐겠어요?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0: 아멘.
1: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거겠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0: 오늘 간증해 주신 이분처럼 뭐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내 자녀도 예수님 믿기를 바랄 거고, 아마 이제 내 자녀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은 조금 사연이 있어서 중간에 방황을 한다든지,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저 녀석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애가 타고, 아마 그런 부모님들도
1: 너무
0: 많으실
1: 많으시겠죠.
0: 거예요. 저도
1: 네.
0: 남 얘기가 아닌데, 근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1: 아멘.
0: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피디님, 성경의 위대한 부모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결같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부모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이 땅의 마지막 사명 감당했던 게 뭐냐면 열두 자녀 축복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들들을
1: 아멘.
0: 불러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귀한 선물보다도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축복은요,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1: 아멘.
0: 부모가 할수 있는
1: 맞습니다.
0: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1: 아멘. 맞습니다.
0: 요즘 세상이 정말 험하다 보니까 자식 키우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뭐 부모가 요즘 뭐 헬리콥터맘 뭐 이런 신조어도 있던데, 뭐 부모가 24시간 자녀 따라다닐 수 없거든요.
1: 그쵸.
0: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게 가장 확실한 길이죠. 그래서
1: 맞습니다.
0: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극동방송에 심습니다. 그런
1: 아멘.
0: 마음들로 심으신다면
1: 네.
0: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들의 앞길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설사 육의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릴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 자녀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한 구자씩 심어 주시면 어떨까요?
0: 네.
1: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이 아이의 모든 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피디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 어떤
0: 이제
1: 이야기요?
0: 옛날에
1: 네.
0: 이렇게 그 예배당이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을 그 아주
1: 예.
0: 오랜 옛날이죠. 그
1: 네네네네.
0: 시대에
1: 네.
0: 이제 그때는 여자분들이 먼저 믿고 남편분들이 믿지 않아서 이 먼저 믿은 집사님 권사님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면서 남편도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남편의 몸은 안 나오지만 그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당에서
1: 맞아요.
0: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그런
1: 네.
0: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너무너무 애틋한 마음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또 받으셨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교회당 건축할 때 성도님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본인 이름으로도 물론 하시지만은 자녀의
1: 네.
0: 이름으로 건축 헌금 하신 그 마음, 우리 피디님 자녀분이 없어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 지금 부모로서
1: 네.
0: 제가 얘기하다 보니 몰입이 돼가지고.
1: 아, 근데, 네,
0: 네,
1: 진짜 알것 같아요. 네.
0: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지나치시겠어요, 그죠?
1: 아멘.
0: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맞습니다. 우리 5200번님께서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작은 딸 함소예로 입금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늘 마음이 쓰이고요. 부디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깃들기를 바라며 소녀 장시아가 사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안타깝습니다. 시아의 건강도 함께 이 기적을 체험하며 자라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0: 아멘.
1: 보내주셨습니다. 함소예님과 그리고 또 손녀이신 장시아님,
0: 장시아님.
1: 네, 위해서 또 이렇게 한 구좌를 헌금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마음을 저는 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0: 그럼요. 우리 부모의 마음에 이 모태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까
1: 네.
0: PD님이 이사야 49장의 말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1: 예.
0: 혹시나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잊거나 버릴 수도 있지만은
1: 네.
0: 드물긴 하지만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 마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것처럼

0: 것처럼 예,
1: 아멘.
0: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를
1: 아멘.
0: 지켜보시는 게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1: 네.
0: 우리 5200님의 가정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저희도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
0: 네.
1: 이분의 기도 제목을 보다 보니까 기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0: 아, 저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1: 아,
0: 네.
1: 정말요?
0: 통했나요?
1: 역시 성령님께서 동일한
0: 네. 네.
1: 마음을 주셨군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자녀에게 바라는 게, 물론 커가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바라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믿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일 텐데, 모두
0: 그럼요.
1: 부모님들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가,
0: 네.
1: 네, 수술을 또 손녀가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급박한 기도 요청처럼 느껴져서요, 목사님. 이
0: 네.
1: 시간, 우리 5200번님의 모두를 위해서, 그 가정 모두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0: 네,
1: 좋겠습니다.
0: 그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5200님께서 우리 따님 함소혜 님의 이름으로 또 손녀 장시아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이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 아멘.
0: 함소혜님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 주여.
0: 우리 손녀 장시아가 수술하지도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1: 아멘.
0: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따님과 손녀가 건강이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지만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 아멘.
0: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1: 아멘.
0: 5200님뿐만 아니라 자녀의 이름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든 부모된 전파 선교사님들, 그들의 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 우리 주님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앞길에
1: 아멘.
0: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위대한 거목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1: 아멘.
0: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향해서 참 애틋한 마음 가지고 계실 텐데, 그
0: 네.
1: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내 자녀가 돕겠다고 작은 그 고사리 손을 내밀면 얼마나 어여쁠까요? 그렇게 기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기를 바라면서 전파 선교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자녀가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은 저희 엄마한테도 참 많이
0: 아, 그쵸.
1: 들었는데.
0: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 네, 그쵸.
1: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내
1: 네.
0: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 하나님 뜻대로 돼야죠. 사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좋은 건 아닌데,
1: 네.
0: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잘 되는 거죠.
1: 아멘.
0: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도 오늘 헌신하시지만, 우리 자녀분의 이름으로도 여러분 헌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전파 선교사로 어떻게 가입하실 수 있는지 한번 안내 부탁드립니다.
0: 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메시지. 기적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메시지 어려운 분들은 02-220-9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 또 직원분들이 상시 대기하고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1: 맞습니다. 우리 3038번님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전에 긴급으로 기도 요청드리고 전파 선교사에 동참했는데 감사함을 전하고자 문자 넣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딸이 대학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
0: 와, 네.
1: 딸은 건강한데 아기는 조금 미숙아라 집중치료에 들어갔습니다.
0: 네.
1: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이거 기억나요. 왜냐면 제가
0: 네.
1: 기도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0: 아마 출산 앞두고
1: 네.
0: 긴급하게 이렇게 기도
1: 맞아요.
0: 부탁하셨던 것 같네요, 그죠?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제가 감동받았던 건그 긴급한 와중에 전파
0: 네.
1: 선교사로 헌금을 하셨다라는 게 제가
0: 와,
1: 너무 감동이 돼서
0: 네.
1: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던 생각이 듭니다.
0: 네.

0: 몇 주, 그러니까 그 아기가 굉장히 좀, 아직은 좀 이른 시기에, 네,
1: 아,
0: 그렇게 좀 출산을 하게
1: 네네.
0: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1: 그러셨겠다,
0: 네,
1: 그죠?
0: 그런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어요.
1: 네.
0: 정말 죽다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뭐, 한
1: 네.
0: 24,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출산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1: 네.
0: 병원에서는 아이가 살아날 희망이 거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1: 그렇죠.
0: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정말 무릎 꿇었을 때그 아이가
1: 네.
0: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아무런 후유증과 아무런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1: 네.
0: 3038번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0: 기적의 그 손길을 베푸신 우리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네.
1: 피디님 보세요. 이 3038님이
0: 네.
1: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는 순간이었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대신에 기도의 씨를 심었잖아요.
0: 네,
1: 그죠?
0: 맞습니다.
1: 사실 뭐 이렇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0: 없어요.
1: 근데 기도의 씨를 심었더니 그 기도가 열매를 맺고,
0: 아멘.
1: 무엇보다 3038님이 제일 감격스러우셨겠죠? 그리고
0: 그렇죠.
1: 또 나중에 이 출산한 따님에게도 또이 은혜가 전해질 거 아니에요. 가정의
0: 맞아요.
1: 대대로 간증이 되겠죠. 또 피디님은
0: 아멘.
1: 피디님대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셨죠. 지금
0: 맞습니다.
1: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저도 지금 이 은혜를 경험했죠. 야, 한
0: 아멘.
1: 분이 심은 그 기적의 씨앗이요. 이렇게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네요. 지금
0: 아멘.
1: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0: 맞아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1: 네, 그럼요. 네.
0: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열매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이곳, 극동방송이고요.
1: 아멘.
0: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 전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망설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작은 손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라고
1: 아멘.
0: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기적입니다.
1: 네, 피디님 6882님의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0: 예,
1: 싶은데, 네.
0: 네.
1: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들의 결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전파선교사 참여해 주셨어요. 네, 요즘 이 청년분들 가운데
0: 아멘. 예.
1: 결혼으로 인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마
0: 그쵸.
1: 우리 6882님도 부모님으로서 이 아들의 결혼 문제로 많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요. 믿음의 명가를 대를 이어서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 믿음의 대가가 세워지는
1: 네.
0: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882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9057번님 입금해드렸습니다. 네, 하시면서 이길선님이라고 성함도 보내주셨는데,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0: 정말 감사합니다.
1: 이게 피디님 일시불로 사실 하기에는
0: 네.
1: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0: 참. 근데 저는 진짜 이 문자 한통한 통이 정말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1: 네.
0: 사실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방송사에 다닌다고 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제가 아나운서로 일을 한다고 하면 모두가 화려한 생활을 기대하면서 하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근데 물론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애정 보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한켠으로는 세상이 기대하는 아나운서와는 좀 다른 역할을 저희가 수행하기도 해요. 오늘처럼
1: 그렇죠.
0: 네, 진짜 이런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한 구좌 보내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누군가가 보면 왜 그렇게 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그럴 수
0: 네,
1: 있죠.
0: 왜 그렇게 해? 아니, 요즘 시대에
1: 네.
0: 광고 안 받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어? 라고 할수 있겠지만,
1: 뭐 기업들 광고 몇 깼다면
0: 예,
1: 사실은 쉬운 길일 수
0: 금방이에요.
1: 있죠.
0: 진짜. 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목사님.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방송에 세파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 네.
0: 온전히 하나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이 헌금은 어쩌면 그 세파의 방파제를 세우는 역할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세파의 방파제를 세우는 역할, 정말 그렇네요, 피디님.
0: 네.

0: 뭐 이렇게 쉬운 길이 있지만은 사실 쉬운 길이 옳은 길은 아니잖아요.
1: 네.
0: 어떤 뭐 대형 기업의 광고를 따거나 이러면은 당장은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저희가 복음 전하고 싶은 그 시간대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향받을 수도 있고
1: 네.
0: 마음껏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1: 맞아요.
0: 그래서 정말 이 극동방송은요 순수 복음 방송을 지향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마음껏 복음 전하기 위해서
1: 아멘.
0: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꼭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 아멘. 그렇습니다. 아주 참여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끔 3 뭐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구약 39권,
0: 그쵸?
1: 신약 27권, 네. 네.
0: 3927.
1: 3927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문자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거나 기적귀 아니고요. 네, 기적입니다.
0: 네.
1: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고.
0: 미라클.
1: 미라클, 네. 그렇습니다. 아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개그 본능을 못 참아서. 그리고 문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네, 저희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반가운 문자가 또 한 통 도착을 했네요.
0: 네.
1: 우리 1178번님, 단목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울산 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이름으로 한 구좌 심습니다. 할렐루야.
0: 네. 우리 울산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원 아까도 있었는데
1: 네.
0: 야, 이 부족한 단목에 길을 그냥 이렇게 세워주셔서
1: 예.
0: 너무 제가 감사드려요.
1: 네. 아니 제가 숲속 콘서트에서요 목사님
0: 네.
1: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성합창단 분들을 소개할 때 미스코리아다
0: 네.
1: 네, 울산극동방송의 미녀군단이다
0: 네.
1: 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외적인 것보다도 마음이 정말 미녀시네요.
0: 외적인 건 아닌가요?
1: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0: 네. 예. 당황하셨어요 우리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 당황하지 않습니다.
0: 아, 근데 피디님 전 지금 정말 감동 되는 게
1: 네.
0: 이 1178님 같은 울산극동방송 뭐 여성합창단 어린이합창단 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1: 네.
0: 다 자비량으로 본인이 헌신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저도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1: 네.
0: 한 번씩 저에게 출연료 얼마 받냐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1: 아,
0: 저도 이제 예. 자원봉사다 섬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1: 네.
0: 사실 이분들이 본인들의 시간 본인들의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또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 또 헌신하시니까
1: 네.
0: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감격이 되네요.
1: 아멘. 맞습니다. 야, 그리고 정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 또 단목님이시면 이렇게 합창 단원분들께서 와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는지 제가 오늘 목사님 모신 거 하나님의 한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0460번님 우리 5500번님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0: 아, 네.
1: 예, 자녀분과 손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파이팅이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0: 네, 3537님 또 새싹 달고 문자 주셨는데
1: 네.
0: 기적 보내주셨고요.
1: 네.
0: 저도 딸 조예원 이름으로 한 구자 더 심습니다.
1: 아멘.
0: 얼른 예수님 만나 영혼과 아픈 몸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네, 우리 3537님의 따님 조예원 자매님 우리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몸도 마음도 영육이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 안 다니고 계신다는 뜻인 것 같은데
0: 같아요, 그렇죠.
1: 제가 따님 성함이 조예원이라고
0: 예원,
1: 하셨잖아요.
0: 네.
1: 저 예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자녀 돌아온다. 아멘.
0: 이야, 이야. 아, 저는요 지금 예. 피디님이 이름풀이 한다 그래서
1: 네.
0: 뻔한 이름풀이를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구나.
1: 아,
0: 근데
1: 오.
0: 아무도 생각지 못한 예수님까지는 맞았어.
1: 근데
0: 예수님의 원래 자녀.
1: 네.
0: 아멘.
1: 원래 자녀, 원래 자녀.
0: 하나님이 택하신
1: 네.
0: 자녀 우리
1: 네.
0: 조예원 예, 님. 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네. 그렇습니다. 신앙의 관성으로 그 원래 그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여러분께서는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함께 듣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한번 부탁드려요.
0: 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기적 기적

0: 이라고 문자 주시면 참여 가능하고요. 문자 메시지 올려온 분들은 유선번호 052-220-9000 220-9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또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맞습니다. 24주년을 맞은 어엿한 청년이 된 울산극동방송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한 구좌 24만원 일시금 헌금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많은 분들께서 심어주고 계십니다.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 나눠서 네, 납입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0: 분납도 가능하죠.
1: 그럼요. 중요한 건 내가 그만큼 이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네, 정말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함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동일하게 기적이라고 네. 보내주세요.
0: 제가 학교 다닐 때 예. 수학은 잘 못했는데 지금 네. 잠깐 계산해보니까 네. 한 달에 2만 원이면 1년에 24만 원이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사실 한 달에 2만 원이면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몇 잔일까요? 뭐
1: 그렇죠.
0: 많아야 네. 뭐 네 잔 뭐 세네 잔 그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한 달에 세네 잔 값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러분께 꼭 함께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짧게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한이의 두랩돈 부제로 헌신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죠.

0: 조카가 이제 고륙종 수술을 진단을 받고 힘들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극동방송을 집에서 이렇게 틀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카가 시끄럽다고 라디오를 끄라고 그랬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조카가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 또 항암 치료하게 될까 걱정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걱정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왜 걱정이 되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조카 그저 연약한 아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저도 많이 놀랐어요.
1: 고륙종을 앓던 조카, 그 조카에게 극동방송을 들려주었더니 그 조카가 온종일 방송을 들으면서 그 성향이 바뀌었대요.
2: 네.
1: 사실 어린아이가 몸이 아프면 얼마나 의기소침하겠어요.
2: 그니까요.
1: 네, 내가 지금

0: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참 많이 힘들 텐데 그 시간에 극동방송을 들려줬더니 그 아이에게 웃음이 되찾아지고 다시금 네,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았다고 합니다.
1: 극동방송이 키운 아이네요, 그죠? 네.
0: 아멘, 아멘. 정말 사람들이 가끔 그렇잖아요. 뭐 듣는 게뭐 이렇게 큰 힘이 있어? 라고
1: 네.
0: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네, 들음에서 난다고
1: 맞아요.
0: 믿음이.
1: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0: 아멘.
1: 그리고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희 목회자들은 장례를 집례할 일들이
0: 네,
1: 많잖아요.
0: 그쵸.
1: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 이제 숨이 넘어가는 생명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오래도록 남아 있는 게 귀라 그러거든요. 귀는 열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극동방송을 통해 이 전파를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역사들이 너무나 귀한
0: 아멘.
1: 거죠.
0: 아멘. 맞습니다. 그 동일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1: 네.
0: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목사님 어떤 걸까요?
1: 기적입니다, 기적.
0: 맞습니다.
1: 네.
0: 기적. 네. 기적이라는 키워드로 함께하고 있고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저희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전화를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7483번님 문자 주셨네요. 목사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1: 결혼하고 방학한 이 신앙의 방학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0: 네.
1: 결혼하고 방학한 둘째 아들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한 구좌 입금했습니다. 네.
0: 아멘.
1: 우리 7483님 부모의 마음으로, 그죠? 아마 결혼 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것 같네요, 그죠? 근데
0: 그러게요.
1: 결혼하고 이렇게 뭐 신혼초에 또는 젊은 부부들은 되게 분주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
0: 네.
1: 가정에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재미있는 일을 경험했어요. 목사님, 나라사랑 축제 저희 지난번에
1: 네,
0: 진행했거든요.
1: 알죠.
0: 어린이 합창단 무대. 그때 제가 익산의 사회자로 섰잖아요.
1: 네, 그럼요.
0: 근데 그 무대의 오프닝 무대 중에 하나가 광주 여성 합창단이었을 거예요.
1: 네.
0: 광주 극동방송 여성 합창단 분들께서 그 무대에 오르셨어요.
1: 네.
0: 근데 전 전혀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아는 이제 대학교 선배가 연락이 와가지고
1: 네.
0: 너 극동방송 다녀? 이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 선배 어머니가 그 합창단 소속이셨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1: 야, 잘 살아야 돼요.
0: 네, 그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걸
1: 네.
0: 보다가 제가 거기 그 사진에 있으니까
1: 네.
0: 내 대학 후배인데 하면서 저한테
1: 반갑기도 하고
0: 예.
1: 놀랍기도 하고,
0: 연락을
1: 그렇죠?
0: 한 거예요,
1: 네.
0: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좀 이야기를 하다
1: 네.
0: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나 내년에 결혼하는데 결혼식 사회 좀 봐줄 수 있어?
1: 네. 아, 목적은 딴
0: 예.
1: 곳에 있으셨군요.
0: 그래서 씁쓸하지만
1: 네.
0: 근데 제가 잠깐 고민을 했어요.
1: 네.
0: 광주잖아요. 저는 울산에 있는데. 그래서
1: 그니까요, 그죠. 먼
0: 네.
1: 거리인데, 네.
0: 근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이제 선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배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 선배도 지금 안 다니고 있는 걸로
1: 아,
0: 알고
1: 방학을
0: 있거든요. 방학
1: 했군요.
0: 중이에요. 제가
1: 네.
0: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보다 이제 오빠니까.
1: 네.
0: 오빠가 다시 교회 나간다고 약속하면
1: 와.
0: 내가 사회 봐줄게.
1: 네.
0: 라고 했거든요.
1: 야.
0: 노력해볼게. 라고 하더니 나중에
1: 네.
0: 사회 봐달라고 또 하더라고요.
1: 야, 네.
0: 이런 일도 있습니다. 네.
1: 네.
0: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얽힐지 모르는 거죠.
1: 맞습니다.
0: 네.
1: 저는요, 지금 피디님 얘기 들으면서 그냥
0: 네.
1: 이런 그저 혼자만의 이 상상이 됐는데,
0: 네.
1: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은 이렇게 저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0: 네.
1: 서로가 이렇게 만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제 예전에 어떤 무용담들, 이 땅에서의
0: 아,
1: 믿음의
0: 천국 가서요.
1: 무용담들을 나눌
0: 예.
1: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때 어떤 분이 제가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분이 나도 전파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0: 아멘.
1: 우죽순으로 손을 들고 저도요, 저도요. 전 약간 그래서 이제 피디님이
0: 네.
1: 그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 그 선배님 오랜만에 반갑게 만났던 것처럼 천국에서
0: 네.
1: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0: 아멘.
1: 전파 선교사란 이 타이틀로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된 일이 있지 않을까
0: 아멘.
1: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0: 있을 겁니다.

0: 네,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우리 7483번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1: 네.
0: 방학했다? 곧 개학하실 겁니다.
1: 네.
0: 우리 둘째 아드님 가정에 개학이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우리 3232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네요.
1: 고1 박은결 자녀 이름으로 한 구자 신청합니다.
0: 아.
1: 네, 박은결, 네, 따님인지 아드님인지 정확치는 않지만은
0: 네.
1: 고등학교 1학년 된 자녀 이름으로 한 구자를 신청해 주셨어요. 너무
0: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8633번님 박혜수 한 구자 보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0: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목사님.
1: 네.
0: 그 이제 9월 중순이잖아요.
1: 네.
0: 9월 중순이면 이제 슬슬 긴장도가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1: 그렇죠.
0: 누구냐면
1: 네.
0: 고등학교 3학년
1: 네.
0: 학생들이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네.
0: 그러시군요. 네. 아, 고3이세요?
1: 네. 지금 D- 이제 60여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0: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1: 네.
0: 지금 가장 간절한 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 네.
0: 혹시 자녀가 아직 믿음이 뭔가 성장하지 않았다.
1: 네.
0: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한다라고 하시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요.
1: 네.
0: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럴 때 이렇게 한마디 거두시면 어떨까요?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너를 위해서 전파 선교사에 가입했어.
1: 아.
0: 너가 어떤 결과를 거두든 앞으로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1: 네.
0: 부모님이 심었어.
1: 네.
0: 그러니까 힘내라고 응원의 한마디를 건넨다면 뭐야 처음엔 이럴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 그 한마디가 평생 남을 겁니다.
1: 심겨지는 거죠 마음에.
0: 아멘.
1: 저도 이제 가끔씩 저희 딸아이한테
0: 네.
1: 뭐 이제 제가 아빠지만 뭔가 아이 공부하는데 해줄 게 없잖아요 사실.
0: 그쵸.
1: 별로 도움될 게 없는데 가끔 그래요. 하연아, 하연이는 저희 딸입니다. 하연아, 아빠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알지? 이러거든요. 그럼 그냥 진짜 피디님 말씀대로 그냥 피식 웃고 지나가요. 근데 그게 아이의 마음에 심겨질라 생각하고 저도 그런 멘트를 하는데 이렇게 멘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파 선교사 심었어.
0: 아멘.
1: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아이의 평생에 아마 신비에 잘 새겨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0: 맞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은 잘 생각 안 나는데요.
1: 네.
0: 제가 수능 시험 볼 때, 수학 능력 시험 볼 때 저희 엄마랑 할머니랑
1: 네.
0: 다 같이 출동하셔서 교회에 가셔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1: 네.
0: 그게 평생에 제가 갚아야 할 기도의 빚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1: 네.
0: 그래서 전 정말 자신 있게 제가 받아본 사람으로서 빚진 자의 그 마음을 압니다.
1: 기도의 빚진 자.
0: 네, 기도의 빚진 자. 그리고 헌신의 빚진 자.
1: 네.
0: 그 마음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만큼이나 해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기도하는 자녀는 잘못 나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1: 그럼요.
0: 네.
1: 네.
0: 눈물의 기도로 키운 그 자녀는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시 방황할 수는 있겠죠. 근데 돌아옵니다.
1: 그런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0: 네.
1: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0: 아멘. 네.
1: 기독교 역사에 뭐 어거스틴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보여줬거든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이 시간 또 우리 자녀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 혹은 결혼을
1: 네.
0: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녀
1: 또는 수험생 자녀
0: 네. 네. 어떠한 자녀든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그 사랑과 헌신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꼭 오늘입니다. 오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기적입니다. 그쵸 목사님?
1: 네. 여러분이 기적을 심으시면 기적의 씨앗을 심으시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니시면 저희 울산극동방송을 통해서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052-229-9000번 네,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9312번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1: 저도 아들을 위해서 오전 출근길에 동참했습니다.
0: 아멘.
1: 네. 아,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다니까요.
0: 그럼요. 네.
1: 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0: 아멘.
1: 네, 우리 9312님도 감사드립니다.

0: 드립니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0973번님, 전파 선교사 믿음으로 신청하면서 주실 아이들의 이름으로 세구좌 신랑과 저 신청해서 섬기고 있는데요. 몇 주 전 주신 감동에 순종하며 한 구좌 더 신청합니다. 라고 와,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순종의 발걸음, 손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목사님? 아.

0: 참 좋다 이런
1: 네,
0: 말이겠죠.
1: 맞네요. 그렇죠. 네. 네.
0: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그냥 놓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 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기회라고 하는 걸 사람에 빗대가지고 네. 앞에는 이제 머리숱이 무성한데 아. 뒤에는 뒷머리로 되어 있다.
0: 네.
1: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1: 그때를 놓치면은 뒤에는 머리숱이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거죠.
0: 맞아요.
1: 여러분 지금입니다.
0: 지금입니다.
1: 오늘입니다.
0: 맞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 후회가 가장 좀 아쉬운 후회라고 해요. 부모님들 하시는 후회 중에.
1: 네.
0: 네. 그런 후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이 순간 방송 괜히 듣게 하시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이 주파수가 괜히 지금 당신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지금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747번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10월 말에 치르는 2차 시험 합격을 미리 감사하며 한 구자 신청합니다.
0: 아멘.
1: 아멘. 네. 아멘. 아마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위해서 뭐 시험을 치시는 것 같은데
0: 네.
1: 2차에 미리 합격 감사함으로.
0: 아멘.
1: 네. 정말 미리 감사하는 믿음은 너무나 귀한 믿음이죠.
0: 그렇습니다.
1: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잖아요.
0: 맞습니다. 네. 문득 예전에 일이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1: 네.
0: 지금은 그 교회를 떠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부목사님으로 네.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잠깐 눈물이 어린 듯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실까 하면서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 아내가 유산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픈 그 순간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참 많이 기대한 가정이고 어렵게 얻은 아이였는데 허망하게 보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살짝 보이셨는데
1: 네.
0: 그분이 씩씩하게 눈물을 딱 닦으시더니 하시는 네. 말씀이 1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하겠습니다.
1: 아.
0: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아이를 주실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1: 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데요.
0: 그렇죠. 네. 정말 이삭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네.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나 제가 이 표현 잘 안 쓰려고 하지만 신기한 게 정말 1년 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 그 영상을 틀면서 그 목사님이 와, 간증하신 거 있죠.
1: 믿음대로 됐네요. 그렇죠.
0: 아, 네. 네. 네.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오늘 지금 3232님 아까 저기 고1 박은결 자녀 이름으로 심었잖아요. 그죠?
0: 네, 맞아요.
1: 근데 또 부연 설명 문자 주셨어요. 우리 은결이는 남자아이예요. 친구 관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0: 그래요.
1: 잘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0: 그럼요. 네.
1: 고1이면은 이 한참 남자아이들은 또 사춘기 지금 거의 끝물 가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0: 그쵸. 맞아요, 맞아요.
1: 참 힘들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의 씨앗을 또 심으셨으니까
0: 아멘.
1: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적의 손길 함께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파 선교사 영영 별처럼 빛날 바로 그 이름이죠. 이 시간 함께 전파 선교사로 섬겨주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그 믿음에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계획을 이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전화 주셔도 좋아요.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세요. 지역번호 02-229-9000번 220-9000번 9000번으로 여러분 문자 그리고 전화 언제든지 주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0: 인생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혼자 미용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이 극동방송을 들어보라고 제 휴대폰에 앱을 깔아줘서 듣게 됐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을 처음 듣게 됐어요. 태어나서 44살에 처음 듣게 됐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 나도 저분이 말씀하신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믿고 싶다, 제가 처음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으로 듣는 말씀이지만 직접 듣고 싶다. 그래서 교회가 가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찾게 돼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극동방송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게, 불교신자고 교회를 모르고 복음을 전혀 모르던 저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접하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통로가 됐습니다.
1: 아멘. 불교신자인데,
2: 네. 네,
1: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참,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특히나 어떠한 내 삶의 가치관과 종교를 지금까지 해왔던 무언가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사실은 이미 믿은 우리로서는 너무 쉽지만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는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목사님.
2: 그렇죠. 사울이 바울되는 이제 그런 역사인데.
1: 맞아요.
2: 그런 역사들이 솔직히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이 보긴 쉽지 않거든요.
1: 네.
2: 요즘에 교회에도 이렇게 세례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 저도 듣고 있는데.
1: 네.
2: 근데 그게 극동방송을 통해서는 오늘도 지금 무수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1: 아, 네.
2: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구나라고
1: 아, 네.
2: 생각이 됩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해가고 있는 우리 울산 극동방송 24시간 정말 한 틈도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24만 원이라고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약간 헉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요. 1분에 만 원씩 듭니다.
2: 네.
1: 시간에 만 원이 아니에요.
2: 아, 네네네.
1: 1분에 만 원이 들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요.
2: 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이 방송을 통해서 어딘가에 지금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아멘.
1: 그래서 여러분, 많아 보이나 많지 않고, 네. 그리고, 정말 어려워 보이나, 어쩌면 또 내놓기 쉬운 네, 그런 손길로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32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목사님
2: 네.
1: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지금 기적 신청 제출했습니다.
1: 아멘.
2: 딸 김영실 집사, 외손녀 최아령, 최비경 이름으로요. 외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딸과의 관계 회복도 기도해 주세요.
1: 네. 아멘. 네.
2: 지금 뭔가 약간 막힌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
1: 네.
2: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씨앗들을 통해서 우리 1532님 가정에 막힌 것들을 이렇게 다시금 열어주실 줄 믿고요. 저희도
1: 아멘.
2: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4224번님 일상 속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늘 고맙습니다. 안 믿는 남편도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건강한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기적 하트 하시면서 원재와 유현이 엄마 한 구좌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2: 네. 안 믿는 남편분 또 우리 자녀들 원재와 유현이 우리 엄마의 아내의

0: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44950번님도 방금도 문자 주셨는데요.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전수현, 딸을 위해서 한 구자 신청합니다. 35세이고 결혼 후 급성 뇌경색으로 회복 중인 가운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신 9주 차인데 태아와 엄마 모두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네, 따님이 아직 젊으신데 결혼 네. 후에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죠?
1: 맞아요.
0: 또 회복 중인데 또 이제 임신하시는 이런 귀한 선물을 받으셨다고요.
1: 네.
0: 하나님께서 또 출산의 모든 과정들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1: 아멘. 2026년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네, 이 시간 열린문교회 서요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0: 피디님 제가 가기 전에
1: 네.
0: 이거 저희 교회 간증 하나 하고 가도 되나요?
1: 너무 좋죠. 네. 한번 전해주시죠.
0: 네. 이건 원래 이렇게 저희가 정해진 거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말씀드렸어요. 대단한 간증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저희 열린문교회는 상당히 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생존이 불투명한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교회였고요. 저는 울산 땅에 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너무 목회하는 것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희가 울산 오기 전에 윗지방에 사회 갈 때 그 극동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1: 네.
0: 아, 극동방송에 뭔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제 무작정 극동방송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1: 네.
0: 전화를 해가지고 제 사정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뭔가 극동방송에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극동방송에서 이제 설교방송을 네.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게 되고 또 몇 개월 후에 제가 이제 방송에도 참여하는 그런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됐죠. 사실은 그 당시 저희 교회는요, 설교 방송을 내보낼 만한 그런 상황도 안 되었고,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없기도 했고,
1: 네.
0: 또 뭐 제가 이렇게 목회만 하기도 어려운데, 저희 교회가 거리가 또 있잖아요.
1: 네.
0: 이렇게 매주 와서 방송할 만한 그런 요건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극동방송과 동역을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1: 네.
0: 10년 지나오면서 정말 저희 교회는 놀랍도록 변화되고
1: 아멘.
0: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1: 아멘.
0: 저는 그것이 극동방송 듣고 막 우리 교회 막 이렇게 줄을 서서 등록하고 이런 일들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극동방송과의 동역을 분명히 기쁘게 여기시고
1: 아멘.
0: 저희 교회 복을 주셨다고 지금도 믿고요.
1: 아멘.
0: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도 그 극동방송 이렇게 전파선교 작정하는 예배를 뭐 몇 년에 한 번씩 드려요. 얼마 전에도 했고요.
1: 네네.
0: 뭐 그래서 또 저희 성도들도 힘에 지나도록 또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극동방송과의 이 소중한 인연이 너무 귀하고 이 동역의 열매들을 참 저희 교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동일한 간증, 동일한 열매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그래서 오늘 방송 듣는 우리 많은 분들 이미 많이 참여하셨겠지만 아직도 참여를 못하셨거나 조금 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1: 네.
0: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극동방송에 전파선교사로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 아멘.
0: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참여하세요.
1: 아멘.
0: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이 일어나게 되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1: 아멘. 와,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와, 정말 말씀 한 문장 한 문장 해주실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네.
1: 목사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 사역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삶에 진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키워드가 기적입니다.
0: 네.
1: 기적이라고 하면 마치 내 삶에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0: 멀리 있는 것처럼 그죠?
1: 네. 네. 뭔가 허구의 일인 것 같고요. 과연 내 삶에 일어나겠어? 라고 하지만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지 않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0: 그럼요.
1: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손대실 때

0: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결단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또 울산극동방송에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목사님 이제 정말 가셔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계속 고민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1: 네네.
0: 오늘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그 상황도 공유를 해주시면서 기도 요청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이 모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전파 선교사로 작정하신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분들의 사연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길 위에, 삶의 연장 위에,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길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2026년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지금까지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린 문교회 우리 서영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4215번님 기적이라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이 올해로 24주년을 맞이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24년 동안 울산 극동방송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 지역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요. 이 한 구좌 24만원 일시금 헌금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심으시는 이 한 구좌가 울산 극동방송의 하루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어주신 그 하루 동안에 누군가는 출근길 안에서 복음을 듣고요. 또 누군가는 병원에서 마지막 희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절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이어주는 그 동력, 전파 선교사 분들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정말 보내주세요, 여러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어떤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시는지 또 다른 간증이 쌓여가는 그런 시간 함께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요. 기적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사랑하는 친구, 그 누가 됐든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명 변경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정말 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한 구좌를 심어주시면 그 삶 가운데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8724번님, 저는 박옥선 집사입니다. 오전에는 남동생 박상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월 10,000원, 그리고 7년 전파 선교사 약정했고요. 오후에는 6남매 중에 오빠 준

장수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고 남은 5남매 중에 박정선, 박상현, 박은주, 영혼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구좌 24만원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됐다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많은 분들 계속해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적, 네, 하늘에 그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16번님, 아들 이상엽 이름으로 한 구좌 송금했습니다. 아들 상엽이가 예수님을 만나 며느리와 그 세 손주의 영적인 가장이 되며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소서라고 말씀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 가장, 네, 영적인 가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며 함께 해주신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에도 알려주시고요. 나만 복받을 수 없잖아요.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함께하자, 함께 심자. 그래서 하늘에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함께 맛보자라고 주변에도 권면 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샵 3927번으로 기적,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혹시 문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괜찮습니다. 저희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직접 또 응대해드리면서 기도 제목도 여쭤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기대하며 꿈꾸는 네,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은 네, 진행이 될 겁니다.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순간을 함께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하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1: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0: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왔습니다.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김정호 PD입니다.
1: 네, 저는 슈아 그림의 김정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0: 아, 정말 뭐 뵐 때마다만 같고 항상 기쁘고 감사한 분입니다.
1: 네,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전파 선교사를 모집할 때마다 항상 해주시는데 네. 함께 이렇게 동역하실 때마다 우리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는 이 모습을 같이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파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예. 모셔 드리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맞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새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0: 예.
1: 이 전파 선교사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가라는 거를
0: 아멘.
1: 저는 이 전파 선교사 모금 생방송을 다니면서 정말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0: 그렇죠.
1: 이 귀한 일에 함께하여 주세요라고 제가 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0: 아멘, 아멘.
1: 너무 귀한 일이니까
0: 아멘.
1: 오늘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하는 우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이십니다.
1: 네.
0: 찬양으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극동방송의 가족 같은 분이시고 가족이시죠?
1: 가족이시죠.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목사님을 네. 뵀을 때도 제가 여기저기 각각의 지사에서 뵙고 또 인사를 드리고 교제하고
1: 제주에서도 뵙고
0: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네. 뵙고 저기에서 뵙는 우리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제가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네.
0: 자, 우리 울산 극동방송이
1: 네.
0: 이제 올해로
1: 네.
0: 몇 살일까요?
1: 우리 PD님 뒤에 숫자가 너무 크게 있어가지고.
0: 아, 그런가요? 아, 제 뒤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1: 네, 24살.
0: 맞습니다. 24살.
1: 네.
0: 그렇죠. 뭐, 우리 전하 목사님 나이하고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0: 이게 큰 차이 안 나는데. 24살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1년에 딱 한 번 하는 이 행사, 이 귀한 행사를 앞두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1: 네.
0: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 개국 24주년이니까.
1: 그렇죠.
0: 저희가 24년 동안
1: 네.
0: 하루 24시간 내내
1: 그러네요.
0: 이 오직 복음.
1: 네.
0: 오직 예수만을 전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러니까

0: 24년 동안 24살 된 울산 극동방송이 24시간 계속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번에 저희 전파 선교사
1: 네.
0: 이것이 이제 저희가 사실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 방송 선교에 동역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희의 방송 선교 사역의 지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기 위해서 아, 이번에는 그래. 이렇게 24년 동안 하루 24시간 복음을 전했으니 내가 이 울산 극동 방송에
1: 네.
0: 하루를 24시간을 내가 한번 책임져 주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1: 네.
0: 이번에는 일회성 헌금, 일시헌금입니다.
1: 일시헌금.
0: 일시헌금으로 한 구좌에 24만 원.
1: 24만 원.
0: 하루 헌금
1: 네.
0: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원래는 만 원으로 이제
0: 그렇죠.
1: 1분을 책임지는
0: 예,
1: 건데
0: 그렇게 말했습니다.
1: 24시간을
0: 네.
1: 책임진다라는 의미로
0: 그렇습니다.
1: 24만 원. 너무 좋은데요.
0: 사실 저희가 이제 1분에 만 원이기 때문에
1: 네.
0: 정말로 하게 되면은
1: 네.
0: 상당히 많지만
1: 그렇죠.
0: 이번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1: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24가 또 이사잖아요. 사실
0: 그렇죠.
1: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면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
0: 아우,
1: 되는데
0: 할렐루야. 할렐루야.
1: 미리 준비한다 이렇게 좀
0: 예.
1: 생각을 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0: 아멘.
1: 쌓아놓은 것만이 또 천국에 또
0: 아,
1: 쌓이잖아요.
0: 정말 그렇습니다,
1: 네,
0: 박사님.
1: 그런 마음으로 이사를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0: 예.
1: 24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0: 아멘.
1: 24시간을 또 책임지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동참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0: 할렐루야.
1: 네.
0: 자, 이 시간 저희가 육신은 여기에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언젠가 또 이사할 곳.
1: 그럼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이사 좋습니다. 우리 이사를 준비를 사실 울산 극동 방송이 하는
1: 네.
0: 일이
1: 네.
0: 이사 준비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다른 거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이
0: 이사
1: 땅에서
0: 준비를.
1: 살지만
0: 예.
1: 천국을 준비하는 이사
0: 그렇죠.
1: 준비하는 거죠.
0: 우리 이사
1: 사실은.
0: 준비 잘하는 성도의 삶을.
1: 네.
0: 그래서 저희가 그 오전에도 방송을 했는데요.
1: 네.
0: 보니까 아, 이제 이사 준비를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그 통로 역할을 울산 극동 방송이 해왔고
1: 그렇죠.
0: 그리고 울산 극동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 이사와 잔치 자리의 주인공이셨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데 이제는
1: 맞습니다.
0: 주인공이시면서
1: 네.
0: 또 다른 누군가가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시는
1: 잔치를
0: 거죠.
1: 베풀어주는.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그래서 오늘
1: 네.
0: 타이틀이 기적의 통로
1: 통로,
0: 전파
1: 맞습니다.
0: 선교사입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럼 일단 저희 이 시간에 기적의 통로.
1: 네.
0: 내가 이제는 주인공이니
1: 그렇죠.
0: 계속 주인공으로도 남아 있으면서 이 기적의 또 다른 통로 역할.
1: 네.
0: 아, 이 물고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 분,
1: 그렇죠.
0: 어떻게 참여하면 좋은지 문자번호 한번 알려주시면
1: 네,
0: 감사하겠습니다.
1: 문자는요, 샵 3927, 우물정 392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적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함께 했는데요.
1: 네.
0: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1: 그러니까요.
0: 이제 몇 시간 남지
1: 시간이
0: 않았어요.
1: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또 들으면서 왔고요.
0: 예.
1: 또 방송을 하면서 저는 이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0: 예.
1: 정말 많은 분들의 이름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읽혀졌으면 좋겠다.
0: 할렐루야.
1: 하나님 지금 제 아이의 이름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 이름으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같이 한번 기도 제가 해드렸으면
0: 아멘.
1: 좋겠고,
0: 그렇죠.
1: 네, 그리고 많은 이름을 올려드려서 그 이름 천국에 좀 올려 좀 기록될 수 있는 이름으로
0: 아멘.
1: 선포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좀 올려드렸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함께 올려주시면 너무
0: 그렇죠.
1: 좋겠습니다.
0: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누군가에게 통로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화이팅 하는 마음도 같이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 김정성 목사님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 시간에 일시헌금입니다. 일시헌금.
1: 맞습니다.
0: 한번 하시는 거예요. 매월 하시는 거 아닙니다.
1: 네.
0: 일시헌금으로 한 구좌 24만 원. 그러면은 두 구좌 한다. 그러면 48만 원.
1: 48만 원.
0: 그래요. 조금 더 적어도 되고요.
1: 네.
0: 많아도 괜찮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제가 오늘 그 오전에 문자가 온것 중에 참 은혜가 되는 문자들이 있었는데요.
1: 네.
0: 어떤 분이 형편이 넉넉치가 않아서 이거를 해야 되나. 그리고 기존의 전파 선교사이기도 한데
1: 기존에.
0: 내가 남편에게 아, 이 24만 원을 달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데, 아, 이럴 때 그냥 남편이 돈을 주면은 좋은데,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아, 그 남편이 용돈 50만 원 주면 좋겠다. 그런데 아이를 학교 보내고 나자마자
1: 네.
0: 친정 어머니가
1: 와.
0: 50만 원을 보내오신
1: 딱
0: 거예요.
1: 생각한 대로.
0: 예, 그래서 50만 원 받고, 아, 주님은 내 생각을 다 아시는구나.
1: 그렇지.
0: 제가 정말 그 소름이 쫙 끼쳤던 게
1: 네.
0: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방송 헌금을 위해서
1: 네.
0: 주님 바로 들으시

0: 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게 기도거든요. 네. 이렇게 아멘. 했으면 좋겠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하늘나라를 위한 그 생각들이 사실은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0: 할렐루야.
1: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아멘. 물론 나중에도 응답하시지만 그렇죠.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에는 근데 그분이 대단한 게 바로 순종하셨다는 게 너무 그 귀한 것 같아요.
0: 순종까지가 이분 너무 맞아요. 일사천리.
1: 우리가 순종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끊기거든요. 그렇죠. 예. 야, 오늘 순종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네.
0: 자, 오늘 혹시 아침 6시부터 방송을 들으시는데 순종을 조금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1: 네.
0: 하지만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감동과 거룩한 부담은
1: 네.
0: 사실은 오늘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 안에 하시는
1: 맞습니다.
0: 것이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1: 그렇습니다. 할까 아멘. 말까 했다면
0: 그렇죠.
1: 지금 하시는 것이
0: 지금.
1: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 믿지 않는 여러 가지 가족 친척의 이름들도 함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가입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1: 그렇죠.
0: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샵 3927 우물정 3927로 기적하고 보내주시고요. 기도 제목까지도 같이 한번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우리 7567번님 바로
1: 기적하고.
0: 기적 보내주셨습니다.
1: 또 이것도 순종이거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너무 귀하십니다.
0: 예, 네.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처음에 저는 11시에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11시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1: 네.
0: 아, 주님이 이제 주시는 감동이 이렇게 가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진행자인데
1: 네.
0: 너는 왜 가입하냐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아, 가입 네. 왜 안 하냐는 아니었어요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1: 네.
0: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입을 하고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1: 네.
0: 저는 이제 1시에 끝났으니까 점심 먹으면서
1: 네.
0: 바로 입금했습니다
1: 저는
0: 이제 순종했죠
1: 순종하신 거네요
0: 순종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1: 네.
0: 간증은 뭐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요
1: 네.
0: 제가 몇 년 전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 서울에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할 때
1: 네.
0: 그때 제가 이제 2시간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이제 기도를 이제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1: 네.
0: 마음에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지
1: 네.
0: 적당히 이제 주시는데 예.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바로 선포를 했죠.
1: 네.
0: 제가 그때 그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1: 네.
0: 그 제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서 그걸 모았어요.
1: 네.
0: 그래 이제 좀 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나오잖아요.
1: 용돈을 받아서.
0: 예, 용돈을 받았어. 그거 상당히 제가 참 땀 흘려 모은 돈이죠. 그거를 모아서
1: 네.
0: 그 컴퓨터 살 돈을 모았어요.
1: 네.
0: 그런데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 살 돈인데 제가 헌금합니다.
1: 네.
0: 하고 제가 바로 이제 전파선교 헌금을 하고
1: 네.
0: 그리고 진행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 그런데 말이죠.
0: 제가 방송을 마치고 입금을 하고 5분도 안 돼서 제 새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1: 어떻게요?
0: 그 방송을 이제 옆에서 들으신 분이 저에게 컴퓨터를 주겠다.
1: 이야, 할렐루야.
0: 그냥 저한테 새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1: 이야, 컴퓨터 생기고 헌금하고,
0: 헌금하고
1: 순종하고
0: 그러니까요.
1: 축복받고
0: 저는 좋은 거 다 받았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1: 야, 은혜네요.
0: 은혜입니다.
1: 진짜. 근데 사실 저희도요.
0: 예.
1: 저는 이제 제가 다니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100만 원 헌금하기도 하고 50만 원 헌금하기도 하고
0: 그렇죠.
1: 제가 이제 전파선교사 다니면서 저도 많이 하거든요.
0: 목사님 너무 많이 하세요.
1: 많이 하는데
0: 예.
1: 더 재밌는 건 제가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아빠가 방송한다고
0: 예.
1: 딸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0: 목사님 따님.
1: 네, 대학생인데
0: 예, 예.
1: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용돈을 모은 게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25만 원을 그때 당시에는 거긴 또 25만 원이었어요. 25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0: 예.
1: 했는데 그 다음날 장학금이 생각지도 않은 장학금 50만 원이 들어.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아, 이거 저희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1: 그러니까요.
0: 아니라 정말 이거는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입니다.
1: 맞아요. 예. 최근 올해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25만 원 저희 딸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네. 용돈 모은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대학생이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0: 참.
1: 용돈 모았던 거 25만 원을
0: 예.
1: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그 다음날 생각지도 못한 장학금으로 50만 원을 주신 거예요.
0: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이 다 이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1: 그럼요,
0: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0: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네.
0: 사람의 계산법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예. 오늘 우리 목사님의 사랑하는 따님에 관한 간증 또 저의 그 간증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간증을 올려주고 계세요.
1: 맞습니다.
0: 지금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1: 네.
0: 특별히 2026년 올해 개국 24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정말 하루 24시간 한 시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0: 하지모씨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는
1: 그렇죠.
0: 그렇게 준비를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1: 맞습니다.
0: 울산 극동 방송의
1: 그렇습니다.
0: 방송 선교 확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일시연금 24만 원으로 한 구좌 뭐두 구좌 하셔도 되고요.
1: 좋습니다.
0: 예, 열 구좌 하셔도 좋습니다.
1: 네.
0: 갑자기 지금 친정 어머님이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전화가 와서 나 지금 뭐 약간 공돈이 생겼는데 내가 이거 입금할 테니까 좋은 데 써.
1: 네.
0: 그러면 그 돈은 이 돈입니다.
1: 그렇죠. 240만 원이
0: 예.
1: 들어오면
0: 저희가 맡겨놓은
1: 열
0: 돈입니다.
1: 구좌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돈이 들어오든 하나님이 이거다 하고 마음을 주실 때는
0: 주시죠.
1: 정확한 사인이고요. 그
0: 맞습니다.
1: 사인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0: 아멘.
1: 저는 확신합니다.
0: 아멘. 그 확신에 저도 오늘
1: 네,
0: 재청하겠습니다. 아멘.
1: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자녀의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제 이름으로뿐만 아니라 자녀의 이름으로 또 전파 선교사를 또 하고 있는데
0: 그렇죠.
1: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요 정말 선교사로 세우시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0: 목사님 자녀가요. 목사님 자녀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1: 네,
0: 있습니다.
1: 딸 셋에 아들 하나 네 명인데
0: 그렇죠.
1: 첫째가 전도사고 둘째는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데
0: 아.
1: 첫째가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0: 예.
1: 아이가 정말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 한 번도 안 내고요. 등록금 때만 되면 등록금만큼을 4년 내내 뭐 어디선가 누군가를 통해서 주셨고요.
0: 할렐루야.
1: 그리고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그냥 전액 장학금 끝나고 하나님이요. 그런 것들을 막 채워주는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세웠더니
0: 예.
1: 그 선교사의 이름 맞게 그 자녀를 책임지시는구나.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0: 아멘.
1: 전국을 다니고 있거든요.
0: 아멘.
1: 그래서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그 이름 불러드리고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할렐루야.
1: 진짜 기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기적의 시간이 될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지금까지
1: 맞습니다.
0: 되셨고
1: 맞습니다.
0: 오늘도 되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이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께서 후원하실 때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요.
1: 맞습니다.
0: 후원하시는 한 구좌 24만 원의 일시연금을 통해서 울산극동 방송을 들으시는 또 다른 누군가가
1: 맞습니다.
0: 천국잔치에
1: 그러니까요.
0: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0: 그렇죠.
1: 천국으로 함께 이사 갈수 있는
0: 예.
1: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는
0: 아멘.
1: 그런 귀한 시간이다.
0: 저희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1: 네.
0: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어디 문자번호 한번더 안내해 주시죠.
1: 네,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로 기적하고 보내주시고 이름과 그리고 기도 제목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멘. 자, 우리 5401번님.
1: 네.
0: 아,
1: 기적.
0: 남편.
1: 남편 구본처를 위해
0: 예.
1: 24만 원 심습니다라고
0: 아,
1: 하셨어요.
0: 그러네요. 그 구시성은 주로 이제 앞에 그 다음에 본쭉
1: 네.
0: 나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1: 구본 이렇게.
0: 예. 그 이번엔 본자 돌림이시네요.
1: 아,
0: 예,
1: 그렇구나.
0: 구본철님.
1: 네.
0: 아, 예. 저희 직원 중에 본자가 있어가지고.
1: 저도 구는 구세주만 아는데.
0: 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1: 근데 남편 이름으로 올리셨다는 건 기도 제목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0: 딱 느낌이 오지요.
1: 그죠? 예.
0: 예.
1: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기도할 텐데
0: 예.
1: 오늘 구본철 이 이름을
0: 아멘.
1: 정말 저 천국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이름으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네.
0: 제가 이 구본철님의 24만 원이
1: 네.
0: 제가 봤을 때그 이야기에 나오는 구두값 같습니다.
1: 구두값?
0: 그래서 주님,
1: 아,
0: 이 구두
1: 미리.
0: 임자가 왔습니다.
1: 아, 네네네네.
0: 그 임자는 아니고 구두가 왔습니다.
1: 그죠.
0: 다음번에는 구두 임자가.
1: 그렇죠.
0: 약간 그런 느낌.
1: 부산에 있던 분이 하셨죠. 그 남편
0: 그,
1: 구두를
0: 맞습니다.
1: 갖다가.
0: 맞습니다.
1: 맞아요.
0: 이 24만 원 헌금은
1: 네.
0: 전파 선교 헌금은 이 구본철님의 구두값입니다.
1: 아멘.
0: 아멘,
1: 만약에
0: 아멘.
1: 진짜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24만 원, 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0: 예.
1: 이 물질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0: 아멘.
1: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0: 할렐루야.
1: 아멘.
0: 자, 그리고 9312번님 계시네요.
1: 오전에 아들 홍상우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동참했습니다. 아들이 학교 화장실에서 넘어져
0: 어이?
1: 두통이 심해 병원 가는 길입니다.
0: 예.
1: 아무 일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어우, 목사님
1: 아이고,
0: 정말 이럴 때
1: 홍상우. 예. 기도 저희가 함께 해야죠.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1: 잠깐 기도할까요?
0: 예.
1: 사랑해 주님, 우리 홍상우, 하나님의 자녀, 정말 전파 선교사로 등록함으로 전파 선교사라는 이름을 받은 이 홍상우, 이 아들이 지금 넘어져서 두통이 심해 병원을 가는 길입니다.
0: 주님.
1: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령의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0: 아멘, 아멘.
1: 만약에 아픔이 있다면 치유가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육간의 강건함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홍상우 이름 기억하셔서 아버지는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주시고 천국에 기록되는 그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0: 앞으로의 그 삶까지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목사님, 제가 알기로 네. 목사님은 자랑을 하지 않으시지만 목사님의 네. 찬양 사역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
0: 너무
1: 그
0: 많죠.
1: 목도하셨죠?
0: 맞습니다.
1: 너무나도 많습니다.
0: 치유와 회복이 있고요.
1: 그렇죠.
0: 암이 낫는 놀라운 기적도
1: 아멘.
0: 있고요.
1: 아멘.
0: 그다음에 아토피가 너무 병원 단위로 낫지 않던 아토피가
1: 예.
0: 보혈의 능력으로 막 치유하고
1: 아멘.
0: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1: 그렇습니다.
0: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찬양과 말씀과 성령 인도사님이 이게 다 나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정말 충만한 우리 목사님 지금 기도하시고
0: 네.
1: 또 저희가 나눌 때 그때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이
0: 네.
1: 주님의 때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주님이 급히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급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1: 아멘.
0: 좀 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1: 예.
0: 누군가 지금 좀 변화가 필요한다든지
1: 아멘.
0: 구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제목이 있으면 이름과 함께 올려주세요. 이렇게
1: 예.
0: 이름 불러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4420번님도 올려주셨어요.
0: 저도 오늘 한구좌 헌금했는데요. 사실 헌금하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무릎 연골이 80%가 없으시고 20%로 버티고 계신데
1: 아이고.
0: 제가 수술비에 보태드리고자 저희 적금을 깨고 수술비에 보태드리고 나서 오늘 한구좌 헌금도 조금 보탰습니다.
1: 아유, 할렐루야. 그래요.
0: 그래요. 이 연골이 80%가 다르시면요. 어르신분들은 정말 힘드시거든요.
1: 그 연골이 없으면 네. 이제 그 관절끼리 닿기 시작하면
0: 맞아요.
1: 아프시더라고요.
0: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 하시는데,
1: 예.
0: 사실 제가 뭐 2년 전인가 한 교회를 갔을 때,
1: 예.
0: 제가 찬양하고 보혈 집회를 했을 때, 한 권사님이 월요일 날, 주일날 제가 집회를 했는데,
1: 예.
0: 월요일 날, 이 무릎 관절이 지금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을 잡아놓으셨던
1: 거예요. 예, 예.
0: 그런데 보혈 찬양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무릎이 괜찮아지더래요.
1: 할렐루야.
0: 그 다음날 갔더니 하나님이 연골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가지고요.
1: 예.
0: 수술을 취소하셨다고.
1: 아멘.
0: 하나님은 아멘. 살아계십니다.
1: 아멘.
0: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1: 예.
0: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하시고
1: 아멘.
0: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어떤 분은 수술이 너무 또 잘 되게 하시고
1: 그렇죠.
0: 이런 그렇죠. 그 수술 잘 되는 것도 은혜예요.
1: 맞습니다. 네, 의사의 그래서, 손길을 잡아주시잖아요.
0: 그럼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 지금 올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1: 아멘.
0: 치유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자, 이 아멘. 시간에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번입니다.
0: 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있습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그리고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시간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기도의 제목은 응답받고
0: 네.
1: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또 다른 주인공이 되는 통로가 되실 줄
0: 아멘입니다.
1: 믿습니다.
0: 네.
1: 자,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우, 우리 3082번님은 울산 극동방송의 첫 번째 보내주시는 문자가 전파 선교 헌금하고 싶어요.
0: 할렐루야.
1: 아멘.
0: 계속 듣고 계시다가
1: 그렇죠.
0: 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다.
1: 그렇습니다.
0: 아, 순종하신 것 같아요.
1: 아멘. 저희가 네. 지금 문자 보내드렸으니까요.
0: 네.
1: 계좌번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우리 1091번님.
0: 24년 전 울산의 극동방송이 개국되어 기적이었어요. 저희 집에 멋진 아들 이삭을 주신 것도 기적입니다.
1: 아멘.
0: 이삭 집사의 결혼이 올해 이루어지는 기적을 소원하며 신이삭 이름으로 24만 원 싶습니다. 아직 약속한 자매가 없지만요.
1: 예. 자, 제 믿음으로.
0: 믿음으로.
1: 일단 예식장부터 잡으십시오.
0: 할렐루야.
1: 네. 가능하면 내년쯤에서
0: 네네네.
1: 잡으시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믿음의 자매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0: 아, 이름도 너무 좋아요. 신이삭.
1: 그렇죠.
0: 이삭처럼.
1: 요즘에 그 이삭이라는 네. 이름이 많이 이렇게 귀에 들리는데
0: 그러니까요.
1: 좋은 소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0: 맞습니다. 신이삭. 하나님께서 이 이름 기억하시고요.
1: 예.
0: 좋은 또 자매. 하나님께서는 꼭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1: 만남의
0: 또
1: 축복.
0: 준비되고 예비된 또 예. 배우자가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맞습니다.
0: 그래서 막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1: 할렐루야.
0: 오늘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이삭 이 집사님의 그 만남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자, 계속해서 오늘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4주년 그러니까 24년 동안
0: 24년.
1: 하루 24시간
0: 네.
1: 쉬지 않고 천국 이사 준비를
0: 이사 준비.
1: 알려드리고 안내해드리는
0: 맞습니다.
1: 울산 극동방송의 방송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0: 네.
1: 그리고 이 지역이 안타깝게 울산이 약간 복음화율이 좀 낮아요.
0: 아, 그렇군요.
1: 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0: 네.
1: 그래서 울산 극동방송을 들을 때 믿지 않는 분이
0: 그렇죠.
1: 생명을 얻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성도님들은 풍성한 생명을 얻고

0: 얻는 그
1: 맞습니다.
0: 놀라운 일들이
1: 그러니까요.
0: 지금 이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누리고
1: 네.
0: 계실 줄 믿습니다.
1: 맞습니다. 사실 천국을 누린다는 거는요. 이
0: 예.
1: 땅에서도 누려야 돼요.
0: 아, 그러니까요.
1: 그렇죠.
0: 아멘입니다.
1: 우리가 이사 가서 천국을 준비되어 있겠지만
0: 그렇죠.
1: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0: 할렐루야.
1: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좀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0: 아멘.
1: 좋겠습니다.
0: 아멘. 자, 이 시간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1: 네.
0: 그 아까 5401번님 남편 구봉철님 위해서 24만 원
1: 맞아요.
0: 신으신 분.
1: 네.
0: 아, 문자가 또 왔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저도 구두 들고 다녔어요.
0: 우와,
1: 진짜 딱
0: 진짜네요.
1: 맞추셨네.
0: 예.
1: 아나운서님께서 구두 간증하시고 남편의 구두값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고 기록하신 것 같아
0: 할렐루야.
1: 저절로 할렐루야가 터집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0: 아멘.
1: 박은주로 이체했습니다 하셨네요.
0: 아, 박은주님.
1: 박은주님으로 남편 우리 구번철님을 위해서 이체하셨대요. 벌써.
0: 참,
1: 아이고.
0: 이게 웃으면서도
1: 네.
0: 이 감격의 눈물이 있네요. 야,
1: 그러니까요.
0: 정말 하나님은 그다 아시고
1: 네, 맞습니다.
0: 신실하십니다.
1: 맞습니다.
0: 사실 저희가 그뭐될 겁니다, 됩니다. 저희가 뭐 믿고 이렇게 하겠어요.
1: 그렇죠.
0: 그냥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1: 그분 믿고
0: 그분 믿고
1: 맞습니다.
0: 그분 믿고 선포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실제로 그렇게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목사님
1: 하나님께서
0: 뭐 한두 번 보신
1: 이러시더라고요.
0: 게 아니죠?
1: 맞아요.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0: 아멘.
1: 역사.
0: 아멘.
1: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0: 바로
1: 많거든요. 예,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정말 구두를 들고 다니셨다니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0: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1: 그러니까요.
0: 같습니다.
1: 눈물 흘리면서 우리 남편 구본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도하셨을 텐데
0: 아, 주여.
1: 정말 그 눈물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0: 제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은
1: 네.
0: 저도 오전에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1: 네.
0: 저는 여러분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막 교회 학교 또
1: 네.
0: 이제 여름 방학 때는 뭐 하죠? 뭐 교회 뭐 다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저는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절에 다녔거든요.
1: 아.
0: 절에 다녔고 그리고 방학 때는 또 불교 캠프가 있어요.
1: 독실했구나.
0: 아, 그렇죠. 뭐 저기 이제 해인사나 이제 또 이제 큰 절에 가가지고
1: 네네.
0: 캠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 108배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1000배 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목탁도 제대로 배우고 제가 웬만한
1: 와,
0: 스님들보다 목탁을 잘
1: 진짜요?
0: 칩니다. 제가 혹시 해서 해보니까 제가 반야심경을 아직도 외우더라고요. 이
1: 진짜요?
0: 20년이 지났는데.
1: 그렇죠.
0: 그런데
1: 네.
0: 이제 그 중간 이야기는 되게 긴데요.
1: 네.
0: 그랬던 제가 이제 한 자매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를 끌려 다니다가
1: 야.
0: 근데 이제 끌려 다니는 거는 그 딱히 좀 그래요.
1: 네.
0: 왜냐하면은 제가 속으로는 이제 결혼만 해봐라. 결혼만 해봐라. 나 절에 나간다. 그랬는데
1: 네.
0: 끌려 다니다가
1: 은혜를.
0: 제가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저는
1: 와,
0: 대학교 때
1: 할렐루야.
0: 불교 학생회 리더도 했거든요.
1: 와.
0: 그랬는데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1: 그렇죠.
0: 이거를 제가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 좋은 뭐 목사님도 만났고
1: 네.
0: 선후배도 만났는데 제가 그리고 극동방송을 만난 거예요.
1: 야.
0: 저희 이제 장인 어른이
1: 네.
0: 극동방송 좋아, 들어봐. 한마디
1: 오,
0: 하셔가지고
1: 네.
0: 제가 딱 들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제 모든 시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1: 네.
0: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1: 와.
0: 그러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처럼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양 따라 부르면서 큰 은혜 받고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아, 내가 궁금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해결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아, 저렇게 하면 내가 이제 이단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1: 그렇죠.
0: 그리고 경계도 받고.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1: 맞네.
0: 아, 제가 그랬어요.
1: 성장하셔서.
0: 예.
1: 결국에 이렇게 또,
0: 예, 그렇게 방송 듣다가
1: 와.
0: 또 이제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1: 그렇죠.
0: 이제 지원해서 들어온 거죠.
1: 야.
0: 저는 그런 간증이 또 있습니다.
1: 야, 독실을
0: 아,
1: 하셨는데,
0: 저는 뭐좀
1: 와,
0: 쳤죠. 네,
1: 그러니까
0: 목탁도.
1: 근데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니,
0: 그러니까요.
1: 야, 이건 진짜 천국이죠, 뭐.
0: 할렐루야.
1: 진짜.
0: 이런 천국을 지금 저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1: 맞습니다.
0: 그리고 우리 김정성 목사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지금 울산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1: 맞습니다.
0: 누리고 계시고,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그 누림의 기적을 또 누군가에게 통로 역할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1: 방송을
0: 그러면,
1: 통해서
0: 예.
1: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찬양 듣고
0: 그렇죠.
1: 회복됐어요, 살아났어요. 저는 그런 간증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0: 확실하죠.
1: 그러니까 이 방송이 통로고요.
0: 아멘.
1: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이 진짜 기적의 통로가 되신다는 거.
0: 아멘.
1: 네.
0: 자, 이 시간에 저희가 1년에 한번 합니다.
1: 네.
0: 기적의 통로. 오늘 울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단한 시간도 다른 방송하지 않고 오직 복음,
1: 그렇죠.
0: 오직 예수. 그래서 천국으로 이사 갈 준비를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
1: 맞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1: 그렇죠.
0: 저희가 이 시간에 전파 선교사로 저희가 방송 선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4시간 그리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울산 극동방송에 오늘은 그냥 일시연금이죠.
1: 맞습니다.
0: 한 구자
1: 24만 원.
0: 네. 그렇습니다.
1: 24주년을 축하하면서
0: 아멘.
1: 24만 원 샵 3927 우물정 3927로 기적하고 기도 제목과 이름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자, 지금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 네.
0: 아, 2054번님께서도
1: 기적.
0: 첫 번째 문자로
1: 그러니까요.
0: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극동방송에 처음 보내신 문자인데 기적하고 보내주셨어요.
0: 할렐루야.
1: 하나님께서
0: 감사합니다.
1: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리고 3082님
0: 예.
1: 새싹이세요. 또 처음 보내주셨어요.
0: 그래요.
1: 정인숙으로 입금했습니다.
0: 예.
1: 작게나마 전파선교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0: 할렐루야.
1: 하시는데 정인숙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1: 아멘. 네, 축복합니다.
0: 자, 지금 읽고 있는데 또 나오고 있습니다.
1: 네네네.
0: 우리 0989번님도
1: 네.
0: 첫 번째 문자예요.
1: 첫 번째 문자. 아,
0: 예.
1: 오늘 첫 번째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네요.
0: 그냥 새싹이 도달할 때마다
1: 그러니까요.
0: 제 안에 새싹이 솟아나네요. 기분이
1: 너무 감사해요, 진짜.
0: 아멘.
1: 기적, 저희 딸이 지금 저희 교회 수요예배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1: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0: 아멘.
1: 지금 대입 수시 준비 중입니다.
0: 아.
1: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구자 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
1: 하시면서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0: 아멘.
1: 아,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고등학생이라는 얘기예요.
0: 고3이 아닐까.
1: 고3이 아닐까.
0: 그렇죠.
1: 그런데 수요예배 반주를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0: 이거는
1: 그러니까요.
0: 사실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1: 네.
0: 이제 뭐 중직자분들의 자녀들도
1: 그렇죠.
0: 고3 때 1년 쉬고
1: 그렇지.
0: 좋은 대학 가는 것이
1: 그렇죠.
0: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 이랬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1: 네, 맞아요.
0: 아, 귀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수협의 반주를 하는 거를 이렇게 기뻐하는 부모님도 참 믿음이 훌륭하고요.
0: 부모의 뒷모습을 따님이
1: 그러니까요.
0: 봤네요.
1: 너무 훌륭하고
0: 예.
1: 지금 반주하고 있는 따님도 너무너무 훌륭하고요.
0: 아멘.
1: 지금 전파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0: 그렇지.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대학을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대학에 들어가서
0: 아멘.
1: 그곳이 어디든지 선교지로 여기고
0: 할렐루야.
1: 선교사로서의 정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사는 따님이 되시기를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네.
0: 우리 아까 1091번님 그래요.
1: 네.
0: 그 멋진 신이삭 집사님
1: 신이사.
0: 결혼을 앞두고
1: 맞아요.
0: 아마 지금 이제 예식장 찾아보고 계실 우리 1091번님
1: 네.
0: 이름 이제 입금하셨다고
1: 맞아요.
0: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입금했습니다 하셨는데요.
0: 아멘.
1: 이게 감사합니다. 빠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얼마나
0: 지금 뭐
1: 귀한지.
0: 감동과
1: 네.
0: 순종이
1: 맞아요.
0: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할렐루야.
1: 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0: 아멘.
1: 여러분의 이름과 기도 제목 함께 올려주시고요.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많은 이름을 좀 불러드렸으면 좋겠어요.
0: 아, 예.
1: 에, 많은 이름들이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름으로 불려드렸으면 좋겠다.
0: 아멘, 아멘.
1: 여러분 함께 이름 올려주시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바라기는 오늘 목사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동안에 최소 500분의 이름은 부르실 수 있도록.
1: 500분.
0: 네, 저희가 일단 최소 목표를
1: 500분
0: 잡았습니다.
1: 좋습니다.
0: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1: 네.
0: 그리고 정말 아까 그 남편의 구도도 그렇고, 구두도
1: 네.
0: 그렇고 수요예배도 그렇고요.
1: 그렇죠.
0: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께 전파 선교 헌금으로
1: 네.
0: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바로
1: 네.
0: 즉시 응답의 그 은혜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 맞습니다. 지금 또 0989님 우리 수협에 반주하는 따님을 위해서
0: 예.
1: 입금했습니다.
0: 빨라.
1: 바로 그냥. 바로 입금했습니다.
0: 아니 문자 보내고 저희가 소개하는 동안 입금하신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와, 너무 대단하십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는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셔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0: 그
1: 네.
0: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1: 그렇죠.
0: 지금 기도에 제목이 있다라는 것은
1: 맞아요.
0: 나 아무 제목 없어 뭐 아무 상관없어가 아니라
1: 네.
0: 갈급한 마음으로
1: 그렇죠.
0: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아멘.
1: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문자로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요.
0: 예.
1: 울산극동방송에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0: 그럼요.
1: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거 대단한 예. 거예요 사실은.
0: 저희가 사실 네. 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1: 네.
0: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 맞아요.
0: 아침 예배 후에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1: 그렇죠.
0: 항상 전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그냥 오늘 생방송에 읽고 끝나고 그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 주신다는 거
0: 여러분
1: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문자로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이 귀한 일에 기적의 통로가 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자, 몇 분이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면서
1: 네.
0: 그 전파선교사 가입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1: 네.
0: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저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천국에 보낸 지가
1: 아이고.
0: 15년 됐고,

0: 하지만 귀합니다.
1: 네, 사실은
0: 네.
1: 지금 딱 상황만 들어도 얼마나 힘들지. 요즘 젊은이들이 감도 안 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0: 그러니까요.
1: 힘드실까.
0: 예.
1: 감도 안 오는 상황인데도 감사하시는 거 보니까 참 믿음이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아멘.
1: 하나님께서 그 50만 원 받으시고 반드시 회복이 필요하다면 회복해
0: 할렐루야.
1: 하시고
0: 아멘.
1: 또 많은 것들로 복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네.
0: 자, 또 다른 분들의 지금 기도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의 내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3: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이분처럼 그 정말 누구를 만나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를 때,
1: 맞아요.
0: 그때 극동방송이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1: 사실은 타종교를 믿고 계신 분들도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저도 사실 찬양집회를 하다가
0: 예.
1: 어떤 분이 이제 불교 신자인데 그냥 누가 전도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 관계 때문에
0: 아하.
1: 오신 거예요.
0: 예.
1: 오셨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0: 할렐루야.
1: 제가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 찬양 부르면서 그냥 예수님 만났거든요.
0: 찬양의 역사가
1: 역사가
0: 일어납니다.
1: 일어납니다.
0: 예.
1: 그래서 사실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찬양들이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듣고 더 많은 분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0: 아멘.
1: 울산 땅에 있어야 된다.
0: 할렐루야.
1: 아멘.
0: 이 울산을 위해서
1: 네.
0: 정말 울산이 사실은 그 우리 엄청 큰그 산업단지도 있고
1: 도시죠, 맞아요.
0: 중공업도 있고
1: 네,
0: 해서
1: 맞아요.
0: 정말 그 백십만의 그
1: 그렇죠.
0: 엄청난 도시인데
1: 맞아요.
0: 이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1: 네.
0: 사실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1: 네.
0: 더 중요한 것은 그일 과정 가운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헌신을 통해서 동력을 통해서
1: 네.
0: 분명히 또한 번의 더블업 상태가
1: 그렇죠.
0: 한번더 배가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예.
1: 들어야 돼요. 은혜는
0: 그렇죠.
1: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극동방송 계속 말씀과 찬양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0: 아멘,
1: 이게
0: 아멘.
1: 누군가가 듣고 변화되어서 울산 땅이 아주 그냥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1: 네.
0: 내가 먼저 기적의 주인공이 지금 되고 계시다면은
1: 맞습니다.
0: 이 시간에 통로가 또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제가 아까 오전에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1: 네.
0: 그한 구좌에 24만 원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이제 24만 원으로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1: 그렇죠.
0: 딱 이제 후원하면 아 24만 원으로 뭐가 바뀌겠나? 이제 뭐 그냥 뭐 그래 헌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 네.
0: 제가 좀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닫는 것이
1: 네.
0: 저희는 이제 24만 원으로 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그 24만 원을 심으실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럼

0: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아,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헌금하는 한구자 24만 원이 네. 우주를 변화시키는
1: 그렇죠.
0: 세상을 바꾸는 24만 원이더라고요.
1: 맞습니다. 엄청난 거죠.
0: 엄청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사실 24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예.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0: 아, 예.
1: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와, 엄청난 거 아닌가요?
0: 그거는 상상을 네. 초월합니다.
1: 뭐 사실 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자면 다른 지역은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뭐 50주년.
0: 그렇죠, 그렇죠.
1: 50년을
0: 저희 이렇게 26년 하는데. 더 있어야 되겠네요.
1: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로렌스 형제라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0: 알죠, 알죠.
1: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풀을 뽑으면서 임재를 아멘. 경험하고 프라이팬에서
0: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1: 달걀을 이렇게 뒤집다가 임재를 예. 경험하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표현을 해요. 소유하는 거다. 네. 엄청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그분을 소유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0: 아멘.
1: 사실 오늘 24만 원 이거를 통해서 믿음을 심는 거고요.
0: 아멘.
1: 하나님이 뭐 돈이 24만 원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품으시고
0: 할렐루야
1: 소유하시는 시간이다.
0: 아멘, 아멘.
1: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0: 주님은 우리 안에.
1: 네.
0: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1: 맞습니다.
0: 아, 정말 아니, 생각만 해도
1: 그러니까 벅찬 예. 거죠. 사실.
0: 벅차지요. 우리가 사실은 뭐 복권에 당첨돼도 벅차겠습니까?
1: 그렇죠.
0: 이거는
1: 네.
0: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1: 맞아요.
0: 때문에 벅찹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생명이 풍성하게
1: 그렇죠.
0: 그렇게 되는 그 기적을 이미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셨을 거고요. 울산 극동 방송을 들으시면서
1: 네.
0: 누리고 계실 거고요.
1: 맞습니다.
0: 이 시간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기적의 통로로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들도 같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우리 1807번님 역시 울산 극동방송 첫 참여신데
1: 첫 참여 기적
0: 기적
1: 와
0: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참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건 난 너무 감사하거든요.
0: 아멘.
1: 이게 기적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두 글자지만 진짜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귀하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0: 그렇죠.
1: 그 기적의 통로가 되길 위해서 기적 보내셨다. 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0: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 네. 기적이라는 단어는 1년, 2년, 10년에 한번 쓸까 말까
1: 맞아요.
0: 싶어요.
1: 맞아요. 아, 평생 못 쓸 수도
0: 그렇죠.
1: 있어요.
0: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1: 그렇죠.
0: 모든 게 기적이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사실은 기적이면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 내지는 그 기적을 소유하려고만 하는데
1: 맞아요.
0: 우리는 기적의 통로.
1: 맞습니다.
0: 아, 이거는 정말 그 자체가 기적이네요.
1: 그러니까요. 잠언 말씀해 보면요.
0: 예.
1: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0: 할렐루야.
1: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는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0: 예.
1: 축복의 통로라는 뜻이에요.
0: 딱이네요.
1: 오늘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예. 되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신대요.
0: 아멘.
1: 여러분, 저는 그거 확신하고 오늘 어젯밤에 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때
0: 아멘.
1: 하나님 풍족하게 하실 거다. 근데 와서 보니까 기적의 통로 주제가
0: 그렇죠.
1: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려고 저는 준비한 시간이다 이렇게 믿고요.
0: 예.
1: 그 뒷부분을 보면 그다음에 풍족하게 될 것이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네. 앞에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또 마음껏 부어주시겠다.
0: 아멘.
1: 그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늘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이 또 듣게 하셨나 보다.
0: 그렇죠.
1: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나 보다.
0: 할렐루야.
1: 하고 동참하시면
0: 예.
1: 하나님께서 오늘 풍성한 기적을 저는 준비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0: 아멘.
1: 네.
0: 혹시 오늘 아침 6시부터 방송을 듣고 계시다가
1: 네.
0: 아, 순종을 해야 하기는 할 텐데 하고
1: 그렇죠.
0: 살짝 망설이신 게 지금 10시간 정도 지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순종을 하시면서
1: 맞습니다.
0: 사실 저희가 뭐 맡겨놓은 돈은 아닌지 뭐 맡겨놓은 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전파 선교사 후원은
1: 네.
0: 저희가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할 뿐만 아니라
1: 네.
0: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1: 맞아요.
0: 동시에 같이 얘기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1: 네, 축하 받을 만한 일이죠.
0: 아 정말이 그렇습니다.
1: 네,
0: 후원하시면서 기적을 체험하시고
1: 네.
0: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1: 그렇죠.
0: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 네. 기도 제목 많이 올려주세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바로 일어납니다.
1: 네, 사실은 24만 원이 큰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적하고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은요.
0: 예.
1: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0: 아멘.
1: 시편 16편 5절에 보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0: 예.
1: 이 부분을 우리말로 하면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거든요.
0: 책임져 주시지요.
1: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0: 아멘.
1: 책임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0: 아멘입니다. 사실 이 금액이 그래서
1: 네.
0: 제가 아까 입으로 말하는 데는 한 1초 망설임.

0: 였어요.
1: 그렇죠.
0: 근데 일단 말했으니까
1: 네.
0: 예, 순종은 바로 했는데
1: 그렇죠.
0: 제가 아까 계산을 이제
1: 네.
0: 해보니까요. 그 하루에 8,000원짜리 이제 뭐 커피 한잔두
1: 커피
0: 잔을
1: 맞아요.
0: 마시면은
1: 맞아요.
0: 그러면은 30일 마시면은 이제 24만 원이더라고요.
1: 딱 내려요.
0: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이제 데이트를 간다고
1: 네.
0: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바다 전망이 보이는 카페가 있습니다.
1: 너무
0: 너무
1: 좋았겠다.
0: 좋았어요.
1: 너무 좋겠다.
0: 거기 카페 커피 값이
1: 네.
0: 8,000원. 제가
1: 우와.
0: 너무 놀란 거예요.
1: 네.
0: 그게 자리값인 거죠.
1: 그렇죠.
0: 예,
1: 자리값이죠.
0: 정말 바다가 너무 이뻤어요.
1: 네.
0: 그러면 도대체 천국의 자리값이 보이는
1: 그렇죠.
0: 그이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1: 그러니까요.
0: 금액은
1: 우리가 이사 갈 그곳.
0: 이게 그렇죠.
1: 네.
0: 아니 8,000원이 아니죠.
1: 그렇죠.
0: 예수 값인데
1: 맞아요.
0: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방송 선교 사역을
1: 맞습니다.
0: 예, 이번에는 일시연금 24만 원으로
1: 맞습니다.
0: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지요.
1: 네, 문자입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로 기적하고 보내주시고, 이름과 기도 제목 함께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1: 네.
0: 저희가 오늘 오전에 소개해드린 분한 분이 계신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다른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 신랑이 믿음이 가라앉아서 예배를 전혀 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 극동방송에 전화 전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팀이
1: 네.
0: 신랑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신랑이 회식 자리에 있었다고 하네요. 족발집에서 술 한잔하고 있는 자리였는데,
1: 네.
0: 신랑이 극동방송 전화를 받고
1: 네.
0: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1: 스피커폰으로. 네.
0: 영적 기도문을 따라하게 됐습니다.
1: 이야.
0: 그래서 족발집 사장님,
1: 네.
0: 가게 직원분들,
1: 네.
0: 회사 동료까지
1: 네.
0: 총 7명이 곁에서 그 통화 내용을 다 같이 들었대요.
1: 와.
0: 신랑이 영적 기도문을 따라하자 모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끝까지 들었고,
1: 오.
0: 아멘 할 때도 다 같이 아멘이라고 외쳤다고
1: 다
0: 합니다.
1: 가시오?
0: 아우, 주여.
1: 족발의 기적이네. 네.
0: 와. 그 후에 드디어 신랑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1: 할렐루야. 할렐루야.
0: 나든지.
1: 할렐루야.
0: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아멘.
0: 은혜로운
1: 아멘.
0: 방송 감사합니다. 저희 울산 극동방송이 하는 일이
1: 네.
0: 복음을 전하고,
1: 맞아요.
0: 복음을 선포하고,
1: 그렇죠.
0: 그리고 전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전도하는.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항상 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1: 맞습니다.
0: 역사하시지요.
1: 맞아요.
0: 이거는 근데 100%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주님이, 아니, 피값으로 사셨는데,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 거,
1: 네.
0: 안 들으시는 분이 없어요. 아니에요.
1: 그리고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요,
0: 한
1: 하나님이.
0: 영혼이
1: 그러니까요.
0: 천국 잔치의 주인공인데요.
1: 맞아요.
0: 그렇습니다.
1: 야, 근데 족발집에서 그걸 스피커폰으로 들은 남편도 대단하고.
0: 그러니까요. 우리 족발집 사장님 끝까지
1: 끝까지
0: 들으셨어요.
1: 들으시고.
0: 그 분위기는,
1: 와.
0: 할렐루야.
1: 야, 저는 만약에 제가 회식 자리인데 전화가 왔으면, 아, 나중에 이럴 수도 있었을
0: 아니면 들으면서,
1: 텐데.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하고 밖으로
1: 맞아요. 그럴
0: 나갔을
1: 수도
0: 텐데.
1: 있었을 텐데. 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아멘 하신 그분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줄
0: 아멘,
1: 믿습니다. 예,
0: 아멘입니다.
1: 아멘 했잖아요.
0: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 저같이
1: 예.
0: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게 된 것도
1: 그렇죠.
0: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22살, 만으로 이제 22살에 영접을
1: 22세,
0: 했는데,
1: 네.
0: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주님 모르고 있었지만,
1: 그렇죠.
0: 어떻게 될, 그렇게 될줄 누가
1: 누가
0: 알았겠어요.
1: 알아요? 모르죠.
0: 그런데 주님의 때,
1: 그렇죠.
0: 그렇게 됩니다.
1: 맞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0: 아멘.
1: 때가.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0: 그렇죠.
1: 아멘 했으니까.
0: 예.
1: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0: 아멘.
1: 영혼 구원인데,
0: 그렇죠.
1: 지금 뭐, 전도가 잘안 된다 하는데, 우리 요번에 7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0: 예.
1: 우리 저 전라남도, 호남과 영남 지역에 해가지고, 거의 5,000명 집회를
0: 그렇죠.
1: 했죠.
0: 전도 대회가 열렸죠.
1: 네, 5,000명 집회를 해서, 뭐, 거의 2,000명 가까이가 교회로 연결되는
0: 아멘.
1: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기적이.
0: 저희 이게 가능한 이유는
1: 네.
0: 울산 극동방송이 먼저는
1: 그렇죠.
0: 복음만을 전하기 때문이고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울산 극동방송, 그리고 모든 극동방송이
1: 네.
0: 그 지역의 교회와,
1: 맞아요.
0: 함께 연합해서
1: 그렇죠.
0: 사역을 하기
1: 가까운
0: 때문이죠.
1: 교회로 또 인도하고,
0: 그렇죠.
1: 맞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0: 아멘.
1: 제가 그 전도대회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0: 예.
1: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안 다니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안 다니신 분이었어요. 근데
0: 그렇겠네요.
1: 전도를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예요. 오셨다가, 이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눈물을 펑펑 쏟으신 거예요.
0: 할렐루야.
1: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이제 연결이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를 다시 교회로 인도한 그게 너무 고마워.

0: 예.
1: 자기를 전도한 사람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심었어요.
0: 그렇게 역전이 되기도
1: 역전이
0: 하네요.
1: 역전이 됐어요. 예. 자기를 전도한 사람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심었어요. 요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 그렇죠. 처음 들으시죠. 예.
0: 아니, 그, 주로 태신자.
1: 그렇죠.
0: 예, 뭐, 전도 대상자.
1: 우리가 전도 대상자 이름으로 예. 하잖아요.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자기를 전도한 분을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0: 이 또한 기적입니다.
1: 기적입니다.
0: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일어나고 있어요.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납니다.
0: 아멘, 아멘.
1: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함께 동참해 주실 때 그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0: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이름이 밝혀지진 않아도
1: 네.
0: 제가 울산극동방송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됐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울산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 이제 전파 선교사님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맞아요.
0: 그러면 지금 후원하시는 여러분께서
1: 네.
0: 사실은 그렇게 주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1: 맞아요.
0: 천국 잔치에 지금 뭐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1: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1: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0: 그러니까 아멘.
1: 지금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울산극동방송에서
0: 예.
1: 제가 방송 듣고 교회 가게 됐어요. 방송 듣고 예수 믿게 됐어요. 방송 듣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0: 할렐루야.
1: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0: 아멘, 아멘.
1: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0: 자, 이 네. 기적의 이미 주인공이신 여러분들
1: 네.
0: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여러분께서
1: 네.
0: 하루 24시간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착착 안내해드리는 극동방송에게
1: 네.
0: 방송 선교 확장을 위해서 일시연금입니다. 한 번 하시는
1: 그렇죠.
0: 한 부자 24만 원.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분이 용돈을
1: 네.
0: 주셨는데
1: 네.
0: 용돈이 조금
1: 많다.
0: 금액이 많다.
1: 어.
0: 아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1: 두 부자로 해도 되고요.
0: 근데 저희가 예, 그래요. 기도 가운데 저희가 맡겨놓은 겁니다.
1: 네. 네,
0: 이 시간에 기적으로 네.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3927번이죠.
1: 맞습니다.
0: 우물정
1: 3927.
0: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1: 기도 제목.
0: 제목들
1: 네.
0: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자 그리고 계좌번호도 보내드리기 원합니다.
1: 네.
0: 우리 1844번님 아까 이분도 지금 첫 참여이신데요.
1: 첫 참여네요.
0: 너무나도 감사해요.
1: 이 조그만 동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며
0: 아멘.
1: 우리 가정의 경제적 회복이 있기를
0: 할렐루야.
1: 그리고 가족의 건강 회복이 되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0: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의 그러니까 물질과 건강,
1: 그렇죠. 건강 사실 회복을 위해서
0: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1: 네.
0: 이 두 가지가
1: 제일 중요해요.
0: 부족하면
1: 그렇죠.
0: 모자라면
1: 맞아요.
0: 힘들죠.
1: 힘들죠. 힘들죠. 예. 회복이 필요합니다.
0: 그렇죠.
1: 조그만 동참이라고 했는데
0: 예.
1: 이건 대단한 거예요.
0: 저희는 조그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 그럼요.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 네.
0: 이 24만 원의 헌금이 아니 우주를 바꾸는 헌금이니까요. 우주 헌금입니다.
1: 우주 헌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헌금이에요.
0: 아멘.
1: 엄청난 결단이고요. 잘하셨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회복시키고 간증하게 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꼭 우리 1844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입니다.
0: 아멘. 자, 우리 그러면 한 분 더 소개하고 같이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이분도 1159번님도
1: 네.
0: 오늘 첫 울산극동방송의 첫 참여. 네.
1: 그러니까요.
0: 예.
1: 기도 제목 남편 김태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구두를 안듯이.
0: 그러네요.
1: 예, 지금 이렇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0: 예.
1: 알렐루야. 김태훈. 하나님 그 이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0: 예.
1: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0: 주님.
1: 김태훈 남편 이름으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고 올렸습니다.
0: 주님.
1: 얼마나 사랑하는 남편입니까? 얼마나 구원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0: 주님.
1: 하나님 이 간절한 마음 받으시고 김태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전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0: 할렐루야. 아멘.
1: 1844님 경제적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건강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대학을
0: 아멘.
1: 위해서 그리고 나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0: 주님.
1: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24만 원이라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0: 주님.
1: 하나님 이 물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는 씨앗이 되게 하셔서
0: 할렐루야.
1: 반드시 열매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자,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기적과 축복의 통로 마중

0: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전파 선교사가 되기 원하시는 여러분, 개국 24주년을 맞은 울산 극동방송 24년 동안 하루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그리고 천국에 이사갈 준비를 안내해드리는 네. 우리 울산 극동방송의 오늘 방송 전파 선교원금은 일시연금으로 한 구좌 24만 원입니다. 한 구좌 24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일시연금, 좀 적어도 괜찮아요. 네, 더 맞습니다. 조금 적은 금액, 많은 네. 금액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주파수 원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희 울산 극동방송이 107.3MHz예요. 네. 그래서 뭐 10만 7천 원도 되고 네. 107만 3천 원도 입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맞습니다. 또 주님이 미리 부어주시는 물질 네. 가운데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1: 감동을 주셨을 때 아멘. 즉각적인 순종은 축복입니다.
0: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
1: 맞습니다.
0: 축복까지 복까지 연결될 줄
1: 그렇습니다.
0: 믿습니다.
1: 아멘.
0: 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 우리 9559번님 기적
1: 축복의 통로라고.
0: 축복의 통로.
1: 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복의 통로.
0: 그러니까요.
1: 야.
0: 이분 전달됐습니다.
1: 아멘. 풍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오구님.
0: 예.
1: 네.
0: 그리고 0973번님.
1: 네.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신 친정 아빠 황부조 아빠 이름으로 한 구좌 신청합니다.
0: 예.
1: 사실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0: 오.
1: 금액이 생각했던 금액이 아니라서
0: 예.
1: 조금 당황했지만 채우실 하나님 믿고 신청합니다.
0: 예.
1: 저는 일대 혼자 믿으며 전파 선교 믿음으로 후원할 때마다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지금 두 아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1: 이번에 친정 부모님이 예수님을 꼭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0: 아멘.
1: 와, 기도 제목이 정말 많으셔요. 그렇죠? 우리가
0: 그러네요.
1: 그렇잖아요. 예, 우리 친정 아빠의 어떤 항암 치료 중이신데 치료를 예. 위해서 기도하셨고
0: 그렇죠.
1: 그리고 두 아이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친정 부모님의 예. 예수님 영접을 위해서
0: 그래, 친정 어머니도 있었네요.
1: 그러니까요. 아.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당황하셨다고 하니까 고민하셨을 텐데
0: 그렇죠.
1: 그럼에도 결단하셨다는 거 하나님
0: 아멘.
1: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잘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자, 우리 9559번님 아까,
1: 아까
0: 기적 축복의 통로 올려주셨는데요.
1: 네.
0: 아, 그래요. 이 기적의 주인공 한번 밝혀주셨네요.
1: 와, 신랑이 새로운 일터에서의 적응과 함께 이루려는 모든 꿈이 형통하길 기원하며 아직은 믿지 않는 신랑 이석춘. 이석춘 이름으로
0: 이석춘님.
1: 후원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1: 이석춘 하나님께서 예. 이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일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자,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의 네. 헌금은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 구두 헌금이에요.
1: 구두를 끌어안는.
0: 그렇죠.
1: 구두 헌금 맞아요.
0: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분들은 네.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거고요.
1: 얼마나 눈물이겠어요.
0: 하지만 또 네. 주님이 이 응답하실 때 그
1: 네.
0: 눈물은 또 기쁨의 웃음으로
1: 맞습니다.
0: 또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0: 아멘.
1: 이석춘 이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0: 우리 지금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신 친정 아버지 황부조님 이름으로
1: 네네.
0: 바로 입금하셨어요. 우리 0973번님.
1: 결단이 있다니까.
0: 예, 그러니까요.
1: 친정 아빠 이름 황부조 이름으로
0: 예.
1: 입금 바로 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0: 아멘. 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일단
1: 네.
0: 저희가 찬양하는 곡 듣고요.
1: 네.
0: 다른 또 사연들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목사님의 찬양. 임재.
1: 임재.
0: 너무나도 사랑받는 찬양.
1: 네.
0: 이 시간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0: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1: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0: 자 계속 이어서 우리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 방금 들으셨던 임재의 주인공 김정석 목사님과 함께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 목사님 오늘 목표가 정말 많은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1: 맞아요.
0: 그 기도를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응답의 주인공들로 다 이 시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1: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0: 할렐루야. 진짜.
1: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네. 이름을 볼 때마다
0: 아멘.
1: 막 제가 너무 지금 너무 좋아요.
0: 아 저희도 지금 가슴이 뜁니다.
1: 그러니까요.
0: 사실 이게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실 때마다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1: 맞아요.
0: 웃음이
1: 맞아요.
0: 아, 정말 그런 사연들인데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가 그 속마음을 모릅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1: 일하실 줄 믿어요.
0: 그럼요. 기도하시는 네. 그분보다 더 주님이 더 잘 아세요.
1: 그럼요. 더 아파하시면서 네. 더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0: 아멘.
1: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믿음을 보인 거예요, 사실은.
0: 할렐루야.
1: 이게 쏘아올린 복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름 해놨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쏘아올린 복음의 전파라 그랬는데
0: 예.
1: 믿음으로 쏘아올린 거예요.
0: 할렐루야.
1: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멘.
0: 자, 이 시간에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울산 극동 방송을 딱 켜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1: 그렇죠.
0: 자, 이 시간에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제 2시간 남았네요.
1: 그러니까요.
0: 예, 벌써 이제 네. 10시간 진행을 했는데
1: 네.
0: 저희가 매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올해로 개국 24주년을 맞았죠.
1: 그러니까요.
0: 예,
1: 네.
0: 개국 24주년을 맞았고
1: 네.
0: 그리고 이 24년 동안 저희가 하루 24시간 내내 단 1분도 다른 방송 없이
1: 그렇죠.
0: 오직 복음,
1: 맞습니다.
0: 오직 예수.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천국의 이사 갈 준비를 잘 안내해드리는 극동방송이
1: 맞습니다.
0: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방송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고
1: 네.
0: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 이 울산 지역의 교기의 부흥을 위해서
1: 그렇죠.
0: 저희가 조금 더 전파 선교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 전파 선교사 모집에 특별히 이렇게 24가 계속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번 헌금은 일시헌금입니다.
1: 일시헌금.
0: 한 구좌에
1: 24만원.
0: 24만원입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1: 원래는 전파선교사가 1분 책임지는 거지만
0: 그렇죠.
1: 오늘 24만원은 24시간
0: 예.
1: 하루를 내가 책임진다.
0: 극동방송의 하루.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그 하루를 내가 책임진다
0: 예.
1: 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이 쏘아올린 복음의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0: 아멘.
1: 하는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0: 아멘입니다. 자, 이 시간에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 그래 내가 지금까지 기적의 주인공으로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의 기쁨과 회복과 치유를 누렸다면 이 시간에 그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감사와 기쁨 치유와 회복을
1: 네.
0: 누리게 하겠다 내가 그런 물꼬가 되고 통로가 되겠다 마중물이 되겠다
1: 맞습니다.
0: 하시는 분들은
1: 네.
0: 지금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한번 알려주시죠.
1: 네, 샵 3927 우물정 3927로 기적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 아멘,
1: 3927
0: 아멘.
1: 우물정 3927 여러분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주시면
0: 예.
1: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은
1: 네.

0: 찬양 사역자이지만 그 찬양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셨어요. 맞습니다.
1: 최근에도 뭐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기적과 예. 역사를 보여주시니까.
0: 웬일입니까?
1: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0: 아멘.
1: 믿고
0: 아멘.
1: 기도하기 때문에
0: 할렐루야.
1: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1: 할렐루야.
0: 이 시간 여러분께서 입술을 열어 크게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1: 네.
0: 이 시간 휴대폰을 들어서 믿음으로
1: 맞습니다.
0: 간구하면서 주님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이 시간 전파 선교사 함께 해주실 때
1: 맞습니다.
0: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1: 네.
0: 여러분은 목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1: 네. 가능하다면 이름을 올려주세요.
0: 그래요.
1: 이름을 정말 많이 불러드리고 싶어요.
0: 아멘.
1: 네.
0: 오늘 이름 올려주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실 때 우리 김정선 목사님께서 한 분 한 분
1: 네.
0: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실
1: 맞습니다.
0: 거고요.
1: 기도하겠습니다.
0: 주님이 들으시고요.
1: 네.
0: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1: 네.
0: 놀라운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아멘.
1: 아멘.
0: 자, 우리 5918번님.
1: 네.
0: 처음 참여하세요.
1: 저는 처음인데,
0: 예.
1: 저는 극동방송 전파 선교 헌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오, 그래요?
1: 계속 하셨는데 처음이네.
0: 예, 예.
1: 두 달 전, 우리 가정에 축복의 선물로. 새 생명 선물로 왔대요.
0: 아, 할렐루야.
1: 네, 새 생명이
0: 감사합니다.
1: 지금 태어난 건지 아니면
0: 그렇죠.
1: 임신 중인지 모르겠는데.
0: 아, 제가 봤을 때.
1: 네, 태어난 걸까? 이름이 있으니까?
0: 그렇죠.
1: 임예원 아예 네. 이름이 있어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러니까
0: 태명이 아니네요.
1: 태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임예원 선물로 왔어요.
0: 예.
1: 예원이 이름으로 한 구자 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야, 지금 거의 뭐 최연소
1: 야.
0: 우리 어린 그 전파선교사에 가까운.
1: 그러니까요.
0: 예.
1: 임예원.
0: 축하드립니다.
1: 그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0: 예원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1: 네. 네.
0: 자, 그리고 6907번님.
1: 네. 기적. 며칠 전 계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극동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는 좀 끊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0: 예.
1: 그랬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듣네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제가 좀 더 아껴 쓰겠습니다.
0: 아이고, 그래. 이분은 그러니까 한 구자를
1: 네.
0: 이제 중단하셨는데.
1: 그러니까요.
0: 오늘 두 구자에 해당하는.
1: 맞아요.
0: 한 구자 24만 원을. 또 이제 후원 요청을 하시는
1: 제가 좀 더 아껴 쓸게요. 사실 이것도 굉장한 결단이에요. 왜냐면 끊는 것도 결단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아, 끊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섰을 텐데.
0: 그렇죠.
1: 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 결단보다
0: 예.
1: 하나님의 결단이 더 크시다.
0: 이번 진짜 순종하신 거네요.
1: 박수. 와,
0: 할렐루야.
1: 저는 이거 대단하다고 믿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0: 예.
1: 네. 그래서 다시 제가 아끼더라도
0: 예.
1: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야,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0: 네. 제가 이분 사연을 보다가
1: 네.
0: 제 간증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1: 네네네.
0: 제 간증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분하고. 전파선교사님이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에서
1: 네.
0: 한번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1: 네.
0: 이분이 이제 어떤 상황이셨냐면은 전파선교사를 하셨는데
1: 네, 네.
0: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하고 있던 가게를 폐업을 하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무를 사면은 위에 이제 그 청은 무청은 버리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0: 그거를 주워 와서. 국을 끓여 먹을 정도로.
1: 아이고.
0: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죠.
1: 네.
0: 그래서 주님, 아니 주님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1: 네.
0: 그리고 이제 전파 선교사는 당연히 그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안 나가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 상태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다가 어느 날 군대 가 있는 아들이
1: 네.
0: 군대에서 받아온 월급을 이제 엄마 용돈 쓰라고 보내온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아들이 군대에서 받아온 그 용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1: 어떻게 써요?
0: 그래서 그냥 아끼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이걸로 쌀을 사야겠다. 그 쌀을 사야지 이러고 있는데
1: 네.
0: 갑자기 휴대폰에서
1: 네.
0: 띵동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감사합니다. 전파 선교사 헌금이 잘 후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 이야.
0: 아들이 그 넣어준 금액 그 돈이 전파 선교사 그 헌금 계좌 거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차마 쓰지도 못하고 있던 그 돈이
1: 네.
0: 전파 선교 후원으로 들어간
1: 딱
0: 거예요.
1: 나간 거구나.
0: 그 제가 이걸 어떻게 이분이 반응을 했을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분이 네.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1: 네.
0: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파 선교 후원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이제 제가 정말로 하는데 전파 선교 후원이 앞으로 정말 끊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1: 네.
0: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작은 가게를 오픈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다.
1: 와, 계속 끊이지 않고 헌금하시면서
0: 예, 예. 끊이지 않고 후원하고 계세요.
1: 할렐루야.
0: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철렁하면서 도대체 하다가 이분의 믿음은 나는 못 따라가는구나. 이분은 정말
1: 그러니까
0: 주님이 이렇게 해도 인도하시는구나.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0: 예.
1: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띵동하는 순간 내가 이걸 어

0: 어떻게 아낀 돈인데.
1: 그러니까요.
0: 그걸 빼가 이럴 수 있는데.
1: 정말 무서웠어요.
0: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 하, 하나님이 다시 하게 하시는구나.
1: 아멘.
0: 저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 지금까지 가고 있다고 믿거든요.
1: 아멘, 아멘.
0: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구나.
1: 그렇죠.
0: 아,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계속 하나. 이게 아니라 좋은 마음이라면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축복을 주시는 거죠.
1: 할렐루야.
0: 네.
1: 아, 부담. 그 목사님, 제가 이거는 그 교제하던 어떤 목사님이
0: 네.
1: 그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0: 네.
1: 뭐 한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이분이 이제 헌금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은가? 뭐 그렇다고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뭐 축의금 이제 5만 원, 10만 원.
0: 축의금은 뭐, 정해져 있지만.
1: 그렇죠. 뭐 가족이 가면 20만 원. 뭐.
0: 그렇죠.
1: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0: 네.
1: 이분이 그 헌금을 할 때는 약간은 힘에 진하게 하는 정도가 좋다.
0: 아.
1: 그래서 가진 돈의 여유가 아니라 약간 정도는 힘에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0: 네.
1: 그래서 저는 그 헌금에 저는 기준을 그 정도로.
0: 오.
1: 이거는 이제 정의는 아닌데.
0: 그렇죠.
1: 아,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사실은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저도 뭐 많은 간증 들었죠.
1: 예, 예.
0: 어떤 분은 너무 이제 없는데 될 거를 믿고
1: 예.
0: 11조를 미리 땡겨서
1: 11조를
0: 네, 11조를
1: 오.
0: 11조 없는데
1: 예.
0: 뭐 들어오는 게 없는데
1: 하나님의 11조를 땡겨 쓴 게
0: 그렇죠.
1: 아니라
0: 네.
1: 자기가 미리 11조를
0: 그렇죠.
1: 드리는 거네요.
0: 11조를 먼저 들어 버리고
1: 예, 예.
0: 예를 들면은 뭐 천만 원을 먼저 드린 거예요, 그냥.
1: 그래요.
0: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11조대로 축복하셔가지고
1: 아멘.
0: 사업이 잘 됐다 이런 간증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1: 저희들은 직접 듣습니다.
0: 그렇죠. 그런 예. 간증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좀 우리가 선포적이면 좋겠어요. 조금 더.
1: 아멘.
0: 하나님 이 24만 원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1: 아멘.
0: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 아멘.
0: 하고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0: 그렇죠.
1: 주님 근데 저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건 알고 계시니까
0: 그렇죠.
1: 저는 일단 심겠습니다.
0: 맞아요.
1: 주님께서 저의 가정을
0: 네.
1: 저의 부족한 물질을
0: 그렇죠.
1: 저의 기도 약간 제목을, 건강을, 네. 기도의 제목들을
0: 네.
1: 어떻게 응답하실지
0: 맞아요.
1: 저는 신뢰합니다.
0: 그렇죠.
1: 아 저희가 사람은 못 믿는데
0: 네.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1: 성실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아멘.
0: 그리고
1: 아멘.
0: 사실은 저는 이런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후원
1: 예.
0: 이 방송이 저는 축복의 기회라고 믿거든요.
1: 정말 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1: 예.
0: 아 하나님이 또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1: 그렇죠.
0: 거구나.
1: 그렇죠.
0: 네, 축제 같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1: 아멘. 아멘.
0: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간증이 올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이 시간은 축복이죠. 축제죠.
1: 아멘. 저희가 이 시간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0: 네.
1: 주님께 드립니다.
0: 맞아요.
1: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0: 그렇죠.
1: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주님이 갚으십니다.
0: 그러니까요.
1: 사람이 갚으면은
0: 네.
1: 오, 24만 원? 오케이.
0: 네.
1: 나는 너에게 24만 원.
0: 맞아요.
1: 아, 이자를 더하면 25만 원.
0: 맞아요.
1: 근데 주님은 24만 원?
0: 네.
1: 그러면 너는 하늘 창고.
0: 그렇죠. 하늘 창고.
1: 와.
0: 천국으로 이사 갈 거니까.
1: 아멘.
0: 거기다 내가 쌓아놓는 거죠.
1: 아멘입니다.
0: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 누려야 돼요.
1: 그렇죠.
0: 예. 네.
1: 이 땅에서
0: 네.
1: 천국을 누리며
0: 그렇죠.
1: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0: 그러니까요.
1: 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고요.
0: 맞아요.
1: 울산 극동 방송이 전하고 있는
0: 그러니까요.
1: 복음의 실체입니다.
0: 그러니까 애누리 없다고 우리 또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애누리가 없으시다고.
1: 일단 뭐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0: 그러니까
1: 60배.
0: 그냥 기본적으로 예.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거에 대한 축복은 이미 아멘. 뭐 하나님 그냥 맡겨 놓은 거거든요, 이거.
1: 사실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0: 네.
1: 그 성경적으로
0: 네.
1: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0: 그렇죠. 그럼요.
1: 놀라운 응답을 저희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응답하시는데
1: 예.
0: 사실 결단이거든요.
1: 그렇죠.
0: 하나님 제가 믿음을 보이겠습니다거든요.
1: 아멘, 아멘.
0: 그랬을 때 그걸 그냥 기준을 우리가 24만 원으로 정한 것뿐이지
1: 예.
0: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을 때 믿음을 보였을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멘. 신뢰하니까.
1: 그렇죠.
0: 그 하나님 반드시 이 결단의 순종을 보고 역사하신다.
1: 예.
0: 이 믿음이 좀 있었으면
1: 아멘입니다.
0: 좋겠어요. 네.
1: 자, 주님 이렇게 헌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거룩한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은
0: 아멘.
1: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0: 네.
1: 자, 1525번님.
0: 네.
1: 아, 첫 참여세요, 역시.
0: 아, 처음 문자인데 기도 제목 네. 올려주셨네요. 기적 중3 아들 이름으로 신청하겠습니다.
1: 아멘.
0: 축구 선수로 진로를 정한 것이 4개월 되었습니다. 중3인데 4개월 됐습니다.
1: 예.
0: 아들 외삼촌이 축구화 사라고 주신 용돈으로 한 구자 신청합니다.
1: 이건 구두가 아니라 축구화네요.
0: 야, 축구화네.
1: 예.
0: 주위에서 보기엔 다들 늦었다고 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1: 야,
0: 보내주셨어요. 믿음으로도 심으신 거예요 사실은.
1: 야 그렇죠.
0: 다 늦었다고 하는데.
1: 그리고 사실 웬만한 은사가 아니면 재능이 아니면
0: 맞아요.
1: 중3 때 시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1: 이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결단이 있고 실력이 있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거기다가 믿음으로 심었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믿고요. 아멘. 남들은 늦었다고 그 소리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건데.
1: 할렐루야.
0: 그렇죠. 늦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아마 아멘. 시작하셨으니까 4개월 됐지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1: 할렐루야.
0: 길도 열어주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네.
1: 자, 계속해서 이 시간에 기적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0: 맞습니다.
1: 이미 주인공이신 여러분
0: 네.
1: 이 시간 울산 극동방송에 24주년 동안 24시간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천국에 이사갈 준비를 차곡차곡 안내해드리는
0: 네.
1: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받고 누리고 만끽하고 계신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로 기적하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과 이름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예. 자, 다시 한번 샵 3927 기억하셨죠? 기도의
0: 네.
1: 제목 그리고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0: 네.
1: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자, 그 사이에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0: 네,
1: 자, 이제 한 분 한 분 저희가
0: 네.
1: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먼저 4531번님.
0: 예. 4531님. 오전에 기적에 동참하여 24만원 보냈고요.
1: 아멘.
0: 매달 2만원 후원 작정도 했습니다.
1: 할렐루야.
0: 일하면서 급히 송금하고 작정한다고 기도 부탁을 못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송금만 하고 기도 제목을 못 남긴 거예요.
1: 지금 하시면 되겠네요.
0: 저, 송진영의 첫사랑, 그 뜨거운 믿음의 회복과 또 딸 이혜원, 네, 취업과 아들 이병주의 경기도 이천 은광교회 등록하여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극동방송 들으면 늘 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하셨네요.
1: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0: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1: 와. 이름 많이 올라왔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0: 와, 기도 제목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좀 올려주세요. 네.
1: 첫사랑 회복.
0: 네.
1: 정말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네. 회복해야 돼요.
1: 그렇죠.
0: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그냥 쭉 가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1: 그렇죠.
0: 그냥 가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내가 잘못 오고 있었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1: 예.
0: 뜨거워집니다.
1: 할렐루야.
0: 제가 한번 집회를 하는데요.
1: 예, 예.
0: 막 집회를 한 시간 너무 뜨겁게 잘했어요. 막 은혜가 넘쳤어요. 제가 봐도 잘했습니다.
1: 예, 예, 예.
0: 근데 마지막 앵콜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야 회복을 노래하고 있지만 네 예배가 죽어있다. 그런데 제가요 엉엉 울면서
1: 예.
0: 진짜 앵콜곡을 엉엉 울면서 불렀거든요.
1: 아니 그 콘서트가 아직 진행되는 중에
0: 네, 그냥 제가 아이고야. 앵콜을 부르는 중에
1: 예.
0: 그래서 엉엉 울면서 그걸 불렀는데 그때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첫사랑이 회복되니까요
1: 아멘.
0: 모든 게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1: 아멘, 아멘.
0: 찬양이 은혜롭고 말씀이 은혜롭고 그냥 다 은혜로워지더라고요.
1: 할렐루야.
0: 그때 영적인 회복이 굉장히 컸어요.
1: 에. 우리는 목사님 찬양하실 때 그렇게
0: 네.
1: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0: 네.
1: 그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0: 그렇죠.
1: 그리고 육신의 회복도
0: 맞습니다.
1: 주님이 원하실 때
0: 맞습니다.
1: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여러분께서 지금 기도 좀 올려주셨는데 송진영, 이혜원, 이병주 하나님 이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0841번님도 첫 찬양, 첫 그 참여이신데요.
0: 네.
1: 어우, 그래요. 지금
0: 아이고. 예. 기적 아들 가정 한 달 후 태어날 아기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1: 예.
0: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셨습니다.
1: 그래요.
0: 아,
1: 그 한 달 후에라고 있었으면 사실은 이제 배가 많이 불렀을
0: 그렇죠.
1: 상황인데.
0: 맞아요.
1: 맞아요. 그래요. 그 이 부모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0: 그러니까요.
1: 다 짐작을 할 수 있을지.
0: 너무 힘들거든요.
1: 예.
0: 우리가 진짜 감도 안 온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죠.
1: 예, 예.
0: 얼마나 힘드실지 정말 저희는 감도 안 오지만
1: 안 옵니다.
0: 기적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제가 아까 오면서 방송을 예. 들어보니까 우리 앞에 우리 PD님께서
1: 예, 예.
0: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다시 주시면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1: 예.
0: 했는데 둘째를 주셨다.
1: 할렐루야.
0: 이런 간증을 제가 오면서 오늘 방송에서
1: 예.
0: 여러분 들으셨죠? 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적을 베푸셔서 마음의 위로가 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1: 아멘.
0: 허락해 주실 줄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자, 위로 역시 사실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인
0: 맞습니다.
1: 줄 믿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위로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그 새로운 태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0: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1: 자, 계속해서 네. 문자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네. 시간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께서 네.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 마중물이 되어서 네. 또 다른 누군가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내가 받은 은혜, 네.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다.
0: 맞습니다.

0: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1: 맞습니다.
0: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여러분 보내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거고요, 믿음으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0: 아멘.
1: 네, 믿음으로 이렇게 쏘아 올리는 이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자, 로켓보다 더 멀리 하늘나라까지 네. 올라가는 기도의 제목
1: 맞습니다.
0: 그리고 후원의 복음. 제목입니다. 네. 복음입니다.
1: 네.
0: 자, 이 시간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1: 네.
0: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기적이라고 또 기도의 제목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아멘입니다.
0: 아, 우리 1525번님.
1: 네. 1525번님.
0: 첫 참여이신데.
1: 첫인데 김하빈 이름으로 한 구좌 입금했습니다. 하셨네요.
0: 아멘. 감사합니다.
1: 김하빈 그 이름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0: 아,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오, 우리 그 4420번님.
1: 네.
0: 보금 카페 이름으로
1: 보금카페.
0: 24,000원 헌금했습니다.
1: 오.
0: 이 금액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1: 몇 달 전에 저희 카페에 불교 신자분이 오셨는데요. 아. 이분이 저희 카페를 통해서 종교를 개종하신 분이세요.
0: 그래요.
1: 카페를 통해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이시거든요. 극동방송이 흐르고 있는 저희 카페에 불교 신자분이 듣고 언제 한번 꿈을 한번 꾸셨는데 교회 가시는 꿈을 꾸셨다고
0: 이야.
1: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가신 그런 손님분이신데요. 이분이 계좌에 2만 4천 원밖에 없다고 해서 내신
0: 아.
1: 금액이 2만 4천 원.
0: 그러네요.
1: 적지만 죄송하다고 꼭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0: 적지도 않고 죄송하지도 않으니까
1: 와,
0: 이 문장은
1: 엄청난,
0: 반사.
1: 예. 엄청난 돈입니다. 2만 4천 원.
0: 이거는 이것도 역시 세상을 바꾸는 돈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1: 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이게 참 감사한 게 이 복음 카페를 하시는데 극동방송
0: 예.
1: 계속 틀어놓으시고
0: 그런 거죠.
1: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 오셨다가
0: 아.
1: 방송을 통해서
0: 예.
1: 여러분 기적의 통로가 되신 거죠.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없지만 2만 4천 원 드립니다. 엄청난 금액이네요.
0: 그럼요.
1: 야.
0: 이 금액은요 크고
1: 네.
0: 적은 게 아닙니다.
1: 할렐루야.
0: 주님 세상을 바꾸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금액입니다.
1: 아멘입니다.
0: 아니 주님이
1: 네.
0: 받으시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야, 근데 어쨌든 기독교 방, 그러니까 우리 극동 방송을 통해서 변화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0: 아멘.
1: 여러분이
0: 아멘.
1: 전도하신 거예요.
0: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신 겁니다.
1: 마중물이 되신 거예요.
0: 그렇죠.
1: 할렐루야.
0: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기 원하시는 분
1: 네.
0: 그리고 지금 전도의 대상자와 부족한 물질과 연약한 육신과 그리고 참으로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
1: 맞아요.
0: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1: 네.
0: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또 다른 마중물이 되실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가족에도 마중물이 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통로이십니다.
1: 네.
0: 자, 4531번님.
1: 네, 구두황금입니다.
0: 예. 아.
1: 남편. 이철휴 예수님 속히 인격적으로 영접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이철휴 아멘. 이름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지금 사실 그 배우자의 그 영접이
1: 네.
0: 쉽지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1: 맞아요.
0: 그 이제 시간은
1: 진짜 힘들어요.
0: 쉽지 않죠.
1: 맞아요.
0: 쉽지 않죠. 사실 저도 이제 연애할 때
1: 네.
0: 처음에 제가 연애를 하면서 교회 끌려다닐 때
1: 네, 네.
0: 저는 분명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네.
0: 결혼만 해봐라.
1: 형,
0: 그
1: 불교
0: 뭐,
1: 다시 가.
0: 다시 절에 가. 내가 절을 끌고 가야지. 이랬거든요.
1: 네.
0: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1: 네.
0: 왜 이것이 생명인지를
1: 그렇죠.
0: 모릅니다.
1: 모르죠.
0: 몰라요.
1: 몰라요. 몰라요.
0: 주님이 알게 하셔야
1: 맞아요.
0: 이게 생명이구나.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믿습니다.
1: 맞아요.
0: 안 믿는 거죠. 그런데
1: 네.
0: 이미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특별히 이 4531번님 같은 분들
1: 네.
0: 이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1: 맞아요.
0: 이 시간 오늘 허락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1: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0: 아멘, 아멘.
1: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철휴 이 남편분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셔서 우리 4531님께서 또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0: 할렐루야.
1: 여러분의 기도로
0: 그렇죠.
1: 저희 남편 교회 다닙니다.
0: 아, 울산극동 방송에 간증하실 줄
1: 꼭,
0: 믿습니다.
1: 꼭 남겨주세요.
0: 조만간
1: 네.
0: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꼭 남겨주십시오.
0: 자, 간증하실
1: 네.
0: 분들도 그리고 지금 기도의 제목들도 계속
1: 네.
0: 문자 샵 3927.
1: 네.
0: 우물정 3927번으로
1: 3927.
0: 지금 문자 보내주시고 기도의 제목 그리고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0: 그러니까요.
1: 와, 너무 감사하네요.
0: 지금 우리 2672번님
1: 2672님.
0: 이분도 첫 문자 참여.
1: 아, 이분도 예. 거의 구두.
0: 그러네요.
1: 처가 식구 구원과 자녀 하임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아멘. 기적 보내주셨습니다.
0: 아멘.
1: 아이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 하임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0: 예예.
1: 처가 식구 구원을 위해서 또 심으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0: 아멘.
1: 네.

0: 그리고 우리 0989번님.
1: 네.
0: 저희 딸 이름이 이지혜입니다.
1: 이지혜.
0: 아, 그래요.
1: 0989님 아까 전에 예. 보내주셨던 분.
0: 그러니까요.
1: 이지혜. 하나님, 그래서 이지혜 이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0: 일단 여기까지 목사님, 네. 이지혜. 그리고 네. 우리 처가식구분들과 네. 하임. 하임이가 네.
1: 하임.
0: 있어요.
1: 하임이.
0: 그리고 이철유.
1: 네.
0: 남편님.
1: 네.
0: 우리 위에서.
1: 함께 기도할까요?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0989 우리 이지의 그 이름을 올려드렸습니다.
0: 주님,
1: 그 이름을
0: 아멘.
1: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만남의 축복과 되어주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2672님 처가식구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0: 주님.
1: 사랑하는 부모님, 주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식구들이 아버지 구원 얻는 그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부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임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4531님 남편 이철유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9559님 남편 이석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0: 할렐루야.
1: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기적으로 아버지의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0: 할렐루야,
1: 이게
0: 아멘.
1: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닫는 놀라운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4420님 불교 개종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그냥 믿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데 복음 전파하는 삶으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김하빈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송진영, 이혜원, 이병주 이름 기억하셔서 취업과 믿음 생활 가운데 아버지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0841님 떠나간 아기를 위해서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그 아픈 가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0: 주여.
1: 하나님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주님.
1: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다면 다시 새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0: 아멘.
1: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0841님께서 다시 새 생명 주셨습니다.
0: 주님.
1: 다시 새 생명 주셨습니다.
0: 아멘, 아멘,
1: 그렇게
0: 아멘.
1: 간증하는 그 간증의 그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일리오님 중3 아들 축구선수 반드시 될지어다.
0: 아멘.
1: 반드시 될지어다 복음을 가지고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임예원 새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1: 아멘.
0: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의 제목 이름이 불리신 분들 정말 주님께서 들으시고
1: 주여.
0: 그리고 주님의 때 놀라운 주님의 방법으로
1: 할렐루야
0: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올려주십시오.
0: 아멘.
1: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주세요. 우리 678선 기적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0: 그렇죠.
1: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자 5442번님 기도의 네.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1: 네 샬롬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손녀 하늘이를 위해 한구자 합니다. 하늘이가 시험관으로 기도로 이 땅에 왔어요.
0: 예.
1: 하늘이가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늘이 엄마 아빠가 속히 하나님 품에 돌아오길 기도드리며 내년에 하늘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집 가까운 어린이집 자리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어요. 집 가까운 원불교 어린이집에 서류를
0: 아이고.
1: 넣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되지 않게 하시고
0: 예.
1: 집 가까운 믿음의 어린이집 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하늘이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0: 할렐루야.
1: 한 구자 하셨습니다.
0: 아멘.
1: 아니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이게 되게 간절해요.
0: 그렇죠.
1: 아니 지금 믿지 않는 자녀가 자녀 부모가
0: 부모잖아요.
1: 네, 원불교 네. 어린이집 보낸다는데
0: 그게 어때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녀들은
0: 그러니까요.
1: 믿음이 없으면.
0: 그렇죠.
1: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손녀가 믿음의 어린이집을 갔으면 좋겠는데.
0: 그 간절한 마음.
1: 그러니까요.
0: 예. 근데 이게 또 이루어지려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하늘이뿐만 아니라
1: 네.
0: 하늘이 엄마 아빠까지
1: 그렇죠.
0: 주님 받아 주셔야 됩니다.
1: 아멘. 그리고 하늘이 또 열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0: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가
1: 그렇죠.
0: 예.
1: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가
0: 아멘.
1: 그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0: 예.
1: 자녀가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요.
0: 예.
1: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잠깐 나왔다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 예.
1: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0: 오.
1: 그래가지고 무작정 가요. 공항으로 가서
0: 예.
1: 대기를 걸었더니 다섯 번째래요. 그럼 다섯 번째면은 직원이 그러더래요. 아유 이건 거의 뭐 안 돼. 첫 번째도 될까 말까인데
0: 그렇죠.
1: 가세요.
0: 예, 예.
1: 그랬더니 두 사람이 갔대요. 이제 세 명 남았죠.
0: 그렇죠.
1: 그런데.

0: 갑자기 한 분이 비자를 안 갖고 왔다고. 그 비자 때문에 막 이제 막 하는데, 그래서 되려나 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비자가 된다는 얘기에 두 사람이 또 갔어요.
1: 예.
0: 근데 비자를 뭐 팩스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가셨어요.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팩스가 갑자기 안된 거야.
1: 세상에.
0: 결국은 그분이 못 가고 이 딸이
1: 예.
0: 그 비행기를 타고 그 한자리를 타고 가는 놀라운 기적. 여러분 이 자리라는 게요.
1: 예.
0: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1: 네.
0: 반드시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1: 아멘.
0: 어린이집 자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사실,
0: 이거
1: 어우,
0: 별거 아닐
1: 그렇죠.
0: 수 있지만 대단한 기도예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이게 그 어떤 분들의 사소한 간증 중에 하나가
0: 그렇죠. 네.
1: 주차 장소가 지금
0: 그런
1: 급히
0: 자리.
1: 필요할 때.
0: 맞아요.
1: 그때 주님, 제발 지금 한 자리. 근데 가면은
0: 꼭 자리가 있어요.
1: 꼭 있습니다.
0: 내 자리가 있어요.
1: 있어요.
0: 저는 매 그거 진짜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1: 예.
0: 저희
1: 아, 목사님.
0: 가족들하고
1: 그렇죠.
0: 같이 가면요.
1: 예.
0: 야, 또 하나님이 잘 준비해 주셨나 보다.
1: 아멘.
0: 제가 오면 꼭 빼요.
1: 이게
0: 예.
1: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0: 그러니까요.
1: 저희가 범사에 고백할 때
0: 맞아요.
1: 그때 주님이 그거 알고 있었구나.
0: 그렇죠.
1: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0: 맞아요. 그거
1: 거죠.
0: 아는 게또 믿음이거든요.
1: 할렐루야.
0: 하나님 또 주셨구나.
1: 아멘.
0: 이 자리도요. 믿음의 어린이집 자리. 이 어린이집 보내는 문제를 가지고 계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런 기도 제목 할수 있지만 이거 엄청난 기도 제목.
1: 사실 지금 저희가 뭐이 땅의 전쟁이 멈추게 하소서.
0: 네.
1: 이큰 기도도
0: 그렇죠.
1: 좋아요.
0: 좋죠.
1: 예, 그렇죠. 암이 이제 사라지게 하소서.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런데 아, 지금 주님 주차 자리 좀.
0: 그렇죠.
1: 이거 괜찮습니다.
0: 그 엄청난 거예요. 그 본인한테는.
1: 제가 사실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요.
0: 그럼
1: 그 많이
0: 진짜
1: 좋아졌지만 그래서 주님
0: 야 자리가 진짜
1: 그렇죠. 그리고 제 지금 배좀 어떻게 좀 그럼 됩니다.
0: 돼요.
1: 주님의 은혜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런 정말 크고 작은 은혜의
0: 그러니까요.
1: 기도의 응답들은
0: 네.
1: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다고 지금 어디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1: 울산극동 방송에서 알려드리고
0: 그러니까요.
1: 있습니다.
0: 맞아요.
1: 예.
0: 이 믿음의 어린이집 자리. 그 자리는
1: 아멘.
0: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1: 아멘.
0: 네.
1: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
0: 맞습니다.
1: 예비하신 자리.
0: 꼭될줄 믿습니다.
1: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예비하신 전파 선교사님들은 바로
0: 네.
1: 여러분입니다.
0: 맞습니다.
1: 기적의 주인공. 이
0: 네.
1: 시간은 기적의 통로로.
0: 아멘.
1: 물꼬로.
0: 네.
1: 마중물로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0: 여러분도 기도 제목과 함께 참여해 주세요.
1: 아멘. 아멘.
0: 하늘에 믿음을 그냥 쏘아 버립시오.
1: 할렐루야.
0: 네.
1: 자, 이 시간에 문자 샵 3927번입니다.
0: 네.
1: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이름 하나하나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 부르고
0: 네.
1: 계좌번호 알려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자, 이 시간에
0: 자, 아까 보내셨던 분, 우리 아들이
1: 예.
0: 화장실에 넘어져서 지금 병원 간다고 하셨던
1: 그렇죠.
0: 분인데요.
1: 그렇죠.
0: 목사님, 홍상우
1: 아,
0: 병원
1: 그러네요.
0: 다녀오는 길입니다. 다행히 이상 없다고 하네요. 할렐루야!
1: 할렐루야. 아멘.
0: 후유증이 없이 나올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믿지
1: 아멘.
0: 않는 남편 홍정식을 급성 심근경색으로도 살려주셨는데 꼭 같이 천국 가길 기도합니다.
1: 아멘.
0: 제가 꽁쳐놓은 돈이 있어서.
1: 이제
0: 제가 꽁쳐놓은 돈이 있어서 한 1주 더 참여 한
1: 한,
0: 두자
1: 예, 한 두자.
0: 더 참여합니다.
1: 이야.
0: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1: 이렇게 원색적이고도 거룩한 단어. 예, 우리 9312번님.
0: 꽁쳐놓던.
1: 그래요. 주님이
0: 아이고.
1: 꽁쳐놓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
0: 네.
1: 그 세상 일에 쓰려고 꽁쳐놓으면 이제 아내가
0: 꼭 어디로
1: 맨 눈으로
0: 나가.
1: 봅니다. 그럼 나갑니다. 나갈 때가 생깁니다.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제 이게, 아니, 똑같이 나갈 것이라면,
0: 그렇죠.
1: 하나님 나라,
0: 맞아요.
1: 그리고 여러분께서 누리신 울산극동방송의 방송 선교사역,
0: 네.
1: 울산의 교기의 확장,
0: 맞습니다.
1: 복음화,
0: 맞습니다.
1: 이거만한 것이 없죠.
0: 울산이요, 복음화 돼야 돼요.
1: 예.
0: 뒤집어져야 됩니다.
1: 정말
0: 네,
1: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가
0: 그러니까요.
1: 산업화의 현장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0: 정말 중요한 도시잖아요.
1: 아멘.
0: 제가 예전에는 서울보다 더 물가가 높은 도시로 제가 들을
1: 지금도 조금
0: 정도로,
1: 그렇습니다.
0: 네, 그
1: 예.
0: 정도로 엄청난 도시인데,
1: 그렇죠.
0: 복음화가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1: 할렐루야.
0: 울산 땅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1: 아멘.
0: 여러분이 울산에 살고 계시니까
1: 그렇죠.
0: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막 힘을 모아 주십시오.
1: 할렐루야.
0: 될줄 믿습니다.
1: 이 시간에 여러분의
0: 네.
1: 기도의 제목, 그리고 마음의 기도의 제목에 울산을 향한 기도의 제목도 함께
0: 울산!
1: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할렐루야.
1: 그러면 저희가 울산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계속 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자, 아까 6783번님 소개를 해드렸고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기적하셨고요.
1: 자, 그리고 5766번님.
0: 네.
1: 기적.
0: 기적. 일시납은 힘든 상황이라 분납 가능할까요?
1: 왜안
0: 됩니다.
1: 되겠습니까?
0: 됩니다.
1: 그럼요.
0: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1: 할렐루야.
0: 아침부터 방송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힘들었습니다.
1: 아이고. 그래요.
0: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저녁 먹으며 아내하고 얘기했는데 하는 게 좋지 않겠어? 하고 아내도 말하네요.
1: 이게 참.
0: 아이고.
1: 그게 힘들다는 게 네. 사실 아유 지금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맞아요. 정말 힘든 거.

0: 거예요.
1: 정말 힘든 거예요.
2: 이분의 힘듦을 우리가 맞아요. 그냥 아이 뭐 순종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할 생각 없어요.
1: 아니요, 아니에요. 전혀.
2: 정말
1: 아니에요.
2: 엄청난 힘듦과 그 고민 가운데
1: 그러니까요.
2: 그래도 주님이 주셨은
1: 그래도
2: 그
1: 해야
2: 감동으로.
1: 되지 않겠어?
2: 예.
1: 이게 이 어려운 중에 드리는 거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랬거든요.
2: 아멘, 아멘.
1: 너무너무 잘 결단하셨고 분남이 가능하면 두 딸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싶습니다.
2: 할렐루야.
1: 두 딸은 지성소 지우림입니다.
2: 세상에 이름 보세요.
1: 왜 이렇게

0: 와, 그러니까요.
1: 현숙한 여인이신데 지금 그러니까요. 이름이 없습니다.
0: 고민 막 하고 있는데 식사하다가
1: 그러니까요.
0: 여보, 그래도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
1: 할렐루야.
0: 야, 이런 아내가 어딨어?
1: 주님이 지금 우리 사모님의 입술을 네. 통해서 응답하시는 건데
0: 네, 맞습니다.
1: 조금 있다가 5766번님 사모님 네. 성함 네. 사모님 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아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아내분이 말씀하셨다고 결단하신 5766님도 대단한 거예요.
1: 대단하시죠. 네. 그럼요. 그 사실 아내의 말, 현숙한 그러니까요.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0: 그러니까요.
1: 그 노후가 평안합니다.
0: 그거 맞는 얘기예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거 맞는 얘기예요.
1: 노후가 평안합니다.
0: 맞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1: 할렐루야.
0: 근데 하나님이 또 아내분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 그렇죠.
0: 순종하는 이 믿음도 참 너무 대단하시고요.
1: 우리 5766번님도 네. 성함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기도하도록
0: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1: 예, 됩니다.
0: 어떤 식으로든 예.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1: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0: 네.
1: 할게요.
0: 네.
1: 감사해요. 자, 그리고 9527번님.
0: 네, 9527님 기적. 지방에서 각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두 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1: 아멘, 아멘.
0: 떨어져 있으면 걱정돼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요.
1: 예.
0: 믿음 생활 좀 했으면 좋겠는데
1: 예.
0: 그러면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1: 그렇죠.
0: 믿음 생활 없이 막 살고 있다 그러면
1: 예.
0: 너무 걱정되죠.
1: 아, 이놈이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또 어디 술판에 가고 있는 건 아닌가.
0: 사고 치는 건 아니지.
1: 그렇죠. 이러면은 주님께 맡겨야죠, 뭐.
0: 맞아요. 그런데 네.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1: 예수 믿어.
0: 이 시대는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두 아드님이 꼭 믿었으면 좋겠고요. 이름도 올려주세요, 나중에.
1: 그렇죠?
0: 이름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1: 예.
0: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간절히 바라면서 기적 심으셨기 때문에.
1: 아멘.
0: 저는 두 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1: 아멘, 네. 아멘.
0: 걱정하지 마세요.
1: 자, 5442번님. 아, 그래, 우리 하늘이.
0: 네, 하늘이.
1: 하늘이 위해서 기도 네. 입금했다고.
0: 입금하셨다고.
1: 보내셨습니다.
0: 아, 이 결단 축복합니다.
1: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그 기도 카페.
0: 네네, 기도 카페.
1: 복음 카페.
0: 네.
1: 복음 카페 하시는 4420번님.
0: 네네.
1: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0: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 그래요.
0: 앞서 사연으로 남겼지만 저희 어머니 강경희 집사님 무릎 회복을 위해서
1: 예.
0: 또 두 번째,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성남노회 율동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율동대회를 통해 성적과 관계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1: 아멘.
0: 두 가지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1: 아, 그래요. 이 어린아이들 율동대회에서 네. 사모 받으면
0: 네.
1: 울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근데 그런 건가 상관없이,
1: 상관없이.
0: 찬양한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1: 그렇죠.
0: 축복된 그 율동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성남노회에서 잘 사회 봐주실 줄 믿습니다. 예.
0: 정말 귀한 시간 될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0: 네네네. 그렇습니다.
1: 자, 그리고
0: 네.
1: 아까 우리 임예원
0: 네.
1: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임예원 이름 기억하고
1: 아, 5918번님 그래요. 네. 이제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0: 네.
1: 이런 내용을 아까 저희가 한번 읽어주시죠.
0: 운전하면서 작성해서
1: 예,
0: 기도 제목을
1: 예.
0: 나누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딸을 천국 보냈고 올 7월에는 손녀 예원이를 선물로 받았어요.
1: 예.
0: 고모처럼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이 원하는 아이로 자라라고 예원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1: 그래요.
0: 아, 고모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딸이니까 고모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손녀를 낳은 것이 아닐까요?
0: 아, 그런 건가요?
1: 그런.
0: 딸을 천국 보냈고 올해는
1: 그렇죠.
0: 손녀를 선물로 받았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고모처럼.
0: 보내신 5918님이 고모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1: 손녀니까 5918번님이 이 예원이의
0: 고모
1: 할머니
0: 손녀니까 그런 할머니고
1: 그렇죠 세상을 떠난
0: 그렇지.
1: 딸의 이제
0: 그러니까 5918님의 따님이 믿음이 있었어요
1: 그렇죠
0: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손녀가 온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 딸, 천국 간 딸처럼
1: 예.
0: 믿음으로 그러니까
1: 아들의 누나처럼
0: 예원이라고 예. 이름 지은 거죠. 아이고,
1: 그렇습니다.
0: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드님의 손녀가 태어난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0: 이야, 아픔이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또 이렇게 믿음으로 심으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거 보면
1: 예.
0: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1: 예수님이 원하는 네. 아이네요.
0: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아름답게
1: 아멘.
0: 잘 자라나는 아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이 따님 천국 보내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까.
1: 그렇죠.
0: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지금 또 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아멘.
0: 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 복음을 향해서 또 힘차게 달려가신 우리 5918님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할렐루야.
0: 힘내십시오. 네.
1: 자, 5741번님이십니다.
0: 5741님 기적하고 보내주셨고요. 예. 주님, 지난주에 가정을 이룬 준석이와 아름이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예쁘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식이와 아름이

0: 이름으로 두 계좌 신청합니다.
1: 아멘.
0: 아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 그쵸? 그렇죠? 아들과 그렇죠. 며느리인 것 같아요.
1: 예. 벌써 이제 너무 예뻐서 며느리가.
0: 이 아름이.
1: 아름이.
0: 그냥 딸처럼.
1: 그렇죠.
0: 너무 이쁘네요.
1: 좋습니다.
0: 준식이 아름이 그 이름 하나 기억하시고요. 아름다운 가정 됐으면 좋겠고, 진짜 세상에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1: 아멘.
0: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1: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0: 네.
1: 믿음의 모델.
0: 믿음의 모델. 세상에 그냥. 예. 세상에 봐도, 와,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야 돼.
1: 저 가정 같으면 나 하나님 믿어.
0: 그렇지. 우와. 저 가정 같으면 나도 결혼하고 싶어.
1: 우와.
0: 이런 정말 모델 그렇죠. 같은.
1: 아니, 요즘 뭐 한 가정이.
0: 네, 맞아요.
1: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뭐 몇 퍼센트? 절반 넘는다고 하는데요.
0: 진짜 안 한대요.
1: 예.
0: 뭐 9포, 7포 막 나올 때
1: 예.
0: 결혼 안 한대잖아요. 근데 이럴 때
1: 우리 준식이와 아름이.
0: 네, 준식이와 아름이.
1: 그렇습니다.
0: 네, 아름이 가정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네, 좋습니다. 아, 너무 또 가정이 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1: 그렇죠. 네. 우리 6783번님까지 소개하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예. 6783님 새싹입니다.
1: 그래요.
0: 처음으로 보내신 거예요.
1: 아멘.
0: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입금했습니다. 권수현, 정현, 지은 자녀 주님의 은혜로 반듯하게 자라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녀 수연이가 고3입니다.
1: 아, 예.
0: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권원만님께서 보내주셨네요.
1: 그래요.
0: 네, 감사합니다. 꼭 이 고3 때 되면 기도 제목이죠.
1: 아우, 그렇죠? 많죠.
0: 네, 그럼요.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예, 좋은 네. 대학 가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네. 살아계심을 자녀들이, 지금 사실 지금 자녀들이.
0: 맞아요.
1: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0: 맞아요.
1: 대학 딱 들어가면 네. 열에 한 명만 남고.
0: 그렇죠.
1: 아홉이 떠난다는데.
0: 맞아요.
1: 그 모든 과정 가운데
0: 그러니까요.
1: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아멘.
1: 목사님
0: 아이들이 잘 돼야 돼요.
1: 아, 그러니까요.
0: 네, 맞아요. 그럼 기도 좀 할까요? 우리
1: 옙.
0: 기도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1: 그래요.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사사이님께서 하늘이 믿음의 어린이집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 주님.
0: 그 이유는 이 하늘이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아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어린이집 자리가 나게 하셔서
1: 주님.
0: 하늘이 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1: 아멘.
0: 그 하늘이를 통해서 그 부모님이 예수 믿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어린이집 자리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반드시 그 자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멘. 9312님 정말 꽁쳐놓은 그 돈 하나님께 드리며
1: 주여.
0: 우리 홍상우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 홍정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주님 꼭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홍상우 아들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아들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아멘.
0: 믿음의 가정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아멘.
0: 하나님 정말 꽁쳐놓은 돈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9312님의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홍정식 남편분 꼭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5766님 두 딸 지성소 지우림 그 딸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1: 주님.
0: 그 이름대로 지성소가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소와 우림이 되게 하셔서
1: 아멘.
0: 늘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두 자녀 두 딸이 될 수 있도록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4420님 어머니의 강경희 집사님의 무릎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릎을 회복하신 역사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 아멘.
0: 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이들이 율동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5741님 우리 아름이 준식이 이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셔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자녀 낳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날이 오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6784님 우리 권수연 정현 지은 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정말 기적 24만원 드리며 쏘아올린 이 믿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수연이 대학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 할렐루야.
0: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할렐루야.
0: 감사드리며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하는 기도, 쏘아올리는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고요.
0: 아멘, 아멘.
1: 그리고 지금 이름을 넣어주신 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이름 하나하나가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0: 할렐루야.
1: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0: 믿습니다.
1: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저 믿음으로 기대했고요.
0: 그럼요.
1: 여러분도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0: 할렐루야.
1: 아멘.
0: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전파 선교사님,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오늘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네.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가 되기 원하시는 분, 이제 개국 24주년을 맞아서
1: 그렇죠.
0: 24살이 된 울산 극동방송
1: 네.
0: 하루 24시간 쉬지 않는 복음 전파, 그리고 천국에 이사 갈 준비를
1: 이사.
0: 예, 이사 갈 준비를 안내해 드리는 울산 극동방송의
1: 네.
0: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일시현금입니다.
1: 일시현금.
0: 예, 한 구좌 24만 원이에요.
1: 네.
0: 아까 우리 두 자녀 이름으로 각각 한 구좌 하시면은 48만 원 될 수 있고요.
1: 48만 원 되는 거죠.
0: 더 많아도 네. 되고요.
1: 맞습니다.
0: 더 적어도 됩니다.
1: 네.
0: 자, 이렇게
1: 분납도 가능하고요.
0: 분납도 가능하죠.
1: 그럼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0: 그럼요. 네.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지금 이 시간 문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자는 샵 3927 우물정 3927로 기적 그리고 이름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입니다.
0: 아멘. 우리 3734번님 또 네. 첫 번째 참여세요.
1: 그런데 기도 제목을 길게 보내주셨네요.
0: 그러네요.
1: 차로 이동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극동방송을 통해 찬양도 듣고 은혜의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전파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순종하지 못해 오늘 듣고 있으니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 참 많으세요. 그렇죠?
0: 그렇죠.
1: 축복이에요. 그렇죠. 부담은 축복이에요. 그냥 아예 그냥 안 들릴 수도 있는데
0: 예.
1: 축복인 것 같아요. 가정경제에 넉넉치 못함 때문에 고민 중에 하나님 조금 적은 금액으로는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니 극동방송 주파수로라도 가능하다.
0: 제가 아까 말씀드린
1: 말씀하셨죠. 10만 7천 원도
0: 그러네요,
1: 좋다.
0: 그러네요.
1: 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얘기해 주시네요. 즉시 순종하라는 응답으로 알고 보냅니다. 기죠. 보냈고요. 기도 제목 보내주셨네요. 친정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10월 17일 교회 음악회에 친정 부모님 모시도록 전도 축제를
0: 그렇죠.
1: 준비하면서 음악회가 있나 봐요.
0: 예.
1: 두 번째, 자녀들을 양육할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을 구합니다. 이름이요. 자녀가 네 명이에요. 소율, 나율, 해율, 선율.
0: 이야.
1: 와.
0: 와.
1: 야, 우선 자녀가 많은 것만으로도 축복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대단하십니다.
0: 대단합니다. 와, 정말. 배우자시고요.
1: 네, 박수 보내드리고요.
0: 예.
1: 소율, 나율, 해율, 선율. 하나님께서 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축복 받아야 돼요.
0: 다 받아주실 줄
1: 그럼요.
0: 믿습니다.
1: 그럼요. 아멘입니다.
0: 아멘.
1: 네.
0: 계속 네. 올려주고 계십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나도 축복 주인공 돼야지. 나도
1: 그렇죠.
0: 지금 축복의 통로 돼야지.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1: 그런
0: 지금
1: 거예요.
0: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울산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야지
1: 네.
0: 하는 이런 모든 주님이 주시는
1: 네.
0: 각자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 감동을 이 시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
1: 네.
0: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기적하고 보내주시고요.
0: 그럼요.
1: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0: 예, 이름 다 네. 넣어서 주시고요.
1: 네, 이름 넣어주십시오.
0: 그리고 우리 7320번님. 예, 올려주셨습니다.
1: 이름을 쫙 올려주셨어요.
0: 예, 예, 예.
1: 송재근, 송예지, 송혜완, 송예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며 저희 가정에 하나님을 전하고 높여드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친정아버지도 만나주셔서 아버지의 삶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이분도 3734님하고 비슷해요. 가족구원
0: 그렇죠.
1: 그리고 세 명의 자녀인가요?
0: 예,
1: 4명의
0: 예,
1: 자녀인가요? 자녀들이 또 있어서
0: 네
1: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아멘, 아멘.
1: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름 올려드렸기 때문에.
0: 그렇죠.
1: 하나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0: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거의 잊어버릴 뻔했어요.
1: 네.
0: 예. 정말 오늘 전파 선교사로 입금까지 이제
1: 네.
0: 순종을 다 해주시는 분들에게.
1: 네네네.
0: 전원.
1: 네.
0: 선물 보내드립니다.
1: 아, 있었어요?
0: 아, 있었어요.
1: 아, 나 몰랐네. 아, 그거 이제.
0: 있었어요, 있었어요.
1: 아이고, 잊어버릴 뻔했네.
0: 자, 지금까지 이제 헌금하신 분들도 다 보내드릴 거예요.
1: 다 지금까지 하신 분들.
0: 예, 소급 적용합니다.
1: 아, 있었어요?
0: 다 보내드려요. 다 있어요.
1: 아, 근데 이런 얘기도 안 듣고 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0: 와, 두 배로 축복합니다.
1: 와, 두 배로
0: 축복합니다. 원래 목사님들께서 그러시잖아요.
1: 네.
0: 자, 뭐 할지어다 전에 응답하신 분들은 두 배로. 예. 일단은 자, 일단 그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1: 네.
0: 그 어떤 선물이냐면은
1: 네.
0: 저희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10월, 11월, 12월에 극동방송 큐티를 분철한 큐티가 있습니다.
1: 네, 네, 네.
0: 그래서 일단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요.
1: 네.
0: 그리고 큐티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1: 또 뭐가 있을까?
0: 저희가 양산과 우산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1: 네.
0: 양우산이 있어요.
1: 양우산.
0: 예. 이거 다 보내드립니다.
1: 지금 오늘 하신 분들 다.
0: 다. 입금하신 분들.
1: 좋습니다.
0: 예, 저희가 그래서
1: 네.
0: 입금을 이제 하시고
1: 네.
0: 안내를 이제 문자를 딱 돌릴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입금하신 이름하고 이제

0: 해서 저희가 이제 이름하고 주소하고 네. 이제 다 이제 대조를 하면서 네. 입금 확인되신 분들 선물 1,000원 보내드립니다.
1: 선물 1,000원.
0: 1,000원 보내드립니다.
1: 저 큐티집하고 우산.
0: 양우산.
1: 양우산.
0: 그렇죠.
1: 아, 좋네요.
0: 1,000원 보내드립니다.
1: 양우산은 언제나 필요해요.
0: 어, 그러니까요.
1: 귀화도 쓰고 햇빛 예. 가리기도 쓰고 요즘에 햇빛 가린다고 남자들도 예. 우산 다 들고 다녀요.
0: 아니, 저 요번에 울산에 와서 여름날 네. 때 네. 그 양산 쓰고 다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1: 진짜 쓰고 다녀야 돼요.
0: 어, 예. 얼굴이 타요.
1: 타요, 진짜로.
0: 예. 우산. 그리고 사실 가을볕이.
1: 그렇죠.
0: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1: 더 세요.
0: 더 셉니다.
1: 맞습니다. 예. 여러분, 곡식 말리려면 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죠. 센 기간이기 때문에. 아하. 어, 하나님이 또 그런 말리라고.
0: 예. 그렇죠.
1: 아주 세게 내리시거든요. 햇빛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산으로 가리셔야 돼요.
0: 맞습니다.
1: 아주 좋은 선물이 있었는데 몰랐네요.
0: 자.
1: 예, 끝나기 10분 전에 말씀해 주시다니, 날.
0: 주여. 하지만 아직도 네, 네. 한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네.
0: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네. 방송을 듣고 지금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아, 그래요. 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네. 사실 지금 저 말고 다른 진행자분들은 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믿음으로 후원하신 분들도 다 보내드릴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름하고 주소는 나중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내일 중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 그리고 선물의 주인공 다 축복의 통로 되기 원하시는 분.
1: 그렇습니다.
0: 전파 선교사로서 울산 극동방송에 지난 24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은 그리고 이사갈 준비를 안내해드리는
1: 네.
0: 울산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서 일시연금.
1: 일시연금이요.
0: 한 구좌 24만 원.
1: 맞습니다.
0: 한 구좌 24만 원으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1: 네.
0: 지금 기적 그리고 기도의 내용 그리고 이름도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1: 맞습니다.
0: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네.
0: 사실 우리 목사님은 놀라운 찬양 사역자이지만 믿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1: 어, 그럼요.
0: 기도 응답도 뭐 열 손가락이 아니죠. 뭐 셀 수 없이.
1: 맞아요. 사역이 전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0: 너무 많습니다.
1: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과 역사 너무 많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보기 때문에
0: 예.
1: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기 때문에요.
0: 예.
1: 오늘 아멘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4년이 지났기 때문에
0: 예.
1: 여러분 24시간을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
0: 아멘.
1: 그리고 우리 천국으로 이사 잘 가야 돼요.
0: 아멘. 할렐루야.
1: 준비한다 하는 마음으로 23만 원 일시연금으로 샵 3927 우물정 3927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기적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 함께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0: 할렐루야.
1: 네.
0: 자, 계속해서 지금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1: 네.
0: 아, 우리 7567번님.
1: 네.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 하시는데 늦은 게 어딨어요.
0: 어딨어요, 그런 게.
1: 동참하신 것만으로 대단하십니다.
0: 지금 아직도 네. 1시간 8분 남아있습니다.
1: 맞아요, 1시간 8분. 지금 7시부터 8시까지 또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럼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0: 하지만
1: 네.
0: 오늘 김정성 목사님이
1: 네.
0: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마무리 하실
1: 그렇죠.
0: 건데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지금 김정성 목사 아니 지금 진짜 7분 남았는데요.
1: 그러니까 7분 남았어요. 예.
0: 목사님 지금 사실은 이제 네. 권면의 말씀도
1: 네.
0: 마무리 기도도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가보겠습니다.
0: 자, 3808번님.
1: 네, 한 구절 신청합니다. 어머니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할렐루야.
1: 이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올려주십시오.
0: 그래요.
1: 네.
0: 자, 또 2867번님.
1: 네, 통화로 동참 표현하고 송금 완료했습니다.
0: 예.
1: 기도 제목이 빠져 부탁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담임 목사님 극동방송 설교로 울산 땅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아, 담임 목사
0: 그러네요.
1: 설교할 예. 수 있도록.
0: 이런 귀한 생각을.
1: 그래 너무 좋은데요.
0: 예.
1: 네, 늘 성령 충만한 극동방송이 있어 항상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멘. 아멘.
1: 네.
0: 그리고 8014번님.
1: 네. 오전 출근길에 입금하고 방송도 안내되었는데 퇴근길에 선물 소식도 듣습니다.
0: 이분 일찍 가시고.
1: 네. 예. 윤후 남편이 주님 만나길 가빈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0: 할렐루야.
1: 이름을 이렇게 올려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0: 그러네요. 우리 윤후 그리고
1: 윤후?
0: 남편.
1: 네.
0: 그리고 가빈이.
1: 가빈이.
0: 지금 그럼 윤후와 남편과 가빈인가요?
1: 그렇죠. 윤후 가빈이가 있고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남편분이 있고.
0: 그러니까 가빈이는 주님을 믿고 있고.
1: 네.
0: 윤후와 남편은 주님을 만나야 되고.
1: 아, 그러네요.
0: 그럴까요?
1: 그런 것 같아요. 딱 지금
0: 예.
1: 윤후와 남편이 주님 만나기를
0: 그렇죠.
1: 했고 가빈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그랬으니까요.
0: 할렐루야.
1: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구분이 되니까 좋네요.
0: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자, 이번에 저희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14시간 동안 함께하는 이 놀라운 시간에
1: 네.
0: 기적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께서
1: 네.
0: 참여하시고 그리고 입금까지 함께 완료 순종 완료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1: 네.
0: 저희가 극동방송 큐티집 분철본하고 양우산
1: 어.
0: 이거 대단한 겁니다.
1: 지금 8014님께서 퇴근길에야 선물 소식 듣네요.
0: 뭐 일단 입금하셨으니까요.
1: 네, 그렇죠. 예. 네, 다 드립니다.
0: 그럼요.
1: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0: 자, 네. 우리 7151번님.
1: 네, 7151님. 기도! 예랑이 직장에서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0: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허리도 아픈데 치유되길 하셨습니다.
1: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는 분이신데.
0: 아, 그런가 보네요.
1: 아, 그래요. 지금 결혼 앞두고 있다고 지금 뭐 직장에서 왜 참.
0: 이름이 참 좋아요. 얘랑 예수님의 사랑 같거든요.
1: 그렇죠.
0: 네. 아, 정말 사실 쉽진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예. 쉽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 제목도 올려드렸고
1: 그렇죠.
0: 기적으로 동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사람 마음 잠깐 만지면 상은 반전됩니다.
1: 확실히 그렇습니다.
0: 그럼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라워요.
1: 주님이 만져주실 때
0: 그러니까요.
1: 우리가 마음으로 억지로 내 네. 생각을 바꿔볼까 이게
0: 그렇죠.
1: 아니라
0: 아니요.
1: 영원히 주시는 기쁨이
0: 맞아요.
1: 있어요.
0: 영원히 바꿔주시면 갑자기 상황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1: 할렐루야.
0: 그냥 다 은혜로 하세요.
1: 아 이거는 겪어본 사람은 정말 기적입니다.
0: 진짜 그게 기적이거든요.
1: 기적이죠.
0: 상황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어.
1: 아멘.
0: 근데 그렇죠. 하나님이 내 마음 만지시는 순간 천국으로 바뀌어요.
1: 아멘.
0: 우리 예랑 씨 하나님께서 허리도 치유하시고
1: 옙.
0: 직장에도 잘 적응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다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자 그리고 5915번님.
0: 와 원동중학교 이름으로.
1: 와.
0: 중학교 이름으로도 처음이네요.
1: 그래요.
0: 사랑하는 48명의 전교생들.
1: 전교생이 48명.
0: 와 그러니까요. 특수학교인가 보다. 이 그래요. 작은 학교가 복음으로 부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1: 예.
0: 아이고.
1: 아 왠지 48명이면 딱 24의 두 배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냥 그렇다는 거지요.
0: 이제. 아, 두 그자 하면 1인당 하나씩 다 되는 애.
1: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0: 할렐루야.
1: 아, 그 네. 오늘 벌써 목사님과 함께한 두 시간이
0: 네.
1: 과 같은 속도로
0: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요. 제가 지금 기도 안 한 분들 짧게 좀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1: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0: 그러니까.
1: 했습니다.
0: 네네. 예.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3734님 친정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악회
1: 주님.
0: 꼭 초청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소율 나율 해율 선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7320님 송재근 송예지 송세환 송예나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친정 아버지 이상래님 구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867님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극동방송 통해 나가서 울산 땅이 복음 되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0: 믿음대로 될지어다.
1: 아멘.
0: 3808님 가빈이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1: 아멘.
0: 우리 윤우와 남편분 꼭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어머니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7151님 우리 예랑이 우리 직장에 지금 잘 적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만져주시면 회복되고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1: 아.
0: 허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5915님 원동중학교 아이들 이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학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1: 할렐루야, 아멘.
0: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자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아멘.
0: 역전돼야 됩니다.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1: 자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0: 네.
1: 들으시고요. 아 목사님 시간이 너무 짧아요.
0: 짧아요.
1: 목사님 그냥 붙들고 제가 14시간 하고 싶은데
0: 할렐루야.
1: 예, 목사님 사실 또 서울로 올라가셔야 되는
0: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1: 말이에요.
0: 서울 가야 됩니다.
1: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까지
0: 여러분 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멘. 지금까지 네.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이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저는 여기서 한 시간 더 할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세요. 선물 드릴 겁니다. 자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하시죠.

0: 2026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1: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0: 오늘 새벽 6시부터 14시간을 달려왔습니다.
1: 네.
0: 이 시간 스튜디오에 우리 김하은 PD, 또 김정호 방송부장님, 또 저 남현용, 이렇게 세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1: 아멘.
0: 감사하는 시간도 갖고요. 또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신, 이제 막 듣기 시작하신 분들에게 또 우리가
2: 그렇죠.
0: 새로운 도전을 좀 드리면서
2: 아멘.
0: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1: 아멘.
2: 그렇습니다.
0: 14시간째거든요.
2: 예. 그렇죠.
0: 우리 두 분도 좀 한마디씩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은혜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는데.
2: 하은 PD, 말씀 네. 한번 나눠주시죠.
1: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정말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몇 분이나 응답을 해주실까. 응답하라 전파선교사야. 진짜 이걸 정말 끊임없이 외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막상 방송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느꼈고
0: 네.
1: 또 개인적으로는 아까 4시부터 5시까지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자녀분들을 위해서 헌신해주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역시 자녀를 향한 사랑은 식지 않는구나를 느끼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그렇겠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또 다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당연히도 세임을 부어주시지 않겠나 이런 아멘.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2: 아멘,
0: 네.
2: 아멘. 저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기적의 통로 그것이 바로 전파선교사 이렇게 나눴는데요. 예. 한 구좌 저희가 일시연금으로 24만 원으로 정하고 또 이제 그렇게 나누고 있다가 24만 원이 큰 돈이고 또 작은 돈이고 그렇게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
0: 네.
2: 이 돈은 세상을 움직이는 돈이고 아니 아예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돈이구나.
1: 네.
2: 그래서 그때 아까 목사님께서 또 병영교회 서진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여러분의 24만 원의 헌금은 세상을 바꾸는 헌금이고 우주를 바꾸는 헌금이구나.
1: 네. 네.
2: 그래서 저는 오늘 24만 원이 개인적으로는 우주 헌금이다.
1: 예.
2: 좀 스케일을 좀 키워봤습니다.
0: 예.
1: 이야.
0: 감동입니다.
2: 저희는 크게 놀겠습니다.
0: 예. 오늘 새벽 6시부터 예. 이제 8시를 저녁 8시를 맞이하게 되는데
2: 그래요.
0: 우리 부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끊임없이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2: 아멘.
0: 지난 24년에 우리 울산 극동방송의 발걸음이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2: 아멘.
0: 지금까지 울산 극동방송이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담은 상업광고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 보내주신 일꾼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2: 아멘.
0: 올해는 좀 특별하게 그 24년의 시간을 기념하면서 또 24시간의 순수 복음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2: 그렇죠.
0: 24만 원의 일시 헌금.
1: 네.
0: 네, 뭐 한 달에 24만 원이 아니고 오늘 하루 24만 원의 헌금을 심으면서 내가 24시간을 순수 복음 방송을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2: 아, 예.
0: 결단들을 하시도록 여러분께 권면하고 또 도전을 했습니다.
2: 예.
0: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을
2: 그렇죠.
0: 위해서
1: 네.
0: 그러면 저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안내를? 준비했습니다.
0: 네.
1: 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1: 지역번호 052-229-9000번 220-9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0: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죠. 저희 울산 극동방송 모든 직원들이 환호를 내지르며 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1: 여러분 안 보여서 모르시겠지만 잔치가 벌어집니다.
0: 아멘. 네. 그렇죠.
2: 천국 잔치 우리 방송사에서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1: 그럼요. 아,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심어주신 그 물질 덕분에 우리 울산 극동방송이 지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2: 할렐루야.
1: 잠시 후에 여러분이 잠이 드신 그 시간에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밤에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누군가는 삶의 소망을 잃고 위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영혼이 있을 텐데 사람이 찾아가지 못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이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것을
2: 아멘.
1: 또 믿으며 기대하며 아멘. 또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아멘.
1: 오늘은 특별히 한 구좌 24만 원의 일시헌금으로 예. 24년 24살이 된 울산 극동방송에 24시간을 책임져 주실 전파 선교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저도 신청합니다.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문자들을
2: 그렇죠.
1: 그냥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답장으로 계좌번호를 보내드립니다.
2: 맞습니다.
1: 여러분이 직접 입금하시는 것까지입니다.
2: 예. 네.
1: 문자가 딱 답장으로 왔다 그러면 와, 나 오늘 헌신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2: 정말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1: 계시죠. 예, 왜냐면 맞아요. 저희가 더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2: 그래서 그렇죠.
1: 예, 입금을 하시는 것 가지고 혹시 전화로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울산 전화 052-229-9000번입니다. 052-220-90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0: 네.
1: 또 이제 7시가 넘었기 때문에 아유 우리 극동방송 그 사역자분들 다 퇴근하셨을 텐데
2: 나하.
1: 내일 9시에 전화해야지. 이렇게 어휴. 너무 또 이렇게 젠틀하신 분들이
2: 그렇죠.
1: 또 계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2: 이번에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1: 안 하셔도 되죠.
2: 맞습니다.
1: 지금 전화를 주시는 게 예.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0: 도와주세요.
1: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네.
2: 지금 네. 지금 전화 주시고 지금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1: 네.
2: 그리고 아까 우리 남현용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마지막에 입금하는 것까지
1: 예.
2: 다 완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전원. 모든 분들에게
1: 네.
2: 선물을 드립니다.
1: 와, 맞습니다. 어떤 선물인가요?
0: 극동방송에서 네. 자체적으로 제작한
2: 예.
0: 양산을 드리고요.
1: 그렇죠. 가을볕이
0: 예.
2: 더 뜨거워요.
1: 굉장히 뜨겁거든요.
0: 맞아요.
2: 아까 김정선 목사님이
1: 네.
2: 곡식 말려야 하기 때문에 뜨겁다. 아, 그러니까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말릴 필요가 없는 거죠.
2: 아, 그럼
1: 양산을 써야 됩니다.
2: 양산 써야 됩니다.
0: 맞습니다.
2: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1: 네,
0: 네 그리고 네, 큐티 책을
2: 그렇습니다.
0: 네, 드리고 있습니다.
2: 10월, 11월, 12월 우리 마지막 분기 큐티 책 분철본으로 아주 들고 다니기 쉽게 만든 큐티 책이 있는데요. 큐티 책과 양산을 저희가 동시에 모든 분들에게 드립니다.
1: 2026년에 이제 남은 몇 달이죠? 석 달 남짓.
2: 그렇죠.
1: 석 달 남짓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큐티책과 또 여러분의 피부를 보호해드릴 수 있는
2: 음흠.
1: 양산까지
2: 예.
1: 영육을 다 이렇게 지켜드릴 수 있는
2: 다
1: 아이템들을 다 드리는군요.
0: 예.
1: 자, 샵 3927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네, 저도 신청합니다. 저도 동참합니다.
2: 아멘.
1: 저는 이런 문장이 굉장히 감동이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2: 할렐루야.
0: 아멘.
1: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 살리시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0: 아멘.
1: 이런 문자들
2: 아멘.
1: 보내주시면 24시간을 책임지는 24만 원의 헌금을 심으실 수 있는 계좌번호를
2: 예.
1: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전화번호도 열려있죠?
2: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네. 지역번호 052-229-9000번, 052-220-9000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 울산극동방송 직원들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1: 할렐루야.
2: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슬슬 우리가 안내해드리는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0260번님 사연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출근길에 생각만 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채워주시네요. 기적 기적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2: 아멘.
0: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까지 함께 예. 보내주셨습니다.
1: 아멘입니다. 사실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2: 예, 예.
0: 네.
1: 인용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성경 구절인데 이 사역에 동참하신 분, 먼저 참여하신 분께서 이런 마음으로 동참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2: 그렇죠.
1: 저희에게는 너무

0: 감사한 일이고 또 도전이 되는 일이고요.
1: 예.
0: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할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주저하게 되고 뭔가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저 스스로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주저하셨다면 어땠을까? 가슴 철렁하죠.
1: 그런 끔찍한.
0: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1: 그렇죠.
0: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주신 것인데 그 일부를 다시 드릴 때 주저하는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 마음인가 부끄러운
1: 있습니다.
0: 마음인가 생각을 하면서 저의 마음을 좀 나눠봅니다. 이 시간 들으시면서 오늘 저희가 14시간 동안 외쳤던 이 선교 방송의 동참 아직까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2: 그럼요.
1: 왜 없으시겠어요?
0: 네. 이제는 여러분 한 50분 남았습니다. 이제 더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심으로 오늘 동참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1: 그렇죠.
0: 영적인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다들 누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기쁨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2: 아멘.
0: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저도 동참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1: 아멘.
0: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오늘 입금하실 수 있는 계좌를 보내드리고
2: 네.
0: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지역번호 02-229-9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2: 그리고 전파 선교사 헌금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께서 가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1: 그런데
2: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의 이름으로든
0: 그럼요.
2: 다 가능하잖아요.
1: 맞습니다.
2: 후원자 명은 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분들의 성함을 적어서 함께 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0: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신앙생활 안 하시지만 선교사입니다. 며느리가 선교사 시켜줬어요. 시아버지 구원하고 싶다고.
1: 저희 부모님하고 똑같네요.
0: 예.
1: 저희 아버지 아직 안 믿으시는데.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젠가 이 믿지 않는 분들의 이름으로 전해진 이 복음을 듣고
1: 그렇죠.
0: 또 천국 가신 분들이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분들도 천국 가시면 두 분이 만나서 얼마나 감격 가운데
1: 저희
0: 그 영원한
1: 부모님도.
0: 영광의
1: 그렇죠.
0: 하나님 찬양할까.
1: 아멘.
2: 아멘.
0: 여러분 우리 그런 소망을 또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까 김정선 목사님하고 방송하면서 그 남편 이름으로 후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딱 보니까 그 부산에 아마 있었던 일 같은데 구두를 가지고 와서 주님 오늘은 구두가 왔습니다. 다음에는 구두 주인이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정말 그렇대요. 그리고 자기도 실제로 구두를 들고 간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을 이제는 구두헌금, 이제는 구두헌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 구두헌금처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하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0: 얼마나 간절하면.
1: 그러니까요.
0: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간절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1: 할렐루야.
2: 아멘.
0: 때가 주님이. 되면 반드시 그 앞으로 불러주실 거예요.
1: 아멘.
0: 그때가 올 때까지는 우리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웠으면 좋겠고
1: 아멘.
0: 그동안에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쉬지 않고 극동방송이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0: 여러분의 귀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상업 광고 없이 순수하게 복음만 계속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4시간을 함께 하실 24만 원의 일시헌금을 심으실 우리 방송 동역자들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1: 그렇죠.
0: 예, 들으시면서 도전되시는 분들은 휴대폰 문자 샵 3927번으로 저도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울산 전화 220-9000번 052-229-9000번 전화 주시면 또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1: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0: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 맞습니다.
1: 자,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7237번님,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기적 바로 신청해주시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울산 극동방송 벌써 24주년 됐네요. 사랑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0: 와. 왠지 이분 느낌에는 예. 오래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벌써 24년 이렇게 표현하신 거 보니까
1: 그렇죠.
0: 24년 전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닐까 예. 생각이 됩니다.

0: 귀합니다.
1: 참 귀합니다.
0: 네.
1: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9494번님도 기적
0: 두 글자
1: 올려주셨지요. 가장 귀한 단어. 할렐루야.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우리 복음 카페 운영하시는 우리 진상철 형제님.
0: 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새벽 6시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2: 세상에. 예.
1: 지금 이분이 우리 한번 하은 PD님 읽어주시죠.
2: 네, 카페 마감을 슬슬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 따님분께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다가 갑자기 지갑을 열더니 지금 있는 돈이 2만 원뿐이라고 헌금하더라고요.
1: 예.
2: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직접 만든 예수님 빵 두 개를 챙겨줬습니다. 한 개는 너 먹고 한 개는 담임 목사님 드리라고 챙겨드렸어요.
1: 와.
2: 예수님 빵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
0: 와. 이래서 예수님 빵이군요.
1: 정말 예수님이 딱
0: 빵에
1: 있어요.
0: 예수님이 프린팅이 돼 있네요. 예.
2: 맞아요.
1: 대단합니다.
0: 이런 걸 사업 아이템으로 하실 정도면 예. 이분은 이 사업의 목적이
1: 그렇죠.
0: 물질이 아니고
1: 맞습니다.
0: 선교 그 자체네요.
1: 할렐루야.
2: 아,
1: 우리
2: 감사합니다.
1: 담임 목사님 네. 따님이라고 하시네요.
0: 담임 목사님 따님분께서
1: 아주 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 2497번님도 지금 저도 동참합니다.
0: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2: 반갑습니다.
1: 예. 그리고 아까 두 글자 올려주셨던 기적 올려주셨던 9494번님 계시지요. 바로 서선미님. 예, 울산 극동방송의 국민계좌로 24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0: 인증문자.
2: 예.
1: 지금 제가 오늘 인증문자만 4번 받아보네요.
0: 그러니까 이 문자가 예. 중요한 게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답장을 드리면 아 오늘 내가 오늘 헌신했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군이
1: 그렇죠.
0: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고
1: 예, 예.
0: 이제 모르셔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그 계좌 입금까지
1: 맞습니다.
0: 진행이 되시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헌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1: 아멘.
0: 꼭 잘 기억해 주세요.
1: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까 저도 동참하십니다 하신 2497번님도
0: 예.
1: 입금했습니다.
2: 네. 할렐루야.
1: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감사드려요.
0: 아, 오늘 14시간째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뭐 김정호 방송부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전국적으로 이제 매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 이런 저런 지역들을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대전지사에서 전파 선교사 모금 생방송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극동방송이 전파라는 도구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청취자분이 자기가 차에 타서 이미 전파 선교사세요. 근데 이 주파수 숫자를 볼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고 마음에 유난히 그렇게 감동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그 대전 극동 방송이 93.3MHz거든요.
1: 그렇죠.
0: 933이 자꾸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던 터에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듣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 전파 선교사인데 오늘따라 내가 왜 이렇게 더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랍니다. 그러던 차에 아 자꾸 마음에 품었던 그 주파수 숫자
1: 예.
0: 내가 이 주파수 숫자만큼 선교 헌금을 심고 싶다 이런 강력한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대전 극동방송 주파수 93.3MHz 이 주파수를 닮은 헌금 93만 3천 원의 헌금을
1: 아멘.
0: 심으신 거예요.
2: 예.
0: 여기까지만 들어도 감동인데
1: 그렇죠.
0: 더 큰 감동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국 극동방송 모금 생방송 중에 주파수 헌금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 헌금의 결단의 사연을 들으신
1: 예.
0: 청취자분들이
1: 예.
0: 이미 뭐 다 전파 선교사 분들이시죠?
1: 그렇죠.
0: 이분들이 주파수 헌금 릴레이가 이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극동방송의 영혼구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영혼구원 사역에 헌신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1: 그래요.
0: 그러다가 누군가가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하시면
1: 예.
0: 와 이런 방법이 있었네. 나도 함께 해야지. 이런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는 그 현장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1: 아멘.
0: 그 후로 제가 전임지가 목포였잖아요.
1: 그렇죠.
0: 목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예외 없이 동일하게 도전 받으신 청취자분들이 목포는 100.5입니다.
1: 예.
0: 105만 원의 헌금을 또 심어주시는 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안 하려는 이유 또 찾으면 끝이 없지만 어떻게든 헌신하려는 이유도
1: 예.
0: 또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구나.
1: 그럼요. 정말로.
0: 하려는 핑계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주파수 숫자를 맞춰 이게 여러분 저희 진행자들이 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1: 그래요.
0: 청취자분께서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0: 이렇게 헌신했던 그 열매인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삶에는 또 어떤 영적인 기쁨과 열매를 맺게 하실까 제가
1: 아멘.
0: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1: 아멘.
0: 여러분 우리 울산 극동방송 애청자분들이요. 우리도 이제 울산 극동방송이 24살이 됐기 때문에 이미 전파 선교사분들이 많이 계시고
1: 많이
0: 오늘도 24만 원의 일시연금을 심으신 분들 대부분이 이미 정기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제가 뭐 울산 사역한 지 이제 1년도 안 된 시간이지만 우리 울산 청취자분들도 보면요. 성령님 감동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시는 거 결코 드시지 않습니다.
2: 아멘.
0: 정말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 아멘.
0: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순간을 제가 와서 이제 뭐 한 9개월 남짓 됐는데 참 많이 보고 느끼게 됩니다.
2: 아멘.
0: 오늘 혹시 여러분 이미 나는 전파 선교사지만 그런 핑계를 찾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드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드릴 수 있는 좋은 핑계 없을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희가 24시간을 지키는 24만 원의 일시헌금도 있고요. 또 우리 대전 청취자께서 보여준 참 좋은 믿음의 도전처럼
1: 예.
0: 울산 극동방송은 107.3MHz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마음에 품고 헌신하실 분들도 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2: 아멘.
0: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1: 예.
0: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 이 문자 번호로 여러분 신청합니다. 동참합니다. 저는 24시간 책임지는 24만 원 헌금하기 원합니다. 저는 울산극동방송의 주파수를 닮은 헌신 오늘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전화로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0: 052-220-9000번 052-229-9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또 바로 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0: 네.
1: 지금 지사장님이 안내를 해드리는 사이에
0: 네.
1: 오늘의 첫 주파수 헌금. 아 물론
0: 예.
1: 그 저희가 107.3MHz인데
0: 네.
1: 17만 3천 원을 입금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0: 네.
1: 정말 감사드리고
0: 네, 네.
1: 오늘 10만 7,300원. 10만 7,300원 입금하신 분 오늘 정주선님이십니다.
0: 숫자는 똑같습니다.
1: 숫자는 똑같네요.
0: 1073이 들어갔잖아요.
1: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입금을 하셨나요?
0: 그러니까 이분도 예. 핑계를 찾으신 거예요. 지금 내 형편에서
1: 그러니까요.
0: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을까. 결국은 또 이 액수의 헌금 핑계를 또 찾으신 거죠.
1: 그렇죠.
0: 참 존경스럽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아까 방송할 때 제가 주파수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은 너무 지금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서
0: 예.
1: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주파수 이야기를 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이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이래도 또 주파수 헌금으로 또 주시는 겁니다.
0: 그럼요.
1: 예, 예.
0: 각자의 모양과 형편에 맞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요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1: 아멘 할렐루야.
0: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로 일하시는 분이었으면 우리 아무도 쓰임 못 받습니다.
2: 그럼요.
0: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요.
1: 그럼요.
0: 그런 분께 우리가 뭘 드려서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정말 티끌같이 모래같이 온 우주에서 그만큼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존재를 선택하셔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물질을 통해서 한 영혼을 여러분 살리신다니까요.
2: 아멘.
0: 오늘 아멘. 여러분께 그런 도전을 드리는 특별 생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1: 아멘. 네.
2: 이 시간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기적이라고 우리 3553번님 울산 극동방송에 첫 참여해 주신 분이십니다. 박성현님과 일본인이신 마미 부부.
0: 예예.
1: 한일 부부세요.
0: 그러시네요.
1: 예, 도쿄 온누리교회에서 섬기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토요일에 섬기시는 교회에서 찬양인도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손녀 그러니까 박성현님이 아마 아드님이시지 않을까.
0: 네네.
1: 그리고 손녀 최수아. 그러면 성이 다르니 다르실 텐데.
2: 추리에 실패했습니다.
1: 예, 그러니까요. 우리 최수아님 예 고1입니다. 예쁘게 공부도 잘하고 착합니다. 영적으로 더 말씀으로 든든히 서기를 빕니다. 극동방송으로 은혜 누리고 있어요 하고 올려주셨네요.
0: 아유,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수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또 이제 큰 목표가 있을 텐데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1: 예.
0: 좋은 결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그리고 이 0932번 님도 사연이 아주 감사하네요.
1: 예. 네. 아침에 기도 제복과 함께 입금까지 완료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춘기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너무 놀랍게도 순한 양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기적을 하루 내내 경험했습니다. 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이건 뭐 이제 사춘기 그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정말 공감하실 텐데 이제. 단 하루만이라도 네. 네, 단 하루만이라도 순한 양처럼 변해 있으면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1: 아멘.
2: 아이들 뭐 물론 내일 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안에 믿음이 쌓이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쌓이면서 마침내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2: 네.
0: 그리고 0514번님. 기적
2: 감사합니다.
0: 두 글자 한 단어 남겨주셨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시지요.
1: 네.
0: 사실 오늘 기적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분, 기적의 마중물이 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미 사실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2: 네.
0: 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기적들을 지금 아멘. 누리고 계신 줄 압니다.
1: 아멘.
2: 여러분이 심어주신 이 물질 통해서 전파 송출되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제가 그 좋은 또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0: 예.
2: 한 집사님이 방송사에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전동 휠체어를 타고 살아오신 지체, 전신 지체 장애인 청취자셨어요. 예. 활동 보조사 권사님과 함께 오셨는데 오랜 시간 자기가 듣기만 했던 이 극동 방송이 어떤 곳인지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오신 거였습니다.
0: 예.
2: 근데 이분이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이런저런 자리에 초청받아서 강연도 하시고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참 멋진 분이셨습니다.
0: 오, 예.
2: 근데 제가 이분에게 집사님께는 극동방송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에게 극동방송은 햇살이다.
0: 오.
2: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까지 듣고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왜 햇살이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 집에 창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그 창이 자기 건물 밖에 있는 건물에 좀 가려서 하루에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된답니다.
0: 예.
2: 근데 이분이 그 햇살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0: 그렇죠.
2: 하루에 3시간인데 이 극동방송을 듣는 시간이 자기한테는 꼭 그 햇살이 자기 삶을 비추는 시간 같다고
0: 아, 할렐루야.
2: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사 이곳저곳을 안내해드리고 마지막에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시려고 하는 순간에 활동보조사 권사님하고 막 뭘 이렇게 쑥닥쑥닥 거리시더니 이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뭘 이렇게 내미시는 겁니다. 봤더니 예. 이 집사님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다 꺼내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 방송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1: 아멘.
2: 당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위해서 심으시는 그 물질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에 3시간 들어오는 그 햇살같이 자기 삶을 비추는 그 빛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삶의 끝자락에서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누군가에게 다시 그 삶을 돌이키게 하는
0: 아멘.
2: 생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아멘.
2: 오늘 그 여러분의 헌신이 극동방송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순수 복음방송 24시간을 책임지는 24만 원의 일시헌금을 심으시는 날입니다.
0: 아멘.
2: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신청 동참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0: 예.
2: 울산전화 229-9000번 02-220-9000번으로 전화주셔도 이 기적의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0: 아멘.
2: 네.
0: 아멘. 자, 지금 저희가 이제 30분 정도 남았네요.
2: 네.
0: 8시까지 14시간 이제 진행해오는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이 3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2: 네.
0: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미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계신 여러분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실 수 있고요. 지난 24년간 하루 24시간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전해왔고요.
2: 예.
0: 또 아까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말처럼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준비 안내를

0: 정말 잘해드리고 있는 울산극동방송.
1: 네.
0: 이 하루를 울산극동방송에 전파선교하는 이 방송선교 하루를 내가 책임지겠다. 24시간을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일시현금 한 구좌에 24만 원입니다. 좀 더 많아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지금 헌금을 하실 때
1: 예.
0: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미 학원은 있는데
1: 네.
0: 남편이 이럴 때 용돈이라도 주면 하겠는데 그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 네.
0: 이건 이제 아까 몇 시간 전에 올라온 사연인데
1: 맞습니다.
0: 그런데 이분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니까 바로 친정 어머니가
2: 네.
0: 50만 원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헌금을 한 거죠. 마음만 먹어도 주님은 그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2: 아멘.
0: 주님은 네. 주십니다.
2: 네. 아멘.
1: 들으시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기를 여러분 도전합니다. 샵 3927번 문자번호로 기적 또 동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0: 예.
1: 울산전화 220-9000번 052-229-9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또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0: 자, 저희가 좀 문자 안내를 해드릴게요.
1: 네.
0: 우리 2366번님
2: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기 후원도 하고 있지만 감동이 되어서 오전 6시 때에 문자 보내고 바로 입금도 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주님의 인도하심이 울산 극동방송에 영원히 임하실 것을 믿고
0: 아멘.
2: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0: 아멘.
2: 아멘.
1: 이런 분이 계시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합니다.
2: 아멘.
1: 저희는 예
0: 가는 거죠.
1: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물질의 일꾼들이 같이 있으면요. 세상 방송 기대지 않고
2: 네.
1: 상업 광고 기대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제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이르기까지 저희는 갑니다.
2: 아멘.
0: 네. 아멘.
2: 그렇습니다.
0: 감사해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또 1106번님도 올려주셨습니다.
1: 네.
2: 기적이라고 예. 보내시면서요. 레슨틈에 방송 끝날까봐 급하게 들어왔어요.
1: 아.
2: 오늘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전파선교사와 함께하네요.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극동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닿기를 기도드리며 딸과 전파선교사로 섬기고 있지만 오늘의 특별 헌금을 저도 다시금 심어봅니다.
0: 아멘, 아멘.
1: 저는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진짜 뭉클합니다. 그러니까
0: 예.
1: 레슨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0: 아우, 그렇죠.
1: 아, 하나님, 저 하고 싶긴 한데, 아, 지금 너무 바쁘네. 예. 그리고 나서 끝나고 레슨이 끝나고 봤더니 특별 생방송도 끝났어.
0: 그렇죠.
1: 어쩔 수가 없잖아요.
0: 하나님이 바쁘게 하신 줄 믿습니다.
1: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0: 그런데
1: 행여나 이 기회를 놓칠까봐, 이 거룩한 복을 받는 기회를 놓칠까봐 그 틈을 이용해서 급하게 들어오시고 동참하시고 문자까지 보내주시는. 이런 마음이
0: 아멘.
1: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역에 24시간을 쉬지 않는 순수 복음 방송이 송출이 되는 겁니다.
2: 아멘.
0: 그렇죠.
1: 네.
2: 좋습니다.
0: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세요. 기적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미호님이세요. 아 남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남편의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1: 아멘.
2: 아멘.
0: 참 이 직장을 지켜달라는 기도가 사실은 평소에는 눈물의 기도일 거예요.
1: 그럼요.
0: 예.
1: 그럼요.
0: 하지만
1: 예.
0: 지금 이 시간에 올려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은 주님이 들으시고
1: 예.
0: 그리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1: 아멘.
2: 아멘.
1: 걱정하지
2: 아멘.
1: 마세요.
0: 힘내시고요.
1: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십니다.
0: 할렐루야.
2: 아멘.
0: 아멘.
2: 아멘.
1: 네.
2: 아멘.
0: 자 우리 9885번님 한 구좌 이제 입금 완료입니다.
1: 완료 인증 문자를
0: 할렐루야
1: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아 그리고 오늘
1: 예.
0: 예. 아, 지금 계속 올려 주시고요.
1: 4866 님.
0: 예, 4866 번님도 기적
1: 두 글자.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많은 사연들이 오는데
0: 예.
1: 이렇게 딱 한 단어 내지는 두 단어 이렇게 짧게 짧게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0: 예, 예, 예.
1: 분명히 삶에 분주한 일상 가운데 어떻게서든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아멘.
1: 이 헌신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까.
2: 아멘.
1: 네.
2: 그렇습니다.
1: 축복합니다.
0: 할렐루야.
2: 네. 계속해서 저희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 예?
2: 네, 이 전파 선교사 귀한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문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0: 예?
2: 지역번호 052-229-9000번 220-9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0: 그렇죠.
1: 경기가 좋아서 막 이렇게 좋다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2: 네.
1: 같긴 하지만
0: 정말 없었어요.
1: 네. 방송으로 도착

0: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아멘.
0: 뭐 생각해보면 요즘뿐이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도무지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더 강한 믿음과 헌신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렇게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2: 그렇죠.
0: 반대로 번영과 풍요가 지배했던 시대는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 큰 침체기를 맞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역사를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1: 맞아요. 네. 네.
2: 맞아요.
0: 늘 부족하고 부끄럽고 또 연약한 우리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바로 우리 삶의 터널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아멘.
0: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리는 믿음,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어렵지만 오히려 이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은 그 방법이 24시간의 복음방송을 지키는 24만 원의 헌금으로 여러분 함께 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아직이에요. 많이 있어요.
2: 그럼요.
0: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동참 기적 저도 함께 하기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또 울산 전화 229-9000번 052-220-9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멘. 네. 아멘. 자, 우리 첫 참여이신 5934번님께서도 기적이라고 또 올려주셨어요.
1: 아멘.
2: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지금 살고 계시고
0: 네.
2: 또 기적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을까요?
2: 그러니까.
0: 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삶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아멘.
0: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계획한 것, 기대한 것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비록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2: 할렐루야.
0: 항상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
1: 아멘.
0: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이야기였던 것
2: 네.
1: 같아요.
2: 그래요.
1: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물고기와 떡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릴 때 우리는 그걸 그냥 드려서 내 손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걸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또 펼쳐주셨잖아요.
2: 네.
1: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2: 예.
1: 그 동일한 일이 이 울산 땅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2: 할렐루야.
1: 헌신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요.
2: 아멘. 아멘. 저희가 오병이어를 마지막 곡으로 나중에 준비를 하도록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해요.
2: 정말 귀한 찬양이고요.
0: 네.
2: 오늘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 그리고 거룩한 부담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0: 아멘.
2: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구자가 일반적으로 매월 만 원씩 하시는 헌금 두 구자가 24만 원이지만 일시헌금으로 24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적은 금액은 아닐 수 있어요.
0: 그럼요.
2: 하지만 그럼요. 저희가 두 구자, 세 구자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좀 더 적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0: 네.
2: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일시헌금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전파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0: 네.
2: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 되겠는 날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북한 땅에 들어가서
2: 그렇죠.
0: 문화로도 또 어떤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심령의 아픔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우리가 꿈을 갖고 있습니다.
2: 아멘.
0: 그래서 여러분이 심어주시는 그 물질들을 우리 지역의 방송사 운영하는 일에 쓰고 남은 돈들은 또 그때가 이를 때 우리가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선교 헌금의 시드머니로 또 잘 모아두고 있습니다.
2: 예.
0: 그래서

0: 여러분이 울산극동방송에 헌금하시는 건요, 울산의 복음화만을 위해서 헌금하시는 게 아니고 언젠가 하나 되게 하실 통일 대한민국의 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심으시는 겁니다.
1: 아멘.
0: 그 소망을 여러분 반드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1: 아멘.
0: 우리 극동방송의 선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문자번호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동참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전화로 참여하실 분들은 052-229-9000번입니다 052-220-9000번으로도 지금 전화 주십시오.
2: 네.
0: 네.
1: 아까 지사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제 전신마비가 있으신 분이
0: 네.
1: 극동방송이 무엇인가, 극동방송은 나에게 햇살이다. 그런데 그 방송 그 말을 들으신 0533번님께서 예. 지금 또 문자 하나 보내주셨어요.
2: 네. 오전에 방송 듣고 딸 이름으로 입금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달 일이 많지 않아서 좀 망설였어요. 그런데 방금 어느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이 극동방송은 햇살이라는 말, 그 말이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0: 네.
2: 그러면서 정말 잘한 선택이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0: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정말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여러분이 다 확인하시면요.
1: 예.
0: 이건 뭐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2: 그렇죠.
0: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데, 제가 이 꿈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역에 동참을 하시면서 24만 원의 헌금을 드리고 또 매월 만 원, 5만 원, 10만 원의 정기헌금을 드리면서 여러 삶의 모양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써서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1: 예.
0: 그럼 우리 또 극동방송에서는 중보기도회가 또 열심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1: 그렇죠.
0: 그 중에는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때가 된 기도 제목들은 응답이 되기도 하고,
2: 아멘.
0: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또 응답을 준비하신 분들은 아직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제가 정말 바라는 우리 전파 선교사분들, 동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바라봤으면 하는 그 기도의 응답 소망은요, 언젠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갔을 때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제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뒤를 탁 돌아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그날 2026년 9월 15일 그날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에서 당신이 심어주신 그 헌금 덕분에 송출된 이 복음 전파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천국에 올 수 있었다고
2: 아멘.
0: 고백하는 그 천국의 소망,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1: 아멘.
0: 저는 그런 소망을 우리 전파 선교사분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2: 아멘.
0: 그날 바라보신다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같이 결단하고 그날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0: 함께 하실 분들은 네. 샵 3927번입니다 휴대폰 문자번호 우물정 3927번으로 동참, 기적, 신청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2: 네.
0: 전화번호도 열려있죠?
2: 맞습니다. 네. 울산 지역번호 052-229-9000번, 052-220-9000으로 전화주시면 저희 직원분들께서 안내해주실 겁니다.
0: 네.
1: 아까 우리 바쁜 레슨 시간,
0: 예.
1: 그 틈 사이에 입금하신 분 계시죠?
0: 예.
1: 1106번님, 이제 아멘, 입금 완료한 저는 수업 마무리하며 이만 떠납니다.
2: 임수일 교수님이세요?
1: 예. 그러네요. 목요일 방송 때 봬요. 목요일 방송 때.
0: 우리 이 1106님
1: 예.
0: 이제는 오피셜리
1: 예.
0: 임소희 교수님.
1: 그렇죠, 그렇죠.
0: 이분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울산 극동방송 기도회 운영위원 또 채플 전국 운영위원 채플
1: 예.
0: 목요일 생방송
1: 그렇죠.
0: 또 개인 또 녹음 방송 뭐 극동방송에. 전적으로 정말 이 영혼구원사에게 헌신하시는 분인데
2: 맞습니다.
0: 이 마지막 시간까지 지금 감동입니다.
1: 그래요.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교수님 감사해요. 이분은 본업인 정말 강의도 바쁘신데
0: 네.
1: 이분에게 본업은 극동방송.
0: 그렇죠.
1: 이런
2: 그렇죠,
1: 느낌이
2: 이제.
1: 듭니다.
2: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는 주님 일하고
1: 그렇죠.
0: 주님은 내 일하고 그게 낫지 않아요?
1: 할렐루야.
0: 나는 내 일하고 주님은 주님 일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1: 힘듭니다.
0: 내가 훨씬 손해죠.
2: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번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제 삶이 여기 있으니까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는 부족하나마 하나님 일에 한번 수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회 한번 주십시오.
2: 아멘.

0: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샵 3927번으로 여러분 동참 문자 보내주시고 또 052-229-9000번으로 전화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2: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통로가 되는 특권,
0: 네.
2: 그리고 마중물이 되는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0: 예.
2: 저희가 항상 그 좋은 기회가 생길 때 그래 이 기회야 놓칠 수 없는 내 헌신의 기회, 동역의 기회지. 오늘이 그 날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그렇습니다.
1: 아멘.
0: 제가 얼마 전에 사사기 말씀을 좀 예.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깨달음을 주셨는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아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있었더라고요. 예, 예. 여전히.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그들이 여전히 가나안에서 쫓겨나지 않고 남아있는 분명한 이유가 함께 기록이 돼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2: 아, 예, 예.
0: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야성이 사라질까 봐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로 돌아갈까 봐 그 적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묵상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그 땅에 남아있었던 적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더 강해지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겠구나 하는 아멘.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아멘.
0: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의 자녀로 제가 영광 좀 나타내면서 살고 싶은데 왜 제 삶엔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있고 걱정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까? 한 번에 좀 하나님 깨끗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2: 그렇죠.
0: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고요.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야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1: 아, 네.
0: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삶에 이제 해가 다 지고 저녁이 돼가는 이 시간에 여전히 그 삶에 산적해 있는 도전들 때문에 이 방송도 잘 귀에 안 들어오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고난과 시험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2: 할렐루야.
0: 그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2: 그렇습니다.
0: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있을 거고요.
1: 아멘.
0: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 귀한 방송 선교에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1: 네.
0: 아직이신 분들께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24시간의 복음 방송을 24만 원의 일시헌금으로 함께 지켜주실 수 있는 날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기적 이렇게 보내주시면 입금하실 수 있는 계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052-229-9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또 저희가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1: 네.
2: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문자번호로 그리고 전화번호로 지금 계속해서 기적의 주인공과 기적의 통로로 이 시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계좌번호와 또 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샵 3927 우물정 3927번이고요. 기적 뭐 동행 네. 무엇이어도 상관없습니다.
2: 여러분의
1: 예, 네, 여러분의 흩어졌습니다. 마음 담은 그 그냥 글자 보내주시면
0: 사실 네. 모든 문자에 다 가고 있어요.
1: 영업이면 이제 오픈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아, 소망 다 그렇죠. 좋습니다.
2: 그리고 예. 저희가 하나가 더 있는데
0: 네.
2: 오늘 참여하시고 송금까지 다 완료하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1: 네.
2: QT 분철본 10월, 11월, 12월 4분기 분철본 그리고 이 가을 햇살에 꼭 필요한 양우산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내일 다 단체 문자를 한번 드릴 거예요.
0: 네네.
1: 네, 맞아요.
2: 입금하신 분들은 그때 잘 그 써서 보내주시면 답변 제출해주시면 네. 저희가 선물을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혹시 이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1: 네.
0: 분들 중에
1: 네. 예.
0: 아이고 8시네 끝났네. 아이고 이제 못하겠네. 여러분 행여나 그런 생각은 걱정은 안 하셔도
2: 아, 덜,
0: 됩니다.
2: 덜
1: 그럼요. 예,
0: 물론 뭐 전화 수신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샵 3927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네. 뭐 이왕이면 지금 결단하시면 제일 좋지만 네.
1: 그렇죠.
0: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예. 8시 1분이 됐다.
1: 어, 맞아요.
0: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2: 맞습니다.
1: 그리고 뭐 나는 네. 나는 최소 15시간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0: 예, 그렇죠.
1: 그러면 9시네요.
0: 9시에 네. 보내시면
1: 그때 문자
0: 돼요.
1: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요. 제가 지금 조금 한 7시 반쯤부터 예. 급격하게 지금 약간 참여가 어. 좀 이게 줄었잖아요.
1: 그래요.
0: 지금 아시안 게임 축구 예선이 지금 아하. 7시 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아하.
0: 물론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분들도 예. 축구 끝났을 때 아이고. 특별 생방송이 끝났네?
1: 그래요.
0: 걱정하지 마십시오.
2: 맞죠. 괜찮습니다. 네, 은행 끝나도 ATM기 예. 열려있듯이.
1: 그럼요,
2: 네, 그럼요.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저희 주시는... 문자 게시판 아, 늘 예, 열려 예. 있습니다.
1: 할렐루야.
0: 하나님 선교에는 예,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아, 저희가 이렇게 좀 예, 웃으시라고 예.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1: 자, 실제로 저희 샵 3927 문자 샵 3927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0: 네네.
1: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늦은 밤 혹시라도 잠자다가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유 그랬어야 하는데
0: 그럴 수
1: 하셨습니다.
0: 있죠. 네.
1: 그럴 수
0: 있잖아요. 예. 오늘 아까 낮에 어떤 문자 주신 분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1: 예.
0: 24시간 진짜 말 그대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사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1: 그래요.
0: 근데 어젯밤에 주무실 때 이걸 켜놓고 주무셨대요.
1: 오.
0: 꿈에서 예. 예수님과 춤을 추셨답니다.
2: 와.
0: 그 꿈 얘기를 아까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1: 그러네요.
0: 그런 잠을 잘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를 가진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2: 그럼요.
0: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꿈에서도 춤을 추는데.
1: 아멘, 아멘. 예,
2: 아멘.
0: 여러분이 모두 그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잖아요.
1: 그렇죠.
2: 네.
0: 그 평안을 누리시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1: 아멘.
2: 아멘.
1: 자, 이제 마지막으로 4302번님께서 기적 하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2: 와.
0: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1: 제가 예.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2: 예. 지양해 주세요.
1: 예. 네. 자, 1위입니다.
0: 예.
1: 자, 기적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4분 정도 남았지만 그리고 8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감동이 남아있을 때 아, 나는 조금 내일까지 고민해봐야지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거룩한 투담은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면은
0: 네.
1: 문자 그리고 전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자 샵 3927번으로 남겨주시면 기적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도저히 못 참겠어요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참지 마세요.
1: 아 그러면요. 네,
0: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1: 참으면 병됩니다.
0: 저희가 끝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지난 24년을 정말 한결같이 복음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입니다.
1: 예.
0: 아, 그 때까지만 저희 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만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이라도
1: 아멘, 주여.
0: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분들이라면 의무입니다. 의무. 이 기도는 반드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아멘. 자, 이제 저희가 인사말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사이에도 9879번님 기적이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0: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1: 그렇죠. 아까 취소하니까 반갑습니다. 바로 보내주셨네요.
0: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이었으면 사실
1: 그렇죠?
0: 끝났네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1: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입금 완료하신 우리 미용지
0: 문자
1: 예. 네. 정영섭님 최미희님 저희가 이름 불렀습니다.
0: 제가 이렇게 글자로만 성함을 봤지만 이분들은 분명히 훈남 훈녀십니다.
1: 아유, 보증합니다.
2: 할렐루야.
1: 보증합니다.
2: 네.
1: 자, 그리고 3791번님께서도 네. 기적 남겨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자, 이제 저희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14시간이었어요.
2: 길었네요.
0: 네. 길었어요? 저는 1시간 정도밖에 안 느껴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저만 살겠다.
1: 그러니까.
2: 이제 못 받아.
1: 자, 우리 막내 하은 PD님도 우리 인사 말씀 해주시죠.
2: 네, 오늘 참 이 방송 함께 하면서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스쳤던 것 같은데 결국 남은 건 감사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2: 오늘 이 방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우리 전파 선교사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으로 24년을 넘어서 정말 더 오랜 기간 열심히 복음만을 전하라는 뜻으로 알고 보내주신 마음들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정말로 감사해요.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시고요. 기적의 통로이십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오늘도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 아멘. 아멘.
1: 그리고 이제 지사장님 예. 말씀해 주시고
0: 제가 아까 기도 제목 요청드렸지만 그렇죠. 어쨌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는 여러분의 결단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의 헌신만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여러분 덕분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더 열심히 감당하기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2: 아멘.
0: 여러분 아멘. 사랑합니다.
1: 아멘. 자 이제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2: 전파 선교사
1: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소리엘의 오병이어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2: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해요.
2: 샤샤코의 7번 기적.
0: 할렐루야.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이끄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빨리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한 여성의 삶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니는 10대 때에 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장애를 입었고 이후에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겪게 된 이 일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니의 환경을 바꾸시는 대신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조니를 바꾸셨습니다. 조니는 오랜 세월 자신의 고통과 씨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주셨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단순히 불행한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놀라운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 감옥이다. 휠체어에 붙들려서 의지하여 휠체어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옥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혼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에게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에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방식으로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그대로 두시면서도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 고난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삶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인생에 고난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동안 주일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로마서 말씀과 함께 복음의 진술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변증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의 예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바울은 본인이 사도됨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도됨은 사람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때때마다 자신을 공격하는 그와 같은 선교 사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저명한 랍비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가 말씀을 전할 자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의 추천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가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느냐, 그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 그렇게 의심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격으로 볼 때 누구보다 더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자격 조건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 일이 어리석은 일인데 그런데 그들을 따라 나도 자랑하려고 한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더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하여 엄한 교훈을 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것을 익힌 당시 자랑스러운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할 때에 그가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준 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에게 부어진 은혜와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어서 세상이 자랑하는 어떤 것도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충만하였기에 세상 어떤 추천서 따위는 그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오히려 맡은 모든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하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은혜와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그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힘이 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아무리 내 능력이 크고 아무리 나를 도울 자의 힘이 강하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복음과 사역에 온전하게 서게 하지 못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악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활과 칼, 어떤 군사와 어떤 마병,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능력은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심은 죽을 죄의 몸에 있으므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간혹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몸을 던지는 애틋한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간혹 접하기도 합니다. 높고 존귀한 분을 위하여 대신 몸을 던지는 가드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곤 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그 죄를 대신해서 죽는 자가 있습니까? 무가치한 것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맞바꾸는 그런 일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존귀하신, 흠 없으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오직 대속으로 구원을 계획을 세우신 아버지와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기 원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뜻을 따라 대속의

시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성도가 잠깐 혹은 어떤 긴 시간 동안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일을 분주하게 하며 그 분주하게 열심히 내가 일하면 나의 삶이 평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비결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인생을 평강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계획하고 수고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서는 우리 인생을 평강으로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열어주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평강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애써서 수고하여 평강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지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러면서 그 삶은 그저 지치고 피곤한 삶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에 참다운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의 인생에 보면 그에게는 그만큼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했던 뮬러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비결입니다. 그는 고아를 위해 한 번은 새로운 고아원을 세우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하며 수고를 해도 그 일이 쉽게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적당한 건물을 찾아서 임대하려고 가면 뭔가 자꾸만 가로막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뮬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고아원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으면 내가 더 수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꼭 여기면 새로운 고안을 열기에 딱 좋은 건물이겠다 생각해서 갔는데 그 임대가 안 되는 겁니다.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다시 찾아갔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윌슨 스트리트에 그 집을 얻었고 그리고 새로운 고아원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을 시작을 했는데 정작 아이를 맡기는 사람들이 없어서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뮬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무산시키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수고도 괜찮습니다. 무산시켜도 좋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다음 날부터 고아원의 아이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0: 과정이다. 내가 붙들고 있던 뜻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계획과 수고가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큰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돛을 단 배가 순풍을 만나 바람의 방향에 배를 맡길 때에 수월하게 항해하는 것처럼 그 계획하심에 우리를 맡길 때에 우리는 놀라운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항해사가 돛의 방향을 조절해 가면서 그러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앞으로 전진해 가려 해도 역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향해 전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돌아보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만이 너희가 출발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너희가 창조된 본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집중하여 주목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신의가에 지금까지 남구중앙로에 위치한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조금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두고 말할 때에는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없다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도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도 혼도 없는 육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육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한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짐승과 함께 다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육체, 즉 짐승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 불신자는 짐승처럼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이 없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0: 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되어서 지금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사람 중에서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 곧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짐승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돋는 해같이 빛날 겁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기 거북한 설교를 했습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합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신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벌어서 남을 주세요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한남동 슈바이처 의사 장응복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할머니부터 증손주까지 6대에 걸쳐 신앙의 가문을 이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아프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유익하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이후에도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았고요. 많은 재산이 무색할 만큼 자기 소유의 자가용한 데가 없었고 아내가 손수 뜨개질한 옷을 입고 다닐 만큼 검소했지만 남의

에게는 관대했다고 합니다. 벌어서 남 주세요 이 말에 자주한 장로님은 자신의 말처럼 전 재산 113억 원을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지난 22년에 99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시의 말씀 시편 99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9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15년에 대장암 4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0: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지요.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받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를 앞장서서 무너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부를 만큼,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를 만큼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그가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죠? 하루를 돌아보면 잘한 일보다 아쉬운 일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힘도 결국 내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나를 이 시간까지 데리고 온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찬양 가운데 감사로 하루를 닫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박종호 장로님의 하나님의 은혜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신청곡이기도 했는데요. 6312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찬양 가운데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로 채워지는 오늘 이 밤, 또 하루로 닿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의 찬양들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벳의 음성으로 듣고요. 이어서 지선의 주의 은혜라 띄워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오벳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지선의 주의 은혜라 들려드렸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6312번님께서 이렇게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션디, 이 시간에 이곳에도 계시는군요. 퇴근길에 행저질라는 아주 은혜롭게 듣고 있습니다. 늘 운전 중이라 사연을 잘못 남기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이 시간,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도 전해주셨습니다. 가끔 시간이 허락될 때, 이밤 찬양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종종 들러주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432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프닝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감기가 심하신 것 같아 걱정되네요.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푹 쉬셔서 얼른 나으시기를 기도할게요.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따뜻한 물 많이 먹고요. 잘 챙겨 먹고 어서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영어 찬양 한곡 준비했습니다. 크리스 톰린의 Amazing Grace 들려드리고 저는 클로징해서 다시 올게요.

크리스 탐린의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들려드렸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짐니의 찬양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세탁소 할때 우연찮게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은 지 지금이니까 한 18년? 딱 들어오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묻는 손님들이 주로 있어요. 가족

0: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계속 이렇게 방송에 흘러나오니까, 듣다가 보면 자기네들도 위로가 되는 분들도 많고, 아, 나도 가서 집에 가서 틀어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1: 제가 가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먼저 내 가족부터 나 자신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판 모르는 그야말로 남을 전도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로 와서 하소연한 거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자녀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왜 낳았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를 하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랑장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으며 견디며 바라보자, 아버지를. 얼마 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두 아이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 복음 전하면서 내가 천국 가야 아이들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지금 가게에서 복음의 장소로 삼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어요.
2: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그런데 성도님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탁소에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극동방송의 힘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닿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사역의 동역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 해주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귀로 듣는 신앙 고전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어거스틴의 자매록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서방교회의 4대 성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의 진솔한 고백을 담고 있는 책으로 방황하던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내적 고백의 형태로 기록한 작품입니다.

저 가려운 피부를 가볍게 긁어주듯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독 묻은 손톱으로 피부를 긁는 것과 같아 피부에 염증을 유발했고 피고름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 삶이 고작 이 정도였으니,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게 무슨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신실하신 자비는 멀리서 항상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비참한 죄악으로 스스로를 불태웠으며 악마적인 호기심에 끌려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난 당신을 저버렸고 음흉한 음부에 굴러떨어져 악마들을 섬겼으며 악한 행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일로 당신은 날 책망하셨습니다. 난 당신의 교회에서 거룩한 경배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도 감히 정욕을 이기지 못했고 죽어 마땅한 일들을 꾸몄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당신은 비참한 벌로 나를 징계하셨으나 그건 역시도 나의 잘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 나의 넘치는 자비가 되시며 무서운 원수들로부터 날 보호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난 당신께 불순종하며 당신의 길을 버리고 내 뜻대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단절돼 그 원수들 가운데 물거품 같은 자유를 누리며 오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극찬한 학문적 연구에 대한 열정도 논쟁에서 뛰어나 보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칭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의 간교함은 더해진다는 증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우매함조차도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그즈음 난 수사학교에서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만과 오만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도 아시다시피 파괴를 일삼는 깡패들과는 전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난 그들의 타락적이고 파괴적인 행동과는 전적으로 상관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길한 징조와 사악한 이름이 마치 용기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그들 패거리에 끼지 못한 것을 파렴치하게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우정을 나누고 가끔씩 즐거운 마음으로 사귀면서도 나는 언제나 그들의 타락적이고 파괴적인 소행을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새로운 친구들의 정숙함을 모욕했고 자신들의 사악한 심술보를 채우기 위해 그들을 야유하고 빈정거리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소행은 사악한 악마들의 소행에 견줄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깡패들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요. 사실 그들은 악마의 은밀한 조롱과 유혹에 빠져 남들을 조롱하고 속이기에 앞서 자기 스스로를 먼저 파괴하고 학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파괴를 일삼는 자들 가운데서 난 아직 어린 나이에 웅변술을 공부했습니다. 가증스럽고 허망한 인간의 허영심에 사로잡힌 난 빼어난 성적을 원했습니다. 그때 일반 학과 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간성은 몰라도 문체만큼은 그 누구도 경탄에 맞지 않는 키케로의 책 한 권을 접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철학의 진리서라고 할 수 있는 호르텐시우스였습니다. 오 주님, 이 책은 나의 열정의 대상을 바꾸어 놓았으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목표와 야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간직했던 모든 허황된 꿈들이 얼마나 쓸데없고 무가치한지 그 즉시 깨달았으며 영원한 지혜를 향하여 끌어오르는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당신께로 발걸음을 돌린 것입니다. 그 책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난 내 나이 19에 어머니가 주신 용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

핵을 탐독한 것은 뼈난 언변술을 배우기 위함도 미사 여구를 구사하거나 그의 문체를 배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책의 내용에 매료됐기 때문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때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벗어나 당신 품으로 날아가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어로 철학이라 부르는데 난 그 책을 통해 철학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에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 것 같이 부드럽고 놀라운 설득력과 고상한 이름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채색하고 눈가림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 책에 혹평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키케로의 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 살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찍이 당신의 선하고 신실한 종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소고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에 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

0: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1: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1: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래요.

0: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뒤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던 스미스의 The Blood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에는 보통 조건이 붙습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잘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가 사랑하신 게 아니라 등 돌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태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부족했던 나에게도 그 사랑은 여전히 처음 그대로입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최유지가 함께한 쏟아부은 그 사랑, 오벳의 예수 어린 양,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된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Through It All, 알빈 슬라우터의 Made Me Glad, 그리고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와 스테픈 맥워터가 함께한 Come Jesus Com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그냥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저 왔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그 자격을 따지지 말고 그냥 그분 앞에 나가면 어떨까? 그 문은 이미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열린문 장로교회 예배팀에 십자가로 오신 텐트메이커스의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학의 세계적 권위자 루이스 스미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은연 중에 즐기는 본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용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험난한 과정이라고 표현한 스미스 박사는요. 진정한 용서에는 7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용서 첫 번째 단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용서한다. 두 번째, 먼저 이해함으로 용서한다. 혼란한 마음으로 용서한다. 분노함으로 용서한다.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용서한다. 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용서한다. 근본적인 감정과 마주하며 용서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용서는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진심으로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극복할 힘,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7가지 단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하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찬양인데 언제나 들어도 참 좋은 찬양입니다. 앞으로는 자주 여러분과 나눠야겠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용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날 향한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아,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용서하기가 쉬운데, 어떤 거는 가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조차를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누군가를 넉넉히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발걸음, 믿음의 결단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이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감사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지저 스페일이로 돈모엔 목사님의 영어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셨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Jesus paid it all. 직역하는 그런 뜻의 제목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요.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사람들은 어떤 운명 같은 것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자신을 휘감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상황을 변화시킬 어떤 힘도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웅제의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요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심플리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멀시미의 How Great Is You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앤 윌슨의 My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Overflow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포임의 The Love of God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경민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언어인증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항상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딱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실한 존재를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또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때가 참 많지만 헛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추앙하는 지도자나 또는 뭐 원수 장군 이런 존재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 깨닫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주님의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책임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축복, 그 은혜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오신실 하신 주 함께 하셨는데요.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구원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오늘도 상처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지요. 극동방송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을 듣고 계실 겁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듣고 계신 분 있으시지요? 오늘도 이 밤 시간에도 계속해서 방송이, 찬양이, 복음이 집안에 흘려 나올 수 있도록 라디오를 끄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2847 성도님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남북한 모두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하는 귀한 하루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멘. 입니다. 여러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이렇게 은혜의 사연과 또 한 줄의 기도, 축하 사연, 기도 제목도 같이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인민군으로 복무하시다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전해드릴 거고요. 칼럼에 이어서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올 텐데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북한 땅에 대한, 또 왜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당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직 당과 국가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만 살아야만 하는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북한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회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고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부정부패가 온 나라에 가득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간부들은 부정부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패의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북한이 이렇게 됐을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군대가 힘이 없어서, 지략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나라가 국력이 없어서, 인구가 적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조차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킨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 이전에 복음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왔을 때 평양 땅에 남한 전체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고, 평양

0: 대부흥운동에 놀란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김일성의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모든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1958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북조선에는 교회가 없다고 선언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북한 땅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백성들은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국가는 부패해지고 있고 경제는 철저히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남의 나라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대가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도 주민들의 삶을 먹일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북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북한 땅이 살아날 겁니다.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 소리가 들려질 때에 북한 땅이 회복될 거예요. 그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어디에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북한 땅에 다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북한 땅에도 하석기 이 하나님을 향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북한 땅에 우리 주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북한 땅의 우리 동포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3개국이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닷새 동안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도발을 했는데요. 지난 12일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적어도 드론도 같이 운영하면서 한미일 3국 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과 드론 성능과 운영 능력 등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우리 정례 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면서 협력 구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 13번째인 미사일 발사. 이렇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프리덤 엣지 종료 직후 북한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 감행되어서 군 당국의 긴장 수위를 높였다라는 소식입니다.
0: 예. 자, 먼저 지난 12일 새벽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발사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10일 새벽 5시 20분경에 평안남도 혹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50에서 300km 안팎으로 탐지되었고요. 최고 고도와 속도 등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0: 예.
1: 발사된 기종은 북한이 최전방 배치를 공언해온 화성 11 계열이고요. 전술 유도탄이거나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탄착 지점은 동해상 무인도 알섬 인근 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 예. 자, 이번 도발에서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단순 미사일 발사에 그치지 않고 또 무인기 기동이 함께 확인됐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황도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통상적인 미사일 단독 시험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전후에 북측 공격 및 전방 수역에서 다수의 군용 드론이 기동하는 항적이 포착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군 레이드망에 포착된 드론들은요, 정찰 및 자폭 능력을 가진 기종으로 추정되고 또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대에 맞춰서 비행 궤적을 그리며 무력 시위성 편대 비행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고도 타격 수단과 드론이라는 저고도 저속 비행체를 같은 시간에 섞어 띄워서 물리적 도발 양상이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한미일이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닷새 동안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마치자마자 하루 만에 행동에 나선 건데 이 타이밍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0: 예, 일반적으로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납불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 예.
0: 아, 북한은 훈련 기간 내내 국방성 담화를 통해 프리덤 엣지를 아시아판 나토 구축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다만 미 핵추진 항공모함 등 강력한 전력 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는 동안에는 물리적 충돌 리스크를 피해 숨을 죽이다가 훈련이 공식 종료되고 전략 자산이 복귀하는 틈을 바로 틈타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1: 네.
0: 이는 대내적으로는 한미일의 군사 압박에 한치도 굴복하지 않는다 하는 강력한 결기를 과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삼국 협력 구도를 무력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1: 네. 또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동시 운용, 군사적으로 어떤 노림수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0: 노림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 연합 방공망이 집중과 교란을 노린 것인데요. 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패트리어트와 천궁2 같은 요격망의 레이더를 집중시키면서 동시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도로 작고 산악 지역을 타고 낮게 나르는 드론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방공망 레이더에 동시다발적 표적을 띄워서 감시망의 과부하를 유도하고 또 요격 우선순위 판단을 흐리게 만들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아, 이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섞어 방공망을 꿰뚫는 실전 전술이 자주 목격되었는데 북한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여서 실전적인 복합 타격 능력을 시험과시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1: 예. 자, 북한의 이번 사태 도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0: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에 23일 만이고 올 들어서는 13번째나 됩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 엣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추정됩니다.
1: 예.
0: 또 한미일 주요 해양 공중 전력이 참가하는 프리덤 엣지는 2024년 6월 처음 실시되었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영내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한미일 3국이 상호 운용성 강화한다는 다양력 훈련인데요. 북한은 프리덤 엣지 훈련이 미국 주도의 전쟁 시연이다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또 이번 프리덤 엣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에도 국방성 담화를 통해서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도발을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발사는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개발 중인 미사일 성능 검증을 겸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군사 기술적 수요에 따른 시험 발사 가능성인데요. 북한은 지난 6월 25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발전 5개년 계획 중포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을 일환으로 전술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무기 시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연결선상에서 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북한의 산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1: 네.
0: 2006년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서는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재확인한 바가 있고 명시되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북한과의 협상이 늦어질수록 북한의 군사 기술 고도화는 더 고도화될 것입니다. 한미일이 예정된 훈련으로 전투력을 높이는 것처럼 북한도 전투 작전 능력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와 같은 대응은 대응이 아니라 방치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1: 예.
0: 분단과 대결이라는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이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분단 해소와 통일은 그럭저럭 지나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러다가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오늘 또 이렇게 나눠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도 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 또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올 들어 13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무기로 지킬 수 있는 평화도 있지만 무기만으로 지킬 수 없는 평화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연합하면 북한의 큰 위협이 되지만

0: 북한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핵미사일 드론 등 전략 전술 자산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부 당국도 이런 면을 깨닫고 대화에 나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단과 휴전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군사적 긴장 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줄 압니다. 이런 군사적 대결이 국력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를 함께 동원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에서 나타난 복합공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불법 자금 차단 등 일부 대북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 직후 또는 그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관 폐쇄에도 우리나라가 9월과 10월 필요한 원유의 90% 이상을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차질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의 첨단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공급망과 물류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외국어 학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과외비와 스마트폰 가격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명품을 잇따라 착용하며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를 한꺼번에 동원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각급 연합부대의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가 지난 12일 협동화력습격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 등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이른바 섞어쏘기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통합화력 지휘체계를 숙달하고 반격태세를 더욱 고도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하지는 않았고 박정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속도와 비행 특성을 가진 무기를 동시에 발사하면 상대 방공망의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한 이후 미사일과 포병, 무인기를 함께 활용하는 복합 공격 방식을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 북한 비핵화와 불법 자금 차단 등 일부 대북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9억 1,900만 원에서 내년 7억 3,500만 원으로 20%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우호적인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또 향후 북한 비핵화에 대비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담당하는 대미 외교 관련 일부 예산과 탈북민 보호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경유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취재진과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최근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며 러시아의 경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

공격으로 경유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러시아에는 다른 공격 목표물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정유 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는데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출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이를 타격해 전쟁 자금줄을 압박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그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계속 미국 측에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대로 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의미 없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중간선거가 끝나면 전쟁이 끝나고 국제유가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을 거듭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협상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폐쇄에도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원유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정유업계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원유 수급 상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과 페림섬 진입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긴장이 높아진 데 이어 사우디 동서 송유관까지 공격을 받아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그러나 원유를 미리 비교적 여유 있게 확보해 놓은 만큼 사우디 송유관 폐쇄가 국내 수급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9월과 10월에 필요한 원유 물량의 90% 이상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중동 상황이 악화돼 기존 운송 경로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우회 항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하면 국제 유가와 운송비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원유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참석을 위해 국빈 방한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 개발과 혁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첨단 제조 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금과 구리, 천연가스, 우라늄 등 100여 종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지 누적 투자액은 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사업과 합작 프로젝트도 7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과 자본,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결합하면 새로운 가치사슬과 물류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21세기의 새로운 실크로드에 비유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7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으며 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외국어 학습이 확산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의 황해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사리원시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영어와 중국어 개인 과외를 시키는 동시에 스마트폰 학습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스마트폰용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빗샘 3.0은 영어와 중국어의 발음과 단어 뜻을 익히고 반복 학습과 시험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과외비는 한 달 평균 30달러 정도로 최근 북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쌀 약 45kg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학습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가격도 500달러가 넘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식비까지 줄여 과외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쌀밥 대신 쌀과

약국을 절반씩 섞어 먹으면서 교육비를 마련하는 가정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 교육을 장래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위한 투자로 보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사교육이 새로운 교육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에서도 가정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명품을 잇따라 착용하면서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애는 지난 6월 김 위원장과 신의주 온실 농장을 시찰하면서 3천만 원대의 까르띠에 제품으로 추정되는 금색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됐고, 지난해에는 구찌 선글라스, 2023년에는 약 370만 원 상당의 디올 외투를 입은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와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성인 여성용 정장이나 고가의 의류를 활용해 성숙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이른바 이미지 정치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반면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은 일반 주민들에게 희생과 검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주애의 화려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공개될 경우 또래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달 초 김주애가 사실상 차기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잦은 공개 활동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16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제주도 곳곳에 적은 양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새벽에는 함경남도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인천 16도, 서울과 수원 15도, 낮 최고기온 서울과 인천 수원 모두 28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강릉 16도, 원주 14도, 철원 11도, 낮 최고기온은 철원과 원주 27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맑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보령 15도, 천안과 홍성 13도, 낮 최고기온은 천안과 홍성, 보령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0도, 진주 18도, 광주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진주 29도, 부산 27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이어도는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4도, 제주와 서귀포 21도,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가 27도, 제주와 이어도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양덕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14도, 양덕 12도, 신계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신계 26도, 신의주 25도, 양덕 2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함흥과 원산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성진 13도, 청진 12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5도, 성진 23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6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연일 벌어지는 일교차, 또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점점 또 건조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는 철저히 대비하시고 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평안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녀가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출발해 볼까요?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이어서 보우사운드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그리고 김사무엘 찬양사역자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 앨범 가운데 찬송까지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함께 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도의 사명. 오늘 여러분이 성도라고 생각하면 내 책임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감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첫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독교는 환희의 종교예요. 기뻐하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나오면서 내천자를 그리고 나오느냐? 참 밝은 표정을 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예배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다면 그 교회도 가정도 은혜롭고 그 교회는 부흥이 되지 말라 그래도 부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정죄함이 없으니 즐거워할지어다. 예수 안에서는 저주함이 없어요. 예수

0: 안에서는 다 용서, 예수 안에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환난 중에 참으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내가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도 어려운데 환난 중에 참는 건 더 어렵죠. 환난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밝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금은 밤에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내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면은 바다는 잔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다리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세요. 어려움에 대한 무기는 인내라고 그랬어. 참는 거라고 그랬어. 인내는 진주를 만들지요. 인내가 계속해서 굴릴 때 귀한 진주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죠. 기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처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말씀에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프레이즈 유니온 싱어즈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 쉼의 찬양까지 두 곡의 찬양 이어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그 은혜의 나눔을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 오늘도 함경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이곳에 이제 오신 지가 어느덧 100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집사님.
0: 네, 맞아요.
1: 감회가 참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한국행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보통 다들 갖고 계신 어떤 그림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가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겠지? 라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소망이 있으세요? 집사님?
0: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선분이 없다 나니까 이렇게 뭘 해도 그게 없어요. 그 자기 자격증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그게 없거든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네. 한국을 오기 전에 제가 신학 공부하다가 왔어요.
1: 아, 중국에서요?
0: 신학 공부에 1년 하다가 대학 1학년까지 마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1: 신분증이 없는데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0: 네네. 우리 그 특별하게 우리 그 학교에서 문건 작성할 때 선분증 번호는 우리 아들 선분증 번호요. 그 제 이름은 거서 다 이렇게 생일원이라는 거 물고 그 작성은 다 제가 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학교 졸업해도 제가 나가서 사역 못해요. 제가 그 선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역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것도 그 제가 아시는 두 목사님이 그럼 한국에 오라 한국에 와서 마저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지금 일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또 온 거예요. 제가
1: 네.
0: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 한국 가면 정말 자유민주주의 나라 돼가지고 정말 이 신앙도 자유고 그 찬양도 근데 우리 중국에 있을 땐 기독교를 비판해가지고 찬양도 기도도 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그런 형편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마음이 한국 가면 아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찬양 마음껏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왔어요. 제가 한국으로. 네. 근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어떨 때 하고 하나님 막 어떨 때 막 하나님 막 부리할 때 막 큰 소리로 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서 너무 네. 좋았고 또 막 이렇게 마음껏 저 찬양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예. 네, 그리고 거기 너무, 저게 너무, 이제 저 마음은, 그거는 실현된 것 같아요. 네.
1: 저희가 오늘까지 거의 네다섯 번째 뵙는 거거든요.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0: 네, 맞아요.
1: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저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갈 수 있고, 하나원에서도 정착 도움을 받으면서도 교회 갈 수 있는데 그때 그 예배가 참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0: 네. 그 이렇게 한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제가 인도하면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국전에 그 한원에 왔을 때는 한원에 왔을 때 매주마다 예배 드려요. 제가 또 팀장이 돼가지고 또 교회 전체 그 한원 전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0: 했었는데.
1: 새벽 예배도 있다고
0: 예, 새벽기도, 예, 새벽기도도 매일 제가 또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하나원이스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그만해도 못해요. 근데 여기 나와서 정말 자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큰 소리를 해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1: 그때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셔서 네. 너무나 기쁨의 예배를 네. 들으시고 계신데 네. 그래도 여기에 정착하면서 북한과 중국과는 참 다른 곳이잖아요.
0: 다르죠. 엄청 그래서 다르죠.
1: 어려움도 상당하셨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다르다라고 느낀 것은 자유. 예, 자유예요. 자유예요.
1: 자유.
0: 자유.
1: 내가 이곳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이걸 할 수 있고.
0: 예, 자유.
1: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갈 수
0: 있고. 모든
1: 것이
0: 다 예. 네.
1: 그러면 신분증을 받으셨을 때가 굉장히.
0: 네, 네. 너무 그때 전날에. 처음에 이렇게 소문자 나와가지고 그거 네. 야, 내 이거 때문에 이 한국까지 왔고 정말 이거 저 제 지금 신분증을 보고 네. 하,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정말 그랬어요. 네.
1: 근데 이곳에서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다르기도 하고 체제 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질감들도 있지만 생소함들, 낯선 환경들도 있지만 의식주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자고 입고 보는 것들도 다 다르잖아요.
0: 네.
1: 또 이곳에 오셔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드셨어요?
0: 저는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1: 아 좋아하셔서
0: 네네네 그래서 국수를 잘 지금 먹은 것 같아요. 네, 국수만 잘 먹었어요.
1: 오셔서 가장 먼저 드신 음식이
0: 국수예요.
1: 국수예요.
0: 네.
1: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먼저 드셨어요?
0: 네네네.
1: 여기 국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잔치국수,
0: 네, 그 옥수수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옥수수 국수를 먹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저도 그 양꼬치 파는 집에 가서 꼭 시켜먹는 게 옥수수 국수거든요. 매콤하게 해가지고
0: 그
1: 노란 면 쫄깃하게 해가지고 먹는데
0: 맞아요.
1: 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인상이나 말투까지도 또 다른 낯섦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으셨어요?
0: 괜찮았어요. 너무 부드럽고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말씨가 너무 부드럽고
1: 네.
0: 야 나도 그거 따라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꾸 들었고 우리 한국도 말씨가 너무 더 네. 투박스럽잖아요.
1: 아니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너무 투박스러워. 그래서 저 항상 한국 분들이 그 말씀하는 것이 네. 너무 존경스러웠고 너무 예. 저한테는 별만한 점이다. 해야 되겠다.
1: 아니 지금 정작 2개월 차라고 하신 게 무색하실 만큼 2개월 차라고 하신 게 안 믿겨질 만큼
0: 네.
1: 사투리가 그래도 많이 없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1: 네. 함경도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0: 네.
1: 네, 여기 오셔서 지금 서울에 배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0: 네,
1: 집을.
0: 네.
1: 여기 오시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께 집을 하나씩 이렇게 내어드리고 있는데 서울이 참 경쟁률이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서울에 정착하게 되셨어요?
0: 제가 그 우리 그 기수에서 총무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무는 좀 우선이 돼가지고 저를 저한테다가 다 이렇게 양보해 주셔가지고
1: 세상에.
0: 또 우리 기수 분들한테도 또 감사하고요. 네. 많이 도움도 받고, 그랬어요.
1: 하나원에서부터 섬김을 몸소도 실천하시면서, 또 이곳 방송국과 가까이 오셔서, 저는 저대로 기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또 뵐 수 있고 나눌 수 네. 있어서. 근데 또 집에 들어가면은 빈 공간만이 있잖아요.
0: 네.
1: 사실 집은 나라에서 대줘도 뭔가 가전제품이 다 차있는 게 아니고 살 수 있게끔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주고
0: 네.
1: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데
0: 네.
1: 그런 경제생활이 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0: 아니요. 저는 얼마만큼 더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신 대로 제가 거기서 있는 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1: 하나하나 구입하시는데도 그리고

0: 핸드폰까지
1: 네.
0: 구입을 하시는데도
1: 네.
0: 저희가 정작 도우미가 한 분씩 같이
1: 아,
0: 있으시잖아요. 네. 같이 구입하러 가셨던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이곳에 오셔서 처음 흘렸던 눈물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1: 아주 감사한 거지요. 저는 눈물은 거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보잘것 없는 또 저를 이렇게 또 한국까지 또 오셔가지고 또 보내주가지고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또 살게 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도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또
0: 아.
1: 감사했고요. 늘 거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0: 감사의 눈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감사의 여정 가운데 정착하시는 하루하루, 이제 곧 100일 차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착기 그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중보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드보라 집사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고향 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한 정착 2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남과 북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 터전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 가운데 증거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이 아침도 평안하십니까? 주님 주신 아름다운 가을 아침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결실을 향해 열심인 가을 들판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날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들은 그분의 사랑을 언제나 느끼며 또 신뢰하며 사는 자들이죠. 오늘도 나의 일상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세상은 누릴 수 없는 또 줄 수도 없는 평화와 안식 속에서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9월 16일 수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네일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엣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하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10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

0: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 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1: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역대상 9장 35절은 그동안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계보, 족보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역대상을 시작할 때 사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역대상의 중요한 질문이 뭐냐?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 우리들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했죠.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데 복상 망했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들,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랬죠. 그 답에 대한 첫 서론으로 뭐가 제시되냐면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제시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한 첫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쫓겨나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한번 망했지요. 사울의 인생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망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역대기를 시작을 하는데 사울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13절, 14절 끝부분이 이제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울이 그 오늘 역대상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전사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길보아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길보아 전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길보아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사울이 너무 마음이 불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 방면으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타오를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 이 박수 무당을 찾아갑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됐냐?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불안하면,

자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멸망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정했다는 거죠. 배우고 싶다. 알려달라. 그 다음 14절에는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말은 뭐냐? 평소에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자기 분대로,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급하고 불안하니까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가 불을 지펴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사무엘이 와서 왜 여호와를 멸시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이 망한 이유, 그게 뭐냐? 여호와께 범죄했고, 그 다음 우상, 신접한 다른 신에게 물어봤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시 역사를 통하여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사울과 같이 똑같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럼 이제부터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 이제 다시 돌아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로서 살아야 할까?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할까를 명확히 해야 이들이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온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지금 이 역대상하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한다고 그랬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이제 말씀 14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의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다라는 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서야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다윗과의 언약이 유효하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들이 굳건하게 다윗처럼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들이 망한 이유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살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쫓겨나간 겁니다. 그럼 다시 왔으면 이들은 이전에 다윗과 같이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묻고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사는 백성이 되어야 이제부터 시작하는 제2의 포로 귀환, 제2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하며 오늘 말씀이 펼쳐지죠. 자, 우리 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 표현이 좀 난해합니다. 기브온의 조상. 요 말은 기브온 지역에 정착한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기브온에 정착한 조상. 여이엘은 이게 이제 사울의 선조죠. 선조. 이 사울의 선조인 여이엘은요. 저기를 보면 그 여이엘의 아내는 마아가, 그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아들 중에 36절 끝부분에 넬이 나옵니다. 넬. 그리고 이 넬이 39절에 보면 기스를 낳고요. 기스는 사울을 낳고 또 요나단, 말기수와 기타 아들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의 족보는 기브온, 그 다음 넬, 그 다음에 기스, 그리고 사울. 그러니까 4대 후에 이 사울을 낳은 거죠.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베냐민 지파는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기브아에 살았어요.

기브아.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유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도망갔는데 이 레위 사람이 아내를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오다가 어디에 머물냐면 14절에 기브아에 머뭅니다. 이 기브아는 어디 땅이었냐면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죠.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는데 이 베냐민이 그때 이미 아주 타락해서 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집으로 와가지고 이 여인의 죽음의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20장 1절에 모든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모여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칼을 빼들고 어떻게 하냐면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20장 13절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자.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21절 기브아에서 나와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브아는 원래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데 이때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이지러질 뻔합니다. 쓰러질 뻔해요. 자, 그렇게 비틀거렸던 이 베냐민 지파가 살던 기브아인데 여기서 한 4km에서 5km를 가면 어디가 있냐면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역대상으로 오시면 여기가 바로 기브온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지러진 후에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부터 기브온으로 이주를 해서 정착한 이 선조, 베냐민 지파의 선조가 누구냐? 여이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이엘이 기브온에 거주해서 살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마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아가. 이 마아가는 아람 지역입니다. 아람 지역.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그술 왕의 딸 마아가가 나오는데 이 그술 지역은 아람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이 여이엘은 이방 아람 영향을 받은 여인과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자, 이 기브온은 이제 희위족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뭡니까 나무 패고 장작 패고 원래 이 가나안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의 약조 이후로 살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이들 족속과 이 그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살았던 지역이 이전에 이 기브온 족속, 그러니까 시비 족속이죠. 여기와 이주해왔던 베냐민 족속들이 같이 함께 살았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왕이 돼서 결국은 이 중간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되고 어떻게 되고 이거를 다 축소하고 마지막 어디를 보여주냐면 1절부터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싸움 길보아산에서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자, 사울의 죽음에 있어서 아주 이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죠. 자, 이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보면은 6절에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다 죽게 되죠. 다 죽고 나서 다 죽었다는 건 뭐냐? 사울 왕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다 끝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날 길보아산에 죽은 시체를 처리하고 그 다음 이 병사들이 입었던 옷을 다 수거해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옷을 지금처럼 기계처럼 찍어내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옷을 이제 만드는 게 이 옷이 꽤 비쌌거든요. 그거 다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그 와중에 전장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죠. 그 아들의 시신들도 발견하고 8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사울의 옷을 벗기고 모든 이들에게 사울이 죽었다라는 걸 알리고 나서 이제 더 중요한 건 10절에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 두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0: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전쟁하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 아들이 아주 행실이 나빴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빠의 허락도 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그냥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갑니다. 언약궤 가져가면 이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아주 이 마음을 상하셨죠. 어떻게 그 거룩한 언약궤를 함부로 가지고 나가냐. 하나님이 손을 떼셨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블레셋 백성들은 야 우리가 이겼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뒀죠. 근데 다곤 신전 안에 뒀는데 이 사무엘상 여러분 5장 4절을 가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니 다곤 신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그냥 팍 쓰러져가지고 손목 땡땡땡 잘라나가고 목도 이 신상 목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다곤 신 앞에 지금 뭐가 달렸다는 겁니까? 사울의 머리가 달렸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승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엄청난 수치를 당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사울과 같이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는 곧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행했다? 사울의 행실을 본받아 따라갔다라는 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제 다시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끝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가야죠. 잘 가다가 끝이 사울과 같으면 끝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 가운데 끌려갔던 백성 같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과정 가운데 결국 우리가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신실하게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 사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정리됩니다. 사울의 몰락과 실패는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다면 외부의 어떤 침략에도 끄떡 없을 거라고 믿으며 강력히 왕 세워주기를 주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실패이기도 하죠. 왕은 전쟁에서 백성들을 그러나 지켜내지 못했고요. 왕자들과 함께 덧없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위신마저 참 무참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 지도자의 최후를 보는 일이 우리에게도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울을 거두시고 순종의 다윗을 이스라엘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보이시네요.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보통 사람보다 월등히 잘나고 겸손했던 이스라엘 초대 왕의 실패가 고스란히 공동체의 아픔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깨에 무거운 일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칠게요.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오늘도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으십시오. 샬롬.

즐거운 마음이 행복의 근원이고 그래서 모두들 즐겁게 기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각박해진 세상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갖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요즘 같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모든 게 다 오르고 아이들 학원비도 오르는데 직장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도대체 사는 낙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근심이 가득하여 앞으로 30년 후에 일어날 노후 문제까지 앞당겨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움을 회복하는 길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세계와 만민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빠짐으로 인한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합니다. 찬송가 514장, 새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수많은 연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을 믿었기에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음모를 받아들였지만 이를 계기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요.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에도 사울의 군대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셨고 급기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이런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힘은 실로 대단한 것 같지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리 떼어 놓아야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교제함이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삶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까? 그럴수록 더욱 주와 또 주의 교회와 가까워져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래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나누지요. 찬송가 518장, 새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시편을 자주 묵상하면요, 시편 기자인 그 시인의 마음에는 늘 감사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항상 노래가 흘러나오지요. 시편 10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의 샘에서는 기쁨의 맑은 샘물이 흘러 넘치고 있지요. 이렇게 시인의 삶이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유는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의 모든 관심과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삶이야말로 즐거움의 원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쾌락과 물질이 줄수 없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누죠. 찬송가 276장, 새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1: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 5학년 때 한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0: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1: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0: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0: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0: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1: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0: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의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원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지요.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다 늙어서야 깨닫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돈을 모아봤지만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돈을 모으느라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시간만 가버린 것을 알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스스로 족한 줄로 여기는 것,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해도 행복한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은 자족이었죠. 오늘은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서울 챔버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극동방송 근처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헐버트,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가장 끌었던 것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의 묘비였습니다. 거기에는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노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1907년 8월 29일 24살의 한국에 와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1908년 8월 15일 25살의 젊은 나이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과 같은 선교사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서 밀알이 된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배우며 함께하게 하소서.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들의 필요를 보냅시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테너 최승원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0: 세탁소 할 때 우연찮게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은 지 지금이니까 한 18년? 딱 들어오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묻는 손님들이 주로 있어요.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계속 이렇게 방송에 흘러나오니까 듣다가 보면 자기네들도 위로가 되는 분들도 많고 아 나도 가서 집에 가서 틀어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1: 제가 가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먼저 내 가족부터 나 자신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판 모르는 그야말로 남을 전도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로 와서 하소연한 거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자녀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왜 낳았는지 몰라요.

0: 이런 소리를 하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랑장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으며 견디며 바라보자, 아버지를. 얼마 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두 아이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 복음 전하면서 내가 천국 가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지금 가게에서 복음의 장소로 삼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어요.
1: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그런데 성도님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탁소에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극동방송의 힘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닿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동역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 해주세요.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절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일하게 임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누구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누구나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기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힘겹게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든지 힘겹게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세상은 움직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죠. 이왕 움직이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오면 우리 마음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인생이 망한 것처럼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지혜롭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높은 의욕과 열정을 가졌다고 자만하며 내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다가 쓰러지고 포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며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고 있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을 과시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만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2장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위한 명령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을 위한 명령은 첫째, 시체를 밤새 두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어서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을 죄 범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체조차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죽은 사람을 밤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속에서 계속 매달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하며 그 사람을 내 마음속 형틀에 계속 매달아 놓고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고된 시집살이를 한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요. 겉으로는 네네네 하며 대답했지만 마음으로는 판단하고 미워하며 정죄했어요. 나무 위에 달아놓고선 곱씹고 또 곱씹으며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홀로 지옥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매달아 놓은 죄인을 당일에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속에 매달아 놓은 수많은 죄인을 그날의 말씀으로 묻어야 합니다.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고하지요. 내가 매달아 놓은 것을 매장하지 않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나를 위해 주신 거룩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죽을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디 쉽나요? 당장 나와 관련이 없어도 유명한 범죄자의 출소 소식에 왜 나왔냐? 벌써 내보내면 어쩌냐? 하며 이를 가는 게 우리잖아요. 정말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아직 매달린 수많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물론 내가 용서하지 못해 매달고 있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까지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마음속에서 장사 지내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까지 예수님이 이미 지셨음을 믿습니까? 거룩을 위한 명령은 둘째,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내 형제 소나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해요. 3절에서도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라 하지요. 4절에서는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막말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소나양을 발견하면 굳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며 보살필 이유가 없잖아요. 아예 못 본 채 하든지 몰래 잡아먹어 버리든지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일단은 내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남의 가축도 이렇게 돌보라는데 하물며 길 잃은 내 형제와 이웃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더 수고하고 더 정성을 기울여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길 잃은 내 형제와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이렇게 구체적인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곁에 지체가 소를 잃든 길을 잃든 매사에 못 본 채 하진 않습니까? 나 하나 사는 것도 너무 바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이웃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며 무관심하지요. 이런 우리를 향해 4절에서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형제를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내가 그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돌려주는 것 같은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돌려받게 됩니다. 왜죠?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을 위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자식을 돌보면 내 자식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구원을 위해 내 시간을 쓰면 하나님이 내 시간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는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내 곁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있진 않나요? 정말 저 사람만큼은 돕고 싶지 않다 하는 그는 누구인가요? 상사의 갑작스런 장례를 치르며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고 이제는 말씀으로 마음에 술을 달기를 다짐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지난 겨울 건강하셨던 회장님이 갑자기 폐에 물이 차 병원에 입원하신 뒤 두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평소 너무나 건강하셨기에 준비 없이 맞이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제게 큰 충격이었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서로 가까이에서 모시며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갑작스러운 빈자리가 잘 실감이 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입원하신 동안 가족보다 병원에 더 오래 상주했기에 장례를 치르고 상속을 준비하는 동안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생색이 무섭게 올라오고 돌아가신 분을 향한 연민만 남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세 번 나와요. 또 돌보아주고 돌려주라고도 하세요. 몸은 고되고 마음은 생색이 났어도 입원하신 동안 매일 곁을 지켰기에 회장님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받으시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떠올라요. 세상 성공에 늘 목이 말라 있고 돈을 사모하는 저의 허술한 마음에 이번 사건을 통해 믿음 없는 세상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8절처럼 믿음의 튼튼한 난간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상속 과정의 불만과 이해타산만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부럽고 한편으로는 정죄돼요. 그러나 성공을 위해 입맛에 맞춰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매일 큐티 말씀으로 12절처럼 제 마음에 술을 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을 위해 섬기는 구별된 자가 되기를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출근하면 오늘도 모든 순간 지혜 주시길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죄와 판단이 올라올 때 심호흡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입니다. 5절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정체성을 함부로 뒤섞지 말라는 것이죠. 동성애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6절에서는 어미와 새끼를 비유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죠. 9절부터 12절에는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낙이 를 함께 결의하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여러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옷, 내 귀에 술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반복해서 구별이라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세상 속에서

0: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지는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구별해 부르시고 거룩을 명하십니다. 거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내 귀에 단, 옷 술과 같은 표식, 즉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더욱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직도 땅에 묻지 못하고 매달아 놓은 채 정죄하는 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너 때문이야를 외치는 저희입니다.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때문이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힘든 그 한 사람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낼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길 원합니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해하는 모든 악법이 폐하여지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2: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3: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2: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3: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2: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3: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2: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3: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3: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2: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3: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0: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술의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1: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을 떠난 바나바와 사울 이 일행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이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섬은 물고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물고기 모양의 꼬리에 해당하는 곳에 항구가 있습니다.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고, 이 물고기의 주둥이에 해당되는 곳에 성경의 표시로는 바보, 영어로는 파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냐, 제일 먼저 살라미라고 하는 이 항구를 통해서 입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섬을 관통을 해서 어디까지, 바보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에서 이 전도팀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렇게 살라미 사역을 마치고 이 섬을 관통을 해서 바보 파푸스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 섬을 총괄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이 방해꾼이 총독 곁에 딱 붙어가지고 총독이 계속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전도팀에 문제가 생긴 거죠. 위기가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사용하십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이 사도행전 선교의 중심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문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거침없이 일하도록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피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선교지죠. 구브로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이 첫 선교지에서 영적인 방해꾼을 만났습니다. 이 방해꾼은 이름부터가 좀 복잡합니다. 아람어로는 바예수,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고요. 아랍어로는 엘루마, 마술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여러 개 쓰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홍길동인데 어디 가면서 찰스 홍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직업도 아주 복잡합니다. 이 사람 보세요. 겉으로는 선지자 행세를 했어요. 바 예수, 그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이 사람 마술사였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을 어둡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러분, 이 자가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일에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여기 보면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에서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공격은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법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 관계를 끊으려고 혈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뭐가 벌어지느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무슨 일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이걸 힘써 있는 힘을 다해 방해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영적 싸움에 누가 이 싸움에 앞장서서 마귀를 대적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과 이 엘루마, 이 마술사 간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될 때 뭐가 바뀝니까? 사울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과 바울,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름의 뜻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름의 뜻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무게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바울이라고 부를 때는 항상 뭐가 따라 붙느냐? 사도 바울, 사도가 따라 붙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에는 그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권세가 따라가는 이름이 바울인 것입니다. 성경이 언제부터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 권세 있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느냐? 그가 구브로에서 바 예수 엘루마의 방해 앞에 전혀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대항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엘루마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엘루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고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자에게 심판을 선포해버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귀를 멸하는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마술사가 일시적이지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12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보았던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믿음의 열매가 이 자리에서 맺히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수행원으로 해서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구브로를 지나서 소아시아 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이곳이 로마의 속주, 갈라디아 속주의 중심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여기가 1차 전도여행의 중심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가는 사도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 팀의 주도권이, 리더십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까지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라 그랬어요. 바나바가 이 팀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13절, 구브로를 지나서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밤빌리아 속주의 항구도시 버가로 이동을 하면서 이 팀의 이름이 바뀌죠. 뭐라고 바뀝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팀의 리더십도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 설교하느냐? 바나바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첫 설교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했던 설교였습니다. 누가는 이 설교를요, 17절부터 41절, 무려 25절에 이르는 이 긴 설교의 전문을 사도행전에 다 올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요, 이 선교 여행의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 여행의 성격을 보여주는 설교였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을 알려주는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의미가 담겨있는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전도팀의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계기가 뭡니까? 구브로에서, 마술사 엘루마 앞에서 사울이, 바울이 당당하게 대응했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은사에 맞게 물론 사람을 쓰시지만 항상 자원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유다를 한번 보세요.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참 부끄러운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희생해야 되는 자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가 있을 때 항상 이 유다가 책임을 집니다. 유다가 희생을 하고 유다가 앞장을 섭니다. 애굽에 곡식 구하러 갔을 때 자기 동생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된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테스트를 합니다. 베냐민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인질로 잡습니다.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에서 이 요셉이 아끼던 은잔이 나오도록, 그래서 이 은잔을 훔친 자로 몰아가지고 베냐민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인질로, 내가 담보가 될 테니 이 막내는 보내주십시오. 이 막내가 붙잡혀 있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막내는 풀어주고 나를 붙잡아 두십시오.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리, 자기가 희생하는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후손인 유다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근데 동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열에 열두 지파가 움직이는 이 대열의 동쪽 끝에서는 지파가 선봉에 서는 지파인 것입니다. 누가 선봉에 섰습니까? 유다지파가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헤브론을 공격할 때 모든 지파가 자기에게 배당되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헤브론을 공격하며 그 산지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지파가 갈렙과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섰고 유다 지파는 책임지는 지파였고 유다 지파는 항상 선봉에 서기를 기뻐하는 지파였습니다. 누가 쓰임받습니까? 유다처럼, 유다 지파처럼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로 책임을 뜻하는 단어가 responsibility입니다. 이 response라고 하는 단어와 ability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죠. response, 반응한다는 거예요. 응답한다는 거예요. ability, 능력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어떤 도전이 왔을 때 계산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바로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래 해야지.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던 것, 이사야가 쓰임받았던 것, 유다지파가 쓰임받았던 것, 다 보십시오. 사명에 대하여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책임을 다하려고 할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를 복되게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첫 설교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설교가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도의 목적이 뭔지, 이 선교 여행의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는 설교였습니다. 17절부터 41절 이 설교는요, 총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단계가 뭐냐? 17절부터 22절인데 요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요 설교를 한 장소는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 사람들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다 아는 얘기죠. 광야 여정을 얘기합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를 얘기합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울을 언급하고 다윗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공감대를 먼저 잘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 공감대를, 그분들도 잘 알고 나도 잘 아는 그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1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갑니다.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공감대를 만드느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아덴 사람들의 이 종교심, 이 종교심을 공감대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십니다.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공감대를 만드십니까? 물로 공감대를 만드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물 때문에 나온 사람에게 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만들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으로 공감대를 만든 겁니다. 다음 2단계는 뭐냐? 23절부터 25절인데요. 내용은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구약의 인물 다윗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자,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으로 공감대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을 언급했죠. 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언급하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 26절부터 37절인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다윗은, 위대한 다윗은 그도 역시 죽었고 그는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지만 썩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앞으로 모든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이걸 이 설교에서도 명확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38절과 39절입니다. 내용은 뭐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38절, 39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게 됩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죽은 뒤에는 뭐가 있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후에 모든 인생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자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인은 심판대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위축되고 미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돈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음 앞에 인맥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음 앞에 내가 누렸던 권세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여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회 주셨을 때 영접하는 거예요.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기회 주셨을 때 지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 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자기는 다 죽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때 양수가 터지고 자기 세계는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죽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해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 받았음을 우리가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랑하면서 삽니까? 우리도 날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우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날마다 날 구원해 준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 앞에 있고 문제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매 순간마다

0: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우리 예수님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국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2-1171번, 052-242-1171번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예담교회 김형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민족,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하나 되어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6년 9월 16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하루를 떠올려보라. 새벽에 눈을 떠서 밤에 다시 잠들 때까지 우리의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인사해야 할 사람들, 처리해야 할 일들, 답해야 할

부탁들, 견뎌야 할 자리들 전부 합치면 분명 16시간은 좋게 흘렀을 텐데 그 중에 진짜 당신을 위한 시간은 몇 분이었는가? 분명히 말하겠다. 당신은 짧은 삶을 받은 것이 아니다. 긴 삶을 짧게 만들었을 뿐이다. 곳간에 곡식이 줄면 우리는 즉시 알아차린다. 금고에 돈이 새면 잠을 못 이룬다. 그런데 시간은? 이 시간은 매일 새어나가는데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짧은 글인데 마음의 교훈은 길게 이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이 없어질 때는 당장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내 시간이 허비되는 것에는 왜 이토록 덤덤한 것일까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이 세상의 철학보다도 더 힘있게, 더 철저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도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하라, 세어보아라. 이 지혜는 단순히 아, 내가 이렇게 수명이 이만큼 남았구나 이거 계산하는 일이 아니죠.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보낸 이 하루가 내 일평생의 열매로 분명 남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 극동방송에서 일하는 게 감사한 게요. 우리 극동방송의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뭐 사장님도 그렇고 뭐 김정아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로 이 시간을 참 아끼면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야, 이 시간,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래요. 세상의 유혹들에 많은 시간들을 빼앗길 때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으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아침 시간이 그냥 허비되고 그냥 무덤덤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침 방송을 듣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 더 주파수를 고정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은혜로운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홍보 대사임에 틀림없죠. 우리 찬송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올댓팀의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인터뷰도 그렇고 참 이렇게 각자 이분들이 그 일이 있어요.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그때만 모여서 이렇게 찬송가 앨범을 녹음한대요. 이 바쁜 세상에서 이 시간을 가장 또 소중하게 활용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들을 고백하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는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할수록 시간이 아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침 처리해야 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단 몇 분이라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헛되이 새어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아주 거룩한 시간, 말 그대로 세월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어나가는 시간, 그러나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는 시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 시간들, 저도 그렇고요. 이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 시간을 저는 더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극동방송이 나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전해지고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자, 어제에 이어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 오프닝 멘트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유하면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좋죠? 그리고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는요,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또 오늘 오프닝에도 이 영상 링크를 함께 공유해 놓았습니다. 오프닝도 보시고 이렇게 꾹 한번 눌러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댓글은 못 남겨요. 지금 우리 한복추님, 조재희님, 윤향순, 김창숙, 사랑의 강물, 그리고 최정희, 이수정, 소중한 아이님, 변옥주 권사님, 거들손, 정순금, 김대리, 박지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김세호, 윤경자, 박승아님, 전순자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들어와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 더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오를 표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시고요.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귀한 또 선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영상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우리 소프라노 박인경 선생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영상 찬양 또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0: 사람들을 만나며 이 아침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시간인데요. 매주 또 수요일도 우리 화수 우리 문예정 PD님과 함께합니다. 예정 PD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PD 문예정 PD입니다.
0: 할렐루야. 예정 PD님.
1: 네.
0: 우리 일주일에 두 번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 오프닝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더 잘 써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하나님을 더 또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PD가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0: 이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시는 분들은 참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을 아끼시는 분들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오늘 네. 그 분을 모셔서 함께 하는데 오늘은
1: 네?
0: 여러분 조금 화면 구성이 좀 특별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꼭 들어오시면 좋겠죠, 정 PD님?
1: 네,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평소와는 다른 구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0: 예.
1: 보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0: 네.
1: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0: 맞습니다.
1: 또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검색란에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날 진행하는데요. 신미영님, 한복춘, 최용님, 방송미님, 조재희, 이사야리, 우리 김정란 권사님, 이선아님 오프닝을 공유하고 있는데 참 기도수첩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홍숙자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니 힘이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복된 수요일 오늘은 좀 특별한데요, 예정 PD님?
1: 네, 오늘은 스튜디오로 직접 오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정말 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함께 하실 분을 예정 PD님이 소개해 주시죠.
1: 네, 우리가 평소에는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요.
0: 예.
1: 오늘은 그 아쉬움을 싹 녹여드립니다. 아름다운 휴양지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그 영적 갈급함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시고요. 또 방송으로 함께 나누겠지만 A국에서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셨던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0: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할렐루야.
0: 박수 한번 치자 저희. 와. 선교사님 이 네. 이른 아침 또 극동방송에 오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니 좀 극동방송 와보시니까 저기 문혜정 PD님도 있고 송옥석 네. PD도 있고 우리 직원 PD님들도 있고
1: 스튜디오도 있고
0: 다 네.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좀 떨림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처음 뵀지만 한 100번 만났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했죠. 근데 뭔가 친숙한데요, 선교사님?
1: 그러니까요.
2: 네, 인상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2: 주님이 주신 아주 좋은 인상인 것 같습니다.
0: 그, 저기, 뭐라고 네? 할까요? 저기, 전라도 사투리로 서글서글하다 그러나? 이게 지금 사투리 표시는지.
1: 아,
0: 정말 서글서글하고. 그 친숙한. 네. 근데 마음 문이 열리는. 야, 그래서 조금 전에도 A국 말씀을 하셨는데요.
1: 네.
0: 선교사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만나기 전에 이제 우리 필리핀 사역하시지만 그 전에 20년 동안 우리가 지금 밝힐 수가 없어요. A국 사역 그 사진 영상 있는데 이걸 이제 밝힐 수가 없는데 A국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셨다고요?
2: 네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0: 예.
2: 주님의 일만 하는 게 마음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삶을 영혼들을 위해서 전부 드려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가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관점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0: 예.
2: 하나님은 관점이 그 영혼에 대한 그 관점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그럼 영혼이 많은 곳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1: 영혼이 많은 A국
2: 예, 야, A국으로
0: 잠깐만, 해서 지금 A국이라고 이게 잠깐 네. 영혼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요?
1: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아니, A국입니다.
0: 네, A국이라는 거네.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영혼이 가장 많은 A국은 어디인가? 그러나
2: 아유 말이 나와버렸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런데 저는 선교사님 오늘 저는 가장 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선교지 네. 소식도 좋은데 오늘 박지연 선교사님 뵈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네. 지금 이렇게 결단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1: 어렸을 때부터
0: 네. 예수님 좀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 만났더니 뭐가 이렇게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짧게라도.
2: 저는 그 기독교가 어머니 쪽으로 제가 4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에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면 그냥 믿어졌어요. 모든 말씀들이 하나 의심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믿어졌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냥 믿어졌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 산기도를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때 이제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부흥성회로 부모님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부흥성회 따라다니면서 방언이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1학년인데 제단을 강대상을 붙들고 새벽까지 다 이제 부흥성회 끝나고 가셨는데 예. 그 다음 새벽 부흥성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이 되어서 이제 방언이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점점 이렇게 가깝게 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 그때가 그럼 아까
1: 초등학교 1학년 때
2: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0: 아유 정정
1: 정정하겠습니다.
0: 네. 지금 많은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1: 깜짝 놀라서
0: 도전 받을 뻔했어요. 내가 네. 네. 중학교 1학년 아이고 엄청나죠.
2: 네 야. 그때부터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주님을 이렇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1학년 때 그 영적인 또 경험을 하시면서 아, 내 삶이 내 인생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실은 사역의 쭉 전반 중에 아까 A국 20년의 사역을 네. 이거는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역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0: 거기서 좀 가장 좀 기억나는 일?
1: 에피소드?
0: 예, 사역 혹시 있을까요? 어떠세요? 많이 있겠지만.
2: 너무너무 많아서 그새 1박 2일에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놀라운 현장을 예. 저희가 사실은 그 A국에서 그 변경지역을 지나서 이제 미얀마로 저희들이 이제 선교를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그 화교들이 있는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그 세 분들과 저희 제자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이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80km 되는 내륙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근데 검문이 너무 심해서 거의 무장을 하고 거의 미얀마 사람처럼 준비해서 갔는데 가는 길에 너무 지상 낙원 같은 그런 양쪽에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도로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근데 양쪽으로 해바라기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때 머리에 있는 안전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주우러 가면서 보면서 아,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이거 낙원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도착을 목적지에 해서 1박 2일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제 돌아온 뒤 80km이기 때문에 도로가 좋지 않아서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엄청 엉덩이도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2시간이 넘는 시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돌아오는 시간에 다 뒤에 한 사람씩 타고 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몰아들어가지고
0: 오토바이 가는데
2: 네. 네, 몰아들어서 이제 빛은 하나도 없고 너무 어두컴컴한 거예요. 예.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엄청 큰 트럭도 다니고 그 덤프트럭 같은 것도 다니고 너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비가 온다면 그 신장로의 그 길에 돌멩이도 많고 도로도 많이 파괴가 됐는데 오는데 너무 쉽지 않아요. 위험하고 그렇죠. 미끄러지고 사고가 날 그런 상황들인데 정말 저는 이거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시간이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하나님께 2시간을 넘는 시간을 그 어두컴컴한 그 먹구름 사이에 바로 제 머리 위에서 곧 쏟아질 듯한 그런 먹구름을 지나서 저희가 2시간이 넘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오토바이 이제 세워놓고 저희가 그 집 안으로 그 가정교회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마어마하게 옥수같이 쏟아져서 저랑 같이 간 이제 제자 두 사람이 보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오 정말 선생님과 같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를 친히 이렇게 목도하게 되고 배우게 된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영.

0: 영광 돌리고 저희가 박수치고 정말 감사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 것 같습니다.
0: 네, 아멘.
2: 우리 선교사님 고백을 이제 들으면서요. 그냥 그 지금 얼굴 좀 표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가 막 생각나시는 거죠.
0: 아, 네.
2: 이건 여러분 아시죠?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1: 7, 80km를.
2: 그 네. 날씨는 그 순간 그때 정말 이건 내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발걸음에 세밀하게 보호해 주심을 느끼셨던 그 경험들. 참 그 세미한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을 필리핀 카비테주로 인도하셨어요.
1: 네.
2: 너무 궁금해요.
1: 카비테주가 어떤 곳이에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1: 저도 그렇습니다.
2: 카비테주. 네.
1: 카비테주가 어떤 곳인지
2: 설명을 해주신다.
0: 네. 저도 그렇게 이제 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는 모르지만 그래도 카비테주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좀 관광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닐라하고 메트로 마닐라하고 한 21km 정도 남쪽에 루손선 남쪽에 있어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산업 생산지로도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세계에서 그 활화산이 가장 작은 곳 중에 하나가 그 따가이타이라는 그런 곳에 있거든요.
2: 예.
0: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예 그런 관광지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아니 이렇게 좀 쉽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1: 네.
2: 자, 저 A국에서 20년 했고요. 자, 필리핀 네. 갔어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그 소중한 사역지를 또 이렇게 두고 필리핀 사역지로 옮겨간 그 과정이 너무 좀 궁금해요. 그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0: 저는 항상 사람들이 영혼들의 하나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좀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곳이면 좋겠다라는
2: 영혼이 많은 곳
0: 영혼이 예. 많은 곳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국보다는 그래도 해외에 그런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몇 년 있으면서 머리 안에서는 그 선교지라는 그게 떠나가지 않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그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고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서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안아줄 걸, 좀 더 기도해줄 걸, 좀 더 사랑해줄 걸 이런 마음들이 후회가 되면서 많이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나 다시는 부득이하게 나오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2: 지금 그렇죠.
0: 네 그런 상황이라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혼들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붕 떠있는 이 마음 선교지 항상 가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화교들에 대한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어가 좀 부족해서 영어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가장 가깝고 그리고 비용도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곳을 생각하다 보니까 필리핀이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게 되어서 네 그렇게 해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나라에 정착하게 하시면 정착하게 할 것이고 아니면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로 하나님이 또 보내신다 그러면 또 그 나라로 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네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이제 필리핀에서 일단은 새로운 또 사역지 옮기실 때 먼저 영어를 또 배워야 되겠다 이런
0: 네,
2: 부분도
0: 네,
2: 있었고 네.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면 난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
0: 아멘.
2: 우리 박 선교사님은 지금
1: 그러니까 중심이 늘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 계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것 같아요.
2: 새로운 곳에 가는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0: 저는 원래 하나님의 일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네. 네.
1: 사실 이렇게 네. 너무 결연하셔서
2: 지금
1: 빈틈이 없어요. 치고 들어갈 빈틈이 없습니다.
2: 일단은 중학교 1학년 때 그 네. 경험 뭔가 좀 두려울만 하면은 또 하나님이 강하게
1: 그러니까요.
2: 역사하신다라는 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 선교사님 누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고요.
1: 그러니까요.
2: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아니 그럼 선교사님 좀

0: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네. 선교사님 저 진짜 두려워요. 좀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상담도 하고 권면도 하시잖아요. 우리 지금 극동방송 가족들도 그런 분 있으시거든요. 내가 어떤 분은 지금 직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나 잘할 수 있을까? 이사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1: 두려워하는 마음.
0: 선교사님 네. 어떻게 좀 권면해 주세요.
2: 사실은 주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너무 쉬운 말들이에요. 사실 어렵진 않아요. 생각이 좀 단순해야 되거든요. 저는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바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시고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항상 하셨지.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래도 기도하다가 또 다시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를 저는 항상 이렇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그 믿으시고 또 기도하신다면은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0: 두려움은 사라진다.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1: 돌아 들어오셔야 합니다.
0: 내가 볼 때 저 지금 이런 표현인데 무서운 경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1: 그러니까요.
0: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모습을 저는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보이는 라디오 우리 예정 PD님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1: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사실 그 A국에서의 20년 그리고 필리핀으로 옮겨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돕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현지에서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사역을 펼치시고 이런 것들이
0: 궁금하죠.
1: 너무나 궁금합니다.
0: 지금요 찬양을 한 곡 듣고 저희가 이 말씀을 또 나눌 텐데요. 오늘 선교사님 보니까 제가 빠져들어요. 이거 지금 거의 뭐 토크 프로그램 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지금부터 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찬양에 나갈 거예요. 이 찬양 제목은 은혜 아니면이란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렇게 많이 우신다고요 선교사님?
2: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아니 1분 1초라도 살 수 없는 게 제 삶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사도바리 고백했던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 고백합니다.
0: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는 오늘 이 아침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지금 필리핀 카비테주의 그 사역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좀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0: 와.
1: 박영희 권사님의 은혜 아니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왜 이렇게 우리 네. 선교사님이 부르시는 것 같죠?
0: 그러니까요.
1: 뭔가 박지현 선교사님이 찬양을 직접
0: 부르시면서 선교지를 소개해 주시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1: 와, 지금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찬양이 네. 흐르는 동안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의 이 사역의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0: 그러니까요. 최옥래님께서도요. 예.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필리핀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지금 더 들어야 하는데
1: 맞아요.
0: 나누지 못했는데도 모든 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고 또 고백을 나눠주고 계세요.
1: 사실은 저희가 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 사진을 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데 지금 20년 전에 세워진 현지 교회를 좀 돌보셨던 사역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선교사님?
2: 네네.
1: 어떻게 우리 그러면 그 필리핀 사역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요?
2: 제가 먼저는 언어를 영어를
1: 했죠.
2: 예, 먼저 배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무조건 일단 순종하고 보자라는 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그 한인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그분들이 20년 전에 세웠던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를 중점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 현지 교회까지 돌보지를 못하셔서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한번 좀 돌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네 제안이 들어오셔서 부탁을 받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응답받아 결정해서 그 사역들을 돌보게 됐어요. 네.
0: 이 사진을 보니까 가정교회를 직접 방문하시는
1: 그러니까요.
0: 경우도 많은 것 같고
1: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사랑하는 학생들
0: 네.
1: 장학금 사역도
0: 전달하시는 역할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가정 방문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2: 네네. 거기 가정 방문을 해서 가는 길이 사실은 그 부유 속의 빈곤이라고 그 도로를 큰 도로를 메인 도로를 넘어서 그 안으로 살짝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쓰레기 마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 있는 또 학생에게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고 가는 길이 은혜스러워요. 가는 길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그 길을 가면서 기도를 하고 가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에 궁금함과 기대감으로 가요. 가서 그 아이에게 물론 거의 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하는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가서 그 장학금을 주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까지 복음을 받아주셔서 네 교회를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1: 저희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다시 들을 건데요. 네. 49분의 유튜브 방송에서 듣고요. 오늘 이 아침에 정규 방송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유튜브 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꼭 들어오시고요. 오늘 복된 아침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3: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4: 그 기사님께서 항상 그 106.9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셔서 운전석에 가서 문의를 드렸죠. 혹시 매번 이 극동방송 트시는 기사님 맞으시냐고 문의 드렸더니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번 트시냐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방송을 틀으실 수 있냐고 문의 드렸더니 욕도 많이 먹었고 민원도 많이 듣고 했었다고 그만큼 결단이 있고 믿음이 있으신 거죠. 대중들한테 이게 바로 전파 선교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믿음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거 보고서 제가 좀 부끄러웠었어요. 제 자신이. 기사님 늘 감사했어요. 차를 타면 늘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0: 메시지나 찬양을 들으면 평안을 얻고 승천하고 내리고 했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욕하는데 하지 말라 안 틀면 될 텐데 운전에 방해될 것 같아서 내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저 같으면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전파선교사라고 얘기하시면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쫓아 따라 부르시면서 운전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저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사님 덕에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전도가 될 것 같아서 많이 깨닫고 느꼈어요. 감사드려요.
1: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해도 듣습니다. 극동방송의 영혼구원 사역을 알고 또 그 가치를 아는 분이라면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그 누가 뭐라 한대도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의 가치를 아신다면 전파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50원 10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전파선교사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스파이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정탐꾼으로 부르신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군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군인으로 부르실 때도 있고요. 또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일단 4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뒤에 우리가 본문 내용을 더 읽어보시겠지만 갈렙이 또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할 때 그렇게 인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했을 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불편해지는 것이 싫었거든요. 힘들어지는 것이 싫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언약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고 참지 못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영어로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Selective hear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선택적으로 어떤 말을 들을 때 누군가의 생각을 의견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갈렙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저들을 향한 꿈을 설명해도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저들이 갈렙이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또는 모세가 설명했을 때 여호수아가 설명했을 때 저들 보고 뭐 만세 이렇게 외치거나 정말 내가 전적으로 당신들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갈렙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설득하고 저들의 마음을 달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종의 마음, 저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들을 설득하는 갈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 이런 내용이 있죠.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저들의 반응을 보자 땅에 엎드렸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돌을 들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참 제가 보기에도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나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포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무리 반항해도 우리는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목숨을 다해 종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 이하에 계속해서 거의 14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결국 10절 내용의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들 가운데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하세요. 그 내용이 이제 나머지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민수기 14장의 하이라이트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24절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0: 24절에 모세가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또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다른 마음을 가졌다. 다른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다른 마음은 한 두세 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마음은 정말 진실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진실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른 마음의 소유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실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게 언제였습니까?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이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도 똑같이 저들처럼 돌을 들고 던지지 않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상황을 견디고 그 과정을 이겨내고 참는 그 사람이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사람이 바로 다른 마음의 소유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함께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어제는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이 진행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귀한 마음을 모아주셨고요. 또 복음의 전파의 그 길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게요.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달리기를 보면요. 한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혼자서 결승선까지 갈 수는 없죠. 내가 달려온 길 끝에서 바통을 건네고 또 누군가 그 바통을 받아 달려야 경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는 방송을 만들고 또 누군가는 기도로 함께하고 또 누군가는 물질로 그 길을 이어주죠. 어제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주신 분들입니다. 덕분에 오늘 아침에도요. 울산 극동방송의 전파는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이 방송을 통해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될 겁니다. 바통을 이어받아 주신 모든 전파 선교사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이어가야 할 믿음의 바통이 있겠죠? 오늘도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시작할게요.

아멘.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입니다. 어제는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이 있었죠. 기존에 전파 선교사로 헌신해 오신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귀한 마음을 모아 주셨고요. 또 새로운 전파 선교사 분들도 세워지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분한 분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오늘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해주신 모든 전파 선교사분들께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극동방송 지사장 남현용입니다. 어제 진행된 2026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방송 선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 계신 곳의 상황과 삶의 모양들은 다 달랐지만 단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참 복된 하루였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이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런 사랑과 헌신으로 상업광고 없는 순수 복음 전파 사역을 지난 24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유일의 순수 복음 방송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SOS, 송 오브 송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분이시죠?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자주 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제 딱 9시부터 함께하셨죠,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전파 선교사 생방송도 함께해 주시고 네. 오늘은 기존 코너가 또 있어서 와주셨는데 네. 피곤하실 것 같아요.
1: 아, 저보다 예. 저 앞에 있는 우리 하은 PD님이 너무 피곤해 보입니다.
0: 아, 저요?
1: 지금.
0: 네. 아니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네. 아유, 저희 동역자분들이 얼마나 세워주셨는지. 오늘도 지금 보세요. 3233번님께서, 선교사 손자 이름으로 입금한다고, 네. 정연우, 정연수 이름으로 입금하신다고 기도 부탁한다라고 하셨어요.
1: 네.
0: 야, 오늘까지도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예, 어제 감동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어제 목사님께서도 생방송 함께 해주셨는데, 네. 뭐 처음은 아니시겠지만, 네. 어제 좀 어떠셨는지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1: 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끔 그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도 듣고 네. 섬기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그 도전도 있고 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한 번에 뵌 것 같은
0: 아, 네, 맞아요.
1: 그런 아주 넘치는 감동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네.
1: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0: 네.
1: 우리 전파 선교사님 되어주셔서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아멘.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제도 전파 선교사 어제는 이제 24년 그리고 24시간 쉬지 않고 달려온 울산 극동방송을 응원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24만 원의 일시금 헌금을 저희가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우리 오들돌 6번님께서요. 목사님 어제 괜찮은 아침 이름으로 헌금하신 네, 그런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만큼 참 울산 극동방송을 향해서 정말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도 정말 또 문자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1: 네, 그 한 주의 중간 지친 마음을 예배로 채우는 은혜로운 수요일 괜찮은 아침 이 자리도 예배의 자리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길 소망하며 함께합니다.
0: 아멘.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어제는 저희가 함께 동역자를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저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20번님도 반가운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문자도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샬롬 PD님 안녕하세요. 복음 카페 오픈하며 듣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동참해서 기분 좋았고요. 또 많은 손님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아멘. 네,
1: 복음카페는 전국에 13개 지사에 전파 선교사 가입을 약속드리고
0: 감사합니다.
1: 더 나아가 통일이 된다면 제 두 발로 평양

0: 까지 걸어가서 복음 카페 2호점을 차리는 게제
1: 와,
0: 소망입니다.
1: 아멘.
0: 북한 지역을 위해 품으며 기도하는 복음 카페가 되겠습니다. 와, 너무
1: 아멘.
0: 귀하네요. 와,
1: 세상에. 이분께서 복음 카페라고 하셨잖아요. 어제도 이 카페에서 직접 만든 빵을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빵 위에요. 그게 이빵 이름이 예수님 빵이에요. 보니까 빵 위에 예수님 그 캐리커처가 프린팅이
0: 그래요?
1: 되어 있더라고요.
0: 와.
1: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거죠.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또 보내주고 계시고요. 어제 전파 선교사로 가입해주신 분들께서 아마 오늘도 이 방송 들으실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혹시 어제 동참을 못했는데 오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0: 오늘도 보내고 계시네요.
1: 예.
0: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3305번님께서 또 뭔가 오늘 굉장히 또 깊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지금 방금 전에 신명지라는 성함으로 송금 완료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천천히 사연은 또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무튼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제가 오늘 코너 마치고 나서 천천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저희가 우선은 함께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는 찬양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주제 찬양을 한곡 듣고 찬양의 가사와 연결되는 은혜의 말씀까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0: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1: 오직 믿음으로. 저이 찬양 참
0: 네,
1: 좋아하거든요.
0: 그래요?
1: 오늘은 특별히 또 목사님께서 선곡을 해주신 찬양이잖아요. 네, 어떤 마음이 담겨 있고 어떤 메시지가 또 담겨 있는지 저희 차차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0: 문용택의 오직 믿음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할이 주제 본문과 또 제목 말씀해 주세요.
1: 에스겔 44장 15절을 통해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오늘 주제 선구인 에스겔 4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 아멘. 에스겔 43장의 마지막 절인 27절의 하반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즐겁게 받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제사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주관할 사람을 지정하셨습니다.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독의 자손 제사장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0: 아멘.
1: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0: 주여.
1: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0: 아멘.
1: 제사장의 직분을 지킵니다.
0: 아멘.
1: 오늘의 찬양 오직 믿음으로의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0: 아멘.
1: 절이 이렇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0: 아멘. 아멘.
1: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0: 아멘.
1: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거나 믿음까지 흔들리는 시대일지라도 주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0: 아멘.
1: 예배의 자리를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0: 아멘.
1: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0: 주여.
1: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0: 아멘.
1: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지켜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0: 아멘.
1: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0: 아멘.
1: 어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눴습니다.
0: 네.
1: 요한 3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0: 아멘.
1: 이 말씀과 같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 극동방송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요.
0: 네.
1: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조용히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래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월요일은 조금 일찍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어디 가시나 보았더니 교육관에 가십니다. 교육관을 저희는 좁은 문 채플이라고 부르잖아요.
0: 네, 최근에
1: 네.
0: 리모델링한, 네.
1: 그 좁은 문 채플로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뭐 할까요? 청소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청소하십니다. 주일에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것들을 제자리에 놓으시고 구석구석 쓸고 닦고 하십니다. 그곳을 예배실로 사용하는 그 부서의 선생님들이세요.
0: 아, 네.
1: 매주 변함없이 묵묵히

0: 조용히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1: 아멘.
0: 놀라운 일은 그 부서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1: 아멘.
0: 청소해야 부흥한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청소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아멘.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남모르는 땀과 눈물을 흘리시는 수많은 동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1: 아멘.

아멘. 지선 전도사님의 성도의 삶이라는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제부터 이어진 이 전파 선교사의 참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인지 이 감동의 물결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0600번님께

0: 분께서 목사님 이렇게 한번 보내주셨어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1: 네, 어제 누구의 이름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퇴근하고 늦어졌다고 그러시네요.
0: 네.
1: 믿지 않는 남편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24시간도 남편 이름으로 한 구좌 동참하겠습니다. 와, 너무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아멘,
1: 링크 바로
0: 감사합니다.
1: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감당하면서도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흔들리지 않는, 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기에 울산 극동방송이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들들 6번님 말씀 후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면서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주를 향한 믿음 위에서 온전히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그 어디에서라도 변함없는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한 분께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또 결단을 담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3305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제가 울산에서 운전을 하다가요. 차량이 갑자기 고장나서 멈춰서면서 후속 차량과 추돌하는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허리 복합 골절과 얼굴 광대뼈 미세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고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 8월 24일에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완치를 위해서 집 근처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9월 말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는 저의 생명을 기적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병상에서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던 중 2년 전 울산극동방송 송신기 교체복음방송을 통해 드렸던 그 작정을 떠올렸습니다. 울산극동방송 107.3MHz 그 주파수에 빗대어서 107.3만 원을 분납 헌금하기로 하여 5개월째 7만 원을 보내고 있다가 당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헌금을 잠시 중단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 교통사고로 살려주신 제 삶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헌금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라는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8월 말부터 다시 작정 헌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생명을 구해주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번 울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금에 고등학교 3학년 딸 신명지 이름으로 한 구좌를 기쁨으로 동참하여서 조금 전에 송금 완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체의 고난은 저에게 큰 시련이지만 결코 제 믿음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 반드시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완전한 건강 회복과 더불어 고등학교 3학년 제딸 명지가 다가오는 수능 시험을 담대하고 순적하게 치러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실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너에게 준 나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셨대요. 야, 정말 이 믿음을 저희가 어떻게 따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전파 선교사라고 지칭을 하지만 정말 선교사 같은 그 믿음의
1: 맞습니다.
0: 결계를, 뭐랄까요, 기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주시는 헌금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마음에 보답하면서 복음 전파에 오롯이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3067번님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네, 어제 생방송 중 외지에 있어서 24만 원을 보내지 못했는데, 한 구좌 딸 가정을 위해 심으려 합니다.

0: 아멘.
1: 계좌를 보내달라 그러셨네요.
0: 네.
1: 그리고 기도팀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사는 딸 가정의 집 문제와 아이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계시다니까요. 정말 그냥 내가 그때 놓쳤다. 아쉽네, 아깝네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지금 내가 들었어. 그럼 지금 해야지 하면서 기도 요청하시는 이런 선교사 분들도 계십니다.
1: 네.
0: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쉬워하시는 분들, 네, 나도 혹시 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네,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저희 울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문자, 네, 어떠한 문자에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시고 또 문자 사용이 어려우시면 저희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잘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OS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목사님,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1: 네.
0: 우리가 때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남몰래 드리는 그런 헌신을 아실까? 그리고 뭔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1: 네.
0: 이런 마음을 참 많이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1: 네.
0: 참 감사하고 네. 진짜 그것을 또 이렇게 바라봐주시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해주시는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1: 네.
0: 아 정말 우리가 그냥 나의 헌신이 그냥 흩어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님.
1: 네.
0: 네, 오늘 말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1: 네.
0: 말씀 전해주시면서 오늘 코너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시편 94편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0: 아멘.
1: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0: 네.
1: 어제 많은 새로운 전파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응원을 받았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0: 아멘.
1: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0: 아멘.
1: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0: 아멘.
1: 극동방송을 축복하고 울산 복음화를 축복하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축복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작지만 그 작은 나의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실 목사님 그렇잖아요. 설거지할 때 엄마가 이렇게 설거지할 때 작은 딸이 옆에 와서 엄마 내가 도와줄게 하면
1: 그렇죠.
0: 그 고사리 손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1: 그럼요.
0: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고 또 복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복이 뭐 당연히 세상의 복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네 하나님 자체가 또 복이잖아요.
1: 네.
0: 그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1: 네.
0: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심을 통해서 네 저희에게 또 한 번에 이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주신 목사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SOS는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동중앙교회 최재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